0: 지금이야 오즈! 캐논을 발사해!
1: 안돼! 캐논은 너무 시끄러워! 그렇지! 간지럽히면 어떨까?
0: 제발!
2: 나한테 맡겨! 스밀러 미사일! 발사!
3: 걱정하지 마. 이제 끝장을 내줄 테니.
1: 이제 다 끝이야. 메카다이노가 힘들어 보여. 내가 가서 좀 안아주면.
0: 그래 맞아. 메카다이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다면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1: 춤을 통해서? 좋았어. 다 같이 춤추자. 왼발 차차차 오른발 차차차 왼발 차차차 오른발
4: 뭐 하는 거지?
1: 그럼 이제 같이 즐겨볼까?
3: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2: 우주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긴 했지만 춤에 재능이 있는 건 인정.
0: 공룡이 좋아하고 있어! 빙글빙글 돌려봐!
1: 좋았어! 회전!
2: 오지, 더 빨리 정신없이 돌려봐!

0: 아프기도 하지. 우리나 아주 멋진 댄스팀이 될 거야.
1: 어쨌든 미션은 완수한 거지?
2: 아직 아니야.
0: 파키케팔로사우루스와 박치기를 한 느낌인데?
1: 해독제가 통했네. 우즈 돌아왔구나.
0: 내가 돌아와? 나 어디 갔었어?
1: 글쎄, 굳이 말하자면 아마도 춤추러? 쌍둥이 공룡대 팀 다이노스터.
3: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왜 부르시지?
4: 그러게 말이야.
2: 가서 여쭤보자.
1: 저희 왔어요, 박사님. 부르셨어요? 주말에 못 놀아서 아쉽긴 하지만 무슨 일이세요?
5: 어서 오렴 얘들아. 너희한테 특별 훈련이 필요할 것 같구나.
1: 훈련이요? 농담이죠? 세상에, 저거 봐. 우리 모습이잖아. 그래도 이건 괜찮았어.
5: 백스의 위협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 우리도 더 발전해야 해.
1: 성장하고 있어요. 저 때는 오지가 꽃 때문에 이상해져서 그냥 실수였다고요.
6: 맞아요. 그동안 아주 잘해왔잖아요.
5: 물론 잘해오긴 했지만 더 협동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해.
2: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아직 부족해요.
1: 뭐? 너 진심이야?
2: 다 같이 옥상에서 다이노스터 팀워크 훈련을 해보자.
5: 동의해줘서 기쁘구나.
1: 말도 안 돼요. 훈련이라뇨. 새로 나온 하이퍼 두더진 게임하기로 했다고요.
2: 그럼 훈련 끝내고 하면 되잖아. 열심히 훈련해보자고. 우선 장애물 코스부터 해볼 거야. 작을 지어 오즈는 제이민이랑 미시오는 치툰드랑.
1: 이리 와.
3: 이게 백스를 막는 일과 관련이 있어?
2: 중요한 건 협동이야. 준비 출발.
1: 됐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지?
3: 잘 좀 해봐, 로시오.
1: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6: 돌아서 하나 둘 하나 둘.

0: 결승선 도착! 잘했어.
1: 서둘러!
2: 짙은들 루시오, 호흡이 하나도 안 맞잖아.
3: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어.
2: 너랑 치툰드는 같은 코스 세 번 더 돌아.
4: 뭐? 어? 말도 안 돼.
3: 텔비, 우리 팀워크는 이미 완벽해. 이런 바보 같은 훈련 안 해도.
5: 진정해, 루시오.
3: 내가 리더였다면 추가 훈련은 필요 없다고 했을 거야.
2: 너희도 같은 생각이야?
0: 그게... 그러니까...
5: 우리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데일비. 너도 그렇고 가끔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2: 쉬어? 그래, 알았어. 좋아. 네가 리더라면 다를 것 같아? 마음대로 해봐. 간섭 안 할 테니까.
0: 데일비, 잠깐만.
6: 배고프지? 간식 좀 먹을래? 무슨 일이지?
5: 루시오가 리더를 맡아보기로 했어요.
6: 그러니? 그럼 이거 하나만 명심하렴. 리더는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야.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구나.
3: 당연하죠. 진지한 건 제 전문인걸요.
7: 그러니까 저 괴상한 장치가 퀀텀 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8: 그래. 안 그럼 대체 왜 이름이 퀀텀 거추적이겠어?
7: 아, 그야 몇 시간째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그러죠.
2: 저기다! 어디 세워!
8: 아무도 못 오게 해!
2: 네, 대장!
4: 무슨 일이지?
8: 좋아. 분명히 여기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그럼 팩스가 새로 보내준 공룡들에게 나머지를 맡겨볼게.
5: 두더지를 너무 세게 때려서 전기가 나갔나?
9: 어? 다이노스터, 메타다이노가 둘이나 나타났다. 듣고 있어?
3: 아 참, 내가 리더하기로 했었지? 다이노스터, 출동!
8: 이건 코가 아니야. 그냥 전설이라고.
3: 공격! 구동이잖아. 공격 취소. 당장 멈춰.
0: 오지! 내가 구해줄게, 오지.
3: 치툰드, 다이너몬드로 변신해!
10: 다이너몬드로 변신!
4: 안돼! 루시오! 도와줘!
3: 기다려! 금방 갈게! 뭐지? 둘이 공격하는 건 너무하잖아!
5: 델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11: 델비, 여기 이것 좀 보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12: 지금 도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이노스터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2: 메카 다이노잖아.
11: 델비, 대체 어디 가는 거니?

0: 같이 뭘 좀 만들기로 했거든요. 뭐였더라? 로봇 강아지요.
1: 멈춰! 그만! 도와줘!
0: 루시오, 너 괜찮아?
1: 델비, 내가 미안해. 다이노스테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0: 사과는 필요 없어, 루시오. 난 그냥...
2: 델비! 돌아왔구나!
3: 델비?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
0: 그래,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합체를 시작하자.
1: 좋았어.
3: 맞자.
4: 액션, 액션 준비하여.
5: 스테고 블래스트 윙 전투 준비 완료. 예!
6: 셔틀인 로봇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7: 합체는 너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두 배로 강해진 진짜 트리 맛을 보여주지.
2: 트리 엄청나게 커졌어.
0: 온다,
2: 예! 어디로 간 거지?
0: 우리 아래쪽에 있어! 이쪽이야!
1: 스테고 캐논 발사! 이거 두더지 게임을 다시 하는 기분인데?
0: 그거야! 그 방법으로 이기면 돼!
1: 어?
0: 제민, 오즈, 세 마리 준비!
3: 알았어! 이거면 될 거야!
0: 두더지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어? 정답! 끝!
1: 야! 이거 고쳤어! 이쪽이야! 끝!
3: 아니, 저기야!
1: 이렇게도 안 돼!
0: 아니, 할 수 있어! 지투두! 야광 슬라임을 발사해줘!
2: 나만 믿어! 야광 슬라임 발사!
0: 이제 저 빛만 쫓으면 돼!

0: 델비, 역시 리더는 너뿐이야. 루시오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1: 진짜 크게 들리거든.
2: 너 없인 안 돼, 델비. 리더로 계속 남아줘.
3: 나도 화내서 미안해. 그럼 이제 다 같이 하이퍼 두더지 게임하러 가볼까?
1: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훈련하면 안 돼?
3: 전 그렇다면 뭐 좋아. 생각해둔 새 장애물 코스가 있긴 한데 하고 나면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 그래도 한번 해볼래?
4: 그럼
3: 좋아.
4: 해보자고.

0: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3: 잘 지내십니까?
2: 네, 그럼 아유, 얼굴 좋아해주셨어요.
3: 아니, 사돈난 말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2: 네.
3: 요즘에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2: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3: 어머.
2: 어? 이거 뭐야?
3: 뭐야? 왜 이래요?
4: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3: 어? 벌써? 빠른데?
2: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 그러니까요?
3: 네. 제가 펜다이버이기 때문에
2: 오케이.
3: 직접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다녀올게요.
2: 네.
3: 죽어봐 왜 꺼졌니? 왜 꺼졌니? 뿅!
5: 어, 펭수 불 들어왔어.
3: 역시.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우와! 오!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신기하다! 우와! 어! 이거 어디야?

0: 원래 카페인데 이거? 뭐야? 의자가 박혀 있어. 저기 아무도 없어요. 행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어 누구 있다?
1: 펭수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펭수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비동민님 등신대인데?
1: 펭수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아 뭐야?
1: 펭수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거니? 줄을 따라가면
1: 펭수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범인을 알 수 있겠구만.
1: 펭수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1: 민규 여기 뭐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2: 아 이게 그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저기요.
0: 와 왜래?
1: 아 깜짝이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2: 재밌게 편집할 것 같아.
1: 뭐가 많이 밀려 있구나. 어? 어머! 어, 이건 진짜 기도 선배님 같은데, 이거? 어? 선배님! 뭐야, 우리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3: 뭐야?
1: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3: 정말로?
1: 어 이거 봐. 이 그 지도예요.
3: 이게 뭐야 이게?
1: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3: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0: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1: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이걸... 믿어줄 줄 알았는데요.
2: 아, 잠깐만. 그러면 어. 증거 있어.
0: 네.
2: 오, 저기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0: 오, 에이.
2: 아, 있어봐. 그러면.
0: 에이.
2: 그러면.
0: 요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2: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시 갔다 온다.
0: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2: 아니, 또 그러면 안 돼요? 좋았어. 이러면 내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응?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뭐야 이 물질이 뭐예요 여기서?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침뱉지 말라고?
0: 침뱉지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어. 근데 왜 이거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아 간다.
0: 침뱉지마 침뱉지마. 침뱉지마.
2: 한번 어디까지 한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오오오오오. 와 잠깐만.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주민님!
2: 뭐야,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어?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2: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1: 아, 모르냐고,
2: 반발력 때문에.
1: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2: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와,
2: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2: 네.
1: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2: 네.
1: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2: 이 방이?
1: 어.
2: 시선이 느껴진다.
1: 시선이 느껴져요.
2: 카메라가 좀 많.
1: 아. 오.
2: 실제로 많이 보고 계세요.
1: 그렇구나. 아, 네.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2: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1: 그것이 아니고.
2: 아니야.
1: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2: 공간이 살아있다?
1: 어.
2: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아, 또 시작.
2: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1: 어, 됐고요.
2: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오.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1: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2: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1: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2: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1: 뭐야?
2: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1: 어? 저 뭐야?
2: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1: 어 뭐야?
2: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1: 어?
2: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1: 제가 오. 걸어서 국토대장령을 한다고요?
2: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1: 잠깐만요.
2: 아하, 이게, 오!
1: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2: 오, 너 살아왔어.
1: 아,

0: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1: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0: 나가자! 어,
1: 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0: 아니, 이건 또 뭐야?
1: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배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이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0: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1: 오징어 잡아봤어요?
0: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1: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0: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오. 떴어!
1: 떴어, 부력 때문에. 이거 부력입니다.
0: 부력이야?
1: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0: 전자기력!
1: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야, 좋지 않습니까?
0: 좋은데요?
1: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0: 다시 떠오르지 말아라.
1: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0: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1: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0: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1: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0: 안 잡아!
1: 아, 재밌을 것 같은데.
0: 뭐야, 왜 또 떴어?
1: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0: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1: 재밌는데? 오, 아, 재밌다, 오. 이제.
0: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1: 여기?
0: 여기 또 노란색이야.
1: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0: 어, 저거 뭐야?
1: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0: 어? 어, 뭐야? 오,
1: 치킨 먹방?
0: 여기는 먹방 하는 데인가 보다.
1: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0: 그건 뭐야?
1: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거워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0: 아, 이거 그거다!
2: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3: 다른 새 잡아먹잖아.
1: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0: 어?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0: 왜요?
1: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씻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1: 그렇죠. 치킨은 안 돼.
0: 근데 뼈 발라먹으면 되잖아요.
1: 아, 발라먹으면 되죠.
0: 어.
1: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고.
0: 어,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1: 어? 뭐요?
0: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1: 이거는 팩이.
0: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되는 거예요.
1: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0: 맞아요!
1: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0: 어?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1: 국토대장정 이런 거.
0: 그건 싫어요!
1: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0: 와. 아니, 너무 길어!
1: 끝이 없어, 뭔가.
0: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게 생겼어!
1: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어.
0: 제발!
1: 뭐야, 이거?
0: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1: 그러니까요, 야, 이게.
0: 아니, 안 무서워요?
1: 예?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아, 여긴 또 뭐가 있을까?
0: 어? 집이다!
1: 오!
0: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오, 그러네요?
0: 어? 이거 우리 있잖아!
1: 어?
0: 아니, 뭐야?
1: 뭐야, 이거?
0: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1: 전원도 안 꽂혀 있어.
0: 뭐라고?
1: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0: 아니, 그게 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1: 녹화된 거 아닐까?
0: 어?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1: 어?

0: 그러네.
1: 아니 그럼 뭐야? 여기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어? 선배님은 진짜예요?
2: 저요? 어?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란 어떻게 정의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여기서는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오토마, 출근은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아니다. 제발. 제발.

0: 마음편! 이것은 안녕하세요!
1: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0: 네, 첫사랑!
1: 들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0: 저희 이상형은 눈도 크고,
1: 난가?
0: 입도 크고,
2: 나야!
0: 바로,
3: 쌤은 모태솔로예요.
0: 여기 앉으세요, 학생.
3: 네?
0: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영역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5: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오! 마지막에 불구에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6: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2: 아이고 잘하네.
1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3: 첫
5: 성교육! 아, 텐션 너무 좋아요. 텐션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과 가정을 책임지는 두 아이 엄마죠.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14: 어, 세상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15: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네, 김포대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5: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아니, 네. 애들은 벌써 그렇게 와. 컸어요?
15: 그러니까요. 예, 벌써 결혼한 지 이제 16년.
16: 와.
15: 네 마리. 서른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서른에 결혼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14: 시간이. 네, 왜 해버렸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15: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선배님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바람에 1호가 아직 안 되고, 잘 살고 되고. 있습니다.
14: 네. 아,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요.
15: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지금 가장 결혼 선배님이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14: 어, 그래요?
15: 네.
14: 근데
15: 저희 부부도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14: 맞아요.
15: 근데 직장에서 맞아.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사내 부부.
14: 그러니까 그 데뷔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15: 데뷔까지 동기거든.
14: 아, 동기.
15: 그 해에 데뷔한 게 어떤 악의 원인이 아니었나.
14: 데뷔하게
15: 아, 정말 행복합니다.
14: 김경아 씨. 네.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15: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오.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성인지 감수성 당신의 점수는?

0: 입니다.
1: 우리 남편인데?
2: 어? 우리 남편이죠?
3: 편한데 앉았을 때 이렇게 앉겠죠?
0: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4: 하고 싶어요.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4: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굉장히 다리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4: 굉장히 어려워요.
5: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
4: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자, 노래. 너는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6: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나?
7: 와,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8: 이런 거 샤갈거리는데.
7: 여러분 저 방에서 샤갈.
8: 이거 이런 거?
0: 이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2: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김경아 고정 야르!
9: 특별한 욕이 아니라 일상화가 되고 장난으로 포장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4: 발로! 제지자!
0: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성교육 MC지만 제가 이 성인지 감수성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쌤 씨는 아세요?
4: 솔직히? 아니 일단 예.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0: 그렇죠. 말이 어렵죠. 쉽지가 않아.
4: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도 네. 잘 안 오고.
0: 우리 때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를.
4: 그렇죠.
0: 호주 들어본 적 있어? 호주에서?
4: 저 호주에서 살면서 한국어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0: 저 인지도 어려운데. 한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2: 근데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0: 아, 진짜?
2: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알림이 와요. 이번 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기간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0: 근데 이게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2: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2: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인 거예요.
0: 그건
2: 모르시는 거예요.
0: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
4: 그건 나도 알 수 있어요.
2: 뭐예요?
10: 네, 또 이제 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제가 10년 동안 직장에 또 생활했잖아요. 네?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에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0: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함은 남녀 상관없이 좀 이런 성적으로 민감도를 높여서 말도 조심하고 좀 행동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0: 맞나요?
0: 일단 이거는 확인을 좀 정확하게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 네, 은지 씨가 법정 의무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입장 바꿔보기 그리고 그 성별이 처한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의 성별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0: 역지사지 성별 버전. 네, 그렇죠.
5: 그래서 성고정관념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벽이라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그거를 좀 그 성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깨부시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어떤 망치를 찾는 그런 노력 같은 거죠.
0: 네.
9: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른 성별한테 불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이제 쌤 씨께서 이 단어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해서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쓴 이후로 대부분의 요즘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저 성인지 감수성이 확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퍼지게 됐죠.
0: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계속 배우고 컴퓨터처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한번 난데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지금요?
0: 네, 한번 테스트해요. 테스트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자, 우리 은지 씨부터. 은지 씨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2: 어머나. 네. 내가 또 1승 2야 미치겠네.
0: 네. 먼저.
2: 저 뭐 벌 받는 건 아니죠?
0: 아니. 자, 문장을 듣고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은지 씨가 달립니다.
2: 저 먼저 달릴까요?
0: 둘, 셋. 달려. 은지 달려.
2: 오, 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0: 오케이. 자, 이번엔 남편 종태 씨가 달립니다.
4: 잠깐만요. 평범한 남자 진짜 보여주세요. 정태는 말고.
2: 정태 말고 평범한 남자? 아, 내가 정태 말고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0: 정태밖에 없어서.
2: 정태 약간.
4: 정태 이렇게.
2: 아, 엄마. 아빠가 좋아할게 이러면서. 아, 진짜. 아, 영상통화 좀 걸게요. 핸드폰 좀 주세요. 영상통화
0: 걸게요. 찍어요. 의심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4: 너무 웃긴다.
0: 진짜 알겠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이번에 이제 경아 씨가 한번 설명되면 어떨까요? 경아 씨는 딸 지율이가 달리는 겁니다.
2: 지율이요?
0: 그러니까 지율이가 달리는 거.
2: 걔는
0: 하나, 둘, 셋.
2: 뭐 이러고 달리던데?
0: 예! 그럼 이번에 아들 선율이가 달려요.
2: 아, 우리 아들이요?
1: 네. 앞머리 날릴까 봐 이러는
0: 거. 아, 이거 자꾸 아들. 아, 그렇구나. 중학생이니까.
2: 아, 이 바다 언니 남학생도 앞머리 사소하다.
0: 아, 그래요? 아, 아고.
2: 아니, 걔는 안 떠요. 우리 다 왜 이래?
0: 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2: 이게 현실이에요.

0: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쌤찌는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운전대 잡는 걸로 변경을 할 거예요.
1: 오, 운전대.
0: 쌤이 운전대를
2: 벌써 그만해. 아! 멋있어, 멋있어.
0: 한쪽 손으로.
2: 괜히 뒤에 한 번 봐.
3: 자, 뭐
0: 자, 이번에는 아내가 운전을 한다. 어,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3: 뭘 봐!
0: 아내도 하네.
3: 아니,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고.
0: 쌤한테. 예. 우리가 뭐 어떤 가정사를 알게 되는
2: 네,
0: 상황이
2: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자, 이번 키워드는요. 힘자랑하기입니다. 있는 힘껏 힘자랑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2: 네. 네.
0: 하나, 둘, 셋! 야, 이거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
2: 끝났어요. 플라스틱이에요.
0: 나도 들 수 있어. 아니, 이런 나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3: 아니, 잠깐만. 아니,
2: 왜, 왜. 플라스틱이에요.
1: 깜짝 놀랐네. 네. 청화장판 줄 알았네. 네,
2: 세라믹이 아니에요. 네.
0: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4: 네.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게 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5: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여자, 남자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뭐 아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카테고리화 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특정해서 생각하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거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 자, 저희가 이제 이걸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 영상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2: 그쵸, 그쵸.
0: 아, 이거지.
2: 괜찮아.
0: 네. 네. 네. 네.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6: 여자처럼 앉아.
2: 어, 일단 귀 뒤로 머리를 넘기셨어.
0: 맞아요. 어, 다리 모았잖아.
2: 다소 호흡하죠. 맞아요. 또 우리 엉덩이 한번 이렇게 쓸잖아요.
0: 네.
2: 다소 호흡하죠.
7: 남자들은 아무래도 가운데가
2: 좀. 네? 뭐라고 하시죠?
0: 아, 불편했구나.
7: 정상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2: 여자분들
0: 야했어요. 여자분들
8: 오케이요. 여자들을 좀 바짝
0: 앉아서 저도 두 손으로 하더라고요. 네, 의자가 좀 약간 핸들이랑 가까워.
5: 90도로. 팔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0: 많이 어색하시네요.
4: 입을 가리고.
2: 날씬을 잘 타시네.
0: 오, 아, 오, 너무 멋있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오, 연기 좀 하셨나?
3: 연기 잡은 거 아니에요?
0: 여자 잘 울어? 여자분이 약간 오열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울 때.
9: 정말 남자가 울 때는 세 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0: 맞아.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다른 남편들 어떻게 뛰나. 아, 이렇게 뛰시는군요.
2: 부럽다.
0: 네. 남자는 막 이렇게 뛰죠. 막 이렇게.
2: 와. 어, 우리 남편인데.
0: 어? 우리 남편이죠.
2: 어, 이거 많이 못 봤네.
0: 많이, 많이.
2: 맞아, 오랜만인데.
0: 우리는 춤 아니었다.
2: 이렇게. 아이들 궁금하다.
5: 요즘 아이들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10: 남자처럼 울어보기 할까?
0: 아, 남자는 아. 이렇게 울어. 똑같네요. 아, 어,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요.
10: 남자가 야구하는 걸 한번 해볼까?
2: 야,
3: 멋있다.
2: 오.
10: 이번엔 여자가 야구한다고 생각하고.
2: 우리 팀의 여자.
0: 똑같아요. 오, 그렇구나. 맞아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이들 때.

0: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편견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싹 돌려봤거든요. 우리 셋은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맞아요. 방송이기도 하지만 늘 이런 자세인데 우리 샘 씨는 마음이 너무 열렸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2: 네. 오픈마인드로.
1: 오픈마인드로 항상.
3: 많이 열리지도 않고, 이거 뭐 나는 구조작으로 이렇게 붙지 않고, 네. 이거 조금 뭐 네. 최대예요, 맥스예요. 네. 나도 솔직히 다리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게 또 편하긴 한데.
0: 편하죠.
3: 근데 방송 봤을 때 좀
0: 예의가 아니죠.
3: 행동이 네. 있다 보니까.
1: 편하려면 이렇게. 얼만큼 벌어주셔야 돼요? 편하려면?
0: 편하게 한번. 아, 고기 편해요. 아,
1: 그 정도.
0: 근데 솔직히 편해. 말하면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그쵸?
1: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1: 맞아.
0: 부신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네.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0: 손을 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미 있는 의식을 한번 실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선 이 편견을 깨부셔야 돼요.
1: 자, 제가 먼저 깨부시겠습니다. 성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깨지지 않았어!
0: 더 세게! 여성스러운 척 하지 마! 안 되면 발로, 그렇지! 고정관념 부시세요. 야호, 야호.
2: 네. 저도 모르게 신랑한테 좀 남성다움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4: 오.
2: 네. 그래서, 종태야, 미안하다. 내가 남성다움 부실게. 갑니다.
0: 야!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여성다움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들에게도 강요하진 않았나 순간적으로. 아,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딸들한테도. 아, 그게 또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여성스러운 척 하지 않고 강하게.
2: 예쁘다. 아이고. 언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0: 너 따라하다가.
2: 여성다움!
0: 네, 했습니다. 네.
2: 시원하다.
3: 저는 외모 피하. 외모 피하 없어지자!
0: 아플 것 같아. 어, 아프겠다. 어, 괜찮아. 괜찮아.
3: 괜찮아.
1: 우리가 깨야 될 게 되게 많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다. 그 백지처럼 깨끗하더라고요.
5: 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기보단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크거든요. 이게 유전이라기보단 부모에게 학습되거나 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아빠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전자기기 고치고 이런 모습을 맞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2: 아, 저 오늘 바로 집에 가서 TV 분해하려고요.
0: TV로 왜
2: 아, 그냥 갑자기요? 아,
0: 그냥 EBS 어떻게 보려고?
2: EBS 가야 되네?
1: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제 스스로 저한테 좀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이제 맞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새벽 늦게 퇴근을 해도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무조건 해요.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애들 학교 갈 때쯤 5분 전에 일어나서 잘 다녀와.
2: 선생은 다
1: 오늘도 화이팅. 그럼 좋은 아빠는 혼자 다 하고 일어나 양치 이거는 제가 다 하고
0: 악역.
1: 그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뭔가 네. 안에 좀 쌓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는데
0: 반대하는 거예요?
2: 나이트 소년이야 파리용이야
1: 까만 부모냐
0: 너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이들 애 아빠가 등원을 쭉 시켜주기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건 난 한다는 거.
2: 그걸
0: 문제는 너도 보고 있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 어떻게 샘 씨는 좀 설거지는 자주 하시나요? 어때요?
3: 예?
0: 해야 될 것 같은데.
3: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약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추리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도 남자다운 운동도 좋아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어렵죠.
3: 네, 되게.
2: 갑자기 다리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3: 굉장히 어려워요.
6: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그런 어떤 억압 같은 것 때문에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변한다가 아니고 이게 좋은 방향이니까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뭐 부장이 직원한테 말 잘못해갖고 잘렸다, 징계받았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0: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 뭐, 친해서 한 농담이야. 뭐, 분위기 좀 높여보려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적도 있고, 듣고 기분 나쁜데도 그냥 참아야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는 걸 이제 사회가 알게 됐다는 거죠.
1: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 상황극을 할 텐데, 쌤 씨, 딱 봐도 이제 부장님 사니까 쌤
2: 그렇죠,
1: 씨가 부장님을 하시고, 경아 씨가 신입사원. 예. 미스김.
3: 축하드립니다.
1: 그래, 미스김이에요. 미스김 하고 이제 자.
0: 요새 미스김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2: 옛날에도 미스라고 하면 좋아요.
1: 옛날에 그랬어요. 미스는 최고 아니고, 미세스 아닙니다.
2: 어우, 미스김이 어디야. 부장 드려야지.
4: 자, 미스김, 미스김.
1: 미스김이래요.
4: 자, 신입사원이 뭐해. 야, 야, 야.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1: 분위기 띄우란 말, 맞아. 분위기.
4: 자, 노래.
2: 아,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4: 자, 그럼.
2: 사랑, 사랑. 사랑. 마셔라, 마셔라. 부장님, 왕샤, 왕샤.
4: 자, 자, 자, 자.
2: 휴, 휴.
4: 와, 왕샤. 아, 좋아, 좋아.
1: 불편해.
4: 자, 우리 장팀장.
5: 네네.
4: 자, 야, 요즘 연애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
5: 아, 부장님.
4: 어,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5: 아, 부장님, 털 났습니다. 부장님, 뭐, 털도 안 미시고 오늘 뭐 푸바오랑 데이트라세요?
1: 잘 봐주네. 근데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그 농담처럼 뭐, 네. 이렇게 뭐, 아이, 뭐, 경아가 따라주는 정말 맛있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1: 어. 순간 생각났어. 네. 지혜 씨가 따라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2: 예쁜 사람이 줘야 맛있지.
1: 예쁜 사람이 좀 맛있다고. 네. 술에서 다르다고.
5: 그래서 우리 김사원이 막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앉혀놓고 싶었어.
2: 애 많이 쓰지.
1: 그니까. 아, 지금 뭐 민원이 엄청나게 애들 난리 났어, 지금. 근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제 참았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0: 오늘 화장님 뭐 진하네? 데이트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흔하게 하고 또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되겠어? 이 얘기는 사실 직장 관리직 여자들도 꽤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착하게 살자라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어떤 생존 조건, 필수적인 그런 것과 같다고.
6: 뭐 회사에서도 아 자기는 뭐 애엄마니까 출장이나 뭐 야근을 빼줄게 이런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 요즘은 또 남자가 육아 휴가도 많이 쓰지만 너 육아휴직 쓴다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나 비고 오면 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자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거 그리고 남녀가 조금 평등하게 지내는 게 여자만 보호하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남성이나 가족 자체를 보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1: 자, 이번에는 명절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싫어.
1: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5: 뭐 그만 먹으라느니.
1: 아, 그만 먹으라.
5: 전 네가 다 먹겠다. 조상님 뭐 드시니? 뭐 이런 거
1: 많이 드셨나 보다. 자, 이제 쌤 씨가 명절에 친척 집에 놀러 왔어요. 예. 네, 이제 우리 셋은 어르신이에요.
5: 아이고, 이제 우리가 또 어르신이랑
1: 큰 엄마.
5: 우리 쌤이가 왔구나.
1: 이모랑.
4: 근데 벌써 집에 그 집에 가기 싫어졌어.
1: 아, 그래. 아니야. 와야지.
5: 와야 돼.
1: 와야 돼요.
5: 어디로 하나? 와야지. 와야지.
1: 쌤이. 벌써 우리 뺐어.
5: 와야지, 쌤이.
4: 예, 안녕하세요.
5: 아이고,
4: 부모님, 부모님.
1: 아, 그래,
4: 그래. 부모님, 안녕하세요.
1: 글쎄, 참 좋아졌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살이 쪘어?
5: 세미야, 운동해.
1: 아유, 운동해.
5: 어. 죽어, 죽어. 다 죽는 거야.
1: 아니, 운동 안 하면 애도 안 생겨.
2: 너 턱수 이렇게 되면 거기 이 생긴다, 너.
5: 세미야, 동물인 줄 알아, 애들.
1: 아니, 근데 애를 낳았어?
5: 아들만 둘 낳았잖아.
1: 아들만 둘 낳았어?
5: 딸 있어야 돼.
1: 딸 있어야 돼.
4: 저는 집에 갈래요.
1: 오늘 그
4: 집에 가고 싶어요.
5: 아니, 아니야.
1: 예약을 해줘야
5: 먹어야 돼. 먹어야 돼.
0: 진짜 너덜너덜해졌다.
6: 쌤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한 100마디가 쏟아져 나와요.
1: 목소리 못 들었네.
6: 제가 봤을 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저런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될까요?
1: 그러게.
6: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아요. 그동안 누군가는 그냥 불편했던 걸 위계 때문에 참아왔던 겁니다.
1: 그랬구나.
6: 화해의 맞아요. 기준점이 윗사람 중심이라는 거에서 이제는 서로가 좀 대등한 존중하는 관계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성인지 감수성.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저 같은 부모도 이거는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뭐 이제 지금이 아주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0: 자,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1: 엄마랑 대화 좀 많이 하는 편이야?
2: 네. 잔소리만 많이 듣는지. 왜 집에 빨리 안 오냐? 그만 가라. 하지 마라.
3: 엄마 배고파? 언니는 야 짜증나?
4: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잘해왔잖아. 라는 그 말들을 들을 때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
3: 양념치킨 야르.
5: 양념치킨 야르.
3: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6: 니 똥꼬 무슨 색이야? 니 똥꼬 무슨 색이야?
7: 아까 뭐 하면 아, 아, 싫다. 막 이렇게.
8: 애들이 봐. 샤갈거리는데.
3: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5: 샤갈 요즘에 많이 써요. 샤갈. 야르 샤갈.
9: 망했어요.
10: 많이 하죠, 샤갈.
11: 아, 저 최근에 그 이제 샤갈이라는 말을 동네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대화가 되는 급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아, 지금 완전 이건 샤갈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유빈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그거 나쁜 말이야.
12: 엄마, 이거
11: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13: 나쁜 말이야. 싫어.
14: 맞는데 얘기할 수 없어.
3: 얘 말해도 되는 거예요?
13: 아기 강아지를 다른 말로 쓰면 안 된대요. 손가락용 말로. 이거
5: 이렇게.
3: 까나. 그리고
6: 역시 이런 거.
0: 야, 근데 이런 욕은 정말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욕들이네요.
10: 생각보다 세다 싶을 정도로 어린 친구들이 욕하는 걸 좀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부모님 욕하는 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쓰지를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0: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5: 진짜 많이 썼지.
15: 대화하는 처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0: 맞아요.
16: 뭐 지금도 욕을 뭐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근감의 표시로 이제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17: 뭐 X가 X라는 거야.
18: 여기 먼저 한번 쳐다보자.
5: 어떡해.
12: 알려 그들 그러지
0: 알려줘야 된다.
12: 다들 지금
4: 글쎄요 뭐 분노가 차오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5: 근데 우리 EBS 표준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15: 오늘 삐삐 처리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5: 그러니까 화면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다.
0: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집에서 안 쓰는 말들을 밖에서 맞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15: 네. 그럼 역은 뭐 기본이죠. 맞아요. 뭐 네. 유치원 때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입장에서 차라리 집에서 조금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쓰되 절대 밖에 나가서 입에다가 그런 얘기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0: 할 거면 집에서 해라.
15: 근데 차라리 할 거면 집에서 해.
5: 집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보법이 역시 다르세요.
0: 그러니까요. 네, 할 거면 집에서
15: 그거 대신 하면. 엄마, 아빠, 동생 아니면 형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5: 하는 거예요?
15: 아니, 그 얘기는 샤갈. 조금 흘러 나올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맞아. 밖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19: 지금 사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상당히 순화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왜 좀 욕하는 마음으로 쓰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쓰고 그것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쿨해 보이고 좀 또래 사이에 같이 끼고 싶고 또 뭐 게임하면서 좀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꼽은 최악의 말 어떤 걸 꼽으셨나요?
6: 네, 저는 이제 성인지 감수.

0: 성하고 관련해서는 이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너 혜지냐?
1: 응? 네? 네? 은지인데요?
0: 너 혜지냐?
2: 나 지혜.
1: 지혜?
2: 은지?
1: 은지?
2: 은지?
3: 지혜? 사람 이름?
0: 사람 이름 맞아요. 이게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을 뜻하는 아, 그런 말이에요.
1: 왜?
0: 근데 잘하는 유저, 남성 유저에 붙어서 덕보는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업혀가는 캐릭터의 느낌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게 사실 혜지라는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에요.
1: 그냥 여자 이름.
0: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혜지다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혜지냐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여자는 게임을 못할 거라는 편견 혹은 무임승차할 거라는 비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전에 비슷한 저희 세대 버전으론 김여사.
1: 김여사.
0: 아. 운전할 때 김여사.
1: 여자 운전하면.
0: 아, 왠지 운전 못하는 사람 다 남자도 있을 텐데. 다
1: 여자.
0: 예,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여자는 게임, 기계, 차 다루는 거 잘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상대를 비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2: 아니, 혜지 충격인데 저 왠지 배정원 교수님 더 센 거 같으셨을 것 같아요.
4: 맞아.
5: 그 수위가 좀 높은 말인데 이거 이제 삐처리가 마구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라는 말 써요. 애들이 사실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과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발기된다. 그러니까 왜 남자가 발기될 정도로 흥분된다. 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어른들도 50대 넘은 남자 어른들도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아주 꽤 뭐 매우 뭐 무척 이런 뜻이라고 부사처럼
1: 맞아요.
5: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자기가 무심코 썼을 때 아 참 이 뜻이 그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뜻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오늘 경아 씨가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데 남편 재관 씨랑 딸 지유리까지 오늘 세 분이 함께 특별히 퀴즈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아 씨의 남편 그리고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입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7: 권지율입니다.
2: 아, 그 신중을 하는 게
6: 몰라요.
2: 어저께 배운 단어 오늘 써먹으면 그거 언제적인데? 라고 핀잔을 들어요. 그래서 뭐 신중을 모르겠어.
6: 그게 뭐지? 그 못생긴 얼굴 뭐라고?
8: 반티.
6: 그게 뭐야?
2: 아, 반티.
5: 반티가 왜 못생김이야?
2: 촌스럽다라고.
8: 맞아요.
6: 그게 뭐야? 반티가 뭐, 난 먹는 건 줄 알고. 이게 아, 뭔가 알고 새로 나온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진짜 자신 없다.
2: 첫 번째 문제 시작.
6: 패스.
2: 짜잔. 이거 알고?
7: 아, 이거 내가 우유 마실 때 하는 거잖아.
6: 아, 야르!
7: 사람이 좀 난리를 피울 때.
5: 난리 피울 때?
6: 난리 없어.
7: 사람 이름 뒤에 부분이 붙은다고 해야 되나? 외국 이름이야.
1: 난리 브루스?
6: 무슨, 아, 난리?
2: 그런 느낌이야.
6: 응. 아, 그래?
7: 비슷해. 브루스만 바꾸면.
6: 브루스는 근데 뭘로 바꿔? 세잔데, 그거를. 어?
7: 그냥 패스할까?
1: 좀 설명해 봐.
7: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망했다 이런 거 있죠.
1: 헐킹.
7: 외국에 있는 화가 이름이기도 한데.
1: 아, 샤갈?
7: 맞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
2: 태톤이야.
7: 이거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
2: 얼평.
7: 친구가 좀 찔리는 말을 했어. 근데 걔가 찔리는 기색을 좀 보이면은 딱 이 말을 하는 거지.
2: 아, 그? 중간에도 모르는 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6: 이해를, 말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1: 근데 저도 저 중에서 뭐 밤티, 뭐 야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 샤갈도 마찬가지고.
9: 맞아.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애랑 애 친구를 태워서 이제 가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들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앞에 있다고 생각 못 하고 하더니 야, 개오바 하면서 뭐 어쩔저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제 딸한테 개오바라는 말도 너네 하는구나. 아, 내가 그런 말 했어? 괜히 좀 당황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뭐 대단히
2: 우아하게 가셨구나.
9: 어마어마하게 과하네. 뭐 이런

0: 생각했는데 그게 뭐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서버릇 해야 돼.
1: 그렇지 그렇지.
2: 우아한 어머님이야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개.
0: 개도 표정 있지만 그래도
2: 근데 이제 언니 이제 쇼핑하실 때 이제 원 플러스 원 붙으면 개이득이다 이거 하지 않아요?
0: 개이득이지 그건 개이득이지.
3: 그건 똑같잖아.
0: 그건 개이득이지.
3: 개이득.
0: 개이득.
2: 개이득. 그리고 애기는 개오바 안 되고.
1: 개오바 안 돼. 애들은 아예 어렵네.
2: 근데 좀 개를 붙이면 확실히 어감이 살아요.
1: 맞아.
2: 맛있는 것 같아.
3: 이런 맛이 살아있어. 단어도 더 짜증날 때도 막 짜증, 너무 짜증.
2: 개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 정말 짜증나.
3: 이제 시작 할 수 있나요?
2: 아니, 언니 진짜 테리랑 너무 귀여워. 엘리 귀여울 때 어떻게 하세요?
3: 되게 귀여워.
2: 정말 귀엽다.
3: 기억나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때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울트라 캡슐 짱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3: 닭다리. 그러면 경망스럽게 뭐냐. 아싸라, 닭다리 잡아야지 제맛이잖아요.
2: 맞아요.
3: 죄송해요.
2: 언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3: 나는 알아.
2: 이게 세대가 다를 수 있어.
3: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2: 저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짱. 쩐다.
1: 아, 쩐다.
3: 쩐다 너무 좀 그렇다. 쩐다 있었어요.
2: 쩐다 있었잖아요.
3: 닭다리가 낫지.
2: 약간 쩐다 딱 지역차가 있네요.
3: 아니,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그때 쓰고 또 잠깐 안 쓰고 이제 아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4: 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억가나 억바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줄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깐다. 뭐 억지로 좋아한다. 엄마가 이렇게 정당하게 잔소리 하는 건데도 아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억가해? 그러니까 왜 억지로 비난해? 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 야단치려고 마음 먹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던지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도 쓰는 것 같아요.
5: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 하자고 그걸 배워서 또 쓸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아이들도 오히려 거부감 느끼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쓰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아차리는 인식,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 번씩은 통념이나 고정관념 혹은 아이들이 이거 장난이었어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지는 부모의 말습관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6: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보는 자녀와의 실전 대화 함께 보시죠.
7: 그렇지, 용기.
2: 그냥 삼형제 아니에요? 여기 아빠.
8: 총명하다.
9: 응? 자, 일단 오늘 윌리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고 싶은 레고 일어나자마자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10: I like to move and move it.
3: 귀여워라.
10: Move
9: it. 엔틀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임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책 안 읽었잖아. 책 안 읽었으니까 그 칭찬 못 하는 거야. 바로 게임 안 했잖아. 자기 옷은 빨래 바구니 안에 넣는 게 너무 멋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밥 먹고 난 후에 자기 그릇 다 치우는 게 이제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얘도 해. 너도 하잖아.
11: 귀여워.
9: 너도 치웠고 그리고
4: 형만 칭찬해 주는 줄 알았나 봐.
2: 네. 우리 딸이네.
3: 귀여워라.
12: 엄마 너 밥 표정 진짜 잘 먹는다.
2: 표정 어려워?
12: 그래서
2: 얼굴 거야.
12: 오, 채도도 밥 진짜 스스로 잘 먹는다. 뭐 먹을 거야?
2: 동생 따라 잘 먹네요. 언니가 따라 먹어.
12: 그럼 그럼.
2: 그러니까.
12: 진짜? 골고루 먹으니까 쑥쑥 큰다. 채도가 쑥쑥 큰다.
7: 그렇지, 용기. 잘하고.
2: 채 다 빨아먹어.
7: 채도도 퍼. 너무 잘한다.
13: 진씨 옷은 똑같아요.
2: 네.
12: 그래? 맞아, 나비. 잘 골랐어.
14: 나 어려운 거 잘한다고 그랬지?
12: 그러네. 우미가 이제 정말 글자를 안 해. 나비. 맞아. 잘했어.
3: 아! 누구예요? 어유 궁금합니다.
2: 우리 지율이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천성에 있는 것 같아.
15: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집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 나는

0: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어.
1: 아주 놀랍게 글을 정말 잘 씁니다.
2: 진짜요. 잘 써요.
0: 엄마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예뻐.
2: 예쁘대, 어머.
3: 저는 상냥한 것 같습니다.
1: 특정 분에게.
4: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2: 제가 지금 너무 그런 걸 찍네. 그냥 넘어가지. 자, 은지 씨 같은 경우 이제 칭찬할 때 어떤 말 가장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
5: 근사하다.
3: 저는 이 말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CCTV 영상 제출할게요.
2: 여기 아니 여기 오디션장도 아니고 뭐 근사하다 뭐 이런 아니, 정말로 연기 저는, 아니야 연기 아니야.
3: 아니 정말로 저는 예쁘다 막 이런 말보다도 와 근사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2: 근사하다.
3: 네네네. 엄마 노을 지는 것 좀 봐. 되게 근사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그러네. 오 다른 이거 배워야겠다.
3: 멋지다. 보다 다채로워.
2: 네. 다채롭네요. 자 이번에 그럼 경아 씨 한번 갈게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럴 때 하는 말.
5: 아 지우라 말하고 나와야지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3: 말도 안 돼. 아니 거짓말이야.
1: 지우라 그렇게 말해요?
6: 집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모 칭찬 바깥에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계몽이 많이 됐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3: 예뻐요. 맞아요.
6: 너는 진짜 이마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모자를 써도 예쁘고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코는 막 도토리 얹은 것처럼 이렇게 뻑뻑뻑하고 귀엽고 막 입술은 이렇게 앵두도 아닌 것이 체리도 아닌 것이어서 점프점프를 해도 될 정도로 하는데 이게 진짜. 애들이 다 아빠를 닮았거든요.
2: 예, 제가 봐도 재관 씨가 네. 우리 딸들도 완이가 있어요. 여기도 재관 씨가 있어요.
6: 아,
2: 예.
6: 근데 이게 초음파 때부터 너무 아빠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지.
3: 맞아요.
6: 근데 애들이 태어났는데 개 좀 잘 떨어졌다.
1: 저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게 저는 반대예요.
4: 맞아요. 네. 네.
1: 이것저것도 너무 그 평가받는 느낌이 들까 봐요.
2: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쌤 씨 거 보면서 대사를 약간 외우던 듯한 칭찬을
6: 아니, 많이 고민했어요.
1: 솔직히 고민 많이 때렸어요.
6: 많이 고민했어.
1: 제가 칭찬할 얘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2: 대본 있는 것처럼
1: 어떻게든
2: 쥐어짰구나.
3: 너무 바쁘다.
1: 아주. 예.
3: 저는 매 순간 리액션이 좀 좋은 편.
2: 그런 것 같아.
3: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게 벌써 아침이 돼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막 이러면서
2: 저는 사실은 칭찬을 너무 좀 수시려요. 전 똥만 잘 싸도 다 칭찬을 하고 맨날 예쁘다고 하는데
3: 발냄새 나도 칭찬을
2: 네네네. 발냄새도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6: 똥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귀를 만지면서 하나 줄까? 엄마 하나 줄까? 아 내가 좀 과했나?
2: 그렇지 그렇지.
7: 저는 그래서 쌤님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칭찬이 굉장히 어려워요.
4: 맞아요.
7: 제 아이에게 이제 하는 칭찬은 뭐냐면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 자체를 좀 해요. 뭐 그게 성공이든 아니든 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새로이 하게 됐을 때 아 용감해 멋있어 이런 정도의 칭찬.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에게 애정 표현인 거잖아요. 너 사랑해.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이런 정도로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네, 한 가지 좀 더 보태면 경아 씨가 왜 아까 딸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남을 잘 돌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잘 돌보는 그 미덕은 그건 정말 미덕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여자아이들한테는 유난히 좀 그런 그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생 잘 돌봐줘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그냥 치우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6: 그러네요.
2: 네.
6: 오,
9: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2: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제 혼낼 때 아이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1: 여기 할 얘기 많겠다. 이거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2: 욕은 쓰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픈합니다. 짜잔. 예, 너 왜 그래? 너 그렇다면 다른 사람 불편해. 오, 경화 씨는 엄마 진짜 언짢아, 이거.
3: 대사 같은데요?
2: 뭐. 진짜예요? 너무 튀는데?
6: 엄마 진짜 언짢아.
2: 진짜요? 진짜 이렇게 해요?
6: 아니, 이제.
2: 하나 더?
6: 우리 어렸을 때 다 진짜 무식하게 혼났잖아요. 그냥 집히는 게 그냥.
3: 말보다 손이 먼저 나.
6: 그냥 효자 손이면 팔이 채면.
2: 그 죽빵도 맞아봤어요.
6: 네, 저는 진짜.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스파게티를 엎었는데 엄마 조심하라 했지. 엄마 진짜 언짢아. 그랬더니 옆에 개그맨 동료들이 드라마 찍냐? 말을 막 애들 혼날 때 너 그거 어불성설이야.
2: 어불성설이야.
6: 진짜 감언을 속지 마.
2: 근데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4: 아니요 안 알아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아기들이랑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8: 가정에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주어를 바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여자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럴 때 남자 여자를 바꿨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나? 요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어른한테도 너무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8: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2시에 나 혼자 사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남자들은 귀찮게 무슨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차를 빼달라고 해? 이럴 텐데 여자들은 이거 나가도 돼?
5: 맞아요.
8: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내 엄마나 혹은 아내나 내 애인이나 여동생이 이런 상황이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쑥 올라가죠.
1: 네, 맞아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동하면 바로 내일 기사나.
2: 맞아요. 기사나죠.
6: 진짜 요즘에 그래요.
4: 단독 샘 해밍턴 이지혜 운전하는 모습 보고 김여사라고 발언해.
2: 성교육 하차해.
4: 발언하죠.
2: 안 돼요. 위험하죠.
1: 대장이죠.
6: 샘 해밍턴 기사나. 이베스 사장님 언짜나 그 자리 김경아 고정 야르 어제 야호
4: 오늘 바로 배웠네.
6: 자 오늘 김경아 고정까지 노리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2: 아 정말 네. 너무 많이 배웠어요. 배우려고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2: 배워도 배워도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9: 잼민이라는 말이냐?
4: 어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6: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이게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무슨 뜻인지 안경이.
5: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1: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4: 왜요,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다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1: 난 나무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2: 집에서 나왔을 때는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8: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계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

0: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주치.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6: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9: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10: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9: 그냥 순백으로.
11: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9: 연매출이.
11: 그랬는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0: 또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미자 요리연구가와 함께라면 오늘 한 끼 식사 걱정은 끝! 황태를 푹 우려낸 국물에 비지를 더했다. 깊고 시원한 맛에 고소함이 한가득. 황태 비지찌개부터 여름철 입맛 되살리는 영양 만점 별미 비빔밥. 부추와 김을 소복히 얹어 바로 쓱쓱 비벼먹는 부추 비빔밥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3: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자, 오늘도 맛있는 요리 기대해 볼게요.
4: 네. 네.
3: 선생님, 이 콩비지 하면 국물을 자작하게 끓여 이 밥에 비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4: 네.
3: 여기에 황태가 들어가서 더욱더 시원하고 감칠맛이 살아날 것 같아요.
4: 네.
3: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4: 네, 오늘 그래서 이게 황태하고요.
3: 예.
4: 콩비지를 준비했어요.
3: 네.
4: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있으면 더 맛있고요.
3: 네.
4: 또 콩비지를 좀 더 고소하게 해줄
3: 네.
4: 이렇게 볶은 콩가루하고
3: 네.
4: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3: 오늘 굉장히 또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더위로 뚝 떨어진 입맛을 구수한 비지로 확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네, 선생님. 네. 황태 비지찌개 할 텐데요. 먼저 네. 우리 황태를 손질해 봐야겠죠?
4: 네. 오늘은 황태 우린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 네.
4: 황태를 물에다가 우선 불려야 돼요.
3: 네.
4: 이렇게 해서
3: 네.
4: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물에 불려서 두면은 황태 물이 이렇게 우러나거든요.
3: 한 몇 분 정도 우려야 이 맛있는 맛이 쫙 우러날까요?
4: 5분 내지 10분 정도
3: 네.
4: 불리고 난 다음에
3: 네.
4: 이게 건져서 가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3: 맞아요.
4: 그것도 좀 제거하고 너무 뚱뚱하니까
3: 네.
4: 좀 잘게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3: 자, 저희가 네. 한 5분 정도 미리
4: 네.
3: 불려놓은 황태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4: 네.
3: 방금 넣은 황태랑 달라요.
4: 네, 이게 이제 물을 좀 흡수했잖아, 그죠?
3: 네.
4: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꼭 짜야 되니까
3: 네. 한번 손으로 건져서 한번 짜볼까요?
4: 네. 이걸 이렇게 꼭.
3: 이제 황태 우린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4: 맞아요.
3: 지금 보면요.
4: 요 물을 사용해야 예. 되니까 이렇게 꼭 짜서.
3: 그리고 아까랑 확실히 부들부들한 게 달라졌어요.
4: 맞아요.
3: 그렇죠?
4: 그 이건 이제 막 부들부들 이렇게 되잖아요.
3: 이건 좀 뻣뻣한데.
4: 네. 자, 이렇게 해서
3: 네.
4: 볼에 담아가지고
3: 네.
4: 좀 가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3: 네.
4: 이게 이렇게 그러면
3: 이미 손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좀 네. 없앤 가시들이 있거든요.
4: 먹다가 가시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좀
3: 예.
4: 제거하고 또 이게 너무 굵잖아요.
3: 맞아요.
4: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잘게 잘게
3: 네.
4: 찢어주시는 것이 드실 때 더 좋거든요.
3: 맞아요.
4: 그래서 좀 이게 미리 좀 찢어놨어요.
3: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아주 찢어놨는데요.
4: 네네.
3: 뭐 이렇게 가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불편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4: 네.
3: 입에 걸릴 정도만 이렇게.
4: 맞아요. 맞아요. 손에 이렇게 만져보다가
3: 예.
4: 가시가 만져지네. 그런 정도만
3: 예.
4: 골라내시면 되니까
3: 이렇게.
4: 네, 가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 맞아요.
4: 네.
3: 자, 저희가 이 황태를 이렇게 불려서
4: 네.
3: 저희가 손질했는데 벌써
4: 네.
3: 이 감칠맛 나는 그 향이
4: 맞아요.
3: 확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4: 네.
3: 자, 이렇게 황태 손질이 됐고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4: 그리고 이제 또 이 맛을 좀 더 좋게 해줄 김치가 있는데
3: 네.
4: 김치를 좀 잘 익은 김치를 좀 썰어봐야 되거든요.
3: 될까요?
4: 그래서 양념을 많이 안 틀어도 돼요. 왜
3: 네.
4: 무청이라든지 무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정도만 털고요. 여기 양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3: 네. 네.
4: 자, 해서 이제 우리가 비지찌개 드실 때
3: 네.
4: 수저에 뜨기 편하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한 3등분 해서 이걸 이제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3: 사실은 이제 비지찌개 하면 돼지고기를 네. 많이 넣으시는데 네. 이렇게 또 김치를 넣으면 뭔가 뭐 새콤하고
4: 맞아.
3: 뭔가 개운한 맛이 날 것 같아요.
4: 맞아. 시원하면서 개운한 맛.

0: 인진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자, 이렇게 김치까지 손질을 했고.
0: 네.
1: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대파랑 네. 청고추인데, 저것도 써는 김에 어서서 썰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요것도 이제 요렇게, 요렇게 어서서 썰어서 요렇게 딱 준비해 두시고.
1: 네.
0: 송송 썰어도 괜찮아요. 꼭 뭐 이렇게 꼭 썰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서실 때
1: 네.
0: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네. 어서서 썰어도 되고요. 이제 씨는 좀 제거해 주셔야 되지.
1: 좀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0: 그렇죠.
1: 입에 걸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먹는 것 중에.
0: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톨톨 털면은
1: 네.
0: 씨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1: 맞아요.
0: 한번 해볼까요? 요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면은
1: 네.
0: 되니까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물에 한번 헹궈 주셔도 되고 몇 알 정도 있는 거는 괜찮으니까
1: 네.
0: 그냥 하셔도 돼요. 오늘 맛을
1: 예?
0: 더 고소하게 해줄
1: 네.
0: 볶음 콩가루를 준비했거든요.
1: 예?
0: 볶음 콩가루를 그냥 넣으면은 덩어리가 져요.
1: 예.
0: 그래서 황태 우린 물에다가 미리 좀 개 넣는 게 필요해요.
1: 아, 그럼 지금 미리 한번 개 넣어볼까요?
0: 네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1: 예.
0: 이제 한 요 양 비슷한 양만큼의 물을 황태 우린 물을 넣고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예?
1: 아니 사실은 이제 비대찌개도 굉장히 네.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콩가루를 넣으면 더욱더 고소한
0: 더
1: 배가 되겠어요.
0: 네, 이렇게 좀 대직하잖아요.
1: 예?
0: 대직하면 물을 좀 더 넣어주셔도 돼요.
1: 대직할 경우.
0: 편하게 이제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이 콩가루에서 지금 고소한 냄새 나지 않나요?
1: 맞아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0: 네.
1: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1: 예.
0: 두 마리
1: 토끼를 다 잡는 거죠.
0: 맞아요. 요렇게 프리하게 요렇게
1: 예.
0: 해주시면 돼요.
1: 자, 요렇게
0: 해가지고
1: 미리.
0: 그리고 이제 요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1: 이제요?
0: 네네.
1: 자, 그럼 한번.
0: 끓여보러 갈까요?
1: 네.
0: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물에, 황태물에 헹구면 되죠. 알뜰하게.
1: 정말 저희가 주방에서 하듯이.
0: 예. 어, 맞아.
1: 자, 그럼 재료 준비가 되겠으니까.
0: 네.
1: 황태 비지찌개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우선은
1: 네.
0: 참기름을 좀 두르고
1: 네.
0: 양념을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볶는 게 좋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우선은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1: 네.
0: 자, 그다음에 불을 켤게요.
1: 자, 아무래도 황태에서 네. 날 수 있는 비릿한 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맞아. 그리고 좀 더 맛있는 맛을 내야 되니까
1: 예.
0: 참기름을 둘러주시고
1: 네.
0: 따뜻해지면은 요 마늘을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마늘요?
0: 네네. 마늘 향을 좀 내려고요.
1: 네.
0: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파도 이때 같이 좀 볶아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항상 파는 나중에 넣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1: 맞아요. 먹기 직전에
0: 네, 이때 이제 같이 좀 볶아주셔도
1: 네.
0: 마늘하고 파 향이 나서 괜찮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 파 향이 올라오죠. 이때 그러면
1: 네.
0: 황태도 볶아야 되고 김치도 볶아야 되는데
1: 네?
0: 김치를 먼저 볶는 게 더 맛있어요.
1: 김치를 먼저.
0: 네네. 왜냐하면 이게 좀 익은 김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걸 넣고 이걸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좀 볶다가 황태채를 넣고 볶으면
1: 네.
0: 더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이 김치는
0: 네.
1: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더 맛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1: 이런 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더더욱.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아마 그 햇김치보다는
1: 네.
0: 이제 푼 묵은 김치들이 김치 냉장고에
1: 아마 지금쯤 많이
0: 있을
1: 거예요.
0: 것 같아요.
1: 예.
0: 뭐 한 몇 쪽 이렇게 남았을 것
1: 예.
0: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활용하실 때 좀 충분히 이렇게 볶아주시면 더 맛있게

0: 형태 정말 이제 집에 네. 냉동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럼 이제 또 어느 정도 해먹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으면.
1: 맞아요. 이렇게도 해드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또 비지찌개에 네. 그동안 돼지고기만 넣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가 황태가 들어가면 또 맛이 색달라요.
0: 그 황태도 또 이제 국으로만 먹었거든요, 저는.
1: 네네. 네.
0: 이렇게 또 찌개로 먹는 건 새로워서.
1: 맞아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왠지 예. 돼지고기에서 느끼지 않는 그런 뭐랄까 그 고급스러운 맛?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황태가 이제 아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황태 오고라 들었잖아요.
0: 네, 좀 줄었어요.
1: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때 황태 아까 우리 우린 물 있잖아요. 네. 그걸 넣으시면 돼요.
0: 네. 버릴 게 없네요.
1: 네. 그리고 이때는 불을 좀 세게 해서 이 국물이 이렇게 부르르 끓어오를 때까지 네. 불을 좀 약간 세게 해주시다가 네. 부르르 끓어오르면 네. 그때 이제 찌개 비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뚜껑을 잠시 덮어두었다가 네.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0: 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짜잔짠짠.
0: 야.
1: 와, 이렇게 이제 끓으면 네. 이제 비지찌개에 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비지가 들어갈 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확 넘칠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이 비지찌개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불을 좀 줄여가지고 네.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예. 조심해서 이렇게 삶옷이 부어주시면 돼요.
0: 네. 비지찌개 이따금씩 너무 먹고 싶어요. 맞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1: 그래서 요즘은 비지도 이렇게 또 판매도 하거든요. 예.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지가 없다 그러면 두부를 네? 어깨거나 순두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오늘 최고의 요리비결 보고 있는데 네. 비지가 없다 하면은 네. 냉장고에 있는 두부랑 순두부.
1: 맞아요.
0: 예.
1: 자, 요렇게 해서 중간불로 예. 한 비지가 맛있게 우러나려면 한 네. 10분 정도는 10분 정도? 끓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아까는 불을 줄이라 그랬죠?
0: 예.
1: 확 넘치니까.
0: 예.
1: 근데 또 궁금하다고 계속 젓거나 그러면 안 돼요.
0: 아니 왜 잘 익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저으면은 잘 네. 익지 않을까 싶은데.
1: 그러면 이게 그 비지가 몽울몽울해야지 맛있는데 예. 너무 풀어지거든요.
0: 아, 그럼 약간 지저분해지고.
1: 네네. 예? 그래서 예. 비지찌개 할 때 주의할 것은 너무 센 불에서 확 넘치지 않도록 불 주의하시는 거랑
0: 네.
1: 두 번째는 너무 자주 젓지 않는 거.
0: 자주 젓지 않는 네. 거.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네. 맛있게 끓여볼까요?
1: 네.
0: 자, 선생님 이제 굉장히 또 맛있게 콩비지가 끓고 있어요.
1: 네, 이럴 때 좀 궁금해요, 그죠?
0: 그쵸.
1: 열을 때.
0: 오, 이거 보세요. 약간 보글보글 하면서.
1: 맞아요. 이렇게 화상같이 틀 때 조금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0: 맞아요.
1: 공포 생길 수 있으니까.
0: 딱 틀 수 있으니까.
1: 네. 그래서 한 10분 끓였더니 농도가 이렇게 좀 되직하게 찌개같이 됐잖아요.
0: 맞아요.
1: 이때쯤에 우리가 이제 콩가루 아까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0: 요게 오늘의 최고의 요리 비결이에요.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고소함을 더해줄.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쫙 풀어주어서.
0: 예.
1: 이게 오늘 먹어도 맛있고요. 내일 먹으면 더 맛있고.
0: 맞아요. 좀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1: 식어도 맛있어요. 예. 네.
0: 이렇게 해서 너무 해치지 않고 옆에서 이제
1: 네,
0: 풀어주듯이.
1: 옆에서 살며시 이렇게 흔들어주듯이. 예. 풀어주시면 되고요.
0: 선생님,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오늘 요리를 이렇게 봤을 때 네. 특별히 간이 될 만한 재료를 네. 안 넣었거든요.
1: 맞아요. 김치 간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간을 할 수 있는 네. 새우 젓을 조금만 넣으려고 해요.
0: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네.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1: 네. 그래서 왜 집집마다 그 김치의 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0: 기호에 따라서
1: 예, 저는 이제 한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며시
0: 본인 집에서 이제 먹는
1: 맞아요.
0: 그 염도에 따라 예.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너무 짜게 드시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러게요.
1: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좀 빨간 파란 고추 요것만 네. 넣으면 돼요.
0: 자, 마지막에 넣고
1: 요거는 이제 좀 예쁘라고 넣기도 하고
0: 예.
1: 마지막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불을 꺼야 돼요.
0: 예, 자, 청홍고추 넣고 불 바로 예. 끕니다.
1: 그럼 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예. 날씨는 너무 덥지만 또 네. 이렇게 더울 때도 뜨끈한 게 좀 땡길 때가 있어요.
1: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거를 좀 드셔주셔야지
0: 예.
1: 또 기운도 나잖아요.
0: 맞아요. 무엇보다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비지가 네.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뭉쳐있네요, 선생님.
1: 맞아요. 그래서 위에 밥 위에다 비벼 먹어도 되고요.
0: 예?
1: 다양하게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구수하면서.
0: 그러게. 근데 무엇보다 예. 황태를 넣어서 그런지 예. 이 감칠맛 나는 향이
1: 맞아요. 그렇죠.
0: 더해졌어요.
1: 냄새나죠.
0: 예.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황태 비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황태 비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황태채를 5분 정도 불린 뒤 물기를 짜주세요. 황태채를 건져 가시를 제거하고 잘게 찢어줍니다. 김치는 송송 썰고 대파는 어슷 썬 뒤 홍고추, 풋고추는 어슷 썰어 씨를 털어주세요. 볶은 콩가루에 황태 우린 물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미리 풀어놓아야 끓는 물에 넣었을 때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0: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다진 마늘, 어슷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김치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잘게 찢은 황태를 넣어 볶다가 황태 우린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콩비지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 섞은 콩가루, 새우젓을 넣어 섞은 뒤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황태 비지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요즘 파릇파릇 부추가 싱싱하고 가격도 정말 좋잖아요.
2: 맞아요.
1: 배부르게 비타민C 섭취할 수 있는 부추 비빔밥 재료 한번 볼까요?
2: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1: 예.
2: 부추랑 생김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밥에 양념할 초고추장하고 기름.
1: 네.
2: 그리고 이제 간장에 식초가 들어간 양념만 있으면 예. 돼요.
1: 자, 부추와 어울리는 양념장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2: 네.
1: 짭조름하게 굉장히 또 이렇게 톡 쏘는 맛도 있고.
2: 맞아. 새콤?
1: 예.
2: 달콤?
1: 예.
2: 매콤?
1: 짭짤 있고.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입맛 당기는 양념장으로 밥맛까지 끌어올리는 부추 비빔밥.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부추.
2: 네.
1: 자, 오늘 부추 비빔밥으로 맛있게 먹을 건데,
2: 네.
1: 요거 세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맞아요.
1: 손질은.
2: 부추 따듬을 때가 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1: 네.
2: 왜냐, 가닥가닥을 이걸 다 다듬으면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사이사이에 불순물이 있어요.
2: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1: 네.
2: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1: 네, 넉넉하게 준비를 네. 하고.
2: 여기다 이제 여기가 좀, 줄기가 이제 이렇게 줄기 부분.
1: 예,
2: 그, 이 부분 있잖아요.
1: 예.
2: 요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1: 그다음에 잡고.
2: 예, 여기다 막 물 많은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요.
1: 예, 흐치듯이.
2: 예,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부비거나 문지르게 되면
1: 예.
2: 또 풍미가 날 수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흔들면 여기가 이제 둥둥둥둥 뜰 거고요.
1: 예, 저희가
2: 이제 뒤집어 가지고 또 한번 이쪽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1: 예.
2: 씻어 주시면 거의 이제 싱싱한 부추 같은 경우는 다
1: 예.
2: 다듬어지는데 만약에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예. 물른 게 섞여있다 이럴 때는
1: 예.
2: 낱낱이 이걸 다 파헤치면서 다듬어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부추를 사오시면 빨리 뭔가를 해드셔야 돼요.
1: 아,
2: 예.
1: 아 구매하시고 나서
2: 예.
1: 웬만하면 바로 드시는 걸
2: 맞아.
1: 추천합니다.
2: 네.
1: 이 다음은 이 부추를 한번 또 썰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예. 송송송 썰어볼까요?
1: 예.
2: 오늘 이제 부추 비빔밥이니까
1: 예.
2: 너무 길게 썰지 마시고
1: 네.
2: 먹기 좋은 크기가 한 1-2cm? 비볐을 때 이제 수저에 뜨기 편하니까 한 요런 정도?
1: 예.
2: 1-2cm? 요런 정도만 송송 요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2: 예.
1: 저도 뭐 예전에 예. 이렇게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이
2: 예.
1: 양념장에, 간장으로 된 양념장에 이 부추가 송송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맞아요. 향도 좋고,
1: 예.
2: 이제 또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광희 씨가 얘기했죠. 뭐가 많다고?
1: 비타민C가 많다고
2: 얘기했죠. 맞아요.
1: 예.
2: 그래서 이렇게 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1: 예.
2: 이제 딱 담아놓는 거죠. 이제 담아볼게요.
1: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2: 예.
1: 베타카로틴도 좀 많이 들었다고.
2: 맞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그 베타카로틴이
1: 예.
2: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대요.
1: 예.
2: 그래서 결국은 부추를 이런 푸른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1: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2: 네.
1: 아주 배부르게 이 몸에 좋은 부추를 많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이제 부추 손질이 됐고 이 다음 뭐 하면 네. 될까요?
2: 그리고는 이제
1: 네.
2: 김만 구우면 돼요.
1: 아 진짜로요?
2: 네.
1: 사실 이제 큰 재료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2: 맞아요.
1: 제가 한번 김을 구워볼까요?
2: 네, 네. 김을 구울 텐데 김을
1: 네.
2: 구울 때는 꼭 이렇게 두 장을 마주보고 구워주는 게 좋아요.
1: 아.
2: 한 장 굽는 것보다는. 두 장을 이렇게 마주보고 구워야지
1: 예?
2: 김 향이 다른 데로 도망 안 가고
1: 예.
2: 더 이렇게 향긋하게 구워지거든요.
1: 예?
2: 이렇게 두 장 한번 구워볼게요.
1: 네. 사실 이제 집에 이제 김을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2: 맞아요.
1: 저희도 냉동실에서 보관하는데 그럼
2: 네.
1: 눅눅하거든요.
2: 눅눅하고 또 다른 냉동실의 냄새가 또 흡수되기도
1: 예.
2: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구워서
1: 네.
2: 후라이팬을 따뜻하게 해서 구워도 되고
1: 네.
2: 그냥 이렇게 바로 직화로
1: 예.
2: 이걸 직화로 하죠. 이렇게
1: 약한 불에서
2: 예, 약한 불에서 직화로 구울 때는 이렇게 두 장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1: 예.
2: 약간 손에 느껴지는 게 약간 바삭하네.
1: 맞아요.
2: 그러면서
1: 촉감이.
2: 색깔도 약간 녹색으로 바뀌어요.
1: 예.
2: 이제 이걸 굽고 난 다음에 부수면
1: 네.
2: 전국적으로 김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1: 전국적으로 흐트러져요?
2: 네. 김가루가.
1: 김가루가, 예.
2: 얼굴에도 막.

0: 옆으로. 예. 그리고 저렇게 굽다 보면 중앙은 구워지는데 가장자리가 좀 덜 구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구워주시면 이렇게 잘 부서져요.
1: 사실 이 김가루가 마지막에 네. 올라가면
0: 맞아.
1: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0: 김향이 너무 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김 되게 좋아해요.
1: 맞아요. 이 김밥에는 특히 네. 잘 어울려요.
0: 그리고 부추랑은 더 잘 어울려요.
1: 그렇죠. 이렇게 최고의 조합 두 가지가 만났는데 네. 이렇게 김가루까지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0: 네.
1: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는 부추를 네. 양념에 조금 이렇게 부추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볼에다가 양념 한번 섞어볼게요.
1: 자, 그럴까요?
0: 자, 우리가 이제 간장에 네. 식초가 들어간 양념이에요.
1: 예.
0: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도
1: 진간장 넣고,
0: 그 다음에 설탕도 넣고.
1: 네.
0: 다 가진 양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액젓도 조금 넣고.
1: 액젓 넣고.
0: 그 다음에 매실청도 조금 넣고.
1: 네. 매끈한 맛도 내주고.
0: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네. 매콤하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1: 네.
0: 나는 별로 안 매콤하게 먹을래 그러면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1: 과감하시고요.
0: 네. 우리는 다 넣을게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풀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깨소금. 요거는 통깨가 아니고 깨소금이에요.
1: 예.
0: 그래서 여기 꼭 깨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참기름.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섞어놓고
1: 네.
0: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1: 근데 선생님 네. 식초를 왜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뭔가요?
0: 왜냐하면 그래야지 새콤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1: 아, 유지가 되는구나.
0: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었으면은
1: 선생님 오늘 바로 먹을 거 아니라면 이 양념장을
0: 네네.
1: 식초를 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식초만 빼고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드실 때 식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1: 예.
0: 여기다가 다 섞을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여기다가 넣고 버무려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1: 필요한 양만큼만.
0: 네.
1: 그리고 뒀다가
0: 또 이렇게 다른 거 할 때 드시면 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서 이제 살살
1: 네.
0: 네 살살 이렇게
1: 풋내가 날 수 있으니까.
0: 왜냐면 만약에 나는 우리 집은 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 그러면 고춧가루 좀 더 넣으셔도 되는데
1: 네.
0: 지금 요런 정도면 비벼 먹기에
1: 예.
0: 딱 좋아요.
1: 김에 그냥 싸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밥이랑.
0: 네. 그럼 요렇게 다 됐거든요.
1: 예.
0: 그럼 이제 담기만 하면 끝이에요.
1: 아, 벌써요?
0: 네. 자, 그래도
1: 네.
0: 좀 이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혔네, 그죠?
1: 네.
0: 이렇게 했으면 여기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소금 이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깨소금
1: 거의 다 좋아하죠. 뭐.
0: 어릴 때 깨소금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다음에
1: 예.
0: 이제 참기름도 예.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초고추장인데
1: 네.
0: 여기 초고추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 밥이.
1: 오.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는 왜 이렇게 병에 들었잖아, 그죠? 이렇게
1: 예.
0: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해줘도 돼요.
1: 예.
0: 자, 예쁘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추를 이렇게 뺑 돌려 담는 거야.
1: 아, 밥 주변으로.
0: 자, 이렇게 이제 파란 게 이렇게 보이도록. 예.
1: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0: 예.
1: 선생님, 또 달걀을 또 준비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1: 예.
0: 달걀만 올리면 되는데,
1: 네.
0: 김가루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까요?
1: 예, 주변에 있으면 또.
0: 예.
1: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잖아요.
0: 네. 달걀 후라이를 탁 올려볼게요.
1: 이게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
0: 달걀.
1: 예, 달걀 단백질을 또 섭취해주기 위해서 이 비빔밥에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보기도 좋고.
1: 예, 영양소를.
0: 또, 예, 단백질도 섭취하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돼버렸는데요.
1: 네.
0: 후딱.
1: 자,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부추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부추 비빔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부추를 살살 흔들어가며 씻은 뒤 송송 썰어줍니다. 김을 겹쳐서 앞뒤로 구운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주세요. 이렇게 김을 두 장씩 겹쳐서 구워줘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진간장, 설탕, 참치액젓, 매실청,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부추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밥을 담은 뒤 깨소금, 참기름, 초고추장을 얹고 가장자리에 부추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밥 위에 김가루, 달걀 프라이를 얹으면 부추 비빔밥이

0: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닭게장의 향긋한 취나물을 퐁당! 취나물 닭게장부터 새송이 버섯과 오이가 만나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고객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변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농가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0: 대 존잼 너무 재밌어요.
1: 완전. 네. 아.
2: 눈물.
1: 몰라 눈물.
0: 아.
3: 맞아. 만약에 싸. 싱크대 뒤에 싱크.

0: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1: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자연의 색깔이.
1: 고단하지만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먼 옛사람들의 땅. 저도 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24시간은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갈만합니다. 쿠스코 가는 길은 상상 그 이상 압도적인 풍경이 있었습니다. 페루는 절반이 안데스예요. 길은 조마조마합니다. 내려다 보면 아찔하고 올려다 보면 움찔합니다. 내다 보면 굽이굽이 다른 얼굴. 안데스를 달려야 페루가 보이죠.
3: 저희가 무지개 산불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 길도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워요.
1: 저 넘어 그 산이 있습니다. 산 밑에 주차장은 벌써 만석.
3: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고도가 4,700, 거의 5,00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너무 차고 제가 혹시 몰라서 구산병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요. 이렇게 높은 데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은 풍경이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1: 수년 전엔 평범한 봉우리였대요. 지금은 수천 명이 찾아오는 명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조용하던 동네는 수지 맞은 듯 북적입니다.
4: 얼라 얼라 콧물 난 거다. 얼라 감자 떨렸어.
5: 맨발이고 많이 넘은 자식.
4: 이 뭐야 이게? 시 있어 빠또.
1: 동네 애들은 콧물이 줄줄.
4: 이 우짝깨니 집에 엄마한테 다 혼난다 이제.
5: 이 잘 안 들어가네 자.
4: 오또 스트레스 다시
1: 미스터. 동네 꼬마들에겐 이토록 평온한 이곳.
4: 귀여워 미스터.
1: 전 딱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5: 미니 큰카 9,300.
4: 할 수 있다. 5,320m.
1: 시작이 무려 4,700고도. 목표는 백두산 높이의 거의 두 배. 몇 분 안 걸었는데 와, 두통에 가슴통이 휘청했어요.
4: 세계 대마 기행 아니고 세계 대마
1: 그래도 사람들은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3: 이게 몇 발자국 안 뛰어도 막 몸이 엄청 무겁고 목도 마르고
6: 미식거려요.
3: 미식하고 숨이 얼지거려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1: 걷다가 섰다가 숨 고르다 헉헉대고 아 힘들었었죠. 그렇게 4km 무아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보였습니다.

0: 너무 했어요.
1: 어떻게 자연의 색깔이
2: 정말 무지갯빛입니다. 장엄한 산들의 파노라마 위로 내려앉은 파스텔 톤의 고운 빛깔. 색의 신비에 취해봅니다.

0: 누가 이런 마법을 부렸을까요? 몇년 전까진 만년설을 머리에 두른 설산이었대요. 숨겨진 속살이 이토록 고울 줄이야. 하지만 고산의 마법은 인간에겐 너무 가혹합니다. 두통과 호흡곤란, 저는 아예 드러누웠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다시 둘러보자니 이 와중에 웃겨주는 라마의 자태, 히말라야 등정에 버금가는 기쁨으로 안데스 설산의 변신을 바라봅니다.
1: 여러 가지 색깔들을 똑똑똑똑똑 섞어가지고 붓으로 슉슉슉 쓸어낸 하나의 미술 작품 같아요.
0: 어떻게 이런 변신이 가능했던 걸까요? 만년설은 산이 속살 깊이 급격히 녹아들었고 켜켜이 쌓인 지층 속 산이 품은 여러 광물과 섞이고 퇴적되고 침식됩니다. 불과 7, 8년간의 변화.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2: Sí, me detuve varias veces, pero la altura es la que me cansa demasiado. Me siento bien, se siente bonito ver el paisaje completo y poder admirar estas bellezas.
3: Nos damos cuenta que nuestro Perú es muy rico, ¿no? Porque hay diferentes personas de diferentes países que nos también se van a culturalizar para saber un poco más de nuestro país.
1: 저는 지금 사진 스팟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어마무시해요. 엄청 기다렸는데도 안 빠지네, 안 빠져.
0: 커플들은 여기서 사랑을 약속하네요.
4: 꿈향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1: 이뻐도 됐다?
0: 솔로인 전 무지갯빛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겠습니다. 아주 잠깐 무지갯빛 고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부디 저 설산은 저 모습 그대로 남아주기를. 두렵지만 설레는 마법 같은 자연의 시간입니다.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제 뒤로는 무지개산이 보이고요. 앞으로는 설산이 펼쳐져 있는데
6: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쿠스코에서 제일로 높은 산이래요.
1: 이 풍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4: 벌써 커피향이 이 산의 바람을 타고 코스로 쏙쏙 들어오죠.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와.
0: 우리 코디님의 아이디어예요.
7: 여기 해발이 높잖아, 지금 여기부터. 끊는 점이 많이 있어요.
0: 페루 커피의 진한 향미가 폴폴합니다. 고산의 찬바람, 커피가 간절했어요.
1: 오, 따뜻해. 오, 뜨거워라. 오.
7: 우리 건배합시다, 건배.
1: 네, 건배. 좋아요.
7: 해발 5,000m에서 커피 한 잔.
1: 짠!

0: 설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무지개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잉카의 도시 쿠스코가 있습니다. 쿠스코 가는 길에 재미있는 언니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 하는 분들이죠? 저 노란 봉투는 또 뭘까요? 엄청 바빠 보였어요. 두세 봉지씩 막 차에 싣고 갑니다. 기막힌 영업력이죠. 유명한 빵 동네입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1: En la calle he visto mucho panadería.
2: Sí, ese pueblo es del pan. Antiguamente nosotros hemos elaborado pan. Sí, entonces todos nos dedicamos a hacer pan.
3: ¿Usted también?
4: Yo también.
2: Los españoles siempre habían sembrado trigo y habían hecho pan.
0: 빵집 사장님도 상한다는 원조 빵집을 찾았죠.
5: Oh, hola, buena.
6: Buenos días.
5: Buenos días. 빵이 지금 엄청나게 크네요.
6: Panchuta.
5: Panchuta.
6: Tradicional de acá del distrito de Oropesa, de la ciudad del Cusco. Si deseas puedes pasar, están elaborando el pan y poder ver cómo es que se hace el panchuta.
0: Oh. 사장님이 자랑하고 싶어 했답니다.
5: Tengo frío. 여기서 한 사람 몇 명은
0: 온기가 따스합니다. 나무 향이 좀 특별했어요.
6: Este el material que utilizamos para calentar el horno es el eucalipto. Siempre dicen que el eucalipto da otro sabor, un sabor especial al pan.
5: Ah, por eso.
0: 화덕이 후끈 달아오를 즈음 숙성 마친 생지 입성. 반죽의 기술은 공개 불가입니다. 1급 비밀. 빵들이 숨을 쉬며 몸집을 키우는 동안 노릇노릇 빵 굽는 냄새가 아주 와, 향에서 매력이 터졌죠.
5: 향기가 아주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오, 김 난다. 오, 어때?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하나, 둘, 셋. 아. 진짜 뜨거워. 진짜.
6: Es para valientes.
5: Sí, verdad.
6: Tú puedes, vamos.
5: Okay. 아, 김이 나네요. 오, 뜨거워. 오, 와, 김 봐봐. 진짜 바삭바삭하다.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진짜 촉촉해요. 어머, 진짜 맛있네요.
6: A donde voy siempre llevo mi panchuta y siempre donde voy digo que soy de Oropesa, capital nacional del pan. Oropesa es conocido como la capital nacional del pan.
5: Sí. El mensaje hasta

0: 싶어요.
1: 아니 진짜 돈은 하나도 안 받으시고
0: 아낌없이 주는 캐럿 진짜 많이 가. 진짜.
2: 노란 비닐봉투를 보면 또 생각날 것 같습니다.
3: 그때 생각나는 거를 좀 쓰는 편인데요. 뭐든 좀 계속 나누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좀 기억하고 나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잊지 않고 싶어서 적는 거예요.
2: 그렇게 왔습니다. 잉카인들은 여기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죠. 땅의 신 퓨마의 형상을 한 계획도시. 퓨마의 심장을 중심으로 잉카의 도시들은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심장의 자리엔 스페인식 광장이, 심장의 중심 잉카의 신전은 이제 성당입니다. 15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광대했던 제국. 100여 년의 리즈 시절은 스페인 군대에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0: 로마 제국에는 로마가 있다면 잉카 제국에는 이쿠스코가 있습니다. 사실 이쿠스코에서 옛 풍경을 찾아보기는 쵸 않은데요. 스페인 침략자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도시를 좀 많이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는 옛 잉카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2: 스페인 식민 지배 300년. 잉카의 후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쩐지 잉카를 떠올리면 애잔합니다. 이 성당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0: 여기 쿠스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스페인도 이 성당에 100년이나 공을 들였대요. 왕의 신전을 허물고 세운 잉카 정복의 상징. 그래도 내부가 품고 있는 역사는 여전히 잉카죠. 이 그림 어딘가 익숙한가요? 만찬 메뉴를 눈여겨봐주세요.
4: 지금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단백질 공급원을 엄청 많이 먹는 분위기인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여기 왔을 때 원주민들 장비를 일부러 바꾸게 하려고 했었겠죠. 그런 것들을 원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장비를 같이 결합한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만찬은 카톨릭식으로, 그러나 최후의 만찬이라면 잉카식으로. 그게 쿠스코 페루 사람들이죠. 잉카인들이 일용한 양식 먹어보려고요. 기니피그 요리 식당이 제법 많아요. 우리에겐 애완용, 여기선 별미입니다. 페루가 고향이죠. 예전엔 집집마다 부엌에서 사육했대요.
5: Desde cuando los peruanos comieron cuis?
6: Muy desde antes. Porque es el podría decir es la época inca. El cuy es muy bueno, tiene muchas proteínas. Por ejemplo, para el cáncer.
5: El cáncer.
6: Para los niños que tienen anemia, normalmente se les da de cuy para que suban de peso. Es muy bueno el cuy.
5: El comino y el sabor que le va a dar va a ser el huacatay, la hierba. Y esto
2: 약초를 넣어

0: 약용식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1: Dentro della barriga. Esto es lo que le va a dar el sabor.
0: 원주민들의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 고기의 풍미를 알게 해준 귀한 음식입니다. 처음엔 사실 망설였어요.
2: 꾸이 요리가 완성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저를 마주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만 머리만 가리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저한테는 매우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페루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맛이 정말 궁금하긴 했어요.
2: 오브이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서 항상 같이 먹는다는 소스를 함께 올려서.
0: 민트향 나는 토마토 마늘 소스예요.
2: 그냥 진짜 전통 치킨? 오븐구이 있잖아요. 그런 치킨의 맛이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괜히 그랬습니다. 잘 먹었어요. 잉카의 흔적이 남은 곳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난히 사람이 많네요. 다들 사진 한 장씩. 이 벽이 볼거리예요.
3: Que esa piedra es como del tamaño de cuatro de una de estas piedras, más o menos.
2: Ah, sí, sí, es grandota, sí. Oh, 이 돌이 바로 그 유명한 12각돌인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 돌은 특히나 각이 12개나 되는데.
0: 철기 도구가 없었던 잉카인들. 바퀴나 수레도 없었어요.
2: 진짜 12각돌이네요.
0: 접착제도 쓰지 않고 어떻게 저 큰 돌들을 옮기고 자르고 틈 없이 조화롭게 쌓았을까?
2: 지금 종이 한 장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질 않아. 다 튕겨져 나와.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잉카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건물이고요. 이쪽은 잉카 제국의 건축 기술을 와 따라오고 싶었던 스페인 사람들이 따라서 지은다고 벽돌 벽인데도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점이 생기죠. 그 잉카 제국 때처럼 만들지 못해서 이 틈들 사이에 돌멩이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허술하게. 이걸 보면은 얼마나 잉카 제국의 건축 기술이 뛰어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지진에도 잉카의 벽만은 무너지지 않았죠. 기술력은 해석 불가, 미스테리입니다. 고산에 최적화된 작은 체형의 인디오들.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덕분에 더 상상합니다. 자꾸 찾아오게 만드네요.
2: 아, 이거는 지금 여기 완전 전통 복장인데요.
4: Las mujeres del campo usan faldas para que tenga chiquitita cintura. Parecen gordas, pero no son gordas. Son muy flaquitas.
0: 아주 잠깐만 잉카의 여인이 되어볼게요. 전날 저 좀 바빴습니다. 동양인이 저러고 있으니 신기했나 봅니다. 인기 만점이었어요.
2: 이거 선물로 주신대요. 이거를.
4: 올라. Toma princesa hermosa. Esto es para ti con mucho cariño.
5: Muchísimas gracias.
6: Muchísimas gracias.
7: Gracias. Hasta luego. Nos vemos. Muchas gracias. Hasta luego.
0: 인심도 확 끊었어요.

0: 원주민들은 대개 더 고산에 삽니다. 잉카의 후예들이 이 동네에 많이 계시대요. 늦은 오후 햇살 좋은 조용한 마을.
1: 한번 들어가.
2: Hola. ¿Sí puedo pasar?
3: Gracias.
0: 잉카의 복장이 평상복이더라고요.
4: Buena.
1: Ahora qué están haciendo?
4: Estamos haciendo faja.
1: Faja.
4: Sí. Faja. Faja. Para correa, para esto, para mochila. Sí.
1: Ah.
4: Sí.
1: Qué bonito.
4: Y mira, este diseños.
1: Ajá. También ustedes hicieron.
4: Sí. Laguna. Uh-huh. Es laguna. Después cuti cuti es ñawi.
5: Es ojo.
1: Ojo, ojo.
4: Ah. Mira dos ojos.
1: Ah, sí, sí, sí.
4: Ojo loraipo.
1: Ojo loraipo.
4: Uh-huh. Sí. Es del manto.
0: 잉카인들한테 직물은 의미가 큽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언어였어요. 잉카 땐 실제로 이런 패턴과 상징물로 의사소통을 했죠. 이제 페루식 무늬가 허투루 안 보입니다.
4: 아까 있다, 미래. Antes incas guardaban plata acá. Aquí está con esto doble tejido, mira cómo
1: adentro.
4: No había.
1: Ah, sí, sí.
4: Las mujeres tenemos en ese tono. Acá también guardábamos antes acá.
1: Ah, sí. Pero muchacho no tiene bolsa, entonces adentro.
4: Sí, ahí adentro, entonces cuando querían pelear, entonces. Golpeaban así, Julia.
1: ¿Qué es eso?
4: A ver,
1: ¿qué es eso? Muy interesante. Pero, ¿por qué no tiene plata ahorita?
0: ¿Qué es eso? ¿Qué es eso?
1: 플라타노 감자랑 닭이랑 옥수수랑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0: 저녁 한 끼 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4: Se llama Pachamanca. Entonces nosotros hacemos dos horas esto con fuego.
1: Sí, con fuego.
4: Con dos horas después nosotros estamos
0: 돼지의 냄비 요리.
1: Sí, sí.
0: 양념법이 참 소박합니다.
1: Señora, ¿qué está haciendo? ¿Por qué esta agua?
4: No es agua. Es agua con sal para que sea rico.
1: Ah.
0: 돼지의 냄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군 돌. 요리의 주인공은 감자예요. 흙도 돌멩이도 사일들이도 잘 활용했습니다.
1: 바로 지금 넣으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걸 넣어야 되고.
0: 메뉴가 심심하다 했는데 양념 닭고기 또 묻혔어요.
1: 고소향 엄청 난다.
4: 시.
0: 한치 연기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통 방어 완벽하게 봉인합니다. 그 외 인공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 땅에서 모락모락 압력 냄비가 따로 없네요.
1: 오, 고수향이 엄청나요. 와. 우와, 너무 잘 익었다. 저는 아직까지 뜨끈뜨끈하네요. 어, 예. 세유라, 너.
0: 압력밥솥 뚜껑 막 열었을 때 열기 같달까요?
4: 축하. 축하.

0: ¿Qué significa chucu?
1: Aquí me está
0: oliendo. Ah, chucu, chucu. Chucu, chucu.
2: 땅의 기운 깊게 품은 닭 한 마리. 아, 사실 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답니다.
3: 세베모리고 델리시오스 세베.
4: Natural.
0: Natural, sí. Sí. Todo natural.
2: 그런데 양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0: Es para una persona?
4: Sí.
0: Eso para
4: ustedes.
5: Para ustedes.
0: 이게 1인분입니다. 얼마나 푸짐합니까? 이걸 다?
2: 그런데 저 다 먹었답니다.
3: Muchísimas gracias por todo.
4: Rico.
6: Suma.
2: 땅을 존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요리였습니다.
7: 간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맛있다.
4: 아, 그리고.
5: 마을에 가면 todos estamos.
4: Hoy día estamos comiendo todos.
3: Estamos felices.
4: Compartiendo todos.
3: Ah, sí, qué bonito.
4: Como una familia.
3: Sí, sí, qué bonito.
4: Acá falta cuy.
3: Sí,
0: 제 표정만 봐도 얼만큼 행복한지 진짜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엄청 행복해 보이세요.
2: 그동안 저는 큰 꿈을 쫓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 주는 이 에너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를 만나러 갑니다. 페루 남부의 사막 나스카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문명이 존재했다는 신비의 땅. 여기에 지상 최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8: 나스카 문양을 보러 가는 길인데요. 어렸을 적에 테레비에서 봤었던 그 나스카 문양을 실제로 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2: 가는 길이 외딴 행성 같습니다.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대체 이런 곳에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 하늘에서만 보이는 거대한 지상화. 미스테리 마니아들에겐 호기심 천국이죠. 꽤나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몸무게를 공개해야 합니다.
0: 이거 pero por qué? Pero por qué hacen esto?
9: Avionetas? Son Cessna 207, son para 6 pasajeros, 3 a la derecha, 3 a la izquierda. Entonces, por seguridad, tenemos que tener el peso de nuestros pasajeros para determinar quiénes van en una determinada avioneta.
2: 과체중이라면 2인분 고려해야 될지 몰라요.
10: No podemos llevar mochila.
2: 그런데
10: 저희가 비행기 표를 사서 저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세금을 따로 내야 돼요.
2: 항공기 비용 세금 별도, 거기다 문화재 비용까지.
10: 저희가 이 캐로에 있는 이 문화부에다가 또 바로 따로 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과 17소를 내야 된다고 하죠.
2: 이 복잡한 과정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다는 페루의 대단한 자부심을 저는 또 읽어봅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 경비행기 어지럽기도 악명높대요. 그래도 좋았네요.
0: 저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경비행기.
10: 들어왔어. 예.
2: 정승할 분들입니다.
1: ¿Cómo te sientes antes de
6: subir al avión?
1: Nerviosa, ¿verdad?
6: 긴장된대요. 저도, yo también.
1: También, sí.
2: 그렇게 마침내
1: VIP석 혼자서 왔네요.
2: 꺼낼 수도 있으니까. 긴장과 설레임으로 출발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 볼까요? 저기 우리 비행기 그림자 보이시나요? 광활합니다. 서울 면적의 두 배.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도 그림은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 어떤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주인이 자화상을 그리고 가버린 건 아닐까요?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작게는 50m, 크게는 300여 m.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런데 무덤에서 발견된 토기에 똑같은 그림을 그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이었어요. 대체 왜 그렸을까요? 문양은 비와 물을 상징한다고 추측합니다. 이런 그림이 수백 개나 되죠. 선들이 물이 있는 계곡을 가리킨다는 가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토록 크게 그려야 했을까? 어쩌면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 신에게 물을 구원한 간절한 요청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나저나 저는 서서히 멀미로 쓰러져가는 중입니다. 90도 각도로 좌우로 한 번씩 걷고 30분간 팔자 비행.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동경하던 미스테리라 겨우 버텼습니다. 감당할 게 많았지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 못할 것 같은데요. 아, 너무너무 멋있는데.
2: 그림들이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멀미약을 꼭 드시고 오세요. 지금 마치 술 먹고 온 것처럼 어질어질하고 토도 제가 아까 장난쳤는데 이거 토하는 거 아니야? 장난쳤는데 실제로 토를 해버렸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려 1500년 전의 그림들 어떻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답은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찾았습니다. 공동묘지였어요.
11: De acuerdo a los arqueólogos, este lugar fue descubierto a inicios del año 1900.
1: 1900. 저희는 지금 차우치어 무덤을 지금 보러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오!

0: 모형이 아닙니다. 모두 진짜 죽음들, 미라예요. 태아가 웅크리듯 앉아서 죽음을 맞았답니다.
1: 저 미라 처음 보는데, 근데 여긴 진짜 너무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아직까지 머리카락도 있고 조금 숙연해지는 마음도 들고.
0: 장묘 문화가 좀 특별했죠.
2: Aquí podemos ver una tumba rectangular. Característico de la cultura inca. Por dos razones. Una, porque tiene la forma rectangular, que era, repito, característico inca. Y dos, por el material, es decir, la forma del adobe.
0: 저분은 환생해서 좀 더 편해졌기를. 그런데 2000년 전 주검이라기엔 너무 생생합니다.
3: Soy muy sorprendido porque todo está preservado muy muy bien.
2: Es el clima.
3: Sí, es clima.
2: Es el clima que es seco. Por ejemplo, las tumbas están relacionadas con las líneas de Nazca. Sí, están relacionadas. Por ejemplo, las figuras y las líneas de Nazca tienen 2000 años. Se mantienen porque es un clima seco.
3: Sí,
2: al igual,
3: sí, las momias.
0: 저렇게 남아 시대를 증명해준 주검들. 경건히 인사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들. 그 흔적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풍경과 마주했죠. 긴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길.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진 드라마틱한 녹색의 푸른 밭들. 물을 얻기 위해 고심한 이들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회오리치듯 내려가면 저 아래가 지하수. 지금도 쓰입니다. 계단으로 바람을 모아 지하로 보내고 바람은 지하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인공우물.
2: El acueducto fue hecho por la mano del hombre. Perfecto. Pero la función es natural. Natural. Eso significa que el agua siempre está discurriendo, siempre. El objetivo es que atrape la mayor cantidad de agua, por eso que es así en forma cono. Va a atrapar el aire, el oxígeno, y traerlo al interior, ¿no? Crear presión y empujar el agua. Empujar el agua.
0: 안데스에서 흐르는 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지하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물은 마을과 밭으로 두루 퍼졌죠. 이게 무려 1500년 전의 기술력.
2: Y gracias a esto y gracias a nuestros antepasados todavía podemos vivir en estos valles áridos, en estos valles completamente seco.
3: 그 옛날에도 이런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우물과 수로를 만들었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물이 얼만큼 소중한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0: 그렇게 마침내 사막의 보물을 얻어냈습니다. 물이 풍요로운 세상을 꿈꿨고 신에게 기도하며 기적 같은 수로를 만들어낸 사람들. 간절함은 예술이 되고 지혜가 되고 문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는 간절했나. 페루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합니다.
4: 제 땅 떨어지.
1: 잠시만요. 피디님.

0: 이 안데스 산맥에서 위안을 얻고 가는 것 같네요.
1: 성담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3: 성담원유씨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원단으로 우산과 양산을 한 번에 넉넉한 사이즈에 크게도 간편한 암막 양우산 두 개 모두 증정.
1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5: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암 치료.

0: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백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을 도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을 도시 자외선 차단율 99.9%, 암막 양산 2개 모두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3: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제한 없이 체류가 가능했던 미국 유학생 비자 규정이 앞으로 크게 바뀝니다. 비자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는데요.
1: 네, 이로써 학위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2: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 비자 소지자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칠 때까지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유학생들의 이민 시스템 악용을 막고 정기 심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당장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학업 기간이 5년에서 6년까지 이어지는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3: 현장 연구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0: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박사 논문 쓰기 시작하거나 써야 하거나 뭐 연구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그때 이제 비자 문제, 비자 연장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면
1: 작년에는 이제 H1B를 건드렸는데 오늘 뭐 이번 연도에는 OPT를 건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하나씩 계속 건들고 있으니까 1년 주기로 계속 지진이 나는 느낌이라서 그게
2: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약 1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미 공부 중인 학생들뿐 아니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 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화된 비자 규정으로 인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체류 계획 재조정 등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의 전기 요금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초중고등학교의 전기 요금은 1.8배나 치솟았는데요.
4: 네, 이에 정부가 태양광 설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학생들의 환경교육 현장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 환경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
6: 남해 쪽 근처에 있잖아, 그 제주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양 에너지가 좀 유리하겠지?
5: 학생들이 지도를 보며 지역에 맞는 재생 에너지를 찾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 도시를 직접 설계해 봅니다.
6: 전 학교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도 별로 안 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번 학교에서 전화 왔을 때는 재생에너지랑 환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 학교 옥상엔 태양광 패널이 빼곡합니다. 3년 전 학교를 이전하며 설치한 347.8kW 규모의 발전 설비 덕분에 연간 3,700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해 연간 1,300만 원 이상의 수익까지 올립니다. 이 돈은 위기 학생 지원이나 학교 운영비로 쓰입니다.
7: 실제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다 보니 집중도도 높고, 아, 우리가 진짜 이거를 활용하고 있구나 해서 삶과도 연계가 좀될수 있었고요. 조금 이르게 에너지 좀 비용 걱정 없이 에어컨을 좀 일찍 많이 실컷 튼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정부도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런 학교를 전국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학교는 전국 400곳. 한해 12,000여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걸로 예상됩니다. 소나무 190만 그루를 맞먹는 효과입니다.
8: 본 사업에서는 자가 소비 형태뿐만이 아니고 판매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 외에 상계 거래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된 것만큼 그냥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5: 하지만 해결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효율 저하와 유지 보수 비용 문제입니다.
9: 관리 인력이 지금 대부분의 학교, 모든 학교가 2000kW인가 그렇게 이상 생산되지 않으면 그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어려움, 또 화재 예방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5: 교육부는 시설 통합 정보망을 통해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하고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네,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호프가 제헌절 연휴 극장가를 강타했습니다. 개봉 닷새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 작품을 둘러싼 극명한 평가와 치열한 해석 경쟁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10: 곡성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150만 4천여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액 점유율은 66.6%, 누적 관객 수는 212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개봉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닷새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두 기록 모두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흥행만큼이나 관객들의 평가도 뜨겁습니다. 자동차와 총기, 승마를 넘나드는 격렬한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연출에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반면 욕설이 지나치게 많고 후반부 이야기가 종잡기 어렵다는 혹평도 적지 않습니다.
1: 우리가 아는 쪽은 아닌데.
0: 영화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경쟁도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외계인의 후손이란 해석부터 영화 속 진짜 괴물은 인간이란 분석까지 다양합니다. 무엇을 본 것인지 모르겠다는 혹평조차 또 다른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엇갈린 평가 자체가 초반 흥행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다만 오늘 오전 예매율은 26.5%로 개봉을 앞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호프가 장기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2: 네, 지난 3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제한된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사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제는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거나 강제로 수거하는 대신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200개 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진행합니다. 2016 학생자치 연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는 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 80명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국 충칭과 시안, 하얼빈과 연길, 상하이와 난징, 일본 도쿄 등 4개 권역을 20명씩 나눠 탐방합니다. 이곳에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관련 사적지를 직접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0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잼민이라는 말이야?
2: 어머머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4: 근데 안경 제니? 제니? 제니? 제니?
3: 제니?
4: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6: 왜요, 쟤?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쪼쓰잖아.
5: 쟤도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7: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8: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0: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동물원에 벌어진 때아닌 추격전. 정신없이 도망가는 동물을 잡아야 하는 긴박한 현장.
5: 아이고 힘들어.
4: 이런 소동이 벌어진 이유는 건강검진을 위해서입니다.
6: 왼쪽 엉덩이 쪽이 이제 보이시죠? 빨갛게 된데 고관절 부분이 약간 나쁘다고 나오네요.
4: 검진을 위해 포획이 필요한데요.
6: 다리를 잡아야 돼.
4: 건장한 성인 남성 두 명이 함께해도 쉽지 않은 작업.
7: 성인 3, 4명부터 힘들어서.
4: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의사의 배를 가격하는 사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7: 아이들 이렇게 진료 보고 나면 집에 가면은 샤워할 때 온몸에 막 멍들어 있는 것도 보고 다음날 못 일어나서 완전 몸살 걸리고 그래요.
8: 아, 잘하는데?
9: 아니, 이거 안쪽도
4: 특수동물 진료는 갑자기 벌어지는 돌발 상황이 많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7: 오케이. 자.
10: 한번 오세요.
4: 긴장감이 감도는 또 다른 현장.
10: 한번 오세요.
4: 생과 사가 교차하는 동물병원 응급실입니다.
10: 상담해야 돼요. 한번 더 해주세요.
4: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응급 상황.
10: 보호자님 좀 불러주세요, 진영들.
4: 죽음의 문턱에서 동물을 살리려는 사람들.
10: 오,
7: 적시한.
10: 네. 큰거 엄청 큰거 옆에 있어요. 네. 애기 정신 차린 거 같거든요.
7: 네.
10: 텀빈 좀 주세요. 텀빈기. 이번 중에 심정지 한번 왔어요. 응급 상황 생겼고 저희가 이제 CPR 해가지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 네 뛰어요.
11: 아트로피.
12: 아, 외래는 하루에 한 100마리여 먹는데 그중에서 응급 환자랑 중환자가 한 5마리에서 20마리 사이로 오는 것 같아요.
4: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24시간 분주하게 돌아가는 동물병원 응급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가족과도 같은 동물을 살려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13: 안녕하세요.
4: 그런데 신기하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뭔가를 하나씩 들고 들어옵니다. 저게 뭘까요?
14: 얘는 뱀이에요.
15: 네?
14: 뱀이요.
15: 뱀이요?
14: 네. 지금 조금 예민해요.
4: 여타 동물병원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4: 친구는 오늘 그냥 건강검진하러 왔어요.
15: 건강검진?
14: 네.
4: 이곳은 특수동물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파충류부터 조류, 포유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이곳을 찾습니다.
15: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고려할 게 되게 많은데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동물이 있다 보면은 막 그래서 자료부터 검색을 해야 돼요. 얘들은 참 쉽지 않은 진료죠. 네.
4: 이때

0: 병원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무거워 보이는 큰 통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1: 아, 요거는 왕 도마뱀이라고 해서 블랙스로우라는 친구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손 실밥으로 놨어요.
0: 검은목 왕 도마뱀은 몸무게가 최대 30kg, 길이는 2m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입니다.
2: 제일 무서워.
1: 이제 꼬리치기 나는데.
2: 네?
1: 꼬리치기가.
2: 꼬리치기 돼요? 어, 맞춤 저기 맞춤 박살 나는데. 어, 얘 진짜 무서워요. 얘
1: 왕도마뱀.
2: 왕도마뱀, 야생에서 온 애라 진짜 무섭습니다. 얘는.
3: 저 지금 이거 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장갑 끼고 보이시잖아요.
2: 지금 약간 멀리 하니까.
3: 얼른 따라 들어갈까요?
0: 낯선 곳에 오면 도마뱀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4: 와, 우리 블랙이.
2: 머리.
4: 여기 이쪽이에요. 저쪽입니다. 이 친구가 매우 싸놓고 무서운 친구라 지금 저희가 스텝이 다 붙어가지고 만만히 준비를 해야 돼요.
0: 염증 수치가 높아서 마취가 부담될 수 있어 위험하지만 마취하지 않고 진행하려 합니다.
2: 던질게. 자, 하나, 둘, 셋. 머리 뒤에 묶여 잡아. 됐어?
0: 이동 중 안전을 위해 머리를 고정해야 합니다.
2: 꼬리 주세요. 꼬리를 막 때리면 되죠.
3: 네, 알아요. 잡았어.
2: 잠깐만. 목 라운드. 잠깐만.
4: 목 저한테 있다고요.
2: 내가 목 잡을 때 너 목 놓지 마.
4: 일단은 놓치게 되면은 첫 번째 사고가 날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살을 물리고 뜯는 게 강화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씹어서 뜯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2: 여기 위로 올릴 거야. 하나, 둘, 셋. 올렸어.
4: 나와.
2: 지금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빼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봉합을 해놨는데 지금 봉합 싸움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0: 도마뱀이 발톱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4: 매우 위험하고 커요. 여기 긁히면 진짜 큰일 나실 거예요. 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0: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사실 동물이 사납거나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같이 실밥을 제거하는 간단한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5: 길게 했구나.
6: 네. 네, 괜찮아요. 굳게 완전.
5: 와.
6: 원래 있다만 했어요. 아니.
0: 치료 전과 비교하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2: 하나, 둘, 셋.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4: 맞는데 저희는 그게 익숙하니까 아 됐다 맞지 안 하고 진정 안 하고 잘 살렸다 한마디라서 괜찮아요 저희는요.
2: 아...
0: 초긴장 상태로 치료하느라 힘들었지만 무사히 끝났습니다.
7: 안녕하세요.
1: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 낫고 붓기까지 다 빠지고 실밥도 다 빼고 이제 졸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0: 그날 오후 보호자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동물보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8: 크레스티드 게코라고요. 도마뱀의 일종류인데요.
0: 한국명으로는 볕 도마뱀 부치. 다양한 색과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반려 파충류입니다.
8: 원래 주기적으로 이제 무정란을 산란을 해요. 근데 얘가 지금 좀 몸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무정란을 산란을 못해가지고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0: 최영민 수의사가 바로 검사에 들어갑니다. 초음파로 뱃속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9: 알을 못 낳으면 사람들 제왕적이 하는 거랑 똑같이. 얘들도 배를 열어서 알 다 꺼내줘야 돼요. 그거

0: 수술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1: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여기다 알이거든요.
2: 아, 여기 알이에요? 네.
0: 분만을 하다가 분만이 안 되면 되게 위험한 것처럼 사람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알낳다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에그 바인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이 걸려버렸다는 건데 되게 응급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수술해서 알을 다 꺼내줘야 됩니다.
1: 응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이 될 수도 있어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는 걸까요?
3: 수술할 때 마취를 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 산소포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도 산소를 최대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어느 들어갔으면 마취가 들어가요.
1: 마취에 들어갑니다. 작은 개체일수록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합니다.
3: 네.
0: 자, 여러분 수술 시작합니다. 레코딩 확인해 주세요. 들어갑니다.
3: 확인할게요.
1: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몸 길이가 고작 1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4: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5: 신경을 써도 안 보여서 맨눈으로 아예 할 수도 없고 확대경으로 해도 안 보여서 그 작은 데 틈새로 해서 틈새를 노려서 해야 돼서 힘듭니다.
1: 그래서 수술할 땐 확대경이 필수라네요.
6: 지금 여기 알 보이죠?
3: 초점이 마취 줄여주세요.
0: 마취 줄여.
3: 체크하세요.
1: 드디어 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며 찾아야 한다네요.
0: 오케이. 출혈 확인.
7: 반대쪽.
4: 빨리 해야 돼요.
6: 양쪽에 있는 알 일단 제거했는데 알이 일반적으로는 양쪽에만 위치했는데 조금 더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숨은 알까지 모두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0: 네, 이거 다 알이야, 맞아. 저거 다 제거해야 돼.
6: 네.
0: 알 왜 이렇게 많니 해?
1: 뱃속에 남은 모든 알을 제거하고 한 시간 만에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0: 지금 나오려고 했던 알들이 여기 두 개가 있고요. 16개 정도? 18개네요. 파충 중에 10마리 중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가 이 문제로 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6: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수술을 끝내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며 숨을 돌립니다.
0: 잘 돼 다행이죠. 근데 힘들었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해갖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잘 끝나 다행입니다.
1: 회복을 마친 뒤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9: 일단 너무 미안해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제 입장에서 더 빠르게 병원을 못 오고 오히려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만 챙겨주고 있어서 좀 많이 미안한 감정이 먼저 생겨요.
3: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오늘 뵐게요.
6: 예, 안녕하세요.
1: 다음 날 아침 특수동물병원 의료진들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0: 여기 동물원에 상추수의사 없어갖고 제 건강검진 같은 거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1: 이곳은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인데요. 오늘은 이곳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1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0: 아유, 오랜만에.
11: 네, 별로 없으세요?
10: 네. 네.
11: 애기들 오늘 뭐 아픈 애들 뭐 좀 있나요?
10: 아, 지금 봐주실 동물들이 예. 있어가지고.
11: 아, 예. 그럼 보죠, 뭐.
10: 네,
11: 그죠?
10: 예.
1: 따로 진료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편한 공간에 준비해온 의료 장비를 세팅해 놓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0: 병원에 있던 것들이 지금 일로 와서 여기 지금 작은 병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1: 동물의 검진에 꼭 필요한 체열 도구부터 혈액검사 장비, 확대경까지 의료 장비 정비를 모두 마치고 검진이 필요한 동물을 찾아 야외 사육장으로 나왔습니다.
10: 이쪽으로 가시면 사슴
0: 네.
10: 있는데
0: 아, 예.
10: 이 친구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한지 어떻게 지금 불편한 곳이 있는지.
1: 오늘 진료받을 꽃사슴.

0: 따콩입니다. 따콩이는 18살 수컷 사슴으로 나이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불편해도 포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궁지에 몰리면 뿔과 발굽을 이용해 방어 행동을 하고 생각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노련한 사육사 덕분에 간신히 사슴을 붙잡았습니다.
1: 오케이, 뒷발 조심해.
2: 사슴 힘이 되게 세네요.
3: 성인 3, 4명 붙어도 힘들어서.
0: 그런데 이때 화가 난 사슴이 뒷발로 수의사를 공격합니다. 자칫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1: 너 한 명 들어와서 다리 잡아야겠다.
4: 아, 원장님. 아!
1: 조심해. 다리를 잡아야 돼요.
0: 위치를 바꿔서 2차 포획을 시도.
1: 눌러줘야 돼, 이쪽 방향.
0: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1: 괜찮아? 아니, 아까 맞던데?
4: 그러니까 많이 맞았는데 모르겠어요, 저.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1: 움직이네.
4: 네. 얘 먼저 하고.
1: 어, 빨리.
4: 네,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빨리. 네. 소영이 여기 눈 잠깐 볼게요.
5: 어, 야, 눈 볼등 약했니?
0: 먼저 백내장 등 눈 상태를 검사하고 치아를 확인합니다.
1: 괜찮아요? 달마에 달았네, 아이 들어서.
4: 네.
0: 시간이 지날수록 사슴의 저항이 거세져 붙들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둘러 검진을 진행합니다.
5: 뭐 잡히는 혹덩이 같은 건 없네요. 나중에 X-ray 찍어서 확인하죠. 지금은 없어. 통과. 잘 세울 수 있어?
0: 안전을 위해 먼저 수의사가 일어나고 사육사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빠져나옵니다. 동물도 사람도 참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1: 오, 아, 다 나갔네.
6: 이거 안쪽도 나.
0: 격렬했던 상황이 손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 차에서 아까 엄청 많아서 저희가 아파.
2: 괜찮으세요?
3: 아, 지금 정신이 솔직히 좀 없어요 지금. 아, 아이들 이렇게 진료 보고 나면 집에 가면은 샤워할 때 온몸에 막 멍들어 있는 것도 보고 다음날 못 일어나서 완전 몸살 걸리고 그래요.
0: 밖에서 볼 땐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작업. 이번에 검진할 동물은 알파카입니다.
3: 지금 알파카 피부를 보셔야 되는데 밖에 있어서 잡기가 힘들어요.
1: 쟤 또 어떻게 잡지?
3: 작전을 잘 짜야 되거든요. 저쪽 좀 넓은 데로 몰 테니까 거기서 간호사분들이랑 동그란 다리
1: 만들어서
3: 네. 조금씩 포위막을 접어가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잡으려는 저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지금 오고 있는
4: 얘인가요?
3: 네, 맞아요.
0: 사육사와 의료진이 합세해 바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눈치 빠른 알파카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동물원을 몇 바퀴나 뛰고 쫓는 과정 끝에 이번에도 사육사가 다행히 알파카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예, 성공했다. 아이고 힘들어. 피우자, 피우자.
5: 진료하려면 이렇게 뛰어야 돼요?
3: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왜 수의사했을까요? 아휴.
0: 상태는 어떨까요?
7: 그래도 이제 피부병 있어갖고 약을 줬거든요. 곰팡이성 피부병 있어서 약을 줬는데 약 먹으면서 상태 좋아졌네요. 훌륭합니다.
0: 본격적인 검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7: 열이 있는데 있으면 뜨겁게 나오고 그 피가 잘 안 통하거나 그러면 이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온 같은 게 전신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측정하는 중입니다.
0: 적외선 체열부터 진행합니다.
7: 왼쪽 엉덩이 쪽이 좀 보이시죠? 빨갛게 된데 고관절 부분이 약간 나쁘다고 나오네요.
1: 자, 그러면 엑셀 찍어볼까요? 여기가 엉덩이 쪽이 나쁘다고 나와요. 하나, 둘, 셋.
7: 아,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1: 이 정도 뛰세요.
0: 체온이 높은 엉덩이 부분에

0: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1: 포터블 엑스레이라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예요.
2: 병원으로 못 데려가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1: 네, 맞아요. 네.
0: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마 그 전에 뭐 염증을 앓거나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고관절에 뇌퇴 골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부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저기선 체열에서 이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혈액검사를 해갖고 혹시 몸 안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체열에서 혈액검사를 한번 해서 보려고 합니다.
0: 혈액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동물은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3: 저희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하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혈액검사를 해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조기에 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0: 무사히 알파카 검진이 마무리됐습니다. 확인할 동물들이 많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점심이 늦어졌습니다.
4: 어떻게? 저희
5: 오늘 도시락.
6: 저희 도시락이에요.
5: 밥을 먹고 또보다 어치로 봐야죠.
4: 됐습니다.
0: 아침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체력을 많이 써서 그런지 식은 도시락도 참 맛있습니다.
7: 저희 밥도 이렇게 제때 못 먹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이렇게 찾아와서 애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거 보면은 많이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0: 식사 후엔 바로 오후 검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막 여우입니다.
8: 며칠 전에 코피가 났는데.
9: 아, 코피가 났어요?
8: 네. 코피가 한 이틀에서 3일 동안 났어요.
9: 한쪽에서요?
8: 네, 한쪽에서 한쪽, 났는데 한쪽, 한쪽 그것 때문에 좀 네. 걱정이, 피는 멎었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네.
0: 상태 확인을 위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 외부인들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이고야, 마이크 커버를 빼버렸네. 저런.
10: 가지마. 야, 나 가지마.
0: 사육사가 뺏어보려고 시도해보는데 안 먹힙니다. 다행히 자리를 옮겨줬네요.
10: 야, 이거 애들이 장난을 되게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8: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뭐 신발끈이나 이렇게 장난감 같이 생긴 것들은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우겨요. 이 친구야.
0: 다른 아이들에 비해 활발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틀이나 코피를 흘렸다니 걱정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11: 안녕.
3: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 한쪽에 피가 한쪽에서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 쪽이나 아니 뭐 기관 쪽이나 이제 의심이 돼갖고 한번 엑셀 찍어서 폐 상태가 그때 괜찮은 건지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검진을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먼저 적외선을 통해 체열을 확인한 후 엑스레이 촬영에 들어갑니다.
1: 찍어볼까? 뒤로 하나, 둘, 셋. 옆으로 돌려서. 틀어지면 안 돼. 틀어지면 안 돼.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0: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 하부 기관지랑 폐가 좀 나쁘다고 나오긴 하는데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약을 좀 먹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0: 큰 병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건강에 문제 있는 동물들을 하루 안에 모두 살펴야 하다 보니 정말 바쁩니다. 이번 동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거북, 설가타 육지 거북입니다.
8: 몇 킬로 정도나 돼요? 둘이 들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이면은 80 이상이에요, 무조건.
10: 80kg?
8: 네.
1: 자, 하나 좀 볶자.
0: 최영민 수의사가 진료를 시작합니다. 등껍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 얘가 안 봐주면 저희가 진료를 할 수가 없죠. 저희 마음이 아니라 거북이 마음이죠.
1: 하나, 둘, 셋. 야, 누가 봐. 거북 왜 자. 앞다리를 좀 빼야지 머리를.

0: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움직이가 안 네요. 저희가 온 힘을 다 써도.
1: 장점 3시부터 노력해봤지만 영 움직이질 않습니다.
2: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3: 포기하시고. 네, 하늘 뜻이라 거북이 마음대 저희 마음이라.
1: 그날 오후 이번에 진료할 아이는 한 달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되던 동물이라는데요. 올해 11살이 된 사바나 왕 도마뱀입니다.
0: 아, 완전히 막혔네.
1: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요?
0: 이거 여기는 지금 구멍이 열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멍이거든요, 여기. 이게 열려 보이는데 이쪽 발을 이쪽 귀는 이제 막혔네. 보이시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1: 한쪽이 확실히 막혀 있습니다.
0: 고름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고름이 축적이 돼서 오래된 것 같고요. 탈피된 껍질일 수도 있는데 한번 안에 지금 이거 꺼내볼 수 있을지.
4: 아니야, 괜찮아.
1: 고막을 막고 있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신중하게 제거해 나갑니다.
0: 하나, 둘, 조심해서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붙어있던 것들은 다 완전히 떨어졌고요. 지금 얘 원래 지금 고막이 없네요. 고막이 상실돼서 안에서 살이 차올라온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잘 떨어져갖고 회복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질병은 지금 고쳤네요, 이제.
2: 걱정거리였는데 이렇게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이 친구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귀를 덮고 있던 탈피 껍질을 제거해 감염 우려까지 깔끔히 없앴습니다.
5: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물 철수!
6: 감사합니다.
1: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7: 네,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힘들어가시고요.
8: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0: 진료 잘하갑니다.
7: 감사합니다.
8: 조심히 들어가시죠.
0: 예, 가보겠습니다.
6: 예.
0: 그 아픈 동물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끝까지 해서 하나의 동물에도 한 개체에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사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6: 어서 오세요.
1: 정신없이 분주한 의료진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9: 수영 앞에서 좀 수영 받아달라고. 네, 목 이거 하세요.
1: 이곳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동물병원 응급실입니다. 단 한 생명도 놓칠 수 없게 진료 현장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
6: 보호자님 좀 불러주세요, 진혁씨.
1: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6: 역시 네. 그거 한국에 그거 옆에 있어요. 네. 애기 정신 차린 것 같거든요.
0: 네.
6: 성진 좀 주세요, 성진기.
1: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6: 심장 뛰어서 아트로핀 좀 들어가 주세요. 빨리. 네, 뛰어요.
1: 이제 한숨 돌립니다.
6: 아트로핀. 이제 입원 중에 심정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 종양 때문에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다 보니까 또 응급 상황, 네, 응급 상황 생겼고 저희가 이제 CPR 해가지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
1: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위험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10: 아무래도 응급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긴박한 상황이 많겠네요.
6: 그렇죠. 예. 하루가 이렇게 순탄하게 가다가도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내원하거나 아니면 어제까지 괜찮았던 입원 환자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매일 있기는 해요.
1: 그래서 동물병원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차례 수술과 진료 응급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곳을 찾는 이유와 사연도 각양각색입니다.
6: 달리는 차에 한번 부딪히고 이제 사고 난 고양이를 구조해서 저희 쪽으로 데려와 주셨고요. 근데 골반도 부러지고 이제 요도도 터지고 해서

0: 번 했다가 응급수술 두번 거치고 지금 퇴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이번 아이도 쉽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0: 이 친구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했고요.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겨줘서 그래도 활력이나 식욕은 좋은 상태고요. 최근에는 담낭 절제술도 진행했고 좀잘 견뎌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성한대도 없어요. 네.
1: 지금 이 아이들처럼 응급으로 들어온 동물 중 중환자들은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2: 외래는 하루에 한 100마리가 넘는데 그중에서 응급 환자랑 중환자가 한 5마리에서 20마리 사이로 오는 것 같아요.
3: 친구야.
1: 많이 아픈 아이들이고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바닥에 앉아 진료할 때도 많습니다.
3: 특히 이렇게 막 오줌 싸고 겁 많은데 괜히 올렸다 뛰어내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옷이야 더러워지면 빨면 되고 그런 거니까.
1: 작은 부상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바닥에 앉아서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5: 힘든데 적응이 돼가지고. 네. 근데 좀 고질병이라고 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6: 네. 오시면은 바로 응급실로 들어와 주세요.
7: 그러면은 허리 아파요.
1: 고양이가 콧줄을 띠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0: 그 고양이 비위관이라고 해서 콧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강제로 먹이기 힘들다 보니까 요 콧줄로 해서 집에서 보호자님 밥을 주세요.
1: 이제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갑니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엑스레이가 필수입니다.
0: 고양이들은 결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결석 때문에 아예 양쪽이 다 막혀서 오줌을 못싼 상태에서 이제 신장이 이렇게 엄청 커져 있어가지고 응급수술을 인공요관 수술해주고 오줌이 이제 지금 칼칼 잘 나와주고 있어요.
1: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콧줄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0: 됐습니다. 아기 스스로 밥도 먹고 물도 먹기 때문에 지금 빼는 것 같아요.
1: 건강하게 쾌유해서 다행입니다.
3: 환자 들어왔어요. 자축이에요.
1: 또 다른 아이가 응급으로 들어왔습니다.
8: 다른 병원에서 자궁 충농증이 이미 진단이 돼서 저희 병원으로 수술하려고 전원되어 왔습니다.
1: 자궁 충농증은 자궁 안에 농이 차는 세균 감염성 질환인데요. 심할 경우 패혈증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0: 초음파 상에서 아기가 이제 양측 자궁각이 엄청 부풀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삼출물이라고 해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세균이 가득한 상태로 의심된다라고 소견을 전달을 받았고요. 네, 요거를 빠르게 절제하기 위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응급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마취에 들어갑니다.
9: 혈압을 어느 정도 정상 범위로 좀 올려놓고 지금 마취 유도는 잘 됐고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마취 중에도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1: 자궁충농증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0: 수술 전에 혈압이 너무 낮은 상태여가지고 그럼 수술 중이나 후에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1: 걱정을 안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자궁 주변엔 혈관이 많아 출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자궁 조직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복강 내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척출해내야 합니다. 자궁 척출에 성공했습니다.
0: 세균으로 가득 차 있는 삼출물인데 심한 경우엔 이런 세균들이 전신으로 돌아가면서 패혈증 상태로 빠지게 될수 있어서 빨리 적출을 해줘야 됩니다.
1: 이제 피부를 닫는 작업만 끝나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한 2, 3일 정도 입원 치료하면서 회복하면은 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날 오후 동물 보건사들이 모여 준비하는 것은 입원해 있는 동물들의 식사. 하루 두 번에서 세 번 상태에 맞춰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4: 그리고 잘 먹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습식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 간 사료를 급여하고 있어요.
3: 잘 먹는 아이들은 보통 캔 사료나 건 사료를 주지만 스스로 혼자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겐 유동식으로 갈아서 주사기로 조금씩 급여를 합니다.
5: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네. 동물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6: 그럼요. 동물 좋아하니까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죠. 어. 저희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는 건 아니고 똥도 뒤집어 쓰는 일도 있고 쉬도 뒤집어 쓰고 하는데 동물을 안 좋아하면 좀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어. 힘들 수도 있겠고.
3: 또 입원 중 관리가 소홀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털을 빗겨주고 말려주며 틈틈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7: 해봐, 퇴원하자. 어휴, 다 나왔어. 그럼 집에 가야지.
3: 열흘 넘게 입원했던 아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8: 장기 입원한 친구인데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오늘 퇴원을 하기로 했어요. 횡동막 살짝 수술했던 친구고요. 이제 처음에는 뭐 수시로 구토 계속하던 아이인데 구토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집에 가서 좀 지켜보자고 하기로 했어요.
9: 오늘도 밥 잘 먹고 잘 있었어요. 잠도 잘 자고.
10: 3시간 동안 울면서 그 수술 결정했는데 사실은 이 날을 상상하는 것보다 당장의 그날의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적이에요.
3: 이제 아프지 않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8: 엄청 보람차죠. 일을 하면서 이럴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애기 좋아지고 보호자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두 개가 제 가장 보람찬 일이에요. 네.
3: 어느덧 밤 11시입니다. 조용한 병원 안으로 누군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11: 식도에 이물 걸린 애기 맞을까요?
12: 네.
11: 아, 네. 애기가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13: 엑스레이 바로 찍을게요. 오른손 올려주세요.
3: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온 걸까요? 숨쉬는 것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5: 지금 여기 걸려서 깨끗대는 거예요?
8: 네, 지금 식도에 이물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응급처치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에요.
3: 크기가 큰 수박 조각을 삼켜서 식도가 막힌 상태입니다. 김주윤 수의사가 빠르게 엑스레이를 확인합니다.
2: 이게 식도인데요. 애기 식도에 이제 수박을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이제 위로 못 내려가고 막혀 있는데 지금 기도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숨쉬기 많이 힘들어해서 빨리 마취해서 끄집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8: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네. 이 환자고요.
14: 숨 잘 쉬어요?
8: 좀 불편해하기는 해요, 계속 상태가.
14: 알겠습니다. 이거 얘 건가요?
8: 네, 마취선 꺼져 있고.
3: 퇴근했던 마취 통증과 수의사가 급하게 왔습니다.
5: 퇴근하시다 오신 거예요?
14: 네, 집 다 왔었는데 연락을 받고 급하게 택시 타고 왔습니다. 다행히 애가 지금 막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바로 빼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8: 수술방 준비됐대요.
15: 네, 이동할게요.
3: 서두르지 않으면 호흡이 힘들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14: 유도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3: 빠르게 마취가 진행됩니다.
14: 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 네, 이제 지금 진행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식도에 음식물이 걸렸을 경우엔 내시경을 식도 안으로 넣어 밀어내는 방식으로 식도 이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16: 이물 지금 보이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서 이게 잘 밀릴 수도 있고 계속 깨지면서

0: 수도 있어서 우선 밀어보면서 천천히 조심해서 밀어보면서 시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식도 벽이 약해서 밀어넣다 구멍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며 조금씩 내시경을 안으로 넣습니다.
0: 다행히 잘 밀려서 음식물이 지금 위내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식도 이물 같은 경우는 1분이라도 빨리 내시경을 통해서 밀어넣거나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3: 다행히 내과 원장님이 잘 위내로 밀어 넣어주셔서 이제 소화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손상된 식도 염증은 좀 가라앉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이번 시술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4: 저녁에 컵라면이에요?
3: 이 정도면은 잘 먹는 거예요. 네. 저희 못 먹을 때도 많아가지고 이게 환자들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이제 화장실 가는 데도 놓치고 또 먹는 것도 이제 깜빡하고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쯤 긴장이 풀어질 때쯤 조금 퍽이 지기는 해요.
1: 출근해서 처음 하는 식사가 컵라면입니다. 응급실은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짧지 않은 근무 시간이지만 몰릴 때는 정말 바빠서 끼니를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3: 응급 중환자팀 동물보건 선생님들이 항상 오버타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더 크고 뭐 저는 사실 너무 이거가지고 힘든 게 별로 네, 느껴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쉬는 날 못 일어나기는 해요.
1: 오랜만에 여유롭게 즐기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5: 네, 저 박은지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도 이물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밥 먹고 있어서 바로 내려갈게요.
1: 식사 중 걸려온 응급 전화.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6: 수화씨는 아직 남아있어요.
7: 네,
6: 3개요? 3개가 있는데 2개. 하나는 나왔다.
7: 얘는 지금 2개로, 얘도 좀 있는데 한 2개는 확실하게 2개 있어요.
3: 네, 구토 처치를 한번 했는데 구토로 나오지 않아서 내시경으로 끄집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1: 또 다른 강아지가 위안에 이물이 있어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3: 늦어지면은 장이 막힐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위중한 상태이기는 해요. 겉보기와 다르게.
1: 지체 없이 수술에 들어갑니다.
8: 네, 마치 유소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복숭아 씨가 위에 들어간 상황. 위안에서 소화가 되질 않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0: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8: 네, 지나서
0: 내시경 진행하겠습니다.
1: 그런데 이번엔 좀 전에 사용하던 내시경과 좀 달라 보이는데요.
0: 이렇게 바스켓 형태의 후색으로 이물을 꺼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1: 내시경에 달린 집게로 위안에 있는 복숭아 씨를 잡아 밖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과연 제대로 잡았을까요? 복숭아 씨가 나왔습니다.
0: 생각보다 커서 지금 꺼내는 과정에서 조금 식도나 이런 데 좀 긁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씨 표면이 날카로워 식도가 상했을 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식도한 상황을 살피며 두 번째 씨도 꺼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도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씨가 꽤 커 보이는데요. 무려 3.5cm나 됩니다.
3: 이 정도 사이즈면 큰 사이즈고 또 이게 지금 색깔 보시면 먹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제 위 안에서 썩으면서 염증도 유발하고 또 위가 뚫리기도 해요. 염증이 심하면 그러면 정말 생명에 위험한데 잘 꺼내줘서 이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대한 그런 사명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몸은 힘들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뭐 못 살아나간 환자도 있겠지만 살아나가고 있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살아나가는 환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0: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무지막에 불굴에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 그냥 순백으로.
3: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4: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 연매출이.
4: 그랬는데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냉국 냉면에 물도 냉수만 찾게 되는 계절. 이 더위에도 산을 오르는 진정한 산사나이가 있습니다.
4: 저는 전생이 있다고 하면 산이 아니었나,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3: 어몽길 대장이 말하는 여름 등산의 매력은?
4: 그 겨우 내려오는 물들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힘이 막 넘친다, 막 옷은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썰렁하고 막 그냥.
3: 소금강 계곡, 물줄기를 벗삼아 오르는 여름 오대산. 눈부터 시원해지는 여름 산행을 시작해봅니다.

0: 다섯 개의 봉우리가 우뚝우뚝 솟아있는 오대산. 그 입구는 월정사로 향하는 길목으로 열려 있습니다.
1: 좌측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물소리 시원하고
0: 오랜만에 만나는 어몽길 대장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어몽길 대장님.
1: 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나게 된다.
2: 근데 월정사에 있는 스님인데요.
1: 아 그러세요. 월정사 절에 계시네요. 네.
2: 가시는 길이면 뭐 안내 좀 해도 될까요?
1: 그러시죠. 맞죠. 네. 내려가죠. 저도 그렇지 않은데 월정사 가는 길인데.
0: 석다리 위에서 길벗을 만났습니다.
1: 가끔씩 걸으세요 이 길은? 철제길은?
2: 네. 저는 뭐 이렇게 호행 한쪽 삼아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이요. 더군다나 양옆 옆으로 이 계곡이 쫙 있어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면서 물소리가 들리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계곡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눈과 귀가 함께 즐거워집니다.
2: 암경이나 경전에 선재 동자라는 어린 그 스님이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명의 스승을 이렇게 찾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재 동자가 깨달음을 얻듯이 여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혹은 지나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라보면서 다 자기 스승으로 삼고 깨달음을 이루어라 하는 뜻으로 여기 선재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 와, 진짜 이름 너무 잘 졌네요,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저도 이 길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걸어보겠습니다. 자, 깨달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죠. 선재길. 가시죠, 스님. 같이 한번. 예.
0: 스님들의 포행길이자 중생을 위한 힐링로드. 선재길을 걷다 보면 천년 고찰 월정사를 만납니다. 월정사 마당에는 아름다운 국보가 하나 있죠.
2: 화보는 천년 동안 있었고 규모에서도 한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큰 탑입니다.
0: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2: 전 세계 어디 탑보다 이 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1: 이건 뭐 새로 지은 건물 같습니다.
2: 여기가 우리 공략관입니다.
1: 여기가 이제 스님들 공략관 뷔페 스타일인데. 오늘 이게 오늘
2: 여기
1: 여름철.
2: 공수인데.
1: 공수요.
0: 월정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공양간에서 국수를 별미로 내놓는데요. 오늘은 반갑게도 콩국수가 나왔습니다. 진한 콩물에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먹어도 사내진이 부럽지 않은 여름 특별식이죠.
1: 네, 콩국수를 먹게 했습니다.
2: 그러게요.
1: 감사합니다.
2: 맛있게 드시죠. 국수는 스님들이 승소라고 해가지고
1: 승소.
2: 네, 스님들이 웃게 만든다. 스님들이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1: 국수요?
0: 월정사 콩국수 맛은 어떨까요? 정말 복스럽게 드십니다.
1: 진짜 꼬치가 있다. 옆길은 이렇게 떨어졌지. 진짜 꼬치가 있다.
0: 맛은 물론 영양도 듬뿍.
2: 오늘 콩국수가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 너무 맛있게 진짜 응승한 대접 받고 갑니다.
2: 공략을 올리는 제가 기쁘고 감사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깊은 산 중에서 귀한 대접 받고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대산 산행을 시작해 보는데요. 잠시 내린 소나기 덕분에 온무가 피어오릅니다. 마중이라도 나온 양 온무가 산 중턱까지 내려왔습니다.
1: 우리가 끼는 거야 지금.
3: 구름 위를 걷는 느낌.
1: 신선이 된 기분이죠, 신선. 물은 돈을 아는 거야 지금. 샹그릴라로.
0: 구름 사이로 걷는 이 기분, 땀 흘리며 산을 오르는 이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지요.

0: 정멸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정멸복음. 부처님의 진실 사례를 모신 곳. 거기를 제가 이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연말 연초를 히말라야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가 있고 군대에서 맞이할 때는 무조건 저는 이제 여기 꼭 정멸복음 올라갑니다.
1: 비로봉 중턱 사자암은 오대산의 중심에 있는데요.
0: 야, 안녕하세요. 네네네. 야, 이 물을 마셔야 돼.
1: 여름에 등산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뵙게 돌아가겠습니다. 오, 예, 예, 예, 예, 예.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기 절에? 아, 초하루구나. 아, 예. 예?
2: 모르고
0: 오셨어요? 뭐, 모르고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왔습니다.
3: 우리 누구나 빨리 와. 찾아보세요. 언니.
1: 유명인을 만났으니 인증샷은 필수.
3: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포즈 해봐봐. 또 포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름 오대산만의 특별한 매력. 뭐가 있어요?
6: 공기가 틀려요. 특히 이게 밑, 지금 여기가 중대거든요. 저 밑에 상원사하고 이제 좀 올라가시면 저 정멸봉하고 공기 자체가 틀려요. 아주 청량하고 너무 좋아요.
7: 여름 같지 않은 그렇죠. 여름? 네.
1: 사자암 뒤편 정멸보궁에서는 매달 초하루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엄대장님도 오대산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랍니다.
0: 아, 코가 뻥 뚫리는 게 좋나 봐요. 어마어마하죠. 와, 아름으로 이거 뭐 한 세 아름 되는 거 이게. 수백 년 된 거지 이거 뭐.
1: 대견하고 고마운 나무. 대장님 뭐 하시는 걸까요?
0: 이게 저 나무 이게 뭐지 수백 년의 세월이 풍법 세월을 다 해결한 거 아니야? 엄청난 에너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길을 다 기운이 넘쳐나잖아요. 목심이다, 목심, 나무심.
1: 산신령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마지막 코스. 계단이 하도 많아서 깔딱고개라고도 불리는데요. 힘을 내서 올라가 봅니다. 그 끝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 하나, 정멸보궁입니다. 어몽길 대장은 신실한 불교 신자인데요. 탑돌이 하듯 암자 주위를 돌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0: 제가 참 부모님이요. 참 불효를 많이 하고 해서 평생을 삼만 달이다. 제가 모시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힘을 등반 중에 죽은 동료들이 연명이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말라야 신들이 저희들의 영을 거둬주고 보살펴달라.
1: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보배로운 궁전. 이곳에서 마음의 때를 씻어봅니다.
0: 아이고, 스님. 와,
8: 여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있게 됐습니다.
9: 예. 이렇게 정멸봉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불교의 성지, 부처님의 성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8: 예.
0: 아이고, 스님.
8: 아이고, 이제 자장률사가 사리를 모시고 왔죠.
0: 예.
8: 중국 오대산에서 사리를 받아서 왔거든요.
0: 예.
8: 그런데 여기를 오대산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 한국 불교 최고의 성지.
1: 정멸보궁에는 불상이 없다고 하죠. 마음속에 부처를 찾기 위해 땀 흘려 산을 오르고 어두운 마음을 기도로 밝혀봅니다. 오대산이 품은 비경을 찾아 강원도 평창에서 강릉으로 넘어왔습니다.
0: 대한민국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계곡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지고 좋아서 특히 여름철 같은 데 보면 막 내려오는 물들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힘이 막 넘칩니다. 막 확 콸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썰렁하고 막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하고.
1: 금강산에서 1년이나 살았던 율곡 이이가 이곳을 보더니 금강산만큼 아름답다고 해 작은 금강산 소금강이라 이름 붙었답니다.
0: 야, 솔량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소나무가 그냥 막 쭉쭉 뻗은 게 진짜 참.
1: 숲이 주는 최고의 선물 가슴에 두 눈에 담아봅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하산하시네요.
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0: 방송에서 많이 뵙겠는데.
0: 아, 예, 그렇죠.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다녀오세요?
11: 저는 저 맨날 아침에 구룡폭포를 매일 갑니다.
0: 와, 매일 아침에 구룡폭포까지 다녀오세요?
11: 예, 예.
10: 작년에 퇴직하고 하자마자 이제 이 폐암이.
0: 어우, 폐암이요?
10: 예, 예. 이제 싸게 드는 걸 당연히 예. 발견해갖고 이제 수술하고 지금 3개월째.
0: 아, 근데 뭐 이제 막 호흡하기도 편하시고 네. 괜찮으세요?
10: 뭐 네. 요즘은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그런 부분 가도 뭐 숨 차고 이런 건 모릅니다.
0: 야
12: 산을 잘 몰랐는데 네. 이번 1위부터 산을 저거 알고부터는 정말로 산이 소중한 거다.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0: 폐암 수술하셨는데 이제, 네, 뭐 이제 뭐 너무 잘 되셨네.
10: 네.
0: 예, 예. 네. 네. 신비의 명약이라니까 자연이.
10: 네.
1: 엄대장님 말씀으로는 소금강은 최고의 여름산이랍니다. 치마 입고도 오를 수 있는 쉬운 코스에 가는 내내 기암귤석과 계곡의 물소리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니까요.
0: 아, 이거 콤바이 얼굴. 오, 진짜 콤 얼굴 같지 않아요? 예? 코, 입, 예? 곰, 머리, 예? 아, 콤바이 같잖아요. 그냥 곰바이 얼굴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1: 물 마시는 곰이 보이세요?
0: 저런 소나무 흙도 아닌데 바위밖에 없는데 어떻게 발틈새로 막 뿌리 내려가지고.
5: 대장님은 자연을 다 보시면서 걸어가시네요.
0: 특이한 식물이라든가 그다음 뭐 바위라든가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뭐 보고 느끼고 교감을 통하고. 예.
1: 등산 전문가와 함께 걸으니 못 보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청명한 여름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소금강 입구부터 약 2km.
0: 구룡폭포.
1: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층층이 떨어지는 구룡폭포.
0: 여름철 물 많이 내릴 때요. 물 많이 흐를 때 오면 막 기가 막힌다. 막. 용이 진짜 막 용트림하면서 그냥 막 하늘을 치우는 것 같은.
1: 마른 장마로 날이 가물었는데 물이 이렇게 시원합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죠. 딱 쉬어가기 좋은 바위까지 있습니다.
0: 이것이 소금강에 이제 활용 정점을 찍는 식당함이라고. 골짜기다 보니까 바람 소통이 굉장히 시원하죠. 여기 여기 앉아서 이제 휴식하면서 땀도 식히고 그냥 뭐 간식도 먹기도 하고.
1: 여기가 바로 피서 맛집.
0: 산에 오면 계곡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또 산에 바람이 있잖아요.

0: 이제 벌써 등이 설렁하잖아요. 벌써 바람, 계곡바람이 여름철에 계곡을 한번 오시면 그냥 더위가 싹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정직하게 땀 흘리고 온몸으로 맞이하는 계곡바람, 최고의 피서입니다.
2: 와, 반찬 50개 있는 식당 있어요?
3: 50개요?
2: 50개? 아니면 20?
4: 아, 완전 맛있어요. 먹는.
5: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림 같아.
6: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은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1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go.
1: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고관절 및 골반 주변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강의는 고관절 질환,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고관절 하면 고관절만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골반과 고관절 질환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골반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굉장히 많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억을 못하시고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변의 다양한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석회성 건염과 점액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회성 건염이 고관절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 고관절 바깥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관절 바깥쪽, 지난번 강의에서 대전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전근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고관절 바깥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으시면서 이 부위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석회성 건염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어깨예요. 이 어깨에 석회성 건염이 생겼다라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해서 생기는 질환도 비슷합니다. 이 큰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그 힘줄, 그 부위에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흔한 증상들로는 갑자기 생기는 통증인 경우가 많은데 걸을 수가 없고 전다라고 표현하시고 찌르는 듯이 아프다고 하고 아주 예리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프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은 그 대전자 위쪽, 고관절 바깥쪽에 뭔가 뿌연 것들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석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착이 돼서 마치 우리 몸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저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에 석회가 침착이 되는 거죠. MRI까지 찍어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정형외과 의사들은 석회성 건염 증상을 대부분 잘 알고 엑스레이로 명확하게 석회가 보이면 그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너무 지나치게 심하고 피검사, 염증 검사를 했을 때 지나치게 염증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MRI를 찍기도 해요. 이분은 외부에서 MRI를 찍어서 가져오셨던 분인데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근육은 진한 회색을 띠게 되는데 석회성 건염이 있는 부위의 근육이 완전히 전체가 하얗게 보이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석회성 건염에서 보이는 염증 소견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였나? 실제로 아주 좀 드물지만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은 관절경으로 그 부위를 들여다봤을 때의 사진이에요. 마치 분필가루 같죠? 저렇게 실제로 뭐가 석회 같은 것들이 침착된 소견이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생길까요?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원인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근육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 때문이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힘줄이나 그 관절 주변의 미세한 손상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뭘 하셨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시지만은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러면 그 통증이 생기기 며칠 전이나 그 전주에 혹시 무리한 운동 같은 거 안 하셨나요? 뭐 좀 다친 적 없으세요?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했어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했고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오래 앉아서 일을 했어요. 또 여성분들에서는 이 김장철에 또 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앉아서 김장하느라고 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아픈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같은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그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조직에 저산후소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 생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석회성 건염이 생길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좀 무리한 운동이죠.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나 점프 운동을 한달 전부터 계속 매일 했다, 자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던 고중량 근력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런지 동작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강한 회전 동작이 포함된 운동들 중에 대표적인 테니스, 골프,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새는 또 탁구 동호회가 많이 있으면서 탁구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에서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죠. 지속적인 반복 운동, 대표적인 자전거 타기나 등산을 많이 했다. 안 하던 등산을 뭐 3, 4시간을 갑자기 하고 났더니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이렇게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 석회성 건염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이렇게 험하게 굉장히 하얗게 보였던 이 석회가 잘 사라지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흔적만 남은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흔적만 남는 경우도 있는데 흔적이 남아도 염증 없고 통증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치료를 정리해보면 충분한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무리한 활동에 의해서 나빠진 경우가 많아서 좀 쉬어주시고요. 그리고 통증과 붓기가 있는 급성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뻘겋게 붓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얼음팩을 하시는 경우도 좋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뻐근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팩이 아니라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뭐 국소적으로 온찜질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반신욕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의 진단하에 약물치료, 적절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잘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논란은 있지만 체외 충격파도 이런 석회성 건염 때잘 사용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주사는 매우 해롭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특정한 자세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앉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길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를 세우면 자꾸 끝까지 하게 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고 등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멀리 걷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벤치가 있거나 그러면은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운동 중간에도 그렇지만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에 적절하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운동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럼 그꼭 병원에 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MRI까지 찍은 환자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꼭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의사들이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 별거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와 유사한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균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심각하게 일으킬 경우, 고름이 잡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관절이 파괴가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정형외과에서 드문 매우 심각한 응급질환이에요. 이 경우는 응급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줄이나 근육 파열이 이와 같은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는 만성으로 진행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흔히 류마티스 질환이나 활액막염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점액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액낭염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점액낭염이 있는데 그중에서 흔한 점액낭염을 살펴볼게요.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 좌골 부위입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의자에 똑바로 앉을 수가 없어요. 닿아서 아파요. 그리고 오래 앉아서 공부를 못해요. 장시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딱딱한 의자에 앉기가 힘듭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누워 있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한 분들은 똑바로 누우면 엉덩이가 닿아서 아파서 엎드려 계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그럴 정도로 불편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뭔가 볼록하게 만져진다.

0: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엉치가 아플 때 좌골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좌골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좌골 점액낭염인데요. 그림을 보면 진짜 의자의 저 좌골이 딱 닿는 부위이거든요. 그래서 좌골에 저렇게 딱딱하게 뭔가 바닥에 닿을 때 점액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이 뼈가 딱딱한 부분에는 실제로 마찰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점액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팔꿈치에도 점액낭이 있는데 이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반복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면은 팔꿈치 점액낭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양반다리로 앉을 때 저희가 이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잖아요.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복숭아뼈에도 있는 점액낭이 부풀어 올라서 복숭아뼈 발목 점액낭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좌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닿게 되면 정상적으로 있었던 이 점액낭이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좌골 점액낭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눌리지 않고 자극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넛형 방석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석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방석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앉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충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극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엉덩이가 뒤로 기울어지는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분들 계시죠? 구부정하게 엉덩이가 의자 앞까지 갈 정도로 뒤로 기울어지게 되면 좌골이 닿는 부위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돼서 그 부위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게 되고요. 힘들더라도 엉덩이 끝까지 의자 끝까지 들어가서 똑바로 앉게 된다면 골반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허벅지가 전체가 닿게 앉으신다면 이런 좌골 부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을 정리하면 올바른 자세로 앉기 넘버원입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코어 근육, 이 골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푹신한 방석을 사용해서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단을 받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거나 그 부위에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는데도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역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맞아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뭐가 만져진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점액낭이 정말 부풀어 올라서 공 모양처럼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닿으면 정말 아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그 점액낭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부풀어 오는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잘 설명드리고 주의사항을 설명드려서 올바르게 앉고 자극을 줄인다면 몇 달 되셨을 때 그거 덩어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소주사는 저 좌골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역시 스테로이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주사 제제고 너무 자주 맞으시면 주변 힘줄도 나빠지게 만들고 염증을 오히려 나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웃음)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칼립소 리듬을 배워볼 텐데요. 칼립소 리듬은 이 리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타를 연주하다 보면 칼립소 리듬에 나오는 싱코페이션 리듬, 이런 게 여러 곡에 여기저기에 심어져 있으면서 곡에 굉장히 탄력감을 주게 됩니다. 그냥 다라다라 이렇게 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비트 고고 이번에 보시면 단 다라 다라 다라 이렇게 8비트 고고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변형을 해서 칼립소가 나오는 과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으로 같이 읽으면서 단 다라 다라 다라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단 다라 다라 다라 단 다라 다라 다라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 붙임줄이 붙게 되면 붙어있는 뒤쪽에 있는 음표는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 다라 따라라 이렇게 되는데 먼저 치지 않는 음을 으라고 하면서 단 다라 으 따라

같이 볼게요. 시작. 단타라 으따라라 단타라 으따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으라고 읽으면 벌써 치는 느낌이 나죠. 소리의 강약이 있기 때문에 으라고 치면 치는 느낌이 나니까 이번에는 으라고 하지 않고 니은 받침 단다란 따라라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단다란 따라라 단다란 따라라 단다란 따라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칼립소 리듬이에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아도 액센트가 이동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단다란 따라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당김음 또는 싱코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 코드, D 코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E7 코드를 잡고 칼립소 리듬 두 마디씩 연습해 볼게요.

A코드.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A코드, D코드, E7 두 마디씩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D코드. E7. A코드. 자, 이렇게 됩니다. 아주 헷갈리고 복잡하실 테지만 단다란 따라라 코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습 충분히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연습곡으로 먼저 동물농장 노래를 해볼 텐데요. 자, 악보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먼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아마도 칼립소 리듬이 방금 연습할 때까진 됐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연주가 안 된다. 그러면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이번에는 동물농장 조금 더 빠르게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칼립소 리듬으로 된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물론 옛날 곡이지만 가장 유명한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남궁옥분 씨의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악보 순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타오르는 요 앞에 보시면 반대로 된 도돌이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반사됐을 때 이 자리까지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가면 뒤에서 두 번째 마디 노래해요. 위에 1번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죠. 첫 번째 왔을 때는 여기 맨 마지막 두 마디를 연주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도돌이표를 타고 반사해서 다시 노래 시작 부분 여기서 푸른 날에 펴고 2절 부분 부르고 아래 내려와서 2절에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까지 부른 다음에 1번 부분은 방금 지나갔던 부분이니까 이제 점프해서 아래 2번으로 내려옵니다. 이 자리를 즐겨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마디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도 도돌이표가 하나 더 있죠. 반대로 된 도돌이표. 어딘가에서 반사됐을 때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 1번, 2번을 사용하는 게 대중음악 악보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번 시간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꿈을 먹는 젊은이 먼저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하나.

0: 앞으로 갑니다.
1: 푸른 날에 펴보고 불멍은
0: 오른손 멈추지 마세요.
1: 하나 둘 셋 이세븐 성난파도처럼 이 자리 흔들려요.
0: 한마디 더.

자, 노래와 함께 오른팔 리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헷갈리고 복잡할 텐데, 게다가 이번 곡 같은 경우는 노래 순서까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거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섯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칼립소 리듬 집중적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요거는 기타 없을 때 단다라 따라라 이렇게 본인 다리에 치면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학사 정상원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죠. 다이어트를 부르는 비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만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만을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많이 움직이는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시도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비만은 체내의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의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비만이 대사 불균형을 가져오는 이유를 세트 포인트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체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뇌가 정한 체중의 기준점인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 목표 몸무게는 70kg이지만 뇌가 기억하는 몸무게가 80kg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기억하는 몸무게보다 감소할 경우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기 위해 섭취한 음식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살을 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세트 포인트를 높이는 주범이 바로 렙틴 저항성인데요. 렙틴은 밥을 먹을 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뇌에서 음식을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전달해 음식 섭취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몸에 지방이 늘면 살이 찌면 지방세포도 늘어나니 이 렙틴의 분비가 늘어날 텐데 왜 식욕은 더 생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몸에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도 늘어나지만 그것은 가공식품이나 고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음주, 스트레스, 과식 등의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많이 나온 만큼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고장이 나면 지방세포가 늘어나 렙틴이 증가하더라도 이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서 아직은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이러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은 상승하고 신진대사는 떨어지지만 지방이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위가 비었을 때 음식물을 채워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는 비만일 경우에 더 민감해지게 되면서 가짜 배고픔인 허기가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도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게 하기 위한 열쇠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요. 잦은 혈당 스파이크, 즉 높은 혈당의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이 인슐린이란 열쇠가 녹슬게 되고 무디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세포로 들어가는 문이 잘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복합적으로 비만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에는 약물과 수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가 있을까? 체중 감량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는 주당 0.5에서 1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빠지는 경우 대부분 지방의 분해보다 체내의 수분이 잠시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듯 다이어트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1일 1식과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거나 혈당 조정이 필요한 당뇨 환자 또는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또 잘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탄고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원리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지방 섭취를 늘려서 지방의 변화 형태인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지방의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하고 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렵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디톡스 다이어트도 많이 하실 텐데요. 디톡스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주스나 뭐 특정 식품을 통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고 주장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양 불균형이나 근육 손실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체내 독소 제거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플렉시테리안이라는 다이어트 방식도 있는데요. 플렉시테리안은 베지테리안의 한 부류로서 조금 더 유연하게 채식을 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가끔씩 육류를 포함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들의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수분 섭취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살이 빠지는 것과 수분 섭취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분은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체지방 감량 시에도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사 산물들의 배출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 소화, 그리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고, 영양 섭취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자, 케이크 등 과당이 들어있는 식품과 면, 빵, 떡 등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렙틴과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을 천천히 높이고 포만감이 큰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여서는 안 됩니다.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로감과 허기짐이 생기고, 이는 오히려 폭식이나 과식을 유발하게 될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섭식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식이 조절을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서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중요한데,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보조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아실 만한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저해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 경우 용이합니다. 또 지방 분해와 합성을 조절하는 특정 효소에 대해 지방 분해가 촉진되도록 유도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다만 복용량에 따라 복통이나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유의한데요. 카테킨은 녹차 추출물로 체열 발생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가 차시거나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진 않고요. 이는 커피의 카페인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커피처럼 불면이나 두근거림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통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체열을 높이는 보조제들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식이섬유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데요. 이들이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포만감도 주고 공복감을 덜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수많은 보조제가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이어트는 앞서 말한 음식 조절이나 운동량을 늘려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는 다이어트 방법, 운동, 다이어트 보조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로 열풍으로 수많은 제로 식품이 나오고 있죠. 음료나 아이스크림, 최근에는 식혜도 제로 식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설탕 대신 대체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체당에는 알룰로우즈,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아스파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당의 경우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다만 다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일단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을 좋지 않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설사 등의 부작용 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많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로식품도 과유불급이기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만이 어떤 원리에 의해 생기고,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운동하다가 생길 수 있는 스포츠 손상과 스포츠 영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2: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 때, 스무고 해도 되냐.

0: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돌의 삶과 죽음, 바로 사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아홉 줄 바둑판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흑돌이요. 100개 둘러싸여 있는데요. 흑은 이 안에서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흑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곳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둬야지 이 흙을 모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급소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를 둠으로써 이쪽에 한 집이 나고 그리고 또 이쪽에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따로따로 한 집씩 만들어서 총 두 집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둠으로써 이 흙 전체는 살았어요. 완성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착수금지를 배웠었는데 바로 이 자리 10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착수금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도 들어갈 수가 없죠. 바둑에서 두 번을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고 이 흙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 자리를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여기 두 집이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두 집 같아 보여도 두 집이 아니라 큰 한 집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내 돌을 희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흙이 얘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한 집밖에 안 생겼죠? 그럼 이 전체가 단수가 돼서 백이 이 흙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사활의 급소죠. 이 가운데를 딱 둬서 따로따로 두 집을 만들면 흙은 살게 되는 거죠. 적어도 두 집을 만들어야 하고요. 두 집 이상만 되면 흙은 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지금 100차례라면 우리가 100이라면 이 흙 전체를 잡을 수도 있어요. 바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 흙이 바로 여기를 둬서 살았으니까 100이 이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면 이 흙은 잡혔습니다. 자, 계속

그래서 보시면은요, 흙이 이쪽에 들어오더라도요, 댁이 여기를 두면서 이 흙을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댁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댁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흙 전체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활 가운데 들어가는 수를 치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흙이라면 이렇게 치중을 당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를 놓아서 빨리 살아야겠죠. 자, 요게 사활의 삶과 죽음이었고요. 요 사활 문제를 조금 더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은요. 지금 흙 차례고요. 이흙 전체가 백액에 둘러싸여서 사활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급소에 둔다면 이흙 전체를 완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두는 거, 가, 여기가 나, 그리고 여기가 다. 정답은 어디일까요? 따로따로 두 집을 만드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이렇게 가운데를 두면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완성이 됐어요. 따로따로 두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흙의 단꿈에 불과하겠죠. 왜냐하면 흙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키워 죽이는 게 있어요. 흙이 잡더라도요. 결국에는 큰 한눈이 됐죠. 눈이랑 집이랑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백이 또 다시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집으로 흙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요, 이 흙을 완생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고요. 잡았을 때 집이 따로따로 나면서 흙이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활의 급소를 안다면 이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급소는 어디일까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고 했었죠? 바로 이 자리. 여기를 두는 순간 이흙 전체가 잡혔습니다.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바로 백이 들어와서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더라도 백이 여기를 두면서 또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은 죽은 돌과 산 돌,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좀 연습해 볼게요.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이백 환점이 굉장히 외롭게 흙 진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이 백이라면 이 백돌을 살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프로 9단이 오더라도, 알파고가 오더라도 이 백을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 안에서 백이 아무리 돌을 갖다 두어도 결국에는 따로따로 두 집을 만들 수 있어야 사는데 두 집을 만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은 아무리 많이 둬도 결국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내가 흙집 안에 들어가서 다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들어가봤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모한 그런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흙도 이런 식으로 굳이 두지 않아도 이 자체로 죽어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이 자체로 이 안쪽이 모두 흙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 계산을 할때 얘가 이제 죽은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서 상대방 집 안에 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활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활을 응용을 해서 한번 보면요. 이 백이 이런 식으로 포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바깥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백 다섯 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따로따로 두 집이 있어야 산다고 배웠는데요. 지금 백은 여기 한 집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공간은 이곳인데요. 백이 여기를 두더라도 또 다른 집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백 대마는 죽었습니다. 자, 이백 대마를 살리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돼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은 백이 이쪽에 한 집이 있고요. 또 여기도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두 집이 나서 완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어떨까요? 두 집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따로따로 공간이 세 개나 있어요. 그쵸? 자, 한 집, 두 집, 세 집. 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두 집 이상이면 완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백도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활과 또 죽은 돌, 산돌 구분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실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함께 보실게요. 네,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바둑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집계산을 해야 합니다. 네, 집계산을 할 때는 이 바둑판 위에 있는 사석을 먼저 드러내야 하는데요. 모양을 하나하나 살펴보실게요. 이 백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사활을 배웠었죠. 이 백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백집이 따로따로 두 집이 나있기 때문에 이 백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모두 백집이 되면서 이쪽 부근에서 백이 두 집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흙 두 점을 보실게요. 백집 안에 이 흙 두 점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얘네는 죽었습니다. 왜냐면 흙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백이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가 너무 좁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얘가 죽었죠. 사석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상대방 집에 이렇게 메꾸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백 두 점을 보실게요. 얘네는 사석일까요? 아닐까요? 살 수가 있을까요? 백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가 흙집으로 너무 튼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사석인 거예요. 죽은 돌이죠. 그래서 집계산을 할 때는 얘네를 드러내서 백집 안에 이렇게 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집을 예쁘게 만들어서 집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죽느냐 사느냐 바둑의 사활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 사활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활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라서 오늘 함께 배워봤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더 쉽고 재밌는 걸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 돌을 잡을 때 쓰는 공격 기술이죠. 축과 장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두원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까만 밤하늘, 그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던 트루먼 앞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깜짝 놀란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들어서 살펴보는데요. 연극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조명입니다. 옆쪽에는 시리우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내 그 구멍은 메꿔져 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인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8년 개봉한 영화 트루먼쇼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트루먼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실제라 믿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허구의 세상입니다. 거대한 반원형 돔 구조의 세트장에서 촬영되는 시트콤이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던 그만 몰랐을 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시리우스 조명으로 인해서 그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고 보니 살아오면서 겪는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트루먼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트를 타고 금단의 바다를 넘어 마침내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인공돔의 가장자리에 있는 출입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거짓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그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래전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토 에르고 숨. 번역하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인공 트루먼이 진실을 찾기 위해 의지한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트루먼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트루, 진짜, 맨,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철학적인 주제도 흥미롭긴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늘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시리우스라는 조명이 떨어진 바로 그 하늘입니다. 시리우스는 별의 이름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데 지구로부터 약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8.6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이지만 다른 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그 거리가 무려 4광년에 달하죠. 그런데 왜 하필 조명에 이 시리우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둥그런 돔 형태의 세트장에서 밤하늘을 연출할 때그 조명이 시리우스 별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별들이 연출하기 위한 다른 조명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 그날 시리우스를 담당한 조명이 낙하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커다란 돔에 매달린 조명의 불빛이 실제 별빛을 대신한다는 영화적인 발상이 참 기발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밤하늘의 모습은 이와 유사했습니다. 둥근 돔 형태의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박혀 있는 빛나는 별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이 투명한 돔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 지식이 없던 시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상을 떠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증명도 반증도 할수 없으니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경험과도 잘 일치하는 이 이야기에 당시 사람들은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루먼도 깜빡하고 속아 넘어갔던 것이겠죠.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그저 우리 조상들이 밤하늘을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 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늘은 돔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별들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서부터 제기된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여러 행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별들은 그 행성들 저 너머 먼 우주에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커다란 돔에 행성들과 별들이 박혀 있다는 믿음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턴의 시대에 이르면 우주라는 공간은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주는 그 크기가 유한하다는 믿음이 대세였는데요. 뉴턴은 이러한 믿음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리처드 벤틀리는 1692년 뉴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면 은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별들은 결국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유한하다면 그것은 고요하고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모든 별들이 한데 뭉기면서 처참하게 종말을 맞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무한하다면 임의의 물체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무한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모든 별들은 조각조각 찢어지면서 혼돈에 찬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벤틀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해한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뉴턴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들이 세밀하게 균형을 이룬다면 우주가 지금처럼 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불완전한 논리에 의지하고 있음을 뉴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우주에서 아주 작은 요동만 일어나더라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한 곳으로 수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벤틀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뉴턴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태양과 항성들이 중력에 의해 한 지점으로 와이되지 않으려면 전지전능한 신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주가 그처럼 무한하게 크다면, 그리고 이 무한한 공간 안에 별들이 균일하게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밤하늘은 왜 별빛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무한한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한 별들이 내뿜는 빛의 양 또한 무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의 밤하늘은 이처럼 어두운 것일까요? 실제로 밤하늘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별은 최대 6,000개에 불과하고 도심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마도 트루먼 쇼에서 밤하늘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된 조명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독일의 의사이면서 천문학자인 하이니 올버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올버스의 역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 지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고안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주에 분포하는 가스, 먼지 등이 멀리서 오는 별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우주에 퍼져 있는 가스나 먼지 등이 주변에 있는 고온의 별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빛을 흡수하면 발광성운이라는 거 분류는 밝게 빛나는 가스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스 덩어리가 강한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것인데요. 마치 쇠를 가열하면 빨갛게 달아오는 것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히 크고 무한한 시간 동안 공간에 퍼져 있는 가스와 먼지 등이 별빛을 흡수한다면 여전히 우주는 더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우주에는 이런 가스와 먼지가 충분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역설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9년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한 크기의 우리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으면서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팽창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과는 반대로 우주의 공간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초기 우주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빛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우주 공간은 다시 팽창하면서 물질, 에너지, 그리고 빛 등은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속도는 유한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이긴 하지만 분명 측정이 가능한 유한한 크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팽창하는 우주처럼 멀어져 가는 공간에서도 빛이 도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멀어져 가는 속도가 엄청나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허블이 관측한 바에 따르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멀어져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집니다. 이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2m 떨어진 곳이 1초에 2m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2m 떨어진 곳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1초에 4m입니다. 1초에 2m 속도로 떨어지는 곳에서 다시 1초에 2m 속도로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라면 잠시 후에 별빛이 우리 도달하겠지만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의 별빛은 한참 후에나 볼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는 빛은 138억 년 전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그곳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달려야 하니 138억 년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셨습니다. 빛이 달려갈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과학자들이 계산한 가장 먼 거리는 약 465억 광년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너머는 무엇이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관찰할 수 있는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주의할 것은 465억 광년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빛이 그 정도에 있다는 뜻이지 현실적으로 그 빛을 볼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은 아직까지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 이전에 이미 올버스의 역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한 소설가가 한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몰락 등을 쓴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 시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가 대부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별들로부터 방출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장황한 내용의 핵심을 에드거 앨런 포는 이단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았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으니 올버스의 역설을 최초로 해결할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는 과학자들에 앞서 빅뱅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집에 이런 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이고 무연한 하나로부터 관계에 형용할 수 없는 다양성과 더불어 단번에 존재하게 되었다.
과학적인

농구의 여부를 떠나 그의 통찰력만큼은 놀랍기만 한데요. 때로는 과학에 앞서 이런 해안이 번뜩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해안이 과학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의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문학이 강조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빛들을 볼수 없기에 아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동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총총거리며 빛나는 별들 저 너머에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상이 존재하니까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지의 세계. 저도 오늘 간만에 밤하늘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수많은 예술가, 소설가,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려 합니다. 혹시 모르죠? 어쩌다 엄청난 영감을 얻게 될지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왜 복권을 계속 사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띄우는 남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찬수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 독거노인 등 안전에 취약하신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뭐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강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80세 노인 A씨가 있습니다. 갑자기 왼쪽 입이 돌아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 119에 도와달라고 문자 신고만 겨우겨우 남기셨어요. 그런데 119가 집까지 찾아와 비밀번호가 걸린 방 문을 열고 환자를 뇌졸중 처치가 가능한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119가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매우 많은 것을 얻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19 신고부터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두 신속함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119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119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9는 긴급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대로 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19로 신고 전화가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 119죠? 지나가다가 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위치가 여기 초행길이라서 잘 모르는데 위치 추적 안 되나요? 이런 신고는 어떤가요? 먼저 화재인지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사고가 발생한 또는 환자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사고 위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출동해 대응이 늦어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다음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 같은 경우 대략적인 상황과 주소를 확인하며 구급차가 출동하는데요. 구급차가 출동하면서도 계속 환자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뭐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지병은 있는지, 약은 뭘 드시는지, 구급차를 타고 출동 중인 대원이 전화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출동도 하지 않고 전화만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출동하지 않고 환자 상태만 확인하는 구급대원은 없습니다. 실제로 출동 중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환자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챙기기 위해 환자 상태를 계속 파악합니다. 다음과 같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넘어졌는데 어지럽고 팽 도는 상황이다. 주소는 남양주시 몇 동 몇 호다. 환자가 넘어졌을 경우 출동하는 119 대원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이 환자가 단순히 미끄러워

떨어져서 넘어졌는지, 뭐 지병으로 인해서 어지러워 넘어진 건지, 또 다른 감춰진 응급 상황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환자분,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 천식 등 앓고 계신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혹 내가 나이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다 질병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 일단 와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환자를 접촉하고 환자가 설명하는 증상과 다르거나 뭐 다른 이유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다시 장비를 챙겨서 환자 곁으로 오고 그만큼 응급 처치가 지연되고 이송도 지연됩니다. 신고자의 핸드폰 번호는 남지만 외부에서 대신 신고해 준 경우는 환자와 접촉하기 위한 현관 비밀번호나 환자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상황에서는 특히나 가급적 119 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끊지 않고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119 신고 방법 5단계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119에 전화해 화재인지 구조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알릴 것. 2단계. 환자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알릴 것. 3단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기. 4단계. 환자의 나이, 지병, 복용하는 약을 알려주기. 5단계. 신고자의 예비 연락처를 알리고 전화를 끊지 않고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 빠른 신고를 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타지에 가 있을 때내 지금 위치가 즉각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인근 큰 건물의 상호나 고유 번호를 확인해주면 현장 인근으로 빠른 출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고유 번호는 엘리베이터 고유 번호, 국가 지정 번호, 고속도로 이정표, 전봇대 번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 리프트 등에 부착된 고유 번호는 해당 승강기의 전화번호라고 할수 있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이용하면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에서 위치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 7자리 번호를 불러주면 해당 주소가 나와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이정 좌표는 고속도로 시점을 기준으로 200m마다 현재까지의 누적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나 갓길에 있는 이정 좌표의 누적 거리만 이야기하면 소방 차량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입 시점과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고 사고 발생 시 정체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진입하면 도착까지 크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봇대 번호도 유사합니다. 전봇대에는 위도, 경도, 세부 위치가 적힌 숫자가 있는데요. 전봇대에 적힌 번호를 119 신고 시 불러주면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다면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이동하며 세부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화번호가 다 뜨고 처분도 강하니 장난 전화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19를 통한 비응급 신고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응급 신고는 단순한 치통, 감기, 타박상, 설사 등 스스로 처치가 가능하거나 119 구급차가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임에도 119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꼭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주인에게 연락해달라, 춥고 배고프다 등 어이없는 비응급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119 안전센터에는 한 대의 구급차가 있고 그한 대가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인근 지역의 구급차가 출동 중일 때는 그 지역으로 지원을 나가는데요. 비응급 출동으로 구급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심정지나 뇌경색 같은 진짜 응급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원거리에서 출동을 와야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단순 치통 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 질환자들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 신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응급차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이 진짜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화재 구조 구급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로 알고 계시죠? 뭐 2016년 10월 28일부터 119와 112가 통합되어서 둘중 어디로도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긴급 상황 신고는 전화로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통화 방식 외에 문자, 영상 통화 등을 활용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119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통한 신고 방법입니다. 음성 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전화 불통 지역에서 119 신고 방법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듯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119로 전송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119 신고가 완료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영상통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현장의 모습을 소방에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 있을 때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다면 영상통화를 통해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줄 수 있고, 119 상황 요원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영상통화도 자주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9 앱을 통한 신고 방법입니다. 터치만으로도 빠르게 119에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점차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등 대한민국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병역,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뿐만 아니라 현관 출입구의 비밀번호까지 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현장에서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 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에 등록하면 보호자에게도 119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119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돼 빠르게 이동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비스 사전 등록을 하려면 인터넷에 119 안전신고센터를 검색하거나 u119.nf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와 병역정보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이 대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119 안심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119 상황실 및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로만 편견을 가지고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는 긴급구조 활동상 참고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출동하며 추가 정보들을 파악하게 되니 혹시나 신고 후 의식을 잃거나 설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생각하시고 안심콜 서비스에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 서비스입니다. 또한 병역, 주소, 전화번호, 뭐그외 개인정보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로 출동할 수 있겠죠.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출동했는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대비하여 119 안심콜 서비스에 꼭 등록해 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캠핑에 대한 안전수칙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0: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오! 기막에 그리고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1: 잼민이라는 말이야?
2: 어머머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무슨 뜻인지 안경이.
4: 제니? 제니? 제니? 제니?
3: 제니?
4: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6: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5: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7: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8: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9: 취미는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10: 전 아니에요.
9: 한참 시국이 당길 때예요.
10: 아니에요.
9: 내가 금방 알아요.
10: 아니에요.
11: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 과학수사 해야 되죠.
12: 국과수요.
9: 국과수요.
12: 22년 동안 근무하신.
9: 국과수 22년이요?
12: 교수님.
10: 네.
9: 제떡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12: 그렇죠.
9: 아, 진짜요?
12: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지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9: 네. 범인을 찾은 거예요?
12: 그렇죠.
9: 찾았구나.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13: 뭐죠?
9: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5: 후원문의 080-961-9595.
1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5: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6: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7: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8: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9: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0: 의사가 저 제 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1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에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 딱. 이 박자에 75cm씩 두 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 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배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봐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키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키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 220-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다음에 심장폐, 뇌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 번 마시고 두 번 뱉어도 되고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4: 선행안전사고.
3: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여기는 호비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1: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림도 방금
2: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1: 이제 모두 일할 시간이에요.
3: 그만해!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1: 뭐?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2: 그만.
1: 비켜.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2: 감옥?
1: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2: 그래, 알았어.
1: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끌고 가. 이제 다시 주무세요.
2: 그럴까?
1: 착한 어린이는 늦잠 자지 않아요.
4: 임금님.
5: 맛있게 드세요.
2: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5: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1: 임금님이 단게 먹고 싶으시다잖아.
5: 그래도 안 돼.
1: 비켜봐. 임금님 매일매일 초코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2: 좋아.
5: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반뚝.
1: 네.
0: 어? 어? 이거다. 아! 채소들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1: 조용해.
2: 맛있다.
0: 그렇죠.
3: 임금님, 공부 시작해볼까요?
2: 하기 싫은데.
3: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2: 으휴.
3: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3!
3: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0: 모를 수도 있지.
3: 뭐? 뽀로로 나?
0: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2: 그럼 그러자.
3: 뭐? 날 가둬? 뭐야?
0: 데려가.
1: 네?
3: 이거 나! 공부 좀 하라고요! 좀!
0: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2: 좋아.
3: 이거 놀아니까.
1: 들어가.
0: 에디, 너도 잡혀왔어.
3: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0: 맞아. 임금님은 잘 있을까?
4: 보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2: 더 높이. 한 번 더 탈래.
0: 네네. 저 초콜릿도 드세요.
2: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0: 놀이터에 갈까요?
2: 다른 건 없어?
0: 아하,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2: 무도회?
0: 네, 춤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2: 좋아.
4: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데려가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1: 같이 춰요.
2: 어쩌지?
3: 임금님, 얘 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2: 그래, 내쫓아.
3: 다들 들었지?
0: 그럼 맞춰줄까요?
2: 좋아. 너희들은?
1: 우리는 요정 삼총사야.
3: 크랑크랑.
2: 요정 삼총사?
0: 아까 우릴 내쫓았지?
3: 크랑크랑.
1: 너무해.
2: 그게
0: 벌을 줘야겠어.
3: 크랑.
2: 무슨 벌?
0: 뿌릉뿌릉 뿌르릉 변해라.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5: 임금님.
0: 괴물.
2: 뽀로로, 나야, 임금님이라고.
0: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6: 네.
2: 열어줘. 얘들아, 나
0: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2: 날 괴물로 보겠지?
5: 누구지? 모르겠어.
0: 잘 지냈어?
5: 와, 뽀로로.
0: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5: 와,
0: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3: 누구 맘대로?
0: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5: 그건 뭐야?
7: 죄인들 점심입니다.
0: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빵 한 개만 주도록.
7: 네. 자.
3: 너무하잖아.
5: 어쩔 수 없지. 나눠 먹자.

0: 고마워.
1: 뭐해? 응? 그런데 너 임금님하고 닮았다.
2: 어?
1: 정말?
2: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금님은 잘 계실까?
1: 걱정이야.
0: 얘들아.
1: 응? 왜? 빵이 모자라?
0: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3: 뭐?
0: 정말이야, 믿어줘.
1: 그럴 리가.
2: 아,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0: 3.
2: 어?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1: 정말?
2: 틀림없어.
1: 임금님.
0: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1: 그랬구나.
2: 아이고, 우리 말 좀 잘 듣지.
0: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1: 우와!
2: 어떡해요?
0: 그건 잘 모르겠는데.
1: 아, 방법이 있어.
2: 뭔데?
1: 들어봐. 살려주세요!
4: 무슨 일이야? 괴물이 어디 있는데?
2: 저기.
4: 에? 어디?
0: 여기 있지.
2: 잡아라.
5: 임금님.
2: 어?
5: 괴물과 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2: 뭐라고? 어디 있는 거야? 저쪽이에요. 괜히 먹혔어 너.
1: 이러다 잡히겠어.
0: 얘들아.
1: 어?
0: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2: 임금님.
6: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0: 오로로. 메롱. 나 잡아봐라.
6: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0: 몰라.
6: 너 어서 말해.
0: 모른다니까.
6: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2: 잠깐. 임금님을 놔줘.
1: 맞아.
6: 뭐? 임금님?
0: 어? 너희들.
6: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1: 진짜야.
6: 어서 풀어줘.
0: 도망가라고 했잖아.
6: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2: 맞아요.
0: 다들 고마워.
1: 응? 안녕.
6: 뭐야?
1: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0: 정말?
1: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 뿌르렁 돌아와라. 얍!
0: 우와.
1: 진짜 임금님이잖아.
2: 우와. 임금님.
6: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임금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0: 섹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자

지구 영웅 헌개맨.

물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2대의 선장이지. 앞으로 조정은 비몸이.

우측에

Yeah.

안녕. 고마, 우리 낚시 가자. 앨범이네? 우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고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쉬는 거야?

여기 있어? 저기 봐! 화산! 화산이라니까! 봄아 화산! 화산!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와, 이제 진짜 모험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

0: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예! 너무나 신나. 나는 예!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길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맛을 거리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어! 2 더하기 1은 바로
1: 2! 나는 바로 2!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2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2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2.
0: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제3장 나. 나는 1,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1,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3. 어?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2: 우와.
0: 네. 3 더하기 1은 바로
3: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1!

0: 2, 3, 4. 불록 네 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네 개. 난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어? 아우 이런. 누가 구멍을 네 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네 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팔이 안 닿아.
1: 뭐?
0: 4?
2: 더하기 1은 바로
3: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탑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역시 바나나 맛있어. 그치?
1: 맞아 맞아. 역시 요정들 입맛엔 이 바나나가 딱이지.
2: 요정들 안녕.
3: 지아야 안녕.
0: 지아야 아침 먹었어?
2: 아니 안 먹었어.
1: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바나나 먹자. 이 바나나 먹고 힘내서 씩씩하게 유치원 가야지.
2: 나 힘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오늘 유치원 안 갈 거거든.
0: 너 왜 또 유치원 안 가려고 하는다?
2: 요정들 너희 유치원 안 다녀봤지?
3: 안 다녀봤지.
2: 유치원 가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닦아야지, 세수해야지, 옷 입어야지. 아우 귀찮아.
0: 이 닦고 세수하고. 아니 유치원 갈 때 할 일이 많긴 많다.
1: 그러게 진짜 많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면
0: 힘이 나서 유치원에 가고 싶어질 거야. 자, 다 같이.

0: 어때? 노래하니까 막 힘이 나죠?
1: 그랬어! 유치원 막막 가고 싶지?
2: 아니, 노래하니까 여기서 너희랑 더 놀고 싶은데?
0: 이럴 때 동동이가 필요한다.
1: 그러게, 동동이 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2: 맞다, 동동이는 어디 갔어?
1: 아, 동동이 마라카스 찾으러 갔어.
2: 그 동동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0: 우리 어제 사바나 동물들한테 퀴즈 내러 갔었는데 동동이가 마라카스 하나를 숲속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
3: 얘들아.

0: 마라카스는 찾았어?
1: 아니, 못 찾았어. 나 이제 마라카스 하나로. 아니, 벌써 8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러면 하나도 안 맞은데!
2: 에이, 동동아. 진짜 안 멋지다.
3: 어? 어떡해. 거기 동물들한테 좀 물어보지. 혹시 네 마라카스 못 봤냐고.
1: 당연히 물어보려고 했지. 했는데. 내 마라카스 어딨지? 어? 저기 참새 온다. 참새야, 너 혹시...
4: 잠깐만, 나 세수 좀 하고.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1: 핫뽀뽀, 핫뽀뽀, 핫뽀뽀. 세수 참 오래 깨끗이 하네. 아, 하긴 아침에 세수 꼭 해야지. 어? 어, 병아리다. 병아리야, 너 혹시...
4: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1: 물? 아, 하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야지. 근데 물을 참 오래 많이 마시네.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혹시 내...
5: 나 아침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거든.
1: 다람쥐도 아침 먹느라 바쁘네. 아침에 다들 엄청 바쁘더라고. 그래서 내 마라카스 봤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지 뭐야.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불고 말 거야.
2: 맞아.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 그중 다람쥐는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요?
3: 다람쥐? 다람쥐가 세수를 했나?
1: 어? 아이, 세수를 한 건 물놀이 아닌가?
4: 우리는 물 마신 것 같은데?
1: 아이 참, 아이, 동동아, 넌 숲에 가서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고, 아, 그래도 헷갈려?
3: 어우, 야, 나 지금 마라카스 잃어버려서 정신 없잖아. 아, 기억 안 난다고 뭐?
0: 어, 자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5: 노래 다시.

0: 귀여운 다람쥐가 아침에 한 일은
1: 오물오물 밥 먹기.
2: 딩동댕 창동. 우와!
3: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아, 내 마라카스 어디 있어?
4: 엉덩아, 엉덩아, 엉덩아, 엉덩아. 찬, 혹시 이거 찾네?
3: 어, 내 마라카스?
2: 우와.
3: 우와. 이거 어디서 찾았어?
4: 아, 내가 아침마다 물가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오늘도 아침 댄스를 시작해볼까? 어? 이거! 우와, 춤출 때 이거 있으면 완전 짱 신나겠는걸? 그렇게 춤추면서 나 곰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글쎄 그게 동동이 네 거 같더라고.
3: 진짜 고마워 곰아.
2: 곰이 아침에 물가에서 춤을 춘 덕분에 그 마라카스를 찾게 된 거야.

0: 자, 자, 마라카스를 찾은 기념으로 이 동동이가 재미있는 퀴즈 쏜다, 쏜다, 쏜다. 다 같이 풀어보자. 숲속 동물 퀴즈. 신나게 춤추는 곰. 무엇이 다를까?
1: 오호!
0: 뒤뚱뒤뚱 소풍 가는 오리들. 무엇이 다를까?
2: 오호!
0: 잘했어, 친구들!

0: 그나저나 동물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바쁜 줄은 몰랐나?
1: 그러게, 누구는 아침에 귀찮다고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동물 친구들은 참 부지런하다, 그치?
2: 뭐야? 지아, 너 오늘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했어?
3: 아우, 아니야, 했어.
1: 우와, 누가 들으면 진짜 쫄겠다. 너 다 귀찮다며 그래서 유치원도 가기 싫다며?
3: 아니야, 귀찮긴 한데.

0: 어때? 나 아침에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고.
1: 오, 역시 지아, 맞죠? 숲속 동물들보다 지아가 훨씬 더 바쁜 것 같은데?
2: 그러게.
3: 자자, 그렇다면 동동이와 탱탱이에게 문제!
4: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3: 지아가 부른 노래 잘 들었지? 그렇다면 지아가 아침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아는 아침마다 이를 닦는다. 2번, 지아는 아침마다 머리를 빗는다. 3번, 지아는 아침마다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는다. 이 중에서 지아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아닌 건 뭘까?
2: 이를 닦고 머리 빗고 아침밥 먹는 거 다 지아가 하는 건데.
1: 하지만 우리 지아는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아. 그냥 밥만 잘 먹지. 그치 지아야?
0: 응.
1: 그래서 정답은 3번.
3: 오, 맞습니다. 딩동댕.
0: 우와. 아침에 얼른 밥 먹고 유치원 가야 하는데 멍하니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지각한다고.
4: 오, 역시 지아 맞아.

0: 근데 지아야, 이 닦고 세수는 다 했는데 아직 옷을 안 갈아입었냐?
1: 하! 얼른 옷 갈아입고 아침 먹어야겠다. 그래야 유치원 안 늦지.
2: 그래, 얼른 가, 얼른.
3: 걱정 마, 갈 거야. 나도 동물들처럼 아침에 엄청 바쁘다고. 요정들, 나 갈게. 안녕.
4: 안녕.
1: 유치원 잘 다녀.
2: 유치원 잘 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5: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6: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7: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8: 내 이름은 루이비통통 세르린누아.
9: 있어, 외계인 있다고.
10: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11: 외계인은 저...

0: 있을까?
1: 알고 싶지 않아!
0: 친구, 무서운 거 이제 써내드려.
2: 한 시간
0: 뇌를 바꿀
1: 거든지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열리면
2: 놀이터로 와.
1: 신난다.
2: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4: 아, 참.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림자 너,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다.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역, 으, 드, 릴, 이, 미음, 릴, 즈, 아, 자. 그림자.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세져라, 그림자 도둑.
4: 이런 한글이 또

하게 되었어. 한글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저게 뭐지? 뭐?
1: 자마 모마 무슨 일이야?
0: 방금 그 그림자 도둑이
2: 그림자 도둑?
3: 도둑이야!
1: 어서 가보자. 그래.
4: 도둑이야!
3: 저거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어,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 진짜 있었다니.
3: 아,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도둑?
4: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5: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6: 좋아! 자음, 모음, 변신!
7: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8: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7: 네.
8: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7: 정말요? 어. 어떻게 들어가?
8: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마치세요.
7: 어? 어? 디귿, 디귿이면 다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9: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7: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9: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7: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9: 글쎄, 스프레이?
7: 디귿, 디귿이 들어가잖아요.
10: 천지 개벽?
9: 아이야.
2: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3: 응?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0: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1: 맞아.
2: 그렇지. 아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줘.
3: 너 뭐 하는 거야?
2: 제발 찾아줘.
3: 개병, 너 정말 이리 와.
0: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4: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디귿이니까 등대 아니야?
5: 우와, 맞았어! 맞았어!
4: 오, 이건 중중 북친 소리 같아.
6: 오,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0: 모두 조심해.
4: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0: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6: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4: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0: 그렇지. 자모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7: 좋아요.
8: 자음 마법진,
9: 모음 마법진.
0: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빛 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2: 어서 글자를 찾자.
1: 이번엔 내 차례. 흑! 촤악!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흑! 촤악! 뿅망치로 오!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지그시 오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도둑!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내 그림자! 어? 그림자? 어? 어? 내 그림자가 돌아왔어! 와! 와! 와!
5: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6: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5: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6: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5: 그건 비밀이에요.
6: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조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2: 놀이터로 와.
1: 신난 게야.
2: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기가 들다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파워크레인, 물조져,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표정으로 말해요.
4: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3: 좋아, 준비됐지?
5: 하나, 둘, 셋!
4: 하나도 안 웃기거든.
3: 이래도? 웃었다!
4: 아, 아니거든.
3: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4: 너무 웃겨.
6: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7: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6: 네?
7: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6: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7: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8: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0: 지금 알 수 있는 건 티읕과 지읒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 아야.
2: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1: 아니요. 아야 와서 좋은데요?
3: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4: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3: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2: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탱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2: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5: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3: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5: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2: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6: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2: 웃겨? 한번 찍어볼까?
5: 웃긴 마음 팩트!
1: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7: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8: 개벽 화가 난다.
7: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5: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7: 어쩌지?
9: 개벽, 한글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7: 죄송해요.
0: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천지 너? 쫙! 천지! 굿!
1: 어떻게 다 부서졌어?
2: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1: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2: 오이? 정말?
1: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억, 오, 고, 치읓, 이, 치. 이긋,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2: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1: 찍어볼게요.
3: 슬픈 마음, 햇뜻.
1: 와, 된다, 돼. 와.
2: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1: 와.
3: 기쁜 마음도 획득!
2: 와.
0: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2: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0: 어서 사진기를.
4: 그만둬!
5: 용남치! 지진타!
0: 아이야!
1: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3: 무서운 마음? 획득!
5: 무서운 마음?
1: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2: 어?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0: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3: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4: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3: 당연하지.
4: 그럼
6: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으로 요! 하! 하!
4: 어는 내가 쓸게. 끝! 쥐엇!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요를 만나 효!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정! 표정!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9: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0: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8: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0: 표정!
8: 표정!

0: 부메랑 야! 하! 하!
1: 오! 오! 잡았다!
2: 천지곤! 파!

0: 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얜 집 없어?
2: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0: 이버 아저씨랑 땡 쌓기.
3: 페파랑 수지는 오늘도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신비한 자연의 소리를 즐기고 있답니다.
4: 저건 뭐야?
5: 저건 맷비둘기란다, 조지.
4: 저건 뭐예요?
6: 딱따구리 소리야. 이건 이비 소리고. 내 휴대전화도 소리 좀 나면 좋겠네.
4: 근데 난 여기 진짜 좋은데.
0: 나도.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나무집 하나 짓고서 말이야.
5: 나무집을 짓고 싶다 이거지. 난 이 공원 관리인이란다. 리버 아저씨라고 해. 이쪽은 내 꼬마 조수이자 아들인 바비고.
0: 바비 안녕. 또 보네.
7: 안녕.
5: 마침 딱 맞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집 짓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죠.
8: 안전모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진짜 쓰게 될 줄은 몰랐네.
5: 잘 됐네요. 바비랑 강에 있을 테니까 준비되면 오세요.
0: 바비, 우리 요정신호 찾았어.
7: 쉬, 비밀이잖아. 기억 안 나?
8: 그래서 오늘 집은 어디에 지으실 건가요?
5: 아, 우리가 오늘 지으려는 건 바로 이 강의 댐이랍니다.
8: 콘크리트는 어떤 걸 쓰나요?
5: 콘크리트라니?
8: 그렇게 웃을 일이에요? 콘크리트가 얼마나 훌륭한 건축 재료인데 그러세요?
5: 네, 물론 훌륭하죠. 그래도 우린 나무로만 지을 거예요.
8: 콘크리트를 안 쓴다고요?
5: 네, 아예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두 팀으로 나눕시다.
0: 우리 셋은 바비팀 해도 돼요?
5: 물론이지. 어른들은 아저씨랑 무거운 통나무를 나를 거고 너희는 바비랑 나뭇가지를 모을래?
9: 이비랑 나도 장식 하나 만들까? 댐이 완성되면 그 위에 올려놓게. 아유, 이렇게 적극적인 애가 참 좋더라.
7: 자, 얘들아, 우린 큰 통나무 사이에 끼울 나뭇가지를 모으자.
0: 알았어, 제일 좋은 거 찾아올게. 이거 어때, 바비?
7: 그건 너무 말라서 좀. 그래, 이 정도가 딱 좋아.
0: 알았어, 더 찾아올게. 바지 찾는 것도 힘드네. 이건 어때, 바비?
4: 그럼 이건?
0: 이거는?
4: 이건 어때, 이 가지나?
0: 그럼 이 두 개는?
5: 바비팀은 잘 되고 있니?
0: 바비가 도망을 갔어요.
5: 아, 그랬어? 바비가 낯을 가려서 놀랐나 보네. 평소에 둘만 있을 땐 괜찮았는데.
0: 우리가 너무 들떠서 바비가 깜짝 놀랐나 봐요.
5: 너무 걱정하지 마. 바비는 자기가 잘 숨는 곳에 가 있을 거야. 바로 저기.
0: 바비? 아까 우리 때문에 놀랐지? 미안해.
4: 미안해.
7: 아니야, 괜찮아.
0: 여기 참 좋다, 바비.
7: 그치? 요정들도 여기 좋아해.
0: 진짜?
7: 저쪽을 봐.
0: 여기도 버섯 고리가 있네.
4: 요정의 고리다.
7: 그래, 맞아. 요정들은 이제 여긴 잘 안 와. 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0: 우리도 알려줄 수 있어?
7: 아빠가 여행 끝나기 전에 안내해 주신 댔어.
0: 야호!
7: 어른들은 요정을 봐도 잘 몰라. 근데 우린 알지.
0: 쉬.

0: 이렇게 가지다니?
1: 내가 새뜸을 쌓은 기념으로 장식을 하나 만들었거든. 작품 제목은 보라, 강물의 흐름을 바꾼 대자연의 승리를.
2: 아, 네, 좋네요. 뗌물 다 쌓았으니까 남은 일은 구멍을 막는 거예요.
3: 구멍을 어떻게 막아요?
2: 아, 이 방법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진흙으로 막는 거야. 저기 있는 진흙으로. 아, 아니, 왜 다들 웃는 거야?
3: 우리 진흙탕 정말 좋아해요.
4: 페퍼는 비버댐 옆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걸요.
5: 요정들이 사는 곳.
4: 오늘은 팔팔한 수지가 마지막 휴가를 보내는 날이에요. 짐을 싸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3: 아빠, 이번 휴가 진흙도 꼭 챙겨요. 기념으로 집에 가져갈래요.
0: 빨래할 게 산더미라 얼른 가서 해야겠네.
6: 짐이 너무 많아. 가방에 안 다치네.
3: 군단, 나 집에 가기 싫어.
1: 걱정 마. 우리가 숲을 떠나도 숲은 늘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야.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기념으로 저랑 마지막 모험을 떠나실 분.
3: 저요.
2: 보면 아마 감탄할걸? 마법 같아서.
3: 요정인가 봐.
2: 좋아, 그럼 가자.
7: 생각나? 어른들은 요정을 봐도 잘 모른다고 한 거. 근데 우린 알 거야.
3: 빨리 보고 싶다.
2: 하루 종일 걸릴 거라 도시락도 챙겼어요.
3: 요정들은 얼마나 더 가야 맞나?
7: 가려면 한참 멀었어. 그래도 가는 길 경치가 좋아.
6: 아, 크리스타 유니콘 경매 끝날 시간 다 됐네. 어떡하지? 비버 아저씨, 여기 휴대전화 터지는 데는 없나요?
2: 네,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부턴 배를 타야 돼요.
3: 오, 배다.
0: 오, 도시락은 배 위에서 먹나요?
2: 네, 배고프시면요.
0: 이 샌드위치 맛있다. 케이크 좀 줄래?
3: 케이크에 요정 날개가 있어. 오, 저거 요정 케이크다. 케이크.
6: 내 휴대전화. 큰일 날 뻔했네.
1: 어우, 여기 너무 좋은데.
3: 바비, 요정이 사는 곳이 여기야?
7: 아니, 아직 멀었어, 페파.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이야.
6: 요정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까지 와달라고?
2: 그건 안 될걸요. 요정들은 워낙 멋대로라 말을 안 들어요. 운 좋게 만나면 또 모를까? 갑시다.
6: 이렇게 노을이 예쁜 데가 있다니.
3: 여기다. 여기가 요정이 사는 데가 분명해.
7: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
3: 이 비는 좋겠다. 안 걸어도 되잖아.
2: 갈까요?
3: 그치, 이디. 여기 진짜 어둡다. 아, 그리고 너무 멀어.
8: 우리 요정들한테 갈 수 있는 거 맞아?
7: 갈 수 있냐고? 맞아. 여기가 바로 거기야.
3: 진짜로?
7: 이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3: 조용히. 와, 요정들이 진짜로 있었어.
6: 반딧불이네. 정말 예쁘다.
7: 네, 반딧불이 예쁘죠.
6: 와, 진짜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7: 쉿, 분위기 깨지 마.
2: 아, 세상에 저거 좀 봐.
1: 진짜 꼭 마법 같다.
3: 응,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나?
7: 다 요정이 준 선물이야. 너희들이 좋은가 봐.
3: 고마워, 요정들아.
8: 나도 선물 줘서 고마워.
3: 고마워. 이렇게 신나는 휴가는 처음이야.
7: 나중에 또 놀러 오겠네.
8: 좋아요.
0: 좋아요. 이제 그만 갈까요?
9: 안녕하세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6: 정말 마법 같았어요.
3: 우리 요정도 봤어요.
9: 딱 보니 그러네.
3: 네? 어째서요?
9: 요정이 너한테만 선물을 준 게 아니야. 나도 받았지.
4: 페퍼랑 수지는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요.
8: 안녕. 안녕, 바비. 잘 있어.
4: 이렇게 마법 같은 휴가는 또 없을 거예요.

0: 옥스포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답숲의 보물찾기.
1: 통나무 위에서 잠시 휴식을 즐겨볼까? 안녕, 꼬마 친구.
2: 어딜 가는 거야?
3: 이게 뭐지?
2: 지도잖아.
1: 목적지는 숨겨진 보물? 보물이다!

0: 출동 준비!
1: 보물이다! 보물! 보물!
0: 괜찮은 거예요, 넷?
1: 숲에서 하이킹을 하다 이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어. 이 보물을 갖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난 지도 읽는 방법을 몰라.
2: 아, 잠깐만요. 방금 보물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한 서너 번쯤.
1: 맞아. 여기 봐. 이 가위표 보이지? 이게 바로 보물이 숨겨진 자리라는 뜻이야.
3: 황금인가요?
0: 아님 보석인가요?
2: 아님 쿠키요? 보물 주인이 쿠키를 좋아할지도 모르죠.
1: 우리가 찾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지. 너희가 지도를 읽고 보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0: 와하!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3: 시험하고?
2: 해결한다!
1: 그럼 어서 그 보물을 찾으러 가자.
0: 그러려면 먼저 지도를 읽어야죠. 지도란 물건의 위치와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3: 지도를 읽는 것 알았어. 근데 누구 지도 읽는 방법 알아?
2: 좀 보여주세요. 오, 알았다. 여기 동그라미도 보이고 삼각형도 보이고
3: 쿠키, 메카일모 생각에 삼각형은 나무 같아. 봤지?
2: 그래.
0: 오, 그리고 동그라미는 바위야.
2: 맞아.
0: 그러니까 그림들이 물건의 위치인 거지.
2: 여기 있는 이 박물관 같이 생긴 그림은 뭔지 궁금하네.
3: 아, 이 박물관이네.
0: 그리고 여기, 여기서 지도가 시작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어.
2: 근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해?
0: 우린 여기에 있고 여기로 가야 하는데 이게... 이 그림은 뭐지?
1: 어, 간헐 온천 같아. 가끔 뜨거운 물을 뿜는 온천. 이렇게 말이야.
3: 엘모 온천 보고 싶어요.
1: 이 지도대로라면 박물관부터 간헐 온천까지는 열 보래.
2: 열 보라고요? 그거야 쉽지. 근데 보라는 게 뭐야?
0: 여기 보면 발자국 같은 게 보여.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때까진 정확히 알 수 없어.
2: 그럼 내가 시험해 볼게. 스프링 부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간헐 온천은 안 보이는데.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3: 이번엔 메카일모가 시험해 볼게. 메카일모의 놀러 장치를 타고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메카일모, 괜찮은 거야?
3: 그럼! 근데 여기에도 간헐 온천은 없어. 메카일모가 넘어져서 가야 할 만큼 못 갔나 봐.
0: 꼭 발자국 같아 보이는데 말이지. 나 알아낸 것 같아!
2: 너의 제트기를 쓸 거야?
3: 아니면 늘어나는 팔을 쓸 거야?
0: 아니, 난 이렇게 할 거야. 걸어! 보통 때 걷는 발걸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도에 의하면 간헐 온천은 여기 있는데. 간헐 온천을 찾았어!
1: 잘했어, 메카에비. 그러니까 한 보라는 건?
3: 한 걸음이에요.
2: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걸어가야 해?
0: 우린 지금 여기고, 이제 갈 곳은 여기야, 이 절벽!
3: 메카들, 가보자!
0: 우후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 절벽의 끝에 왔어. 성공이야!
4: 성공이야!
3: 성공이야!
0: 지도에선 이제 저 아래 초원으로 가라는데.
1: 저 아래로 어떻게 가지?
0: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2: 잠깐만, 이건 뭐야? 꼭 커다란 얼굴처럼 생겼는데.
5: 보물을 찾는 자들이여. 아래 초원으로 내려가려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달기 왜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건너갔을까?
2: 이런 너무 어려운데.
3: 이 조각상 위에 그림은 뭐지? 미끄럼틀이야. 메카이모 답을 알 것 같아. 달기 위에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갔냐면 건너편 미끄럼틀을 타려고야.
5: 메카 엘모 바로 정답! 재밌게 타려.
2: 예! 아주 잘했어, 메카 엘모.
1: 정말 재밌었어. 근데 답을 어떻게 안 거야?
3: 메카이모가 지도에서 미끄럼틀 그림을 봤거든요. 여기야.
0: 와, 지도가 수수께끼를 맞출 힌트까지 준 거네.
3: 아하.
2: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해?
0: 지금은 여기고, 여기부터 열 보 걸어서, 혹은 열 걸음 걸어서 여기로 가래. 그럼 보물이 있대.
2: 그럼 어서 출발해야지. 걸음 세워줘, 메카엘모.
3: 알았어. 여긴 바로 관리처서였어. 근데 가입표는 어딨지?

0: 지도대로라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데는 여기 맞는데?
1: 그래, 근데 여기 어떻게 숨겨져 있겠니? 내 관리초소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2: 그럼 혹시 그 보물이 관리초소 밑에 파묻혀 있는 걸까?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메카 엘머. 근데 관리초소를 어떻게 움직이지?
3: 메카 자이언트로 커지면 되지. 이게 왜 괜찮아요?
1: 그럼 대신 조심해서 다뤄줘.
3: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 메카 자이언트! 다리 힘으로! 엄청 무겁네. 자, 메카들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지니까 서둘러야 해.
0: 빨리 가위표를 찾자.
2: 메카이머, 가위표가 안 보여.
1: 나도 그래.
3: 아야오야. 얘들아, 나 가위표 찾았어.
2: 어디?
3: 저기.
1: 어디?
0: 저기 있네. 잘했어, 쿠키 몬스터.
3: 칭찬은 나중에 해주고 어서 보물이나 꺼내봐.
2: 메카이머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지. 잠깐만, 삽이 어디 있더라?
1: 잠깐, 삽은 나한테 있어.
3: 타이머 시간 거의 다 돼가.
0: 서둘러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도를 읽어서 결국 보물을 찾아냈어!
3: 이제 얼른 열어보자!
0: 보물은?
3: 보물은?
1: 보물은? 이건 바로 오랫동안 사라졌던 로렌스 파인콘 씨의 쿠키 만드는 비법이야.
3: 이렇게 기쁠 수가. 혹시 내 또 나랑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1: 자, 쿠키 맛 어때?
3: 그게요. 쿠키를 하나 더 먹어봐야 확실히 알겠어요. 예.
1: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또 해냈구나.
0: 우리가요? 아니요. 다 같이 해낼 거죠.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3: 출동할 시간이야. 예.
2: 지혜의 놀라운 미라.
4: 오늘은 드디어 놀라운 옥수수밥 미로가 문을 열고 공개되는 날이야. 그런데 아직 미로가 없네. 이 뭔지 모를 기계가 미로를 제 시간에 만들 순 있는 거야?
5: 그래, 확실해. 네, 지혜 미로 기계는 엄청 빠르게 미로를 만들고 장식할 거야. 왜냐하면 컴퓨터로 작동되고 로켓 추진기도 달았거든.
4: 공식적인 미로 규칙을 전부 따라야 하는 거 알지? 지, 미로 규칙서는 가지고 있어?
5: 당연하지. 미로 규칙서의 첫 번째 규칙은
6: 미로 규칙서를 항상 갖고 다닌다.
5: 미로 지도는 컴퓨터 안에 있고 로켓 추진기도 준비됐어. 이제 놀라운 미로를 만들 시간. 가자, 지혜 미로 기계!
4: 우와!
5: 미로! 완성! 신기록을 세웠어! 좋았어. 자, 이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서 미로를 연다고 발표해야겠다.

0: 나는야 미로 만들기 천재. 어, 안돼 고장이 났나봐. 기계를 멈출 수가 없어.
1: 어, 저런 뭔가가 잘못된 것 같군.

0: 도와줘, 메카빌더. 지가 뭔지 모를 고장난 기계에 갇혀서 저러고 있어.
1: 지의 미로 기계라니까!
2: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만든 미로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다니!
3: 걱정 마요, 지! 우리가 찾을 방법을 알아낼게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4: 대회 가고?
5: 해결한다! 이야!
4: 내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미로 위를 날아서요. 제트기!
0: 잠깐 멈춰.
4: 네?
0: 그건 미로 규칙에 어긋나거든. 규칙 27번.
1: 미로 위로 날아서는 안 된다.
4: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지를 찾아볼게요.
0: 그건 미로 규칙에 어긋나지 않지. 너희가 미로에서 지를 찾을 동안 난 여기서 매표소와 간식을 준비할게.
5: 쿠키! 하, 일단 하나 먹을게요.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간식을 먹어둬야죠.
0: 그러도록 해.
5: 고마워요.
4: 가자, 메카들. 미로로 출발!
0: 자, 어디로 가는지 잘 기억해라. 그래야 나올 때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희까지 길을 잃으면 안 되잖니.
4: 잠깐! 알았어! 쿠키 부스러기를 길에 남기는 거야. 그럼 그 부스러기를 따라서 입구까지 돌아오면 돼.
5: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부스러기 만들어야 하니까 쿠키 계속 먹을게. 아,
3: 이 미로는 길이 아주 복잡하네.
4: 쿠키 부스러기를 따라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5: 어, 여기 좀 봐. 귀여운 딸기 쿠키 부스러기를 다 주워 먹고 있어. 어. 근데 잠깐! 귀여운 딸기 쿠키 부스러기를 다 주워먹고 있다고!
4: 아! 어서 저 닭을 쫓아가! 돌아왔어!
0: 지를 벌써 찾은 거야?
4: 아니요!
0: 오, 그럼 좀 더 서둘러줄래? 이미 전단지를 많이 돌렸거든. 전단지에 여기로 오는 지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올 거야.
4: 걱정 마세요. 지를 꼭 찾을게요.
5: 어, 잠시만 실례해요. 근데 어떻게 미로에서 길을 잊지 않고 지를 찾을 거야?
4: 우리한테 길을 알려줄 무언가가 필요해.
3: 그래. 여기 전단지의 지도가 농장으로 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4: 바로 그거야. 우리가 미로의 지도를 만드는 거지. 지도를 보면 나오는 길을 알 수 있어. 지도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길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가 있는 데까지 가는 지도가 필요해.
3: 메카일모가 지가 있는 곳까지 가는 지도를 그릴 때 쓸 도구는 봐라. 짜잔! 크레용이야. 자, 메카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미로로 들어가는데 지와 지의 미로 기계는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가서 찾아보자!
5: 야! 예! 아이고, 미로가 더 헷갈리네. 어디로 가야 하지?
3: 이쪽으로 가도 될까?
5: 아님 이쪽으로 가도 되지.
4: 새가 앉아있는 쪽으로 가보자.
3: 메카이모가 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도에 그릴게. 그럼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
4: 좋은 생각이야.
3: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자리고 이제 새가 앉아있는 쪽으로 갈 거야.
5: 새야, 지가 어디 있는지 아니? 아, 말하기 싫은가 봐.
4: 응, 이쪽으로 가자. 행복한 호박이 있는 대로.
3: 알았어. 이제 우린 새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행복한 호박 쪽으로 가는 거야.
5: 지도 만드는 거 아주 쉽네. 그렇지, 새야?
6: 새라고?
5: 어, 지도 만드는 거 별로 쉽지 않네. 앉아있던 새가 이제 날아가고 있잖아.
3: 좋아, 다시 해보자. 근데 이번엔 움직이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자. 이 행복한 호박은 어디 못 가겠지? 그래, 이런 걸 지도에 그려야 되는 거야. 미로를 장식한 것들.
5: 그래, 그래. 장식물들은 어디 못 날아가니까. 또 누가 먹지도 못하고.
4: 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낚시하는 허수아비 쪽으로.
5: 좋아.
3: 이번에 우리는 행복한 호박 쪽에서 낚시하는 허수아비 쪽으로 갈 거야. 혹시 들려야지.
2: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
4: 거의 다 왔나 봐요.
5: 잘 되어가고 있어. 곧 지혜를 찾아서 지도를 보고 미로 입구까지 되돌아갈 거야.
3: 이번엔 이쪽으로. 건초더미 쪽으로 가자. 허수아비에서 출발해서 건초더미까지 왔어.
4: 와, 이번엔 이쪽이야.
3: 와하!
4: 이 허수아비들은 낫지 이거.
2: 메카빌더, 이쪽이야. 우후!
3: 지, 드디어 찾았어. 야!
5: 예!
2: 얼마나 반가운지 모를 거야, 메카빌더. 내가 만든 미로에 갇혀서 영영 못 나가는 줄 알았거든.
4: 지의 미로 기계를 같이 고칠까요?
2: 그래, 망치만 있으면 이걸 집어넣을 텐데.
5: 내가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나와라 망치손. 쿠키가 간다.
2: 고쳐졌어. 어떻게 지도 컴퓨터가 고장이 났잖아.
0: 신난다. 우리가 미로에 들어가는 첫 손님이야. 붐붐붐.
7: 여기에요 할머니, 다 왔어요.
8: 미로는 언제 여나요?
0: 아, 금방이요. 그래야죠.
4: 뭐가 문제예요?
2: 아, 지도가 없으면 미로에서 영영 못 빠져나가. 영원히 갇힌 거라고.
3: 메카이머한테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지도를 보고 입구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2: 지도라고? 정말 다행이다, 메카빌더. 어서 타.
5: 예!
2: 자, 이제 입구로 돌아가서 미로를 개장한다고 발표하자.
3: 예! 좋아요. 우선 이쪽에 낯익은 호수아비들 쪽으로 가야 해요. 이제 이쪽에 건초더미 쪽으로 가는 거예요.
4: 이번엔 이쪽에 허수아비 쪽으로 가요.
9: 이제 미로 여나요?
0: 미안한데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금방 열 거예요. 메카빌더 덕분에요.
4: 우리가 해냈어. 직접 지도를 그리고 지와 지의 미로 기계를 찾아서 미로를 열게 했어.
2: 고마워, 메카빌더. 드디어 공식적으로 옥수수반 미로를 개장합니다.
0: 근데 말이야 지, 우리도 미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시험해 볼 겸?
2: 아주 좋은 생각이네, 농부 맥밤. 규칙 526번.
10: 완성된 다음에는 마음껏 즐겨라.
2: 고마워, 메카빌더. 미로, 미로, 미로, 미로.
3: 메카빌더가 해냈어.
4: 맞아.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5: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4: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3: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Pink makeup. Pink makeup. Red. Look at me. No, look at me.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양은 설마? 아까 그 그림은 루브르의 대표적인 건축물 루브르 피라미드를 가리키는 거야. 이곳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루브르 박물관은 낭만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야. 모나리자부터 밀로의 비너스, 니케상까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예술.

0: 나의 초대 응해줘서 고맙군.
1: 루팡! 예술품들의 무슨 짓을 한 거야?
0: 이 몸이 받아갔다. 예술품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놈들에게 아까운 것들이라 말이지.

0: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는 쪽이 진짜야. 이번에는 윌로의 비너스. 잘했어. 윌로의 비너스는 팔이 없는 쪽이 진짜라고.
1: 지금까지 봤다면 알겠지. 어떤 쪽이 너에게 있어 진짜여야 하는지를 말이야.
0: 소매가! 뭘 망설이는 거야? 시간이 없어! 진짜 누나는 널 평소에 괴롭히고 짐을 떠넘기고 마카롱을 빼앗아 먹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 착한 가짜 녀석! 어서 정체를 드러내!
1: 시간 초과라. 고르지 못한 자에겐 벌칙이 있지.

0: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법이지. 하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은 결국 진짜를 이끌어내는 걸. 어떤 예술품보다 값진 구경이었다.
1: 지금이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EBS 뉴스입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핵심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교육계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 아니다, 이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지켜야 한다. 공방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교육 재정 논의 속에서 영유아 교육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유아기는 교육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영유아기에 발생한 교육 돌봄의 격차는 이후 학습 격차, 건강 격차, 사회적 불평등으로 누적되지만

0: 네, 교육 재정을 아이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육아정책연구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영유아 분야를 대표해서 어떤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셨습니까?
1: 네, 영유아라고 하면 초등학교 취학 전인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영유아들의 연령이나 그 다니는 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영유아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적정한 지원을 받아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 재정이 초중등학생만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영유아기부터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0: 네. 그런데 또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서 지원 구조도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1: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는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하게 국가 교육 재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제 0~2세 영아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아들은 누리과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는 교육 재정이 아니라 보육 지원 체계에 의해서 국고와 지자체 재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보육 행정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지만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재정은 여전히 이전의 교육 그 보육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이 두 기관 간 차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조속히 교육 재정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지난 정부에서 법령을 바꿔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른바 유보 통합인데, 현장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1: 아예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보 통합이 시작은 됐지만 사실 이것은 통합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행정은 통합이 됐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사안들이 남아 있는데요. 재정 체계 일원화라든지 교사 자격과 처우를 조정해야 하는 부분, 또 기관의 운영, 시설 기준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의 조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보통합 시범 사업이 사실 진행 중입니다. 2024년부터 전국의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성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이

0: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네, 큰 틀에서는 합치기로 했는데 이 세부적인 운영에서는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논의가 바로 재원 마련이죠. 단계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0: 통합을 어느 수준까지 또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유보통합 전체에 필요한 재정을 산출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를 줄이는 비용, 무상교육 보육을 확대하는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과 안전 기준이라든지 운영 시간과 교육 보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상향하는 데에도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지금 교육에서 예산을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영유아의 출발선을 맞춰주기 위한 이 유보통합이 제대로 가려면 이 교부금 개편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가 이용기관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 보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재정은 국고와 지자체 재정에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인 유보통합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부금 개편은 기존 보육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하면서 영유아 교육 보육 수요를 교부금 산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나 교직원 처우 개선 등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정 수요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장기간의 초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금 아이들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영유아 지원을 늘리자 이 주장의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0: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까지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좋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영유아 정책이 교육 보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기본적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돌봄으로 한층 더 발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이고 교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또 다문화나 장애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것도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영유아기 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더 섬세하고 더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1: 그렇다면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0: 무엇보다 유보통합 3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유보통합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보육 업무만 교육부로 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영유아 교육부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영유아가 지역이나 이용기관의 그 차이 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육의 출발점은 영유아기인데도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가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서 모든 아이에게 더 평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도구가 됐습니다. 특히 그림이나 음악에 자신이 없던 아이들에게 AI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붓과 악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AI가 만들어주는 결과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창작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실 밖 생존 교양, 오늘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달라진 예술 교육을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조민희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는 예술 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인공지능이 필요한 겁니까?
1: 예술 수업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노래를 못 해요, 입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힘이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림으로 바꿔주고 흥얼거린 멜로디를 반주가 있는 음악으로 완성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사용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과 감정이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경험이죠. 그동안 표현의 도구가 부족해 감춰져 있던 아이들의 세계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북과 악기를 만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술 교육에서 인공지능은 재능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인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될 건데 인공지능이 대신 해줘도 괜찮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것은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6학년 미술 시간에 기후행동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학생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지구온난화라고만 입력했더니 어디선가 본 듯한 녹아내리는 빙하와 북극곰 그림이 나왔습니다. 학생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이거는 그냥 뉴스에서 본 사진 같아요 라며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꽃밭 아래에서 커다란 수박 한 조각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를 귀여운 그림책 분위기로 만들어 라고 다시 입력하니까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기후 실천 이미지가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결과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의도를 더 선명하게 다듬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감정을 담고 싶은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길지를 스스로 언어에 표현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0: 네, 질문을 제대로 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술 교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음악 교육 짚어볼게요. 뭐 기존에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셨겠지만 인공지능 활용해서 음악 수업 해보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저는 국악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교실에서 국악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옛날 노래 같아요, 느려서 지루해요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국악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통 감상만 하고 끝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감상한 곡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경험까지 이어가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보셨던 음악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궁금한데요.
1: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음악 생성 인공지능인 수노와 챗GPT를 활용한 아리랑 오늘의 노래로 다시 태어나다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이 아리랑 한 소절을 감상한 뒤에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와 악기로 곡을 새롭게 이어 만들어 가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이마다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잔잔한 피아노와 함께 걷는 그런 산책 같은 아리랑을 만들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장구 대신에 드럼 비트를 얹어서 도시의 아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곡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며 선생님, 아리랑이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인지 몰랐어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시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선생님께서는 이 인공지능을 접목한 예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많이 체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도구도 있을까요?
1: 저는 미술 교과에

0: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도구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 미술관의 작품을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인데요. 특히 플레이 메뉴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험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어서 미술 수업의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오드원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은 네 개의 그림이 나란히 놓이면 그중에 세 개는 실제 미술관에 소장된 그 명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입니다. 학생들은 제한 시간 안에 어떤 것이 가짜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활동이지만 미술 감상과 인공지능 윤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융합 수업 도구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AI 창작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0: 네,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명화를 찾기 위해 붓터치, 색의 번짐, 인물의 표정과 손 모양까지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미술 교과에서 강조하는 관찰과 감성을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어요. 게임이 끝난 뒤에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학습에 사용된 그 원작자의 그림은 누구의 것일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 데이터의 출처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논쟁 지점도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도 예술로 인정해야 할까? 원작자의 화풍을 학습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정당한가? 이렇게 정답이 없는 물음 앞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근거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친구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을 다시 다듬습니다. 놀이에서 시작된 미술 감상 수업이 어느새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 윤리를 스스로 세워가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미술 교과가 기술을 배척하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학생을 사려 깊은 감상자이자 시민으로 길러내주는 융합 수업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선생님. 사실 우리가 흔히 예술이 뭐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끼와 재능이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 활동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0: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잘 그리고 잘 부르게 하는 연습이 아니라 표현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 문장으로 말하게 하고 부모님이 이를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함께 입력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좋아하는 동화의 한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순간이 진짜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표현 방식을 가정에서 부담 없이 이어가고 부모님이 아이의 작은 표현에도 진심으로 반응해 줄 때, 아이는 아, 내가 만든 것에도 가치가 있구나, 라는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열어주는 그 예술의 문 앞에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1: 네, 정말이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의 벽을 낮춰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예술의 문을 활짝 열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

0: 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 여름 아름다운 섬 제주는 푸르게 빛납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이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넘치는 곳.
5: 해외보다 가깝고 여행지 느낌 나고.
6: 그래도 이제 제주도 섬이니까 이제 섬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5: 그래요?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거.
7: 제주도 최고.
8: 가봅시다.
4: 제주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해녀들. 늘 넉넉히 내어주는 푸른 바다에서 오늘도 그들은 희망을 건져올립니다.
9: 그 유명한 대상군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군 우리 해녀 부장님만 쫓아다니면 저는 언젠간 대상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4: 볼수록 새롭고 알수록 매력적인 푸른 섬 제주. 그곳에서 만난 맛깔나는 이야기는 무한대입니다.
10: 푸르서 먹던 거랑 좀 다른데요? 네, 맛있다.
11: 이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녀인 게 또 돋보여서 사실 더 입고 싶어요.
4: 동서남북 어딜 가나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제주. 오늘 이야기는 제주시 이호동에서 시작해보렵니다.

0: 그때 딱 맞춰 찾아간 곳은 해녀회관. 제주 말로는 이런 데 불턱이라 부르는데요. 해녀들이 모여 물질도 준비하고 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호동 어청계에 소속된 해녀는 모두 12명.
1: 망태요, 망태.
2: 망태요?
1: 응. 물건 잡아놓는 망태.
0: 물질 경력 70년이 넘는 분도 있답니다.
1: 아이고, 무슨 남아서 직업시.
2: 엄마가 제일 이뻐서.
1: 잘 이쁘냐? 응. 나이가 제일 하나 제일 이쁘냐?
0: 이곳 5,000개 해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주인공 등장. 막내인 이유정 씨입니다.
3: 회장님 원래 태화가 어디 있어요?
4: 뭐가?
3: 이거 큰 거? 태화 과색이 박코 큰 거.
4: 저기 창고에.
3: 창고에.
0: 올해로 경력 6년 차인 그야말로 꼬마 해녀.
3: 이거는 하군의 태화. 이거는 상군의 태화. 보여요?
4: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해녀장님이 이거 만들어주셨는데 저 이제 물질 더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거 만들어주셨어요.
2: 아, 비싸게. 조금
4: 네,
2: 비싸네.
4: 커플입니다.
1: 아, 그냥 너무 예쁘고 뭐 이렇게 아가씨가 와서 할 수 있나 했는데 잘해요. 부지런히만 다니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해녀 우리 탈의장에서 내가 아직까지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어받을 것 같아.
4: 실제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위에 옷이 우리 해녀 회장님이 물려주신 무릇이에요. 그래서 이거 입으면 물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워도 이 옷 입고 있습니다.
0: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인 제주에 돌아온 유정 씨.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해녀 학교에 입학했고 인턴 과정까지 마친 후 당당히 이호동 해녀가 됐답니다.
1: 와, 삼촌아, 왜 이렇게 금속 많이 잡아? 야, 이것만도 2만 원에 친 놈이다.
3: 그러니까, 우미도 잡고 이것도 잡아?
1: 이거 뭐라, 2만 원에 친 놈이다.
3: 난 요만큼 잡아신디. 이거 더 널어야지.
4: 이게 또 뭉쳐있으면 잘 안 말라가지고. 펼쳐서 널어줘.
2: 아, 이거 다 날라간다.
4: 네, 어떡해. 아, 내꺼.
1: 아까 누가 썰만 먹어?
4: 이거 썰만 먹어. 말라야 썰만 먹지.
1: 아니가 엄마 거랑 바래 그래. 썰만 먹어. 한번 썰만 먹어.
4: 예.
1: 나 그래 가지고. 나거든. 귀한 거예요 이거. 오모가설이라고. 이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여름에 묵처럼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이거 처음 먹어요. 올리 처음. 처음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해 먹으라고.
5: 양은 좀 어때요?
4: 작죠.
1: 아, 양은 아주 작죠.
4: 예전에는 이게 이런 것만 해서 30kg 바짝 말려가지고 한 통 만들면 한 포대에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사람당 한 40포대씩 하잖아요. 그럼 40포대면은 그게 다 1등이라고 썼을 때 우뭇가사리로 1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은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데 우뭇가사리가 있어야 돈을 잘 버는데 지금 우뭇가사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30만 원의 그 달콤함은 한 번 맛봤습니다.
0: 바다를 바티라 부르는 제주 해녀들. 숨 참아가며 가족을 건사했던 애달픈 삶은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감귤나무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산업의 역군이었죠. 이게 어쩌면 삼국사기 조선시대부터 이게 뭐 시작됐다고 책에 의하면 나온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주도에는 해녀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50년 전만 해도 제주 해녀가 2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해녀 수가 2,8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죠.
0: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그녀들은 늘 그랬듯 씩씩하게 바다로 향합니다.
1: 가자, 가자.
6: 비들 나오겠네.
1: 가자, 가자.
0: 오늘따라 눈부시게 좋은 날씨. 비교

0: 파도도 잔잔해 물질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유정씨도 얼른 물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1: 물속은 좀 어때요? 맑아요?
2: 그닥 어둡지 않아요?
1: 아, 어둡지 않다고요?
2: 네, 제주도 물은 맑아요, 원래가. 또 막 파도 쳐나지 않은 건 괜찮아.
3: 향긋해집니다.
2: 아, 가만은.
1: 어, 숙장 좋네.
3: 습기가 안 차요. 자연, 천연, 안티포비.
2: 아, 그거 말고.
1: 요즘 좋은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3: 근데 이게 또 바다를 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걸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
2: 아, 우리와 유심히 다 가보라.
3: 가봅시다. 산에 오고 있습니다.
0: 날이 아주 차거나 뜨거울 때 또 그먹이를 제외하고 연간 90일가량 물질에 나서는 제주 해녀들. 이맘땐 성게가 제철인데요. 지금 딱 수확하면 좋을 귀한 물건. 우사람들은 잘 모르는 귀한 식재료도 지천입니다. 바로 오뭇가사리가 그 주인공.
3: 이제 오뭇가사리는 해녀들은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려서 한 30kg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걸로 이제 묵을 만들어가지고 콩국에다가 넣고, 제주도 분들은 이걸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요.
0: 아직 하군 해녀인 유정신 5m 내외의 얕은 바다를 다니는데요. 잠수 시간도 1분 내외로 짧아 물 안팎을 쉼없이 오가야 하지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꿈을 키우는 중입니다.
3: 삼촌들은 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물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최소한 50년, 60년이시거든요. 저는 60년 되려면 이제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0: 지난 2006년 문을 연 해녀 박물관. 이곳에선 제주 해녀 문화부터 다양한 어촌 관련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주 해녀는 지난 2015년 제1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2016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1: 손으로 만든 옷이고 이제 본인 몸 사이즈에 맞게 다 만들어서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큰 왕눈을 쓰지만 이제 작은 우리 안경처럼 이제 물안경처럼 하는 족쇄 눈을 썼고요. 그거 말고는 해녀 도구가 변한 게 많지 않아요.
0: 맨몸으로 바다를 누비지만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제주 해녀. 고단한 섬살이를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1: 일단 제주도는 화산섬이고 척박한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에서 이제 먹을 것, 생계거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물질 기술,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물질 기술은 본인이 이제 잠수 기술하고 이런 호흡에 의한 물질 기술은 이제 본인이 생태적으로 약간 습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 환경, 그럼 자연, 바닷속에 이제 생태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을 이제 해치지 않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물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뭔가 해산물을 건져 올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잠깐의 실수,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벗이 있어야 물질을 한다고 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들의 이제 규칙인 거죠. 왜냐하면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위험

0: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바다 짝꿍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해녀가 이제 젊은 해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게 전승이 되고 있거든요.
1: 매년 해녀 학교를 100명 가까이 졸업하지만 실제 해녀가 되는 이는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쉽지 않은 일. 해녀들의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물질을 마쳤는데 여전히 바쁜 유정 씨.
2: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안녕하십니까.
4: 예, 오셨네요. 오늘 완전 다이빙 끝내고 오셨네요. 저기 말등대에 폐 그물이 크게 걸렸다고 해서 삼촌들이 되게 물질할 때마다 위험하고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끊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짬 날 때마다 유정 씨 바다를 청소하러 다니는데요. 지역 환경 운동가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바다 정비 사업. 제주의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오늘은 유정 씨의 도움 요청으로 이렇게 모였답니다.
3: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4: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에서 계속 프리로 들어갈 거니까 방향 보면서 이쪽에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앞에 보시면은 저기 초록색깔 그물 저게 오늘 저희가 건져와야 될 미션이거든요. 저것만 이제 건져내면 최대한 이제 빨리 처리해서 돌아오는 걸로. 제주바다!
5: 화이팅!
1: 평소 물질하러 다니는 바다보다 좀 깊은 곳. 긴장한 기색도 잠깐 현직 해녀답게 거침없이 바다를 가릅니다. 아이코쿠야, 아이코쿠야, 실제 가까이서 보니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6: 혹시 밑에 상태는 좀 어때요?
7: 네. 많이 엉켜있어요.
6: 아, 많이 엉켜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7: 잠깐만 좀 살펴보고.
1: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의 그물. 무심결에 해녀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간 몸이 감길 수 있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4: 이게 다 칭칭 감겨가지고 이만한 걸 저희가 낫으로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니까 낫이 진짜 택도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분해해서 찢어왔거든요.
7: 아, 엄청 크게 걸려있어요.
1: 물에서 하는 작업이라 배로 힘든 상황. 쉼 없이 낫질을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는데요. 과연 해 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7: 오, 좋다! 오. 아, 좋다! 아야! 던져, 던져! 던져! 그렇지, 가자, 가자!
1: 두 시간 넘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일행, 위풍당당하게 전리품을 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정말 혼자서는 벅찼을 작업.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이뤄낸 작은 성과지.
8: 기분 좋죠. 폐기물을 걷어주고 하니까 다섯 개 같아지요.
1: 오전 물질에 이어 청소까지. 지칠 대로 지친 유정 씨. 그래도 뿌듯하게 채운 하루입니다.
4: 해녀 삼촌들이 이런 데 걸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위험한데 해양 생물들한테 또 얼마나 위험할까요?

0: 유정 씨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도착한 곳은 유정 씨의 두 번째 직장.
1: 뭘 이렇게 많이 잡아오셨어요?
2: 야, 오늘은 많이 잡아온 것도 아니지. 오늘도 잡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에 소라 못 잡잖아.
1: 네.
2: 미역 오늘 손님들한테 줄 만큼만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잡아왔어.
3: 지금은 소라가 이제 그 산란기라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라 금책이에요. 물질하면서 한 해 한 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라가 예전에는 제가 그것도 많이 잡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kg 잡기가 되게 힘든데 1kg에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7개를 1시간 안에 찾기가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0: 해녀가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돼지고기 집인 거죠. 직접 잡은 해산물과 돼지고기를 곁들여서 내는 곳. 이젠 제법 유명해졌다는데요.
4: 지금 쓰신 게 뭐예요?
5: 지금 쓴 게 해녀의 수경입니다. 눈이라고 하죠.
0: 하하, 유정 씨의 독특한 복장도 한몫했답니다.
5: 지금 해녀분들이 수입이 이제 해산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해녀가 일하는 시간이 오전에 물질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물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깃집에서 손님들과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들도 있고요. 해녀를 하면서도 뭐 농사를 짓거나.
0: 해녀는 막내지만 여기선 사장님입니다.
5: 이거는 지금 흑돼지 오격 부위입니다. 그래서 흑돼지는 사실 오겹살이 되게 이 끝에 있는 비계가 쫀득쫀득 맛있거든요.
0: 이야, 살코기와 비계의 아주 적절한 밸런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요건 뭔가요? 전복까지 그야말로 호사스러운 환상입니다. 자, 때깔 좀 보이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양념까지 더하면 맛있죠. 당연히 맛있겠죠.
6: 아니, 엄청 야들야들하네. 식감이 부드럽지.
1: 네. 다른 집보다 부드러워.
7: 불어서 먹던 거랑 좀 다른데요. 네, 맛있다. 또 주세요.
5: 제주도 스타일인데 또 강원도 미역이랑 또 저희 제주 미역이랑 또 맛이 다르거든요. 네, 제주 미역 직접 이것도 성게도 직접 제가 채취한 거기 때문에 성게는 제가 일부러 젓가락으로 지금 떠서 보여드리는데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드시면 돼요.
0: 요게 아주 별미라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김에 오늘 수확한 미역까지 척 넣고 화룡점정. 그 비싼 성게를 듬뿍 아주 듬뿍 올려 흑돼지 구이까지 얹으면 이 보고만 있기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8: 이거 따먹는 거야?
1: 고기 올려보자.
5: 오전에는 이거 따고.
7: 진짜 미역 진짜 좋아.
5: 정말 식감 진짜 다르죠?
9: 싸가.
5: 싸드니까.
9: 제가 다 먹어야겠어요.
10: 바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해녀를 보니까 또 신기하고 재밌네요. 잘 온 것 같아요.
9: 아, 이게 뭐 진짜 물속에서 하시는 모습 그대로 고기를 구우시니까 이게 바다인지 고깃집인지.
5: 아, 제 취지에 아주 걸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녀인 게 또 돋보여서 사실 더 입고 싶어요. 아침부터 입고 싶긴 하지만 물질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습니다.
0: 꽉 채워 정신없이 바쁜 해녀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섬 날씨 깍쟁이 아니랄까봐 하루가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제주 비경 구경 좀 할랬더니 이토록 무섭게 흐린데요.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중문 관광단지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 화산 지형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죠.

거친 파도, 그리고 살아 숨쉬는 자연. 쉽게 다가갈 수 없어 도리어 더 매력적인 것이겠죠.

0: 다채로운 얼굴로 맞이하는 제주 바다에 흠뻑 빠진 사람들.
1: 네, 평소에 너무 저기 자연을 만드는 저기 너무 좋죠.
2: 여러분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예. 네.
3: Cool, but it's bad weather.
0: 어떤 모습이든, 네, 제주는 제주인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사는 이유가 되어주는 제주의 넉넉하고 푸른 바다. 언제나 좋은 섬 제주로, 혼자 없어예.
1: 와, 이거 칼국수 다섯 그릇 만들어줘?
4: 일할 때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이만한 또 휴양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잼민이라는 말이야.
2: 어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 제니?
4: 제니? 제니? 제니?
3: 제니?
4: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6: 왜요, 쟤?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5: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7: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8: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9: 취미는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장신 맞죠?
10: 전 아니에요.
9: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10: 아니에요.
9: 내가 금방 알아요.
10: 아니에요. 네.
11: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 과학수사 해야 되죠.
11: 국과수요.
9: 국과수요.
11: 22년 동안 근무하시.
9: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10: 네.
9: 제떡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12: 그렇죠.
9: 아, 진짜요?
12: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그렇겠죠. 사건, 무전취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9: 범인을 찾은 거예요?
12: 그렇죠.
9: 오 찾았구나.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10: 뭐죠?
9: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0: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화산 폭발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화산 쇄설류입니다. 화산재와 가스가 제트기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죠.
1: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더 빨리!
0: 나무들을 쓸어버리고 사람들도 순식간에 집어삼키죠. 지형마저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0: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리브 슈라이버입니다. 지구 표면의 80% 이상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죠. 화산은 농사에 필요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화산 가스는 대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산이 없었다면 지구 생명체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테죠.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40개에서 50개의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육지에서, 때론 얼음 아래에서도 말이죠. 지구가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화산은 폭발과 함께 파괴의 힘도 보여주죠. 2018년에 있었던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그랬죠. 거대한 폭발로 인해 근처 마을들이 순식간에 2m가 넘는 화산재에 파묻혀버렸습니다.
1: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은 전형적인 성층 화산입니다. 경사면이 가파르고 꼭대기에 분화구가 있으며 자주 폭발하는 특징이 있죠.
2: 이곳 사람들은 화산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특별히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3: 그런데 2018년 푸에고 화산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 뭔가 이상한데? 한번 가볼까?
2: 화산은 며칠째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6월 3일 정오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산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위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요.
5: 친구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화산 분출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고요.
2: 지오윗은 응급 구조대를 돕고 있었는데 대피소 설치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민 대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5: 출동해서 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차에서 내려 화산 쪽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2: 잠시 후 거대한 구름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화산 한쪽 면 전체를 집어삼키듯 덮쳐오고 있었죠.
5: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4: 그만 빨리! 빨리!
1: 화산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내뿜었습니다. 강력한 화산 쇄설류였죠.
6: 화산 쇄설류는 뜨거운 화산재와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현상입니다.
0: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리고 수백 도의 고온을 품은 채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죠.
6: 빠르게 움직이는 화쇄류에 뜨거운 내부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합니다. 숨쉴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질식하게 만들고 몸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거죠.
1: 화쇄류는 도시 전체를 휩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라는 도시들이 바로 이렇게 사라졌죠. 사람들은 용암이 화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화쇄류가 가장 치명적이죠.
4: 빨리! 더
5: 이상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산소가 부족하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죠.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2: 바로 그때 그와 일행들은 운명을 가를 결정을 내립니다. 픽업트럭이 뛰어올라 산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6: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며 흥미로운 지질 현상 중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지구의 고동치는 심장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존재죠.
1: 지구 내부의 마그만 대부분 지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정 장소에서 이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표면까지 올라오는데 때론 아주 폭발적으로 분출하죠.
7: 이런 곳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슬란드같이 지각판이 서로 갈라져서 멀어지는 지역입니다.
6: 모든 화산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며 분출 주기도 제각각이죠.
0: 화산처럼 보이지도 않는 화산들이 있습니다. 옐로스톤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곳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평원입니다. 거대한 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화산 활동이 퍼져 있었던 거죠.
1: 화산을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하자면 액체 용암이 흘러나오는 붉은색 분출형 화산이 있고 회색 화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색 화산은 잘게 부서진 용암이 화산재가 되어 폭발하며 분출되는 화산이죠. 바로 이 회색 화산이 정말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7: 푸에고 화산은 전형적인 회색 화산이라고 할 수 있죠.
1: 이런 화산들은 분출 빈도는 낮지만 일단 터지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4: 빨리 타, 빨리!
5: 차에 타자마자 순식간에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4: 빨리, 빨리, 빨리!
5: 그런데도 구름은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1: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충격을 받은 듯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내는 동안 안타깝게도 화쇄류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보였죠.
6: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던 소리였어요.
8: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빨리 빨리 빨리!
6: 멈추지 마세요.
2: 경적을 울리며 산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도로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죠. 차가 스쳐 지나간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겨우 몇 초나 몇 분의 시간.

0: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1: 그들이 한참 아래쪽 안전한 곳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자신들이 화산재로 뒤덮여 있었고 차도 파손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진 건 정말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2: 10초만 늦었더라도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짧은 몇 초, 그리고 그만큼의 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1: 이곳이 한때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엄청난 양의 화산재만 쌓여있을 뿐이죠. 이런 광경을 보고 있자니 과연 누가 이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3: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200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실종된 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상태죠.
2: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돌무더기와 잔해만 남았을 뿐입니다.
4: 화산은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죠. 당시 이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진들이 감지되고 있었고요.
5: 강도는 더욱 세지고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죠.
4: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압력이 쌓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면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6: 마그마가 세인트 헬렌스 산으로 서서히 상승하면서 화산의 북쪽 사면을 하루에 약 1.5m씩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1: 결국 화산의 원래 사면에서 120m나 바깥쪽으로 부풀어 올랐죠.
0: 안타깝게도 우리는 화산 폭발의 정확한 시점이나 분화 지속 시간, 그리고 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5: 세인트 헬렌스 산에선 작은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압력은 폭발 직전까지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여만 갔죠.
1: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여기저기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죠. 리드는 화산의 북서쪽에 있었고요.
7: 리드는 동부 해안에서 태어났지만 10살 무렵 오리건으로 이주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었죠. 그의 재치 있는 유머를 알게 되면 아마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외 활동을 많이 했죠.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배낭여행도 다녔고요. 우린 밴쿠버의 컬럼비아 신문사에서 일했어요.
1: 그는 화산의 변화를 담기 위해 타임랩스 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7: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영을 했어요. 그 정도면 안전할 거라 생각한 거죠.
6: 화산이 폭발했을 때의 규모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5월 18일 아침 저는 밴쿠버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기의 바늘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
5: 산비탈이 붕괴되는 순간, 평화롭고 아름답던 숲은 순간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7: 화산 측면에 부풀어있던 거대한 돌출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6: 이 산사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땅 밀림 현상이었죠.
4: 화산이 무너지면서 화산 내부에 쌓여있던 마그마가 순식간에 대기압에 노출됐습니다. 마치 흔들어놓은 탄산음료 캔을 따는 것과 같았죠. 마그마에 갇혀있던 모든 가스가 한순간에 분출된 겁니다.
0: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터지는 화산 폭발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옆으로 분출되었던 거죠.
3: 이 수평 폭발이 일어났을 때 뜨거운 가스와 화산재 그리고 가루가 된 암석들이 시속 600에서 800km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화쇄류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1: 전 이걸 돌로 만들어진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5: 길목에 있던 모든 것들을 처참하게 초토화시켜버렸죠.
4: 나무들이 마치 성냥개비처럼 넘어갔는데 모두가 화산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듯 쓰러져 있었죠.
0: 파괴된 면적은 시카고를 덮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6: 저는 서둘러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0: 화산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고 있었죠.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1: 화산재 구름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인데, 화산재들이 서로 마찰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거대한 크기의 번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0: 더러운 천둥 번개라고도 부르죠.
2: 화산 폭발로 천둥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폭발성 분출에는 천둥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분출과 충격파라고 할 수 있는 공기압력 파동이 천둥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3: 아우, 놀래라!
4: 워싱턴과 오리건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조이는 듯한 화산재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5: 화산재 구름에 휩싸인 지역은 낮이 밤으로 변했고, 하늘에서는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6: 차 안에 있어도 눈물이 나고 목이 다 들어가네요.
2: 화산재는 벽난로의 그을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위가 아주 미세하게 부서져서 생긴 조각들이죠. 이런 바윗가루가 많이 쌓이면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로도 망가지고 농작물을 뒤덮어서 양이 많으면 기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5: 화산재와 비행기 엔진은 절대 만나선 안 되죠. 화산재는 제트 엔진이 작동하는 온도에서 녹아버리거든요. 비행기가 화산재 기둥을 통과하다가 엔진 속으로 화산재를 빨아들이면 그 화산재가 녹아서 엔진 내부를 코팅하듯 덮어버려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1989년 알래스카 리드아웃 화산 폭발 때 여객기가 화산재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엔진 4개가 모두 멈춰버렸죠.
2: 엔진이 멈췄을 당시에 조종사의 교신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엔진이 다시 점화되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전까지 공중에서 휘청거리며 떨어졌죠. 이 사건은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항공기들이 경로를 우회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0: 오전 내내 화산 남쪽을 팔자 모양으로 돌며 비행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죠.
7: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산이 폭발한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래, 이제 리드가 집으로 돌아오겠지 라며 통화를 마쳤죠. 오후 1시쯤이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2: 사람들이 화산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옐로스톤이 폭발해서 우리 모두를 죽일 거라던데 정말인가요?
5: 옐로스톤은 화산하면 떠오르는 일종의 으스스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어떤 화산도 폭발할 때가 됐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정표 같은 건 없어요.
0: 옐로스톤 위로 더 두꺼운 지각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압력솥 위의 뚜껑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제로는 폭발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만 어떤 화산이든 정확한 폭발 시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5: 폭발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것도 화산학계의 난제죠.
0: 1980년 5월 18일, 세인트 헬렌스 산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분출했죠. 그 위력은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6: 화산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리드 블랙번이란 기자였죠.
7: 저는 여동생 집으로 가서 소식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애틀 방송국 기자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도할 때쯤 우리는 리드도 살아서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8: 차는 두고 이동 중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능선 위에 보이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9: 통나무 운반로를 따라 올라가던 순간 화산재가 덮쳤죠.
8: 지금 눈에 화산재가 들어오는데 숨쉬기가 너무 힘드네요.
2: 화산재가 날아오는 방향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 손조차 볼 수 없었죠.
8: 깜깜해요. 지름까지 깜깜해요.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것 같네요.
7: 그 기자가 걸어서 탈출한 걸 보고 리드도 살아있을 거라고, 단지 어딘가 험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0: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려고 상공을 돌던 중이었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차 한 대가 보였고 어쩌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1: 차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이 없어서 발견됐겠지만 그 일대는 화산재로 온통 뒤덮인 상태였죠.
2: 차는 화산재에 거의 파묻혀서 드러난 부분이 얼마 없었죠.
0: 차 안에서 리드 블랙번을 발견했어요. 머리만 보였을 뿐 나머진 전부 화산재에 묻혀 있었죠.
1: 아마도 리드는 화산 폭발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피하려고 차로 갔을 거예요.
3: 차 아니라면 안전할 거라 믿었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죠.
4: 시동을 걸거나 움직일 새도 없이 폭발의 충격파가 바로 도달합니다. 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차 안이 화산재로 가득 찼죠. 결국 그는 화산재에 질식해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1: 유품인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 겉면 가죽은 거의 다 타서 녹아 있었지만 안에 있던 카드들은 가장자리만 그을린 상태였어요. 시신 봉투에는 번호 11번 뼈만 남은 상태라고 적혀 있었죠. 그의 몸이 전부 다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단 뜻이었죠. 그만큼 화산재의 위력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 용암류가 바다까지 흘러듭니다.
2: 관광용 보트가 그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6: 갑자기 어디선가 용암 폭탄이 날아들죠. 하와이 제도는 매혹적인 곳입니다. 태평양판이 지각 아래의 열점 위로 이동하면서 연속된 화산 폭발로 이 섬들이 만들어졌죠. 빅 아일랜드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은 킬라우에아입니다.
1: 보통 화산하면 뾰족하게 솟은 원뿔형 화산을 떠올리는데 킬라우에아는 다르죠. 순상 화산이에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까지 부드럽게 이어져 내려가죠.
6: 실제로 이 화산 위엔 여러 동네와 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최근 몇 년간은 꽤나 순한 편이었죠. 그러다 2018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 사실상 두 번의 분출이 동시에 일어났죠. 정상에서는 폭발적인 분화가 있었고 지면에 갈라진 틈에서는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마치 용암 장막처럼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았죠. 균열들이 주택가를 뚫고 나타난 겁니다.
4: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해야 해서요. 그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갈 집이 있기는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1: 화산은 다양한 가스를 내뿜죠. 분화구가 터질 때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강력히 뿜어져 나와 제트기 엔진 소리처럼 굉음을 냅니다.
7: 분화가 일어나면 이런 가스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새어나오는데 화산 안개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죠.
6: 이건 습한 공기 속에 화산 속 아황산 가스의 미세한 입자들이 떠다니면서 생기는 건데 눈이 따갑고 피부가 쓰라립니다.
7: 용암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물질이에요. 액체 상태의 암석이니까요.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아내린 상태죠.
6: 용암 근처에서 느끼는 그 열기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7: 대부분의 경우 용암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걸어서 피할 수 있지만 드물게는 아주 빠를 수도 있죠. 용암이 골짜기를 따라 흐를 때는 강물처럼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흘러내리니까요.
1: 2018년에는 용암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 그러면 관광선들이 이렇게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까지 가서 구경을 하죠.
8: 월요일 새벽, 관광선에 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구경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 갑자기 바다 밑에서 용암 폭탄이 튀어오른 거죠.

0: 용암 폭탄이란 폭발적인 분화 때 튀어나오는 큰 마그마 덩어리나 용암 조각을 말하는데 아주 위험해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용암 폭탄은 정말이지 끔찍하게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시속 300km로 날아올 수도 있고 크기도 골프공만한 것부터 소형 SUV만큼 큰 것까지 다양하죠.
1: 용암 폭탄은 공중을 날아오는 동안에 식게 되는데요. 그래서 맞으면 끈적끈적한 용암이 묻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 바위 덩어리에 맞는 거죠.
2: 바위 덩어리가 관광선의 지붕을 뚫고 들이닥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고 그중 1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0: 큰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죠. 화산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수년 동안 이런 관광 형태가 지속되었고 화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죠.
1: 이런 모습을 보면 천국 같았던 곳이 마치 지옥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 킬라우에아 화산이 24개의 열극을 따라 분출했죠.
1: 용암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4: 이건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요.
1: 데릴 클린턴이란 분이 친구네 집을 지키려고 애쓰는 현장을 취재 중이었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4: 나도 몰라요.
1: 급하게 마이크를 달아드린 후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죠. 지금 왜 여기 계신 건가요?
4: 그냥 친구들 집을 지키려고 하는 중이에요.
1: 완고한 성격의 데릴은 집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남아있었죠.
5: 새로 생긴 용암 분출구 바로 근처였는데도 거기 남아 불이 나면 끄고 있었어요.
1: 용암이 들어올 때마다 물을 부어가며 막았죠.
5: 제트기 엔진 소리 같은 굉음이 쉴 새 없이 들렸어요.
4: 괜찮아요.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1: 데릴 근처에 있던 건 17번 분화구였습니다.
6: 17번 분화구가 엄청난 양의 용암을 쏟아냈는데요. 그 분출 형태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1: 멀쩡하신 분이 왜 거기 계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4: 걱정 마세요.
1: 마당에 계실 때 폭발음이 들리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4: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눈을 떼면 안 돼요.
1: 그의 전략이었죠. 잘 통했습니다. 네, 한동안은요. 금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누군가가 용암 폭탄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100% 확신했죠. 데릴이구나.
6: 데릴은 3층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용암 폭탄은 거의 수직으로 위로 솟구쳤지만 가끔은 야구공처럼 직선으로 날아오는 것도 있었죠.
5: 데릴과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4: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 거죠. 큰일이 났다는 걸. 용암 폭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 막아내려 했던 그놈한테 당한 거였죠. 집을 강타한 마지막 폭탄이 저를 맞췄네요.
1: 거대한 불덩이에 맞은 것과 똑같았어요. 뼈가 부러지고 즉시 3도 화상을 입게 되죠. 데릴은 나무로 제작된 데크에 있었는데 대리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뜨거워서 불까지 발생했죠.
4: 용암 덩어리가 사방에 있었어요. 전 불이 붙은 채로 엄청난 고통을 느꼈죠. 일어나보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졌고 다리를 보니 발이 거의 떨어져 나간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 피를 흘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이걸로...

0: 끝이다.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데릴은 집 맨 위층에 있었어요. 때마침 전부인 리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죠.
0: 10km쯤 운전해갔고 결국 구급차가 왔습니다. 평생 느껴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위력이었죠.
2: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길고 힘든 과정이었죠. 회복에 관해서라면 완전히 회복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3: 데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상황에 적응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주택 700채가 무너졌고 2,000명의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섬에서 이 지역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대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데릴의 이야기가 바로 자연의 위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요.
4: 1980년 5월 18일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온 지형을 뒤덮었고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죠. 나무들은 다 쓰러졌고 호수의 물도 밀려나갔습니다.
3: 폭발의 영향은 지질학자들이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쳤어요.
1: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기에 실제로 그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5: 투들강에 통나무가 걸려 물길이 막혀서 수위가 6 정도 높아졌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6: 5월 18일 주말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로널드 레이튼과 저는 세인트 헬렌스 산 근처의 낚시터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죠. 우리 캠프장은 투들강 남쪽 지류에 있었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40-5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큰 폭발음이나 어마어마한 굉음 같은 건 전혀 듣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강물이 우리 텐트 쪽으로 불어나는 게 보였어요. 거대한 철도 교각이 강을 따라 우리 캠프장 쪽으로 떠내려오는 것도 보였는데 통나무와 진흙 같은 잔해들이 그 뒤에 막혀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당장 피해야 해.
5: 강을 따라 그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던 것은 화산재와 바위, 나무들이 뒤섞인 거대한 벽, 라하르였습니다.
7: 라하르는 화산이 폭발할 때 정상부 근처에 눈이나 얼음, 호수가 녹음해서 만들어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화산 이름입니다.
1: 세인트 헬렌스 산은 눈과 얼음, 빙하로 뒤덮여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거의 순식간에 녹아버렸죠.
4: 그 물이 산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온갖 물질들을 쓸어담았고 이렇게 해서 라하르를 이루는 아주 걸쭉한 진흙물이 만들어진 거죠.
1: 순간적인 홍수를 떠올려보세요. 다만 물이 아니라 바위와 나무가 뒤섞인 뜨거운 시멘트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폭발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화산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7: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4: 항공 관측 자료에 따르면 이 강에서 발생한 초기의 돌발 홍수로 강폭이 두세 배 넓어졌다고 합니다.
1: 30미터나 되는 나무들이 수직으로 선 채 떠내려왔습니다. 주위를 빽빽하게 채운 통나무들 때문에 쓰러질 틈도 없었던 거죠.
6: 화산 폭발하면 보통 화산재만 떠올리잖아요. 이런 진흙 홍수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죠. 바로 차로 뛰어들었는데 흐름이 정말 빨랐어요. 우리 캠프장을 덮친 건 9m 높이의 진흙과 잔해물 벽으로 시속 40-50km 정도로 밀려왔다고 하네요. 진흙물이 차 바닥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로널드와 저는 차 안에 갇히기 싫어서 차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진흙 홍수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 로널드는 간신히 통나무 위로 몸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비너스는 결국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6: 저는 온통 목재랑 나뭇가지 진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진흙과 물속에서 계속 솟았다 잠겼다를 반복하는데 뒤에서 로널드가 꽉

0: 잡잡하라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공포가 온몸을 덮쳤고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번 물속으로 잠기면서 이제 끝이구나, 이건 도저히 안 돼, 이런 힘에 맞설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죠.
1: 이곳은 콜롬비아의 새로운 국립묘지가 됐습니다. 한땐 활기가 가득했던 강변 도시가 수천 톤의 진흙 안에 파묻혔죠.
2: 역사상 최악의 라하르는 1985년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 폭발 때 일어났습니다.
3: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지만 화산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기에 엄청난 라하르가 발생했죠. 이 라하르는 수십 킬로미터를 내려가 아르메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1: 폭은 1.6km, 깊이는 4.5m죠.
2: 일단 멈추고 나면 거의 콘크리트같이 굳어버리는데 사람들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 때는 늪처럼 움직이는 무서운 물질이 되죠.
4: 마을 전체가 라하르에 완전히 파묻힌 탓에 구조대가 누구를 돕기 위해 손쓸 방법조차 전무했죠.
5: 2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습니다.
2: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 폭발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미국에도 이 화산과 섬뜩하리만큼 비슷한 화산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워싱턴주의 레이니어산이죠.
5: 레이니어산은 주변 지역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에 화산학자들은 계속 예의주시하는 상태죠. 타코마와 시애틀 남부는 수백만 년 전 레이니어 산이 분출했을 때 만들어진 30m 두께의 고대 진흙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정상부는 몹시 춥고 눈과 얼음이 가득하죠. 언젠가 화산이 폭발하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도시들을 덮치겠죠.
2: 실제로 이곳은 1985년 네바도 델 루이스 폭발 당시보다 8배나 많은 빙하와 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파괴적인 진흙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4: 이런 라하르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닙니다. 한번 휘말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3: 사람이 살아남은 생존 사례는 극히 드물죠.
0: 헤엄을 치든 기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류로 휩쓸려 내려가는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나무 껍질이 온몸을 찔러 팔다리로 근육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6: 비너스는 몸을 끌어올릴 힘도 없었고 통나무들은 너무 거대했죠.
7: 그 라하르는 수백 채의 집과 건물들을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27개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죠.
0: 어느 순간 통나무와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제 끝이구나 하고 체념했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순 없고 죽게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로널드가 가까스로 다가와 팔을 잡아줬더라고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려 자신이 있는 통나무 위로 구해냈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 떠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멈췄을 때 우리는 제 방으로 뛰어올랐어요. 관목과 나무가 가득한 거대한 비탈길을 기어올라야 했는데 진흙류에 양말과 신발을 잃어버린 통에 로널드와 저는 맨발이었죠.
7: 심각한 부상도 입은 상태였죠.
0: 손목이 부러졌고 나무 껍질 때문에 얼굴과 팔, 몸통, 다리의 피부가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트인 곳을 발견했고 그곳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7: 남녀 한 쌍을 끌어올려 담요를 덮어줬죠.
0: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제가 진흙 조각상 같았대요. 온통 진흙 범벅이었죠.
2: 화산재는 수많은 기포가 들어있는 굳어버린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작용해서 피부에 묻으면 닦아내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죠.
0: 마침내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저를 들어올려 헬기에 실었어요.

0: 당시 생존자로 발견된 사람은 저희 둘뿐이었죠. 다행히도 그날 우리는 운명을 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1: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화산 연구의 역사를 새로 써냈죠.
2: 화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큰 대가를 치르며 배웠습니다.
1: 화산 분화를 연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날 대부분의 화산 분화 모델이 그 사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삼습니다. 또한 정부는 깨달았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과 화산 관측 분야별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3: 이제 미국의 화산들은 훨씬 더 철저히 관리됩니다. 알래스카의 외딴 알류샨 열도부터 세인트 헬렌스 산이나 킬라우에아 같은 화산들까지요.
0: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까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죠. 막을 수는 없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만 하죠.
3: 비너스가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비록 로널드와는 헤어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죠.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산 재해였고 57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화산 폭발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해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리브 슈라이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5: 어? 보장기신?
4: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5: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6: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7: 더 새로워진 라이나 생명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8: 1577-0868
7: 상담 예약 편하게 QR코드를 찍어보세요.
9: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0: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9: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0: 1년이면 뭐 금방이네.
6: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7: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8: 1577-0868
11: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3: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14: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무지막해.
13: Let's go. Let's travel the world. 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Pack up your bags, all set to fly. Wheels up to somewhere. 야, 진짜 멋있다.
15: 뭔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6: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7: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6: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18: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9: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0: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9: 그냥 순백으로.
21: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22: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9: 연매출이.
22: 그랬는데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6: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9: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6: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섯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마.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태연은 머리가 정말 커요.
1: 그래?
2: 아, 머리가 어? 정말
1: 괜찮아?
2: 커요. 너 저기 간다 태호야.
3: 안녕하세요.
0: 태호는 F1 경주차 같은 정나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입니다.
3: 이번엔 내 동생 유나야. 얘는 엄청 좋아하는 거는 엄마야.
0: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고 잘생겼었던 그런 남편입니다.

0: 어머머머머 세상에 저렇게 걸어가.
1: 아이고 할머니한테도 잘하네.
0: 아이고 세상에. 아 이렇게 많이 컸어. 우리 집이 있네.

0: Es esmu Jāņa mamma. Jānis un Jona dzīvo šajā mājā kopā ar saviem bērniem. Un mans vīrs Aivars un es, mēs atbraucām šeit dzīvot pie Jāņa un Jona, lai varētu palīdzēt audzināt mazbērnus. Lai varētu dzīvot kopā ar mazbērniem un redzēt, kā viņi aug. Un tagad skatīties, kā aug Teodors un Jūna, tas ir vienkārši fantastiski.
1: 집을 고치고 시부모님한테 이제 제안을 했죠. 저희가 이제 곧 아이도 나오고 둘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같이 살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위에 시부모님 밑에 살게 됐고 3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 됐습니다.
2: 먹인
0: 야
1: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세요. 아침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 거기 이제 새우는 뭐 없어?
4: 뭐 하는 거?
0: Vielleicht sollte man zum Laden fahren und Brot kaufen.
1: Ah, wir essen heute Brei.
0: Okay.
1: Ne?
5: Good morning.
0: Good morning.
1: Ah, 몇 시에 일어났어?
6: 12시 반.
1: 하나도 못 잤어? 큰일 났네.
0: Und wann ist heute Juna aufgewacht, Juna?
1: Juna ist zuerst 4:20 Uhr, aber wieder eingeschlafen. Gegen 6:30 Uhr.
0: Gut. Ich war auch kurz vor 5 wach und dachte, ich lege Schlüssel raus und den Schlüssel war schon draußen.
4: Mama, du warst hier.
5: 몇 가지 넣지?
1: 어, 이거 넣고.
4: 할머니, 봐봐요. 저기 봐봐요. 응. 할머니, 이제 봐.
5: 내가 할게. 가서 보라고. 응. 가서 보세요.
4: 이제.
5: 어, 그거? 그 노래 나오는 건데? 아비인전? 그래, 좋아. 좋아. 태호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좋아하더라, 그렇지?
4: 아니 나 여기도 앉을 수 있어.
5: 어떻게 그렇게 앉을까? 그래, 좋아.

0: 얘 손손?
1: 100까지 했어?
2: 어. 여기 모두 100사람이 있는 거야.
1: 이거?
2: 요거?
1: 얘 뭐해?
2: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야.
1: 홍길동 뭐야?
2: 부잣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1: 왜 울어?
2: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물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1: 내가 해?
2: 예? 이게 논개라는 여자거든?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1: 아, 얘도 죽어.
2: 그렇지. 같이 죽어.
1: 왜 같이 죽어? 어,
2: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거야.
3: 와, 엄마 진짜 많이 가져왔다. 이거 먹어볼래?
4: 네. 여기. 아.
3: 아. 아. 왜 이렇게 햄띠야, 또?
4: Britisch Kimchi, das hat nochmal dieses extra Textur. Also wirklich diesen Crunch, wenn du abbeißt, dann macht es diesen, also mehr, ja, es macht mehr Spaß, drauf zu kauen.
3: Bro? Mm. Ja? Maschisto? Maschisto, jo! Almoni Kimchi, maschisto, jo!
5: Ich weiß nicht, wenn ich das.
3: Today we ordered
5: a chicken. Give me one more.
3: 하나 더?

0: 어.
1: 엄마.
2: 네.
1: 고마워요. 김치 너무너무 맛있어요.
2: 맛있어. 고마워요. 내가 맛있게 먹어요.
1: 네.
2: 이 한석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
3: 싫어하는 게 아니야. 어, 왜 싫어 그럴 거야? 그게 아니고 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4: 혜우야, 우리 이제 곧 그리고 밥 먹을 거야?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Good appetit.
0: Good appetit.
1: Good appetit. Good appetit.
0: Good appetit. Good appetit. Good
2: appetit.
1: Good appetit.
3: Good appetit. Good
0: appetit.
3: Good appetit. Good 시어머니가 만드셨어.
0: 나는 청국장인 줄 알았어. 아, 청국장을 못 가지고 왔어.
3: 아, 괜찮아.
2: 맛있어. 플래시. 맛있어.
0: 맛있어요.
1: 맛있어.
0: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이거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4: 이래서 김치와 마틴 게마.
0: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서 와요, 마틴.
5: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5: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저는 대여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0: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게. 맛있어요?
5: 맛있어요.
0: 예.
5: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1: Ich habe jetzt, wenn Martin so ins Kimchi machen kann.
0: Was ist das?
1: Geschickt. Nein, Mist, Kimchi.
3: 우리가 김치가 엄마가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근 한 달 동안 김치가 집에 없었어.
4: 아이고, 어떡해.
3: 그래서 야니스가 많이 그리워했어.
0: 근데 사위가 유독 좋아하는 게 알타리 김치예요. 사돈 어르신도 잘 드시고 또 우리 딸도 좋아하고 그 사위 많이 먹으라고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1: Weil hier in Deutschland wir können nicht diese kleinen Rettiche kaufen. Wir haben gesucht, wir haben sogar versucht vor 2 Jahren selbst einzupflanzen, aber es hat auch nicht so gut geklappt. Oh, Oma, Kimchi 주세요. Oma, ah, okay.
0: 저기 길이 젖어서 할머니랑 걸어갈 건데 할머니 꽃 이름도 가르쳐줘. 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호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0: 자자 자자자자 화면 손잡고 가자 자자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저거 이리 가는 거지? 어 맞아 이리 가는 거였어 가자 태호야 태호 아는 노래 있어? 토마토 노래 알잖아
1: 빨간 빨간 목주만 해 빨간 눈을 입고 색은 달린 할부봉이네 멀쩡히 토마토 나는 자 조심될 거야 나는 자 주문될 거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0: 아우 잘했어요 잘했네 안 잊어버렸네 태호야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요거 이게 뭐야 요거 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
1: 근데 어여고 여기 우유가 있어.
0: 어디 어디? 어 여기 우유가 있구나. 오, 우유꽃.
1: 정말 있다.
0: 오, 거기 또 가서 하자.
1: 나도 해봐.
0: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어머, 됐다. 다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2: 이거네, 마기? Mas tu vari stupo tu omitei savai harmonī, ka jūnai jau jābūt bērndārzā.
1: Jūnā ne, YouTube ne, istoja te.
0: Ā, jā.
2: Jā.
0: Manžo, kāšē.
2: Jā?
0: Jā.
2: Jā, turi, jā. Tad atā? Jā, mēs skrienam, Jūniņ, mums jātiek ātrāk ir.
0: Harmiņa, anjauņi, aži. Urīnu čončoni gazā, jā.
3: Es savus bērnus vedu uz bērndārus. Cik gadi man bija, ko es vadāju bērnus uz bērndārus? Man galīgi nebija sapnis vest vēl kādu uz bērndārus. Viņai ir viena pati Jona, un viņai tad bija arī Jona bērni, vienīgie mazbērni.
0: 우리는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가자.
1: 이번엔 큰 거.
0: 큰 거?
1: 할머니!
0: 어!
1: 할머니 나요!
0: 어!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1: 우리 있어.
0: 우리 있어? 어디? 어, 정말 있네. 크다. 우리 살살 가보자, 살살. 도망가지 않게. 살살.
1: 재밌었어.
0: 재밌었어? 그래, 이제 또 가자.
1: 봐봐.
0: 와. 뛰어가려고? 또 뛰어! 오, 같이 뛰어가야 되네.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0: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사진으로만 보여드렸지 진짜로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가자 데이트를 간 거죠.
1: 기대되네.
2: 나 우리 둘이 이런... 너무 놀러 나와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자유. 좋아 진짜.
0: 우리 둘이 다닌 적은
3: 없다 없어.
0: 애들 태어나고는 한 번도 없어.
3: 그래.
0: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년 만이지.
1: 아, 조용해서 좋다.
2: 서울이랑은 다르지.
0: 서울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어.
3: 맞아.
0: 복잡하고 그렇지.

0: 막 오면서 아예 한가하니 조용하니 좋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지.
1: 그러네.
0: 함부르크 수산시장 이제 피쉬마트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에요. 엄마, 일로 와봐봐. 저 아저씨 재밌어.
2: 예, schau mal. Ja. So, jetzt komme ich da.
3: Sag, Leute, wenn du mal sehen willst, was drin ist, ich kann es dir auch noch mal zeigen.
1: 아, 원래 독일 시장은 이렇게 시끄럽고 파티 같이 해?
0: 아니야. 어. 원래 독일 시장 이렇지 않아. 여기만 어. 이런 거야.
1: 어.
0: 맞아. 아이고, 사람 많다.
1: 아우, 복잡해. 아우. 여기서 과일 좀 구경하고 가자. 뭐가 있나? 유나 좋아하는 오렌지다. 아, 그러네. 여기 마늘 파네. 무니까 이게 무.
4: 리아, 이거
0: 찍어달래요, 본인도.
4: 보통 음식샘.
0: 계신? 땅계세요.
1: 뭐야?
0: 선물로 주셨대. Thank you. 아, 선물 받았어.
1: 재밌네.
0: 아, 재밌다니까.
1: 저 아저씨.
0: 여기 약간 일반 시장이랑 좀 달라. 우리 이제 저기 가가지고 함부르크에 왔으니까 함부르크 그 뭐지? 빵을 한번 먹어봐.
1: 아, 그래. 좋아.
0: 비주얼이 싱싱해. 비주얼이 싱싱해.
1: 우리 줄 섰다.
0: 줄 선 건가, 이거?
1: 어.
0: 아, 저 앞에까지 가야 돼?
1: 어. 그런가 봐.
0: 아, 줄 대고?
5: 바로.
0: 학교 비스마크 페리?
5: 야, 야. 아,
0: 이거 다 봐. 먹어봐봐. 이거 생이야, 생. 이 안에 생선이 한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먹어봐.
1: 너무 커.
0: 그럼 내가 한 입 먹고 줄까?
1: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0: 응? 생선 맛이지, 생선 맛.
1: 생선도 아우 이게
0: 마치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걸러 올려진 그런 생선. 약간 이거를 해장으로 먹어.
1: 해장으로?
0: 저기서 술 많이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1: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은 다시 못 먹겠네.
0: 그래?
1: 어.
0: 작은 홀도 있고 큰 홀도 있고 그래가지고
1: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인가?
0: 자, 여기가 이제 함부르크 시내야. 여기 봐봐. 저쪽에 보이는 게 시청사. 저 초록색,
1: 초록색
0: 뾰족한
1: 설탕
0: 시청사. 그리고 그 앞에 까만색 저 더 높은 게 교회인데 그 세계 2차 되던 때 부서져 버려가지고 저거 하나만 딱 남은 거야.
1: 좋다.
0: 나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그렇지. 태어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0: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좋아. 야, 아우 너무 좋다.

0: 이렇게 좋은 식당도 데려오고.
1: 그래. 근데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0: 계산은 엄마가 할게.
2: 내가 고마워야 되는.
3: 요거 슈니첼이야, 엄마.
0: 슈니첼이 뭐야?
3: 우리나라로 치면 돈가스 같은 건데. 한번 먹어봐. 괜찮아?
0: 괜찮네. 나는 그러면 이거 잘라서 줄게. 이거 먹어봐.
3: 근데 엄마는 그러면은 날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옛날에는 또 딱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스탠다드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그 당시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렇게 힘드는 거는 못 느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너무 잘 따라줬어.
3: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죠.
0: 엄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
3: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서웠지. 항상 엄마가 좀 무서웠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그런 집 분위기였어요.
0: 좀 엄하게 키웠다는 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신경 썼는 게 예절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썼는데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내가 좀 심했구나 생각을 하죠.
3: 제가 엄마가 돼서 느끼는 거는 혼자서 이제 뭐 생계랑 그 육아랑 이 모든 거를 다 하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엄마, 나를 봐봐.
1: 우리 엄마 이쁘네.
3: 우리 사진 한번 찍자.

0: 태호야. 태호야.
1: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 보고지.
0: 아,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어. 태호가 열어보세요.
2: 이야.
0: 아, 그래. 맞다. 그거다.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야 돼.
3: 손 아프지 않아?
0: 손 아파.
3: 손 아프지 않아? 손 아파.
0: 손 아파.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우리 발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밟아봐.
3: 발로 꽉 밟아봐.
0: 힘을 줬어.
3: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안 돼?
0: 아, 얘 이렇게.
3: 안 돼? 안 돼?
0: 아, 얘 이렇게 힘들어.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그럼 뒤꿈치로 콱 이렇게 하는 거야. 태우도 한번 해보자. 다시 발 뒤꿈치로. 그렇지. 발 뒤꿈치로.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누나 해봐. 누나 해봐. 이거밖에 없나? 할머니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4: 아이고, 너무 예쁘다. This is mine. Adoman. Oh, dear.
0: 입어볼래? 아, 좋아.
4: 나 입혀줄까? 아? 입혀줄까? 아유. 입어볼래?
0: 자, 여기도. 와, 자. 아이고, 아이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태호하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태호가 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전에는 잘 탔는데 지금은 겁이 나서 못 타겠는 거예요.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고.

0: 오우와.
1: 와, 너무 빠르다, 그치? 아, 이거 잘 타네. 태호가 할머니 타는 거 설명을 해서 줘야 돼. 태호,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설명 좀 해서 줘.
2: 멈춰서 이렇게 올리고, 그럼 이렇게 돌리고.
1: 아, 잠깐만. 네, 잠깐만.
2: 그래서
1: 아, 그래, 할머니 가볼게. 아이고, 겁나라. 할머니 출발해. 응, 알았어, 할머니 출발할게. 아이고, 다시.
2: 할머니 천천히 해.
1: 어,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와, 왔다. 와, 왔다.
3: 성공!
1: 아이고. 아, 그래. 아이고.
2: 할머니, 잘했어!
1: 겁이 나서.
3: 어때?
1: 사람도 없고 좀 길이 넓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으면 좀 연습을 하겠어.
3: 태호! 할머니랑 파크 여기까지만 갔다 와봐봐. 할머니 자전거 길이면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크닉 도세 하나 만들어줄까?
2: 온 피크닉 데크.
3: 네 캔은 여기다 꺼볼게.

0: 아, 그렇게 메고 하고
1: 자전거는 타.
0: 갔다 와.
1: 할머니 나요. 나도 여기서 타봐.
0: 오, 할머니는 거기 찾기 무서워서 못 타. 저 공원에 가서 탈 거야.
1: 타야 돼. 여기 부터풍마이야. 이제 타.
0: 어, 여기 와서 탈게.
2: 지금 태호 사는 데는 뒤에 그 공원이 있어서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1: 할머니 나요.
0: 어, 할머니 갈게.
1: 지금은 이따 가면 우리가 피스내게 할 거야. 빨리 가요.
0: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태호야, 천천히 가.
1: 할머니 가요.
0: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1: 할머니 여기서 멈추자. 여기 피크닉 할 거야.
0: 뭐 하게?
1: 이거 피크닉.
0: 어디서 하게?
1: 여기서.
0: 아, 거기 개떡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 강아지들 와가지고 똥 싸잖아. 저 오리 있는 데로 지나가 보자.
1: 아니.
0: 안 그러면 놀이터 있는 데로 가보자.
1: 아니. 나는 돼.
0: 너는 돼?
1: 내가 혼자 그건 여기서 피크닉 할 거야.
0: 저기 놀이터 가서 하자.
1: 아니.
0: 놀이터 벤치에 가서 하자.
1: 아니, 여기서 피크닉 해라.
0: 쉽지가 않네. 우리 여기서 할까? 그냥 여기서 피크닉 할까? 어, 그래, 태호가 준비해. 태호 자전거 가지고 와. 이리 자전거를 끌고 와야지.
1: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0: 자.
1: 이렇게?
0: 응.
1: 이렇게? 걷구나, 진짜?
0: 추워, 걷고. 다 벗으면.
1: 아니, 안 벗어, 안 추워.
0: 안 추워?
1: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할머니, 여기 들어가고 싶으니 신발 벗어야 돼. 이런 도시.
0: 이야.
1: 찍.
0: 우와. 많다.
1: 이거 내게잖아, 할머니. 이거 두 개 내가 먹을 거야.
0: 하나는 할머니 건데.
1: 아니, 응? 내 거야. 할머니는 이거 먹어.
0: 이건 뭐예요?
1: 맛있어.
0: 맛있어요? 우리 빨리 먹고 이제 가자, 집에.
1: 아니, 안 가자.
0: 안 해도 돼?
1: 안 빨리 먹어야 돼.
0: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어.
1: 아니.
0: 응.
1: 아니.
0: 천천히 가고 싶어?
1: 나는 놀이터로 갈 거야.
0: 빨리 놀이터 가자, 먹고.
1: 놀이터 빨리 안 가야 돼.
0: 아, 빨리 안 가. 할머니는 빨리 가고 싶어.
2: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은 얌전하기만 했는데 태호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태호를 보면은 굉장한 활동적이고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 딸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1: 이렇게 했어.
0: 자, 갑시다. 할머니들 뛰어.
1: 할머니 와.
0: 또 어디로 가?
1: 에, 그건.
0: 어.
1: 밥 조금만 기다려봐.
0: 어. 여기서 기다려? 어. 아이고, 저렇게 뛰어야 되네.
1: 시즈스 누구틀럽? 밤을 이기는.
3: 또 쓰리오틀럽, 또 어르신 이거들. 오, 예, 왔습니다. 오케이. 오, 시또 누구스프.
1: 이따 신청이 두고파?
3: 또 냉이 몇 트럭 퍼즈 시더스. 시또 소리 없어. 시또 오빠 빼드려. 오케이. Вода есть чистая здесь?
1: Я варю суп.
3: Ну, ты помоги. О, супер, милый. Я, ладно, ладно, вы не научите.
1: Окей.
3: Узмите, это плюс карстас, не карстас. Окей, понятно. Ты лучше.
1: Ты лучше.
3: Я.
1: Хармони.
2: О.
1: Пуль чоги пьется.
2: 어디가 비었어?
1: 내가 풍선이 밑에 비었어. 봐.
2: 어, 비었어? 어.
1: 할머니가.
2: 어, 할머니 좀 이따 내려갈게.
4: 네.
1: 잠시만. 할머니 건 스피커.
4: Was?
1: 이거 밑에 보이는 메탈 고단 핸드폰. 온텐드폰 봐요.
5: 어, 엄마, 태영아 어. 데리러 올라갔는데 왜 안 와?
1: 할머니 봐요.
2: 아니, 알아. 이게 무슨 노래야? 아,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5: 따다, 할머니도 모자 쓰고.
1: 어.
2: 세상에. 너무 이쁘다. 오.
5: Yeah, to go.
1: 멋있지요. 다 비슷하다. 스틱라비 말 좋아.
5: 너 따이네 스모커야. 나 로즈아메라 두벨 보트 노드레 띠앙. 나 하실라. 예. 아까 의자 혹시나.
6: Ich bin praktisch doppelt der Staatsbürger, zweite Generation in Deutschland. Jetzt, weil meine Eltern sind ursprünglich aus Lettland gewesen. Also bin ich mehr in Deutschland groß gewachsen als in Lettland. Aber die Wurzeln und die Bindung.
2: Okay. 어머, 세상에.
5: 너 엄마가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끼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이거 꽃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2: 감사합니다.
5: 거야.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You've got a friend in me. Oh. Let's see
1: what we're going to get. Whoa. Do the ring, da, da, ring, ba, da, ring, da, da, ring, da, da,
3: da, da, da,
1: da, da, da,
3: da, da, da, da, da, da, da, Zitzer Wiesel, Zitzer Kulpen, Zitzer Bassam Kajam. Zitzer Wiesel, Zitzer Kulpen, Zitzer Bassam Kajam.
5: Es arbu Lidzi lecis man ta kurpet bušu.
3: Es arbu Lidzi lecis man ta kurpet bušu.
5: Zitzer Wiesel, Zitzer Kulpen, Zitzer Bassam Kajam.
3: Zitzer Wiesel, Zitzer Kulpen, Zitzer Bassam Kajam.
5: 이렇게 모닥불 보는 것 오랜만이지.
2: 어, 정말 오래간만이지. 더군다나 집 안에서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
7: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1: 파파 세이스 문스파가 왜 파파 파파
7: 알았는데 벌써.
6: Ja, ich bin sehr glücklich, dass Mama da war. Und manchmal ja, fühle ich mich ein bisschen schuldig, dass ich einzige Tochter und einzige Enkelkinder ans andere Ende der Welt geschleppt habe.
5: 가끔 외동딸을 애하는데 너무 멀리 데려와.
6: 미안해요, 엄마.
5: 우리가 열심히 살게.
2: 조금 서운한 것도 있죠. 가끔 아프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얄밉더라고요. 우리 애가 미울 정도로. 그럼 내가 뭐라도 음식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물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주고 그럴 텐데 그걸 못하니까.

0: 너도 네. 건강하고 애기들 잘 키우고
1: 그래.
0: 응, 아프지 말고
1: 엄마도 딸, 엄마가 아프지 말아야지 엄마가 아프면
0: 그렇지 엄마도 그치.
1: 너무 슬프지 그럼
0: 아프지 않게 노력할게 건강하게
1: 우리 둘 다 건강하고
0: 딸 사랑해
1: 사랑해 엄마
0: 사랑해 연아도 사랑해 연아 사랑해 사랑해
1: 태용 할머니한테 얘기해 봐봐
2: 나는 진짜 할머니 슬슬슬슬
1: 오 할머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3: 그래 고마워
2: 혼자 슬슬슬슬슬
3: 그리고 오래오래
0: 응, 고마워 근데 태호야 한국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국말로 해봐봐
2: 할머니가 나도 좋은 게 사과 좋은 게 사과 진짜 멀리 살아
1: 멀리 오래오래 살아
0: 오래오래 살아 그래 고마워
2: 오늘 할머니가 안 없어졌어
1: 아, 안 갔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좋겠다 할머니.
0: 그래
1: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여기다 묶어놓을까?
0: 할머니 또 좀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가 너무 뵙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걸 보니까 막 힘들었던 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너를 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0: Albania.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알반.
4: 잘했었어?
5: 알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개다리춤.
5: 뭐해?
3: 우와. 가자 고고. 냉장고 큰 거 하나 골라봐봐. 할머니가 사줄게.
6: Das ist, wie gesagt, auch nochmal zugeschickt.
7: Ist das schon da? Igel, Igel, ja.
3: Igel, Igel, Igel.
6: Okay. Hallo, moin.
3: Jajajan. Ja.
6: Und auch schon. Du hast das jetzt.
7: Hallo,
8: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화산 본문이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4: 이게 무슨 된다고요?
9: DB라.

0: 하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맛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그 연기에 한 번 홀리면 다시 못 돌아갈걸? 다른 피자로. 치킨 바베큐. 두툼 치킨과 특제 소스의 실패 없는 조합.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3: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멕시코의 진짜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Vamos a México!
3: 어디 어디가 나가?
2: 어디가 나가? 어디가 나가? 어! 우! 저 앞에 엄청난 돌고래가 있어요. 보솔레! 보솔레! 예! 아, 너무 신나.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4: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예.
2: 우와! 지금까지 우와. 이런 꿀은 없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마야 문명 때부터 이어져온 달콤함.
5: 저 큰 한 마리에서 딱 고작 요거 한 컵 나오네요. 너무 귀한 거다, 이거.
6: 따따따 여기 따끔따끔한데 따끔 아 따따따따따따따따 메디오케 노피깐
7: 노피깐
2: 침이 없는 머리인데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5: 아 길이 진짜 험하다. 우와
2: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 험한 산길 끝에 달콤한 인생을 만납니다.
8: Si me pongo a contar, son como unos 100.
9: Nietas.
10: Ah, nietas.
11: Soy como el número 15.
12: Que sepan o no.
2: No. 자식이 무려 21명. 첫째와 막내의 나이차가 30살. 100명의 가족을 잇게 한 낙원으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5시간을 가야 하는 멕시코. 면적이 한반도의 약 9배. 제가 멕시코를 사랑하는 이유는 현지인들의 친절과 따뜻함 때문인데요. 그들의 달콤한 인생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시작은 멕시코 중부 쿠에찰란입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이 공존하는 압도적인 대자연. 국토의 대부분이 거대한 고원과 산맥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지국가입니다. 원주민의 고대 전통과 스페인의 카톨릭 문화가 결합해 독창적인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쿠에찰란은 외딴 산골 마을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폭포부터 동굴까지 즐길 거리가 다양해 대도시에서 당일치기 여행으로 많이 찾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4년을 살았는데요. 그리웠던 멕시코의 풍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5: 진짜 멕시코스럽다 여기. 저기 앞에 아저씨들 그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그 마초 이미지 아시죠? 딱 셔츠 딱 입고 멕시코 모자 솜브레로 딱 쓰고 계신데 너무 멋있고 여기도 어머니들은 그 멕시코 전통 자수 모양이 있거든요. 자수가 새겨진 옷들 입고 계신데 이것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제가 딱 사랑하는 그 멕시코의 한 장면입니다. 너무 예쁘다. 어 뭐야?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2: 콜라. 멕시코 하면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5: 아 이게 종교 행사예요, 종교 행사.
2: 쿠에찰란 지역의 성체 행렬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띠는데요.
5: 멕시코 곳곳에서 이렇게 성당에 항상 이렇게 성모나 성인의 이미지를 들고 가는 행사를 종종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2: 원주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종교의식에선 강한 생존 열망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성스럽기도 하죠.
5: 이런 마을 행사가 종종 있긴 하지만 타이밍을 딱 맞춰서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오늘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 잠시 이번 여행의 안전과 행운을 빌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꿀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5: 이렇게 멕시코의 고산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양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대 멕시코 때부터 이 벌은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벌꿀을 약에 쓰기도 하고요. 또 종교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벌을 관장하는 신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곳 쿠에찰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양봉법이 있습니다.
2: 쿠에찰란은 세계적인 유기농 커피 생산지로 연중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열대우림 식물과 야생화가 풍부하죠. 그래서 독특한 양봉 문화가 탄생했는데요. 안내해줄 마을 주민을 소개받았습니다.
5: Estoy buscando a una apicultura especial de este pueblo.
7: Para que te enseñe yo cómo es la extracción de la miel.
5: ¿En serio? Vamos.
2: 스페인이 지배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양봉법이라는데 과연 어떤 걸까요?
5: 따로 가세 올라 올라
9: 올라
5: me gustaría saludarlos. Vamos a entrar acá. Saludamos.
2: 온 가족이 기다리셨대요. 감사할 뿐입니다.
5: Se dice que es famoso por la apicultura especial. ¿Sí? ¿Así? También ustedes hacen?
10: ¿Gusta pasar?
5: ¿Aquí? ¿También hacen?
10: Sí.
5: ¿En dónde?
10: Arriba.
5: ¿Arriba?
10: Arriba, en el techo.
5: ¿Han puesto dónde?
11: Ahí están las abejas.
5: ¿Aquí hay un pollo?
2: ¿Cómo no se ve? En general, los pollos son estos tubos de forma redonda. Pero, si abrimos los ojos, no vemos pollos. ¿Qué es eso?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2: 상쾌!
0: 뚱쾌! 변비엔 메이킨!
13: 오직 LG만이 가능한 청소. 끈적한 음식을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굳은 얼룩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히든 스테이션에서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2A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14: 아 피곤해 칙칙해 피곤해 칙칙해 피곤
15: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플러스 피로회복부터 기미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 플러스.
5: 아, 헤레벨.
10: 마모사리오.
5: 메바나 모스트라.
2: 제가 나름 멕시코를 잘 알거든요.
5: 아, 사다리. 야, 일로 올라간다고? 야, 일로 올라간다고?
2: 근데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5: 아야, 베스. 흔들리는데?
7: 나 뛰고 뛰어야 돼.
5: 그렇죠. 오.
16: 야, 스파시오, 스파시오.
5: 그렇죠.
16: 스파시오, 스파시오.
17: Pase,
18: pase.
17: Este lado están las.
16: ¿Son abejas?
7: Sí, son abejas meliponas.
5: Ah, 이, 야, 이게 지금 양봉이라고요?
17: Sí.
5: Abejas.
17: Abejas meliponas.
5: 야,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지금 나무가 아니라 항아리인데요. 항아리도.
17: No pican.
5: 이거 진흙으로 만든 턱이거든요.
2: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 벌통. 자세히 보니 두 개의 토기를 마주 붙여놓았습니다. 가운데 구멍으로 벌들이 드나드는데요. 벌 모양도 다릅니다. 작고 까매요.
5: 벌이 이렇게
17: 나다.
5: 눈빛깔
17: 나다. Muy muy muy muy poquito. No somos fuertes. No tienen veneno.
19: Mentira, mentira.
17: No.
19: ¿En serio?
17: Puede tocar sin problema.
19: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벌이 아니에요.
17: Eso,
19: ¿Qué tipo de abeja es eso?
17: Abeja melipona.
19: Melipona.
17: Melipona.
19: Melipona.
17: Así es.
2: 침이 없는 멜리포나 벌. 언뜻 보면 파리 같은데 이 꿀이 고대 마야 문명 때부터 민간요법 치료제였답니다. 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구 없이도 가까이 할 수 있죠.

0: 1시간 지내요, 지금. 걸어 다녀서.
1: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꿀벌은 일단 노란색이고 크기가 한 이렇게 한 마디 정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엄청 작아요, 일단. 그리고 다 까만색이야, 색깔이. 너무 신기해.
2: 아키, pero mis abuelos también lo tenían.
1: Ah, en serio. Entonces, desde hace mucho tiempo.
2: Son de generaciones, vienen de generación en generación estas abejas y se mantienen así, guardadas en ollas bajo techo.
3: 지역의 전통 문화답게 다른 집들도 두 개에서 수십 개까지 벌통을 갖고 있는데요. 안전한 벌이라 집 마당이나 벽면에 두고 함께 살아왔답니다. 근데 갑자기 토기를 들어보는 안토니오 씨.
1: ¿Qué está haciendo?
4: Estamos checando cuál es la que pesa más para ver cuál vamos a cosechar.
1: ¿En serio?
4: Sí. ¿Quiere abrir esta?
1: Esto es
4: pesa.
1: ¿Llenón?
0: Esa tiene.
1: Oh, es 무겁네. Oh, 묵직한데. ¿Es lo vacío?
0: Este es vacío.
1: Ah, 확실히 무게가 다르네. 이거는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데 얘는 이게 들 수가 없어 한 손으로.
0: Está pesado.
1: Pesado. No? 오, 야 이거는 들고 있기 힘드네.
0: Y tiene cera. Está sellado con cera ellas mismas.
3: 멜리포나 꿀 채취는 1년에 단 한 번.
1: 지금 두 면이 보이고.
3: 여름날 비가 안 올 때 이루어집니다.
0: La abrirla van a salir todas las abejas.
1: Me da miedo.
0: No, no pasa nada. Ahorita vamos a ver.
1: 24. 우와, 열리는구나 이렇게.
0: Ahí están las abejas, empiezan a salir.
1: 어, 벌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예. 우와!
0: 아, 있다.
1: 우와!
3: 단단하게 밀봉했던 토기를 분리해주면.
0: Es el nido.
1: 우!
0: Es el flor.
1: 아.
0: Que es el polen. Y aquí está la miel. Todo esto es miel.
1: 아, son mieles?
0: Y todas estas bolitas es de miel.
1: 이게 지금 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전혀 꿀처럼 안 생겼어요. 여기에 꿀이 있고요.
3: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봐야 알 것 같은데요.
1: Solo uno.
0: Ajá, vamos a ver tantito.
1: 아, 안에 고여 있구나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원래 뭐 꿀물이 이렇게 안에 고여 있네요. 보통 우리가 꿀을 생각하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로얄 젤리를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처음 본다. 마치 포도 같아요, 포도. 포도알이 열린 그런 벌꿀 집이에요.
0: Lo puede probar sin problema. Es una miel muy muy muy rica. La puede probar directamente sin problema.
1: ¿Ah, sí?
0: Sí, a ver qué le parece.
3: 벌의 생김새부터 벌통, 벌집까지 온통 특이한 멜리포나 꿀. 그 맛은 어떨까요?
5: 와, 이게 아예 다르네요, 맛이.
1: 이게 보통 꿀은 달기만 한데 이 꿀은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맛이 엄청 많아요. 약간 감귤 같은 향도 나고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3: 멜리포나 꿀은 서양 꿀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아 촉촉하고 묽은 편입니다. 그래서 벌통 안에서 미생물이 발효되며 강렬하고 새콤한 산미의 꿀맛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침이 없어도 벌입니다. 써는 대신 물어서 꿀을 지키죠.
1: 아!
0: 세메데 que se quite tantito.
1: 아!
0: 세메데 para allá. Para allá. Ahí va, para allá tantito.
1: No toco, no toca.
3: 벌을 만지면 더 세게 문대요. 근데 너무 따갑습니다.
6: 목에 딱 들고 방망이 뛰어 저래.
4: Te pone uno la protección para que no.
1: Me dijo que no pican.
0: No, no pican.
3: 그래도 벌에 독성이 없어 위험하진 않다니 다행입니다. 멜리포나 벌은 육아 공간과 식량 저장 공간을 따로 분리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육아 공간인 아래 토기는 그대로 두고 위 토기에 꿀을 채취합니다. 꿀에 다른 이물질이 최대한 섞이지 않게 눌러서 으깨지 않고 꿀이 흘러나오게 하는데요. 멜리포나 꿀은 하늘이 내린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며

0: 고대의 왕과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조공품이었습니다.
1: 지금 이게 저 항아리 하나에서 나온 꿀이에요. 딱 봤을 때 한 400ml 정도 돼 보이는데 저 큰 항아리에서 딱 고작 이거 한 컵 나오네요. 너무 귀한 거다 이거.
0: 토기 하나에서 1년에 평균 0.5리터만 생산될 만큼 귀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Cuánto cuesta?
2: Aproximadamente el litro está entre 1000 a 1200 pesos.
1: 놀라지 마세요. 5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 귀한 거예요, 진짜.
3: Esta le vamos a poner una olla nueva. Porque esta la vamos a cosechar.
0: 여왕벌과 유충이 있는 아래 토기는 그대로 두고 위 항아리만 새로 바꿔 새로운 벌통을 만듭니다.
1: 오케이.
0: 앞으로 또 1년을 열심히 일할 벌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였지만 농가의 수입원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멜리포나 양봉 농가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1: 네, 수 casa. Entramos.
3: Adelante.
1: 와. Gracias, gracias.
3: Esta es mi casa.
1: 집 엄청 크네.
3: Mi familia.
1: Ah, hola. Hola.
3: Ella es mi niña menor.
0: 멕시코에선 이웃이 보통 친척인데요. 형제 가족들이 서로의 집을 매일 드나든다고 합니다.
1: Gracias, gracias.
3: Se puede comer bien, se puede consumir con un poco de pan. Después de el trabajo de cosechar la miel, pues nosotros normalmente terminamos con unos alimentos en familia.
1: Con familia.
3: Ahora pues tenemos a usted como invitado.
1: Muchas
3: y
1: gracias.
3: Queremos que nos acompañe.
1: Buen provecho, buen provecho, buen provecho.
3: Adelante.
0: 원주민들은 집안에 사랑이 있고 가족끼리 화목해야만 멜리포나벌이 떠나지 않고 머문다고 믿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집안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1: 확실히 꿀이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물리지도 않고 계속 먹게 돼요.
0: 염시불구하고 귀한 꿀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1: 아, muchísimas gracias por todo de hoy. Muchísimas gracias.
3: Nada de nada. Y ahí estamos en contacto cuando guste, esta es su casa.
1: Sí,
3: sí. Puede regresar cuando usted guste.
1: Sí.
3: Así es.
1: Salirme. Voy a irme. Voy a llorar. Voy a llorar. Adiós. Voy a llorar. Ya extraño mucho.
0: 아낌없이 당 충전하고 이제 특별한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처음 계획보다 멕시코에 오래 살았던 이유가 현지인들의 따뜻함 때문이었는데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늘 설렙니다. 멕시코 중북부에 위치한 산루이스 포토시주는 사막과 숲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16세기 후반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한때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산이 우뚝 솟아있는데 산 정상부에는 비가 많이 와 푸른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1: 지금 제 발 밑으로 보이는 이곳이 멕시코의 알티플라노 평원입니다. 멕시코에도 산악지역이 많아서 이렇게 탁 트인 평원은 보기 쉽지 않은데요. 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0: 멕시코 시티와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를 이끄는 거대 도시들이 이 고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고산 대지입니다.
1: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마을은 헤수스 데 코로나도입니다. 예전에 은광이 번창했던 핵심 지역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았지만 예전에 이곳에서 채굴된 은들은 전 세계로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0: 산 곳곳에서 석회암 지형과 풍부한 광맥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다들 떠난 이 산맥 어딘가에

0: muchísimo.
1: Pero Dios te protegió que viste aquí conmigo.
0: Oh, gracias.
1: Tómatelo.
0: Copita, copi.
1: 이게 안다스 하시는 por acá?
2: 커피를 마시니 정신이 듭니다. 아.
1: ¿Y cuál es tu nombre?
0: 아, me llamo Lucho.
1: Lucho, yo soy Nancy.
0: Nancy.
1: Mucho gusto.
0: Mucho gusto, señora.
1: Bienvenido, ya tocaba que llegaras por acá.
0: Gracias.
1: Y aquí es Nino.
3: Yo soy Nino.
1: Nino.
0: Nino.
1: Nino.
0: Mucho gusto.
3: Igualmente.
2: 고산지대에선 이런 날씨 변화가 흔하다는데요. 저쪽 하늘은 맑은 것도 신기해요.
1: Oye, Lucho, no, me puedes decir por qué estás aquí, por qué lugar buscaste este lugar?
0: Ah, lo que pasa es que ahora estoy viajando por aquí y también estoy buscando un pueblo con con muchos burros. ¿Conoce algún lugar?
1: Sí, fíjate que conozco el maguey mocho que está aquí arriba.
0: Ah, ¿en serio?
1: Sí. Él es el maguey mocho.
0: Ah, maguey
3: mocho. Así tiene el nombre, va, el maguey mocho. Va.
2: 마을 주민을 만나다니 불운인 줄 알았는데 행운입니다. 30분 만에 이게 말이 되나요?
0: 야, mira el cielo. 야, 어떻게 날씨가 이래? 비가 확 오더니 금세 또 해가 떴어요. 어쩜 날씨가 이렇게 확확 변하는 거지? Muchas gracias por su consideración. Café, comida, sus palabras muy bonitas a mí. Y muchísimas gracias.
1: Bueno, pues te deseo lo mejor, que te vaya muy bien. Déjate abrazo.
2: 낸시 할머니 덕분에 비 잘 피하고 마게이 모초 마을로 갑니다. 거친 돌길이 나 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한답니다. 풍경이 좋은 곳도 잠시.
0: 와, 길이 진짜 험하다. 우와. 우와, 바퀴 헛돌아.
2: 비가 와서인지 차가 나가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0: 됐다. 와, 큰일 났네.
2: 결국 차가 멈췄습니다.
0: 여기가 젖어서 바퀴 헛도는구나. Tenemos que poner piedras. Piedras. Para que pesa más. 아. 오케이. 오, 나 이거 엄청 무겁잖아. 아저씨가 그냥 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와, 이거 그냥 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 20kg 넘어 보여요. 와, 아저씨 진짜 무거울 텐데 저거.
2: 엄살이 아니라 돌이 진짜 무겁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서너 배는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광산이 있는 곳의 돌이나 바위는 중금속 성분이 많아 밀도가 높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0: ¿Cuántas piedras necesitamos?
3: Lleno hasta arriba.
0: ¿Lleno?
3: Sí.
2: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니노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습니다. 무게로 눌러 진흙길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과연 통할까요?

0: 예, 마법!
1: 결과는 대성공. 고산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참을 달려 드디어 마게인 모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대략 10가구 정도가 삽니다.
2: 아. 아하. 아. Esto es lo que ves aquí. Viven integrantes de las familias. Allá, ellos aquí.
1: Pero el que... 마을길이 울퉁불퉁해 당나귀가 필수라는데요.
0: 당나귀, 당나귀. Porros.
2: Es un donkey.
0: Ah, vamos a ver.
2: Vamos a verlo.
0: 여기 당나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러 왔어요.

0: 네, 안녕.
1: 돌이 많고 척박한 땅이나 좁은 길도 능숙하기 때문에 산악
0: 네,
1: 지역에선
0: 안녕.
1: 여전히 당나귀가 귀하게 쓰입니다.
0: Alguna. Todos los hogares cuidan los burros.
2: Todos.
0: Todos.
2: Sí.
0: Más o menos,
2: Ya,
0: ¿cuántos burros
2: de a
0: tienen?
2: dos en cada casa.
0: Cada casa que tiene dos o tres.
2: Sí. Ahí está el vehículo de transporte, va. En la
0: ¿Qué?
2: ciudad son carros y aquí son burros.
1: 자동차 대신 당나귀라니 왠지 시간을 거슬러 온것 같습니다. 니노 씨는 목초를 구하러 아랫마을에 다녀왔다는데요.
2: A preparar los burros para cargar la alfalfa
0: 아하.
2: y llevarla a Caña Luz.
0: 와, 이게 무게가 엄청 나거든요.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이곳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당나귀를 탄다고 할 만큼 당나귀와 친근합니다.
0: 메롭게요. ¿Cuántos kilogramos cada uno?
2: Tienen 45 cada una.
0: 45 cada uno? ¿En serio?
1: 당나귀는 자기 체중의 30%에 달하는 무게까지도 실을 수 있다는데요. 영리하기도 하답니다.
2: Los carga uno y ellos ya agarran su camino. Ya no hay quien los detenga hasta que llegan a su destino.
0: 가자. 빠르다. 당나귀 생각보다.
1: 마을 안쪽 산 아래에 자리한 집이 루스 할머니 댁입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라네요.
0: Es la casa de Doña.
2: Esta es la casa de Doña Luz.
0: Doña Luz.
2: Sí.
0: Hola. Hola, mucho gusto. Hola.
3: Hola, hola.
0: Hola, mucho gusto.
1: 가족들이
0: Escucha.
1: 많습니다.
4: Mande, mijo. Qué milagro, mis hijos que andan aquí. ¿Cómo han estado?
0: Hola,
4: ¿Cómo
0: mucho
4: han estado?
0: gusto. Hola, mucho
4: Ay,
0: gusto, señora.
4: gusto de ustedes que vienen a vernos acá donde.
0: 지금 선생님의 장모님이신데 우리 할머님이 usted es la jefa de este pueblo.
4: Me soy la jefa aquí de todo el ranchito. Hijos, nietos
2: Bisnietos.
4: y nietos y todo.
0: Ah. ¿Podría explicar cuántos hijos, cuántos nietos aquí?
4: No, no, pues es que apenas contándolo, porque no, mira, bastante.
0: Pero más o menos, aproximadamente. 고민하신다.
5: Olmera,
4: 아니, vamos a poner unos 20.
0: 20,
4: Poquitos.
0: 20 hijos.
4: No, no, nietos. No, hijos, tú 21.
0: 21,
4: 21,
0: 21 hijos. No cree, increíble, increíble.
4: joven.
0: Wow.
4: Si me pongo a contar, son como unos 100. Este es mi nieto.
1: 알고 보니 주민들이 다 할머니 자손입니다.
0: Su hijo? ¿Cuántos?
2: ¿Qué número es?
0: ¿Qué número?
5: No, no, pa. No, no. No, es que como somos
6: O sea,
5: muchos, no
6: que
5: estamos
6: ¿cuántos
5: bien.
6: años tiene?
5: Acuérdate, como somos muchos, no, no, no estamos.
6: O sea, que
0: Ah.
5: todos los primeros son los más grandes. Los más grandes, se da cuenta que los otros son los más grandes y nosotros somos los más medianos, son los más medianos.
0: Medianos. 야,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100명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느낌은 너무 새롭고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멕시코에서?
1: 21명의 자녀 중 절반 이상이 도시로 나가고 나머지는 할머니 곁에 삽니다. 40여 년전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와 땅을 일궜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대신 자녀들이 남았다네요.
4: Ya vamos a ir por el agua ahorita.
0: Aragua.
4: Hey, vamos por el agua.
0: 오케이. 야, 진짜 대박이다. 우리 대장님 가십니다.
1: 올해
0: 너무 빨리 너무 빨라.
1: 77인데 한쪽 눈에 백내장이 있을 뿐 정정하십니다.
0: 야, 우리 할머니 어깨에 지금 물통 맨거 보이시죠? 너무 멋있어. 이 마을의 진정한 대장님 그런 모습이에요, 딱. 아기? 어이구야.
1: 전에는 산 아래까지 물을 길

0: 들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마을 안에서 해결한답니다.
1: ¿De dónde viene este agua?
2: Es la que llueve.
1: 아.
0: 이 물이 마게이모초 마을을 있게 한 1등 공신인 셈이죠.
2: Para lavar y para bañarse y para tomar.
1: Para tomar? Sin filtrar.
2: Nada, no, nosotros no echamos nada. Nosotros aquí está limpia.
1: 지금 이 물이 이 청정 지역에서 내린 빗물이자 식수입니다.
0: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라 공기 중 오염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화학 공장이나 공업 도시도 없으니 빗물도 안심하고 먹는답니다. 저도 먹었는데 별탈 없더라고요.
1: 아까 으쌰.
2: Este, ¿sí toman café?
1: Sí.
2: Sí.
1: Me gusta café.
2: Pues si quieren un cafecito.
1: Muchas gracias.
2: Deben prepararse.
0: 루스 할머니 스타일대로 타주시겠다는데요.
1: 어우, 설탕을 그냥 팍 넣으시네.
2: Yo solo preparo, yo me gusta que te.
0: 제대로인지 맛도 봅니다.
1: 아오, 간을 부수는구나.
0: 근데 별론가 봐요.
1: 아, 설탕이 부족했다. 설탕 더 들어갑니다. 와우, 일단 무초 사스카레스, 데마시아도.
2: 너?
1: 너?
2: 너무
1: 이 색깔로.
2: Apenas quedó.
1: 자, ya está bien?
2: Sí, ya. A ver, ¿qué tanto les gusta? ¿Mucho o poco?
1: Está bien. Tomamos cafecitos. Oh.
0: 할머니는 어쩌다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1: 아, qué dulce.
2: Iremos a verlo, porque cada cuenta que nosotros ahí estábamos abajo, no teníamos tierra. Entonces dijo, oye, vamos a ver unos llanos que tengo aquí. Que he visto aquí el de años, pues él agarraron aquí animales y todo, que había todo. Entonces nos vinimos a ver. Ahí nos venimos en burro y con el ganadito, porque siempre hemos tenido chivas. Y ya aquí nos venimos y luego tenemos huertas atrás y luego tenemos huertas arriba. Ahorita ya las repartí, se las di a todos mis muchachos.

0: 자녀들이 제 짝을 찾아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 가족 농장은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1: 나야 내 반아 수베로리타 나이타 나 에스쿨리타 pobremente pero hay muchos niños para que puedan.
2: Ah, ¿en serio?
1: Sí, ahí hay una escuelita.
2: Allá.
1: Sí, allá.
2: Ah, me gustaría ir.
1: Sí.
2: Sí,
1: me
2: sí,
1: gusta
2: sí.
1: Ir, ahí puede. A ver qué puede hacer o grabar con los niños.
2: Ah, okay.
1: Y ya muchas gracias de que estuvieron aquí.
0: 학교로 가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광경이 있습니다.
2: 와, 여기는 빨래가 그냥 쭉 흘려있네요.
0: 마을 빨래를 다 하나 봐요. 양이 상당합니다.
2: 와, 지금 저 안에는 또 빨래가 한 덩이네. 와, hay muchas ropas.
1: Sí. Somos nietas.
2: Nietas. Ah, nietas.
1: Nietas.
2: ¿Pueden terminar?
1: No.
2: No.
1: No.
2: Mañana.
1: Mañana.
3: Lava las ropas.
1: Por semana.
3: Cada semana.
1: Cada semana estamos lavando.
3: Este tanto tamaño, este tamaño.
1: Sí.
3: Toda la ropa. Una semana.
1: No, ahorita ya tenemos más, pero siempre así, lo regular cada semana estamos lavando.
2: Ah, ah, 힘들겠다.
0: 전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하는데 두 집 빨래가 이 정도랍니다.
2: 내 아주도? 내 아주도 했어?
1: 네.
2: 오케이. 내 아주도 오나? 오나 오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하루 종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야지. 좀 쉬세요. 데스칸세, 게 데스칸세. 이거 군대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금방하지. 우나 레파 10 페시토스. 게 딸, 됐어 빈? 빨랐어 빈?
0: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금방 지칩니다.
2: 아, 요새 해보니까 부부 갖고는 안 돼.

0: 될것 같아요. 더 많이 와서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1: 그래도 강한 햇볕에 빨래가 빨리 마른다니 다행이네요.
0: 여기 애들 많이 놀고 있다. 여기가 학교인가 봐요.
1: 쉬는 시간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0: 프리마리아, 세쿤다리아.
2: 세쿤다리아.
0: Secundaria, estudia, secundaria. ¿Cuántos años tienes? Cinco. ¿Todo un buen eso? ¿Tú estudias aquí? ¿En serio?
1: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학년이 다양합니다.
0: Se dice que aquí todos son familia.
3: Primos.
0: Todos son primos. Hola, mucho gusto.
3: Hola.
0: Hola, señora, mucho gusto. Ah, usted es la maestra.
3: Sí.
0: ¿En serio? Ella es tu mamá.
3: Puros hermanos, mi hermana la maestra de preescolar, pues es mi hermana y la chica de la maestra de primaria es mi sobrina.
0: ¿Qué número?
3: Soy como el número 15
0: 15.
3: de la familia, sí.
0: 15번째 따님. 야, 진짜 이 마을은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3: Pasen el día, muchachos, al salón.
0: El salón, a estudiar.
1: 가족이 운영하지만 수업 시간은 철저합니다. 유치원과 초등, 중등반을 운영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모두 지역사회 교육자로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수도 받는다네요.
4: Cuando lo pusieron aquí, Cintia, porque no hay muchos maestros que lleguen hasta aquí. O sea, es como un lugar muy alejado y no hay fácil de llegar maestros. Entonces, por eso decidieron, como tú dices, meter maestros que sean de la misma comunidad para que no pierdan los niños.
1: 전교생이 21명. 뭐니 뭐니 해도 신나는 건 야외 놀이입니다.
0: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으쌰. 자, 보너스. 자, 보너스. 아우라, 살리고. 그래시아스. 오, 신난다.
1: 매일 거친 돌길을 함께 걸으며 온 동네를 누비는 아이들. 학원이나 스마트폰은 없지만 사촌들과 친구처럼 자라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과 단단한 유대감을 배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부족한 게 많을지 몰라도 아이들에겐 이곳이 세상의 전부이자 낙원입니다.
0: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1: 힘껏 놀아주고 싶었는데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금방 지치더라고요.
0: 에스쿠엘라 오 아키 아키 예
1: 루스 할머니가 젊은 날을 바쳐 일구어낸 노력의 땅이 아이들의 땀으로 빛이 납니다.
0: 뭐야, 여기.
1: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꼭 들른다는 곳을 따라왔는데 루스 할머니 집입니다.
0: 와, 뭐야, 여기 슈퍼구나. Aquí es una tiendita.
5: Es una tiendita y pobre ya, porque.
0: Es la única tiendita de este
5: Es la
0: pueblo.
5: única.
1: 집한 켠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군것질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5: Todo.
1: 가게 단골 손님이 손주들. 그래도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받아요.
0: Cobra a su familia, aunque sea una familia.
5: Pues sí, pues es que, oye, como no trabajo en nada, tengo que tener algo, pero me lo tienen mis hijos, no creo que yo.
0: 이게 또 우리 애들 이 작은 사회에서 돈도 이게 주고 받는 것도 배우고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또 하나 아이들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5: ¿Por qué? Pues acá son de ordeño.
0: 오, ¿qué es esto?
1: 염소 젖자기는 할머니의 중요한 일과. 염소 키울 곳을 찾아 처음에 이곳.

0: 세운 할머니는 이제 염소 걱정은 덜었습니다.
1: 아유,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오, 오, 이빨이 간지러운가 봐, 얘. 아, 야. 깨물었어, 깨물었어. 네, 무에르데. 에르 치키티도. 세페.
2: 안다, 비엔도, 코미라, 레 아모 레체.
1: 좋다.
0: 염소 젖자기 고수인 루스 할머니는 거침이 없습니다. 뒷다리 하나를 잡고 무릎에 올리면 무조건 젖자기 성공.
1: 할머니 너무 터프하셔. 다리를 딱 이렇게 잡고. 이 우유가 귀한 거네 진짜. Qué precioso leche.
2: Verdad que está bien preciosa. Pues el queso está más.
1: Ajá.
2: El queso está más.
1: El queso.
2: Y vamos, vamos.
1: Vamos.
2: A lo que vamos a hacer. Echa el cuajo.
0: 짠 젖은 바로 치즈로 만드는데요. 뭘 넣으신 걸까요?
2: Es cuajo.
1: Cuajo.
2: Sí. Es de los chivitos chiquitos. Usted mata un chivito de aquellos y lo prepara y ya está.
1: 오우, 시큼한데요? 이게 치즈 만들 때 넣는 그런 재료인가 봐요.
0: 새끼 염소의 위 점막에서 추출한 천연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응고시켜 치즈를 굳게 한다네요. 한 시간이 지나니 덩어리들이 생겼는데요. 틀에 놓고 꾹 눌러서 모양을 만듭니다.
2: Está bien rico. Esto es pura sangre.
1: Sí.
2: Ahorita no sale, no, ya a veces hago 8, 12.
0: 보관을 위해 소금까지 뿌려주면 끝.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 먹는 데까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치즈는 거의 매 끼니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요. 치즈로 단백질을 보충한답니다.
1: 아, gracias. 오, 이것도 아주 신선한 치즈, 염소 치즈. 깨리고. 와, 아, 이 치즈 맛이 엄청 고소하고 살짝 짭조름해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그런 치즈랑은 아예 다른데요.
0: 평소 드시는 대로 챙겨주셨는데. 마게이 모초식 한 끼입니다.
1: 이거 오늘 우리 할머니 만들어준 할머니표 멕시코 국밥이죠. 밥 들어갔죠? 국물 있죠? 우리 치즈로 마무리.
2: Se va comiendo. Si quiere revolverlo, si quiere echarlo así.
3: Así.
0: 뚜르띠아의 밥을 싸 먹는 건 생각 못 했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1: 깨리꼬.
2: 이따리꼬.
1: 깨리꼬. 밥이랑 감자랑 치즈가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치즈가 엄청 고소하고 이 감자는 부들부들하고 이 밥은 살짝 짭짤해서 간이 딱 맞고 생각보다 또르띠아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0: 어머니 옆을 묵묵히 지켜온 아들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
1: 이 tengo una cuando llego aquí primera vez.
4: Bajaron a los pueblos aquí a los pueblos más cercanos. A subir mandado de todo esto, lo que uno ocupaba.
2: Allá vive uno. Ya te han puesto uno aquí. En el pueblo no puede estar uno ya.
0: 가족들이 서로 위로와 힘이 되며 함께 살아낸 지난 시간은 척박했던 땅을 기름지고 온기가 가득하게 바꿔놓았습니다.
1: 아이고야, 우리 할머니 오늘 힘드셨죠? 오이, muchas gracias por su comida y todo el día. Le agradezco mucho.
2: Cuando vuelvan a dar vuelta.
1: Sí, sí. Muchas gracias y con mucho cuidado.
2: Pues sí, vamos con mucho cuidado.

0: Nos vemos. Gracias. Adiós.
1: 제가 사랑하는 멕시코 장소가 또 한 군데 늘었네요. 마게이 모초의 달콤한 인생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이런 과일은 어디 있는 거지?
2: 아니 이게 말이 되나?
0: 너무 신기한데?
2: 돌이 진짜 하늘에 떠 있어요.
0: 약간 얇은 실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2: 우와, 마술처럼 이렇게 흔히 생겼습니다.
0: 그 실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잼민이라는 말이야.
5: 어머머머.
6: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7: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이
8: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9: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10: 왜요, 쟤?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9: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10: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11: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예.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0: 시민은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1: 전 아니에요.
0: 한참 시국이 당길 때예요.
1: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1: 아니에요. 네.
2: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2: 국과수에서.
0: 국과수요.
2: 22년 동안 근무하시.
0: 국과수 22년이요?
3: 교수님. 네.
0: 제떡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3: 그렇죠.
0: 아, 진짜요?
3: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무전 취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0: 범인을 찾은 거예요?
3: 그렇죠.
0: 잘 찾구나.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4: 뭐죠?
0: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

0: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5: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6: 다들 한잔하나?
5: 네!
4: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7: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6: 야, 너 뭐하는 거야?
4: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7: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6: 너 이거 몇 개야?
7: 4개?
4: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7: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6: 뭐라고?
4: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6: 선배님! 너 어디 잘 들어왔어?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계절 여름. 산 좋고 물 좋은 청송으로 떠나왔습니다.
2: 저는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코미디언 류근일이라고 합니다.
3: 평소에 여행 스타일이 어떠세요?
2: 저는 일단은 맛집을 일단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여행지를 좀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1: 여행의 즐거움은 맛있는 한 끼에서 시작된다는 류근일 씨가 찾은 청송의 맛.
3: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뜨겁게 뜨겁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1: 더위를 단숨에 씻어내는 여름 주황산 폭포 기행까지.
2: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는데 무더위야 계속 꺼라.
1: 같이 여행 가실래요? 태백산맥의 푸른 줄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깊은 산이 포근히 감싸는 고장. 청송엔 오래전부터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 특별한 물이 있습니다.
4: 아이고 좋다 자 받아라
5: 짠.
4: 맛있다 나 한 잔 더
6: 건강해지는 맛.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분배도 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드시는 거예요?
4: 여기 약수물이라는 게요.
7: 약수요.
4: 맛 안 봤어요?
1: 긴 말 필요 없이 맛을 보면 안답니다.
2: 아이고,
4: 잡숴봐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4: 시기지요? 색깔이 한번 틀리지네.
2: 와, 탄산 맛이 나고 약간 새 맛이 나는데? 한 잔 더 드세요.
6: 네.
2: 저도 한 잔 더 마시려고요.
6: 다섯
2: 잔째세요?
1: 조선시대부터 이름을 알렸다는 약수. 천연 탄산과 철분 덕에 톡 쏘는 청량감과 은은한 술맛이 특징이죠.
4: 어제 저희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오늘 속풀이 하러 왔는데 이 물 마시니까 속이 편안해지네.
2: 아, 그래요? 술을 안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4: 그 얘기는 하나만 하지요. 그래도 뭐 밥 색깔도 약간 파랗게 하고
2: 그래요?
4: 요물로 닭백숙을 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요.
8: 저는 약수!
9: 미안해요!
2: 이 물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닭백숙 맛도 정말 기대됩니다.
1: 여름 보양식 백숙과 약수가 만나 탄생한 청송의 별미. 약수 백숙을 언 60년 동안 만들어왔다는 이곳.
10: 약수 활용하고 일락불락하고 음식이 많이 필요해요?
11: 완전히 다릅니다. 육수 맛이 풀리고 닭 육질이라든지 육수는 부드럽고 잡내도 많이 잡아주고.
1: 특유의 술맛을 줄이기 위해서 약수를 일주일간 숙성해 사용하는 게 맛의 비법. 여기에 닭백숙의 짝꿍, 고소한 녹두죽이 등장을 하는데요.
11: 녹두는 조금 차는 편이고 닭은 좀 따뜻한 음식이니까 같이 해놓으면 그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1: 오직 부드러운 닭다리만 사용해 끓여낸 백숙. 닭가슴살은 잘게 다져 불고기로 만드는 게 이 집의 방식. 퍽퍽한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대접할까 고민한 결과라죠.
2: 안녕하세요. 아, 야, 이게 백숙.
7: 네, 여기 닭가슴살을 만든 불고기예요.
2: 아, 이게 불고기. 아.
1: 이게 바로 약수로 만든 보양식 한상. 메인 요리 백숙부터 맛을 보는데요.
2: 아, 또 제가 유행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 외치고 먹어야 더 맛있어가지고. 야르. 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까 약수에서 약간 쓴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그런 맛 안 나고 그냥 너무 맛있고 담백한 그런 백숙의 맛입니다. 어우, 녹두맛도 지금 굉장히 구수하고 아까 물 먹어가지고 건강해졌는데 이거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1: 이름도 낯선 닭불고기. 맛은 어떨까요?
2: 오, 분량이 진짜 장난 아니고 제육볶음 먹을 때 그런 불고기 맛도 나고.
1: 청송의 보양식을 제대로 만끽하는 시간. 뜨끈한 약수 백숙으로 기운 북돋았으니 시원한 계곡물 찾아 주황산으로 향합니다. 월출산, 설악산과 더불어 3대 암산으로 불리는 주황산. 유네스코 수익의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신비로운 지형과 희귀 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거대한 보고입니다.
2: 와, 벌써 멋있다. 벌써. 우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 색깔이거든요.
8: 왜 초록이세요?
2: 제 이름이 류근일이거든요. 예, 근일, 그린. 아, 약간 예,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예, 각 계절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름의 색깔은 초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황산이 전부 다 초록이네요.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입니다.
1: 주황산을 대표하는 거대한 기암 시루봉. 떡을 찌는 시루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었다죠.
2: 와, 진짜 멋있다. 와, 이게. 와, 보이세요? 이건 진짜 웅장하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데.
1: 하늘을 가릴 듯 양옆으로 거대한 암벽이 우뚝 솟아 있는 곳, 바로 용추 협곡입니다.
2: 뭔가 이 협곡을 지나가면 새로운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오!
1: 협곡을 넘어서면 시원한 물소리가 여행자를 반겨줍니다. 폭포의 물줄기가 승천하는 용을 닮았다는 용추폭포.
2: 오, 진짜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용이 이렇게 올라갔나? 용이?
1: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 물길은 또 다른 절경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미터 절벽을 타고 쏟아지는 폭포. 주황산 폭포 중 유일한 2단 폭포이자 가장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용연 폭포입니다. 마주하는 순간 절로 발길이 멈춘다죠.
2: 주황산 자주 오세요?
8: 아니, 처음 왔어요.
2: 아, 처음 오셨어요? 네.
8: 저 서시 살다가 오늘 간만에 왔는데 계곡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 가슴이 뽕 뜨는 것 같습니다.
12: 아, 너무 행복해요.
13: 말라.
12: 아니, 제가 맨날 회사 다니고 집에서 맨날 있고 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도 온 건데 밑에 뭐 돌이라든지 걸리는 게 없고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2: 에어컨이 필요 없죠.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산에 그 이 협곡 같은 이런 좁은 곳에 저기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갖고 에어컨 바람은 그냥 저리 가라죠.
1: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선 느끼지 못했던 여행. 거대하고 변함없는 자연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건 왜일까요? 산길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세월 등산객들의 허기를 달래준 작은 식당들이 눈에 띕니다.
2: 할머니 안녕하세요.
14: 예.
2: 아, 예. 네.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14: 손갈국수, 갈국수.
2: 이걸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14: 예. 아. 그래가지고 삶아가 파잖아.
2: 아, 직접. 와.
14: 내가. 네. 요월지게 32살에 왔어. 32살에 왔는데 지금 내가 97살이야.
1: 주황산 터줏대감이라는 이영수 할머니. 구수한 콩가루를 섞은 국수는 새색시 시절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이랍니다.
14: 또 나가 밀만 억질로 밀레터로 그래 해야 맛있지. 물렁물렁하면은 맛이 없어한데.
2: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가 진짜 직접 이렇게 반죽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손이 말랐는데 네, 이거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14: 힘들고 하면 뭐 하지? 아, 힘이 안 되네.
2: 아, 힘이 안 드세요? 와, 대단하시네.
14: 나 100살 다 돼가는데 뭐 힘쉬지 마.
1: 32에 홀로 돼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매일 밀가루를 한 포대씩 밀어야 했다죠.
14: 오케이.
2: 네? 다 된 거예요?
14: 끝.
2: 와,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이거.
1: 97 할머니의 일생이 담긴 칼국수 한 그릇.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14: 그래도.
2: 네, 안녕하세요.
14: 아, 예, 얼른 와서.
2: 예. 네. 아니, 저기. 할머니가 손 칼국수 직접 미시는 거 보고 예, 예, 그러고 예. 왔습니다.
14: 나이 100살 다 돼서도 일을 너무 잘한다.
2: 그러니까요.
14: 아, 일 내보다 더 잘해.
2: 아,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14: 시어머니 한 내가 50 몇 년 살도 52년까지
2: 아, 그럼 며느리시구나. 와.
1: 자리에 앉기 무섭게 솔솔 풍겨오는 기름 냄새.
15: 간이 딱대요.
16: 맛있어.
1: 노릇하게 부친 전이 눈길을 끕니다.
16: 맛있다, 맛있다.
2: 아,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17: 저희 산나물 모둔 전인데요. 네.
15: 아, 지금 산에서 따와서 그런지. 아, 신선하네요. 여기... 50년 지기 친구예요.
2: 50년이요?
17: 예. 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고 살아왔으니까 등산 모임으로 해서 여기 자주 왔었어요.
2: 아, 그래요?
17: 근데 친구들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서. 오늘 새벽에 출발했죠.
2: 아, 그러면 주황산 동반하시고.
1: 직접 심고 가꾼 제철 산나물만 사용한다는 산나물 전.
14: 여기 뭐 뽕나무하고 찬나물하고 산미나리하고 뭐 티나물하고 뭐 곤드리하고 다 들어갔어 여기.
1: 도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산나물들. 직접 키운 산나물과 손수 반죽해 밀어낸 손칼국수. 고부의 음식엔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14: 물을 좀 넣어야 맛이 있다. 칼국수.
1: 멸치, 새우, 표고 등 가진 재료로 감칠맛 나게 우린 육수와 어우러지는 구수한 콩가루 면. 65년 세월을 품은 손칼국수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14: 맛있는 거
2: 드세요. 아, 칼국수. 정성이 아주 가득 들어가 있는 예, 음식입니다. 오, 칼국수가

0: 와, 진짜 이게 엄청 담백하고 국물이 진짜 뭐랄까 이게 깊은 맛인데 엄청 고소합니다. 일단 면이 손으로 이게 반죽을 직접 하셔가지고 그런지 엄청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1: 화려하지는 않아도 수월의 내공이 깊게 배어있죠.
0: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아, 확실히 저는 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뜨겁긴 뜨겁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1: 향긋한 산나물 전도 한번 맛보시죠.
0: 와, 일단 식감이 너무 좋고 나물의 그 향기하고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 이거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1: 바삭한 반죽 속 부드러운 제철 나물의 식감, 여름이 선사한 자연의 맛입니다. 산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계절을 품습니다. 넉넉한 주황산에 기댄 고부의 여름은 오래도록 깊어지겠지요.
2: 굴속하고 10도 이상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 삼목도리에.
3: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지금. 뭐 7시만 자르면 이거 한 명발이 꺼진다, 꺼진다. 아,
2: 올 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0: 아우, 맛있다.
4: 진짜 맛있어.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7: 잼민이라는 말.
8: 어머머머.
9: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0: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이.
11: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12: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13: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12: 일단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14: 저는 추억이 이렇게 쌓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15: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16: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얼핏 보면 털뭉치 같기도 하고 단단한 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 레게 머리를 연상시키는 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다. 헝가리 유목민의 삶과 초원을 지킨 개.
2: 아빠이 teljesen az életük árán is védenek minket.
3: királyt őrző kutyát.
1: 수세기에 걸쳐 진화한 두껍게 꼬인 털은 자연이 빚어낸 천연 갑옷. 누구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개는 전사가 된다. 헝가리 대평원의 평화를 지킨 땅의 수호자. 유목민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이 개는

0: 천년의 역사가 살아서 움쉬는 작지만 매력적인 나라 헝가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개를 키우고 인구 대비 반려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헝가리 대평원은 국토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초원지대. 유럽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바람의 들판. 하늘과 땅 사이 숨을 곳이 없다는 이 거대한 평원에서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1: 나 이스메이테 요멜랑 고작 챈베
0: 대대로 호르토바지의 목동으로 살아온 레헬 씨의 가족. 드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려면 두 마리 이상의 개를 키워야 한다.
2: 마로스 마로스
3: 마로스 티스타베르 코몬도 kicsikoromtól mindig volt nekünk, tartottunk a nyáj mellett komondort. Hát ők 10 hónaposak most.
0: 목동들에게 코몬도르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 본격적인 목축처를 앞두고 10개월 된 마로쉬를 새로 입양했다. 함께 입양한 마로쉬의 자매 디사.
2: 나 데리고.
4: 아빠 már kicsi korom óta körül van véve komandorokkal. Ők nagyon sokat segítenek neki, többet, mint amit én.
0: 목장 선배인 양모리게 신카는 덩치만 큰 신입이 못마땅한 눈치다. 초원이 다시 숨을 쉬는 봄은 양들의 방목이 시작되는 시기다. 연한 풀잎은 겨울을 난 양들의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개들에겐 각자 맡은 임무가 있다. 목동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신카. 날쌘 움직임으로 양들이 위험한 구역으로 벗어나지 않게 통제한다.
1: 예! 미치나! 나르젤리베! 나르젤리베네! 아저드잖아.
0: 혼자서 200여 마리의 양을 원하는 방향으로 거뜬히 몰아가는 선수 중의 선수다.

0: nincs annak a veszélye, hogy esetleg valami ragadozó jöhet.
1: 맹수들의 공격 위험이 적은 한낮은 수호견인 코몬더르가 힘을 비축하는 시간. 양모리개 신카가 부지런히 양을 쫓는 동안 코몬더르는 주변을 맴돌며 양과 목동, 심지어 개들의 안전까지 보호한다.

0: 안 보는 것 같아도 작은 움직임까지 주시한다.
1: Komondó a kutyáink szépen felvegyék a ritmust a juhokkal, lassan, fokozatosan rájönnek arra, hogy nekik mit kell őrizni.
0: 목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양모리개와 달리 코몬도르는 독립적이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
1: Természetesen, hogyha róka vagy netán hiúz kerülne a nyáj közelébe.
0: 코몬도르의 유래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헝가리 유목민이 있는 곳엔 늘 코몬도르가 있었다. 북방 유목민의 역사는 곧 이주의 역사. 그들이 기르던 가축은 힘센 자들의 약탈 대상이었고, 전쟁에 패배한 유목민은 가축을 기를 초원과 삶의 터전을 찾아 도망쳐야 했다. 6,000km에 달하는 장대한 이주 끝에 도착한 곳은 헝가리 대평원. 그곳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고, 북방 유목민들은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 양들 곁에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흰 개가 함께 있었다. 북방 유목민들은 24시간 맹수로부터 가축과 목동들을 지키는 이 개를 신성하게 여겼다.

초원의 밤은 목동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 맹수들의 습격이 있을지 모른다. 어둠이 내리자 마로시와 디사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아무도 없는 울타리 주변을 쉴 새 없이 살핀다. 양과 목동들이 긴긴 밤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것은 코몬도르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코몬도르에게 가족을 지키는 일은 본능인 동시에 대대로 이어진 사명이다. 이웃 힐다 씨의 목장에서도 코몬도르를 키운다. 힐다 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 말과 양 등 가축 300마리를 지키는 것은 6마리의 코몬도르다.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각자 맡은 구역이 있다. 목장을 몇 바퀴 돌아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지루해진 코몬도르.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던 녀석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목장으로 다가오는 낯선 불빛. 순식간에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0: 군대가 물러서지 않자 더욱 맹렬히 지저대는 녀석들.
1: 여기 헬로 시어 시어 시어 이제 시어 헬로 시어 시어 여태 여기 여기 여기
0: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힐다 씨의 이웃이었다. 주인이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다. 늑대, 자칼, 코요테와 같은 야생 포식자들에 의한 피해는 세계 전역에서 발생한다. 코몬도르의 독특한 경계 방식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칼. 서서히 목장 안으로 다가오는데. 잠든 양처럼 보이던 것은 사실 코몬도르.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숨죽여 기다리는 것이다.
2: 코몬도르 munkája nagyon erős védő ösztön kell és a nagyon magas dominancia.
3: De természetesen, hogyha harcba kell bonyolódni, akkor ez egy nagyon jó.
0: 코몬도르를 목장에 투입했을 때 양의 피해가 줄어드는 현상은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코몬도르는 자신의 세력권 안에 적이 침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코몬도르는 어떻게 대평원의 소호자가 됐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헝가리의 소도시 오차로 향했다.
4: Hi, Jonathan.
5: Nice to meet you.
6: Nice to meet you.
7: Yeah. Még fiatal, egy éves volt február végén. Úgyhogy most jöjjenek, és akkor megmutatom. Gyertek!
0: Madang 한쪽에서 나타난 코몬도르. 분명 강아지라고 했는데.
4: 오, 얘는 엄마인가 봐요.
7: Hát ilyen nagy lett, igen. Ekkorára nőtt, és még csak egy éves. Nagyon szép képet vágjál, látod? Egy éves vagy még csak, ugye mondják? Meg egy kicsit beszeli.
0: 순해 보이는 얼굴이 인상적인 녀석의 이름은 친카. 유럽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한 혈통 좋은 개라고 한다.
7: 세이펜. 세이펜. 얘네 figyel.
0: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몸을 일으키는 친카.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주인이 아닌 것을 알고는 힘껏 뿌리치는 녀석.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목줄까지 빠져버렸다. 아직 어리지만 몸속 본능이 깨어나는 것.
7: 네, 얘네.
4: 미안해.
7: 은하로 파이터. 기페이제텐 테르레트르제스테 바지. Vagy inkább úgy mondom, hogy értékek őrzésére használják. Kodik az idegenekkel szemben viszont bizalmatlan. Hello! Sziasztok, szia Abba! Megérkezett Sziget királya Abba is. a világgyőztes és Kraftgyőztes Commodore.
0: Olé 3살이 된 친카의 오빠 아바. 친카보다 큰 몸집을 정교하게 꼬인 털이 뒤덮고 있다.
5: 이 속옷 이 산 이 속옷 이 세트우점 이
0: 털이 눈을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 의젓한 아바 옆에서 친카는 어리광쟁이 꼬마 같다. 코몬도르의 털은 태어난 지 10개월부터 자연스럽게 꼬이기 시작해 두 살이 지나면 레게 머리 스타일로 완성된다.
7: Ez még félig egy kölyök szőr. Olyan 9-10 hónapos kora körül kezd összeállni a szőre.
0: 사람이 아닌 시간의 손길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7: Ami már itt esetleg, ha mutatom, akkor itt hátul már látszódik, hogy kezd ilyen zsinórokra összeállni.
0: 친카의 머리털은 부드러운 곱슬이지만 엉덩이 부근에선 단단하게 꼬인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속털과 생후 1년부터 자라는 거친 겉털이 서로 꼬이고 감기며 완전한 코몬도르가 탄생한다.

엘리자벳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한 장의 서류. 조상에게서 유전될 수 있는 질병에서부터 뛰어난 특성까지 추적할 수 있다. 가족에겐 친밀감을 주고 타인에게서 자신을 방어하는 꼬인터는 코몬도르만이 가진 정체성이다.

헝가리는 세계의 이름을 알린 유명한 견종이 많은 나라다. 드넓은 평원에서 살기 위해 발빠른 사냥개와 용맹한 소견, 영리한 목축견이 필요했다.

0: 하지만 이 개 앞에선 모든 개성이 무용지물. 처음 보는 독특하고 정교한 털의 움직임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코몬도르를 비롯해 헝가리를 대표하는 견종들이 모두 참가한 이번 대회. 우수한 개를 선발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코몬도르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
1: Representatívvá teszi a hosszú, szalagos, de ezeket az értékeit akkor is meg kell őrizni, mert ettől komondor a komondor.
0: 다른 견종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털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광활한 헝가리 대평원은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가 공존하는 땅. 바람이 살을 내고 태양은 대지를 태운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한 생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양을 지키며 초원에서 살아가는 코몬도르도 예외는 아니었다.
2: 하나만 nagyon egyszerű pásztor embernél. Ahol eleve a téli hidegbe is nem bújhatott be a kutyaházba, hanem valahol szabadon az állat karám körül, vagy az állatok körül.
0: 수세기 전 코몬도르의 털은 지금과 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드러운 속털과 거친 겉털이 엉키기 시작한 것. 수시로 변하는 계절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 코몬도르의 털은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이 선택한 방향으로 진화했고 굵은 끈 모양의 털다발, 코드 형태로 굳어진다. 코드화된 털을 가진 코몬도르만이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
2: 카람 körül vagy az állatok körül kellett szabad ég alatt pihennie. A téli hideg ellen is nagyon véd ez a szőr.
0: 굵게 꼬인 털 사이에 형성된 따뜻한 공기층이 차가운 바람을 막고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2: 코몬도르 nagyon élvezi és fekszik a napon. Egy bizonyos darabig egy idő után keresi az árnyékot, de megvédi a napsütéstől.
0: 흰색 털이 태양빛을 반사하고 털 사이의 공기층은 뜨거운 열이 피부에 직접 다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3: 아미 megvédi ugye az időjárástól is, meg hát rendkívül mutatós. Ez szinte egyedülálló, csak a pulinak van, ugye, meg hát csak azt az időjárást tudom mondani, sokan mondják, hogy régen a farkasok harapásától is megvédte őket.
0: 해질 무렵이면 나타나는 불청객.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맹수와 초원을 지키는 수호견의 생사를 건 결투. 두껍게 꼬인 털은 야생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존의 갑옷. 코몬도르는 헝가리 유목민의 신성한 방패다.

0: 헝가리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1: 하이, 여러포.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어요? I had a new puppy was born.
3: Right at the kívül itt senki más. Tegnap éjszaka megszülettek a kiskutyák. Lett hét kisfiú és öt kislány.
0: 코몬도르의 출산은 흔한 일이 아니다. 새끼들을 보려면 어미의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
3: Szerencsére Budza megismert benneteket, úgyhogy nem kell tőle tartanunk.
0: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도 어미는 계속 낯선 이들을 탐색한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작은 생명들. 곱실한 털이 어미를 닮았다.

한 번에 12마리를 낳은 대단한 어미의 이름은 보짜다. 먼저 젖을 먹겠다고 앞다투어 달려든 새끼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0: 성격도 기질도 가지각색.
1: Ők két hétig zárva van a, csukva van a szemük, és le van zárva a fülük. Tehát se nem látnak, se nem hallanak. Két hét.
0: 우리는 보째 출산 과정이 담긴 귀한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다. 진통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0: 자신의 큰 몸에 새끼가 깔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짜. 장장 9시간의 진통 끝에 12마리의 새끼가 무사히 태어났다. 코몬도르 어미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새끼를 낳은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큰 축복이다.
1: Fantasztikus érzés a születés csodája, látni, ahogy a kis kutyák megszületnek, és hogy a gyönyörű nagy kutyánkból sok ilyen pici kis kutya bújik ki a világra.
0: 유목 문화가 쇠퇴하면서 코몬도르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헝가리에서 태어난 새끼의 숫자는 약 90마리. 보짜의 출산이 더욱 귀하고 값진 이유다. 중앙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헝가리 대평원. 목동들의 삶의 터전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1944년 3월 독일은 국경을 넘어 헝가리를 침공한다. 평원 없던 대평원이 군인들의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히던 순간 겁없이 뛰어든 흰개.
2: Halt! Ich werde schießen! Vorsicht!
3: Tanyára egy gazdasági udvarban egy támadó kutyát.
4: Teljesen az életük árán is védenek minket.
0: 군인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이 총살당한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헝가리 유목민은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잃었다. 가축을 군 식량으로 쓰기 위해 사살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목민들은 야생 포식자와 도둑의 침입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다. 현재 헝가리에 남은 코몬도르는 2천여 마리. 코몬도르의 멸종 위기와 함께 헝가리의 목축 문화도 서서히 쇠퇴해갔다. 더 이상 초원에 살지 않게 된 코몬도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5: Sziasztok, sziasztok. Gyertek be, gyertek. Jó napot.
0: 웅기 씨는 몇 해 전 큰일을 겪었다. 제작진을 보고 짖기 시작하는 코몬도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핀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5: Ő az az ominózus kutya, aki megállította a betörőt.
0: 올해 5살 된 차플라가 이야기의 주인공. 안 그래도 큰 녀석이 몸을 일으키자 주인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다.
5: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Évek körüli történet, ami úgy történt, hogy az egész család házon kívül volt.
0: 유독 어둠이 짙게 내리던 밤.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어온 웅기 씨는 마당에서 서성이는 검은 형체를 발견한다.
5: 아기 természetesen nem odavaló volt. És gyakorlatilag hát átszaladt rajtam a félelem, most mit csinálják, hát nem egy kis emberről volt szó, és ez segítségem lesz ebbe az egészbe, ez úgy is történt egyébként.
0: 차플라는 단숨에 도둑에게 달려들더니 끈질기게 물고 놓지 않았다.
5: Így elmondva nem is lehet talán olyan nagyon. Ezt látni kell, hogy egy 70 kilós kutya hogyan védi az ő általa birtokolt területet, ami elvileg az övé, és akár az életét is adja azért, hogy oda ne menjen be más.
0: 싸움은 30분 이상 이어졌고, 차플라의 맹렬한 공격에 도둑은 당황했다.
5: És gyakorlatilag, ahogy észrevett engem is, elmenekült.
0: 용감하게 도둑을 막아선 차플라. 녀석이 아니었다면 웅기 씨는 집에 있던 사업 자금을 모두 잃게 됐을 것이다. 그날 차플라가 지킨 건 단순한 돈이 아닌 웅기 씨 가족의 삶이었다.
5: 에브 하스바 네 generációja együtt. De még soha nem fordult elő semmilyen szituációba, hogy a anyukám 74 éves, vagy a kisunokám 1 éves, hogy még csak egy morgás sem.
0: 양과 목동은 아니지만 코몬도르의 후손들에겐 그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아침부터 마음이 급해 보이는 힐다 씨. 목장에서 가장 튼튼한 양의 젖을 짠다. 올해 7살이 된 리지. 헝가리 사람들은 가족이 아플 때 양젖을 먹인다. 리지는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으려다 다리를 다쳤다. 코몬도르가 나이가 들면 가볍고 편하게 지내라고 털을 잘라주기도 한다. 힐다 씨도 그랬다. 털을 자르는 바람에 리지가 더 크게 다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0: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는 힐다 씨. 다친 리지를 보니 다른 녀석들도 신경이 쓰인다.
1: Ez most a tieteké, ez a hús, gyertek, gyertek, apaj. Csuki, Dália, mindenki jön, apaj.
0: 양고기 냄새를 맡고 달려온 다섯 마리의 코본도라. 커다란 덩치만큼이나 먹성도 좋다.
1: 냄? 을? 쉿! 어서좀.
0: 큰 다리 하나씩 받아드는 코먼도를 오랜만에 진수성찬해 어젯밤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 뼈까지 순식간에 해치우는 녀석들이 가족이라면 절대 해치는 법이 없다.
1: 레고랍 10kg-t kellett volna egyetek, de most sokkal többet megettetek. Legalább 3 nagy tyúkot.
0: 힐다는 물론 목장의 작은 동물조차 코몬도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 Mindig amikor egy kis állat kerül ide, baromfi, vagy akár bárány, vagy bármi, akkor azt mindig megmutatom nekik, hogy ez innentől fogva ide tartoznik a farmhoz, tudják is, és innentől nem is bátják, de látják az ő látszik, hogy nem bántják sem a kis macskákat. Apaj!
0: 코몬도르의 큰 키는 적에겐 위협이지만 가족들에겐 높은 울타리가 된다.

0: 부째 출산이 있은 지 8주 후 우리는 다시 벨라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새끼들이 얼마나 컸을지 궁금했다.
1: 오랜만이야.
2: 보차.
1: 오랜만이야.
0: 기력을 되찾은 보차가 문 앞까지 마중 나왔다.
3: 야, 예쁜데? 오케이. 우와, 많이 컸네.
0: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몸집은 이미 웬만한 중형견 크기다. 8주 전에 봤을 땐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튼튼한 강아지로 성장했다. 한창 궁금증도 호기심도 많아질 시기 새끼들에게 먹이줄 시간이 되자 곱게 다진 고기를 여러 곳에 나눠 담는다. 강한 체력과 투지를 위해 8주부터 생식을 조금씩 먹인다. 아직 어리지만 먹성은 성견 못지않다. 먹이를 다 먹자 못내 아쉬웠는지 어미와 누나의 입을 달랜다.
4: 에스 teljesen hasonlít a farkasoknak a viselkedéséhez, ahol elmennek a nagyok, nagy testvérek elmennek vadászni, megeszik az ennivalót, hazamennek, kiskutyák oda mennek, elkezdik nyalni a nagyobbaknak a száját, akkor azok kiöklendezik, és azt teszik meg a kiskutyák. Itt tanulnak meg ők húst enni.
5: 그
4: szép kis komondorai, ő
5: bandita.
4: Neki jön ma a gazdája.
5: Neki jön ma az új gazdája. És mikor jön
4: ma? Hát szerintem fél óra múlva körülbelül.
0: 헤어짐은 슬프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다.

0: Úgyhogy így boldogan engedjük el őket, hogy egyre több helyen legyen sok szép komondor.
1: 새로운 가족이 될 젊은 부부가 도착했다.
2: Szerettünk volna nagy testű kutyát, ami házőrző, de ahogy a Lajos is elmondta, hogy családbarát kutyát szerettünk volna, és hát azért...
1: Jomcsorom 보기 힘든 어린 코몬도르의 첫눈에 반해버렸다. 코몬도르를 입양하는 일은 오랜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수록 헝가리인의 뿌리는 깊고 단단해질 것이다. 자꾸만 새끼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보자. 이제는 정말 헤어질 시간. 새끼가 집 밖으로 나가자 고개를 돌리고 있던 보자도 뒤를 따른다. 새끼를 입양 보내기 시작한 지 20년. 이만하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니 아쉬움이 밀려든다.
0: Hát ez olyan érzés, mintha a saját gyereket küldenénk el, és hát bízunk benne, hogy szép élete lesz.
1: 아직 천진난만하기만 한 녀석들도 언젠가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길 것이다.
3: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만은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카스만.
1: 2025년 9월. 계절이 지나 다시 찾은 대평원의 목장.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헝가리 유목민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로시와 디사는 이제 생후 15개월, 수호견 경력 6개월 차다. 자세히 보니 그새 마로시의 털이 많이 꼬여 있다. 부드러운 털이 단단한 갑옷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마로시와 디사는 어젯밤 뜬 눈으로 세웠다.
4: Két komondor, este, amikor elengedtük őket, egész éjszaka őrizték a területet, őrizték a rájuk bízott jószágot.
1: 환하게 아침이 밝자 편하게 몸을 누이는 마로시와 디사. 방목을 나가기 전 짧은 잠을 청한다. Oh. 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됐다. 영양 많고 싱싱한 풀을 찾아 나서는 양떼들. 코몬도르는 헝가리 유목민의 삶을 지탱해준 믿음직한 동반자였다. 헝가리 유목민은 목동이 새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코몬도르를 건넨다.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오랜 세월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헝가리인의 영원한 소견 코몬도르.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농가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2: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2: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4: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5: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6: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5: 그냥 순백으로.
7: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8: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5: 연매출이.
8: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걸 두 개 박는
2: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1: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다.
3: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8: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9: 성교육.
8: 예,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가 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조차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10: 트렌드인데 예. 따라하고 싶지 않다. 네. 제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8: 나이 상관없는데요.
10: 아, 그래요?
8: 발끈하게 네. 하시죠.
10: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유행하는 그 바지를 요, 요만큼 내려있는 롤라이스.
8: 롤라이스요? 같은 롤라이스.
10: 이게 롤라이스잖아요.
8: 무슨 롤라이스가 뭐예요? 저당 딸밥이에요? 롤라이스가 아니라고요. 롤라이스. 어쨌든 롤라이스든 롤라이즈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유행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11: 네.
8: 사실 요즘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1: 맞죠, 맞죠.
8: 아,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혐오 신조어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부모의 첫 성교육 주제는 바로 혐오 문화입니다. 니 편, 내 편, 끼리끼리 놀아요. 바로 이겁니다.
12: 밤티.
13: 밤티.
14: 다섯 살 때. 비속어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말 막 썼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 나 이거 본 것 같아. 근데
11: 아니, 제니?
8: 봐봐, 완전. 아니, 요즘에 아주 쓰라고도 안 해. 저렇게 모자 쓰고 이스텐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개저씨잖아. 아니, 좀 아저씨 임신하셨어요?

0: 아, 요즘 우리 아이들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뭐 단톡방, 밈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요. 어떤 혐오 표현들이 나타나나요?
1: 네, 전에는 약간 이제 들었을 때좀 무시무시한 욕이라고 한다면
0: 네.
1: 요즘은 경멸이나 혐오가 좀 일상화가 됐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처음 듣는 혐오 단어도 많고 했지만 뭐 이런 허버허버, 정병, 급식충, 남충, 한남,
2: 노래
1: 한녀,
2: 허공은 뭐야?
1: 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그냥 듣기에는 이게 욕인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경멸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0: 그래요?
1: 것들이 나오고 그게 항상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게좀 문제입니다.
3: 근데 저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허버허버 있었잖아요.
0: 어, 이거 뭐야 진짜 무슨 뜻이야?
3: 허버버 뭐예요?
1: 이제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런 신조어인데 이게
3: 네?
1: 특정 커뮤니티에서 남성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0: 아,
1: 혐오적인 프레임 씌워주면서 특정 집단을 좀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좀 쓰여지게 된 그런 단어입니다.
3: 아니 그냥 허겁지겁 먹는다고 하면 되지 뭐 허버허버라고 그래요. 저만 해도 초식남 뭐 초식녀
0: 그치,
3: 그런 느낌은 알았는데 아까 한남 한녀 그것도 저는 생소하거든요.
0: 아니 근데 경아 씨는 그 한남 한녀 이걸 뜻을 몰라요?
3: 아니 저는 지금 딱 듣기로는 한동안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대세니까 한남동 사는 한남동이 대세라 해서 한남동에서 노는 한남 한녀 뭐 이태원
0: 아니 해석도
3: 근처.
0: 굉장히 우아하고 그렇죠.
3: 네,
0: 생각하는 모든 게좀 약간 우아하고
3: 그런 느낌?
4: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약간
3: 한마는
0: 쓰면 안 되죠.
5: 지금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혐오라는 단어에는 네. 나쁘다, 밉다라는 그 뜻 외에 역겹다라는 감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아보는 그런 어떤 태도나 말의 표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네.
5: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0: 나쁘죠.
5: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혐오 표현 중에 극혐 이것도 많이 잖아요.
5: 그렇죠.
0: 네, 극혐 이런 거 많이 써요.
3: 또 혐오한다.
5: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이 64.2%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82.9%가 온라인에서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 조사거든요. 근데 2026년 지금 혐오가 훨씬 더 확산되고 심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우려되는 거죠.
0: 이런 혐오 문화가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접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혐오 표현을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는 건가요?
5: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세상이 제2고향이고 모국어를 배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승패를 극도로 집착하는 게임, 채팅창에서 혐오 표현이 많다고 해요. 이기기 위해서 이제 1초 만에 말하면 딱 타격감 있게 쓰러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약자 비하라든지 이렇게 막 치명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고 나서는 게임하고 연결된 게 남초나 여초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애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0: 아무래도 이제 저희처럼 미디어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나 뭐 이제 악성 댓글 이런 걸 이제 좀 피하기가 힘든데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4: 맞아요. 저도 이제 막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고 키우는 거의 한 6년 정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네. 좀 제 얼굴도 외모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나요? 막 그러니까 막 돌려 말하는 거야. 이제는 좀 그만 먹어도 괜찮을 듯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3: 먹는 거죠 왜 그걸?
4: 꽃무늬 입으면 네. 뭐 교회 다니신다더니 무당이신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3: 왜 그래?
4: 진짜 용해 보이나 봐요.
3: 왜 그래?
4: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3: 오, 멘탈 세다.
0: 네. 근데 은지 씨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좀 타격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화 씨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3: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둘 다 개그맨이다 보니까 관찰 예능을 많이 찍게 되는데 그럼 아시겠지만 약간 스토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조금 이제 또 개그맨 특유의 이제 불 들어오면 좀 과장된다고 더 이제 과하게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나가면 댓글이 애미 애비가 저러니 애들 어떻게 클지 그래,
0: 애미 애비란 표현 좀 그렇죠.
3: 네, 아니 그냥 그게 무시하면 되는데 상처가 받아요.
0: 그럼요. 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쌤 씨도 좀 그런 경우 있었어요.
2: 많았죠. 네. 뭐 이런 돼지 같은 X이 왜 나오냐. 그만 좀 줘 먹어.
3: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2: 아, 정말 직설적으로. 그때 또 근대 브라이트도 하면서 뭐 네가 뭐, 네. 뭐 아냐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예능했으니까 애들도 갖고
3: 다니고
2: 또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제 주변에 다 이 공격 다 한 번씩 다 당했어요.
3: 왜 그러나 몰라.
0: 맞아요. 지나친 관심의 표현일까라는 생각으로 좀 위안을 삼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되면 또 깊은 상처로 남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 조사를 했는데 교사의 85%가 학교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했고 옛날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혐오 대상에

0: 같아요. 그리고 외모 등급이라는 게 혐오의 축소판이에요. 사람을 쫙 줄 세워서 위아래로 가르는 거. 이게 이제 혐오의 기본이거든요. 외모를 등급 매기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어딘가에 껴야 돼요. 그 어떤 가치체계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공격하고 자기 스스로는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얼굴 합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구경거리나 재미의 소재로 삼는 그런 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왜 하니?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장난이라는 거거든요.
1: 혼자만 한으로 할 일이야.
0: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의 고통이나 뭐 힘듦을 거의 이제 느끼지 못하는 비인간화하는 그런 신호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2: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우리 아이들 일상에 파고든 혐오 문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보자. 오! 다양하게 아들이네요. 열렁열렁 못하네요.
3: 자, 집합 줄 옆줄 맞춰주고 앞줄도 맞춰주고 옳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4: 놀이터에서 놀다가 잼민이라는 말 들었던 적 있었어.
3: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기분 나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
5: 무리 같은 애들이 막 틀딱이라고 어른들 비하하는 말을.
3: 그 말을, 그런 말을 들었어?
5: 네.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1: 틀딱, 어머. 틀딱이 뭐지?
2: 틀리 딱딱딱 거린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늙은이 진짜 꼰대들, 요즘에 꼰대를 틀딱이라고.
3: 오늘 간장님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혐오 단어인지 아닌 단어인지 한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둘째 일어서.
6: 헷갈!
3: 자, 잼민이. 자, 혐오 단어다, 아니다. OX. 시작. 5, 4.
6: 야바로 정도는 아니니까.
7: 혐오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타랑 그런 데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8: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7: 수천 번은 들어봤어요.
9: 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단어라서 라고 했습니다.
3: 단어 정리 끝내요. 5, 4, 3, 2, 1, 땡. 자,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10: 그 장애인이라는 게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일반인한테는 쓰면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면 혐오 단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로 왔어요.
11: 멀쩡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래 내 장애인이야 이러면 왜 나한테 장애인이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기분 나빠 이런 생각도 드니까.
3: 나 다음 확인해주고 3, 2, 1, 땡. 유모차 혼자 이제 딱 남아있는데
7: 그 유모차가 그 얘들이 장난적으로 어린이를 놀아주는 애들 유모차라고 말하는 걸 들어가지고
12: 저 5살 때 비속어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말 막 썼었는데 모르고 썼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요.
13: 만약에 혐오 표현을 쓴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도 알려주고 사과를 받을 것 같아요.
14: 밤티 처음 들어봤고 곱창 났다?
2: 곱창?
15: 곱창?
2: 먹는 거 아니에요?
0: 곱창 났다 이렇게 할 때 좀 망했다? 뭐 아니면 뭐 완전히 이렇게 헝클어졌다?
14: 이거라는 말이
16: 있나 봐요. 피부색 다르다고.
17: 근데 이거 요즘에 종이 많으니까요. 밤나나 종이 좀 많으니까 주변에. 뭐 놀리려고 쓰는 거지만 어쨌거나 같이 어울리려면 안 쓸 수는 없는 시대?
14: 뭐 이런 댓글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남성 비하하거나 여성 비하하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보기 좋지 않아. 뭐.

0: 보이는 표현이어서. 잼민이 같은 거는 예, 저희 아이한테도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용했는데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1: 알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2: 아, 저 보면서 진짜 저부터도 문제가 심각했었네요. 저도 잼민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굉장히 아이한테 많이 썼고 또 아이가 제가 쓰니까 나쁜지 모르고 엄마 나 잼민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2: 나쁜 뜻인 줄 알았으면 아, 쓰면 안 됐을 것을. 잼민이라는 이 단어 이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4: 맨 처음에는 네.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됐었고요. 네. 처음에는 조금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수준이 낮다. 아. 말이 안 통한다. 아. 이런 식의 이제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는 연령 혐오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2: 야, 근데 내용이 이 뜻을 알다 보니까 그럼 내 딸을 내가 지금 너는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제가 너무
3: 적절하다. 우리 군대 다.
2: 네, 진짜 경멸스러울 정도로. 진짜 의미를 알아야겠네요.
3: 아,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네. 이게 뭐 유모차. 장애인, 치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경각심이 들고 이게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5: 맞아요. 제일 충격적인 게 그 흑인 비하하는 단어 숙인 자체가 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3: 네.
5: 최근에 그 윌리엄도 우리 와이프하고 비행기 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있는데 다른 애들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흑인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제 윌리엄한테 얘기 이거 절대 전 이거 입에다가 이렇게
3: 담지도
5: 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재밌다고 생각하면 다른 인종은 너를 대한 또 다른
3: 그쵸.
5: 비슷한 단어도 있을 수 있으니
3: 절대
5: 그거는
6: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향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막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걸 플레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플레이밍이 이제 불킷이 확 치솟는 것처럼 게시판을 활발 태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 전에 이렇게 게임 대화창에서 일단 프레임에 익숙해지고 아, 센 척해지고 그리고 상대한테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타격감 강한 단어들을 골라 쓰는 게 이제 혐오 표현으로 들어가는 입문인 거죠.
4: 또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뭐 기성세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공격하는 의미로 쓰게 되는데 그거를 특정한 사회 집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사실 세상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하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거야라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밈이나 짤이나 이런 걸로 소비하면서 확 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2: 그래서 저희가 이 카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이 요즘에 이제 혐오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씩 뽑아서 단어와 뜻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저부터 할까요? 전 용포티 카드를 집었는데요. 특정 40대 패션이나 행동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영포티 패션 입고 왔네. 그냥 입은 건데. 그냥 나 입은 건데.
2: 예쁘게 보려고 나중에 내가 예뻐서 입은 건데.
3: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예쁜 옷 입었는데 그게 조롱이 된 거.
2: 오, 부끄럽다. 저도 가끔 그럼 영포티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은 예쁘다.
3: 늘.
2: 나시 같은 거 입고 나가면.
3: 영포티.
2: 어디 겨드랑이를 드러내야 돼. 이러면 아시겠다. 갑자기 확 열받네.
4: 원래 예전엔 영포티가 남자가 타겟이었는데 요즘은 좀 확산돼서 젊게 입으려고 한, 트렌드하게 입으려고 한 남녀를 사실 다
2: 연령이랑 상관없이.
4: 예, 그러니까 남녀의 상관없이. 원래는 영포티 남자에게 좀 더 국한된 말이었어요.
5: 그치. 칭찬이었지 않아요?
4: 맨 처음에는 젊게 사는 40대라는 칭찬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하게 젊은 척하는 40대라는 S는구나. 그런 느낌에 좀 멸칭이 돼가고
2: 있죠. 아니 입는 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편하게 입게 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는 우리 진짜 가족 속상하네. 왜 나 찔렸나? 나 계속 내가 속상하니까.
3: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입은 건데.
2: 불편하죠 괜히.
3: 네.
2: 우리 찔렸나?
3: 아니 나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내가 보이게 이쁜 거 입은
2: 거예요. 내 눈에 제일 예쁜 거 나도 입었어.
6: 나는 영포티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2: 그걸 오히려 원하네.
3: 그럴 수도 있어.
2: 원하세요.
7: 제가 고른 건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래 고민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야, 너 결정장애야?
0: 맞아, 이런 말 많이 써요. 결정장애 있다고 하잖아요. 선택장애도 있어요. 선택 못하면 선택장애 있어서.
7: 맞아요.
4: 장애라는 말이 붙게 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해서 비하하는 의미로 진짜가 아닌 진짜 장애는 아닌데 부적절한 그렇죠.
7: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을
5: 건강장애처럼 그거 그 위약적으로
4: 실제 있는 의학적 병이 전혀 아니에요. 아, 의학적 증명이 전혀 아니고
5: 아, 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거 써본 적이 있어요.
2: 저도 저희 남편한테 아 우리 남편은 선택장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해줘야 그러니까. 돼 이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이 장애란 단어가 그죠?
7: 그것도 몰라서 썼던 맞아, 건데 맞아. 알게 된 거죠.
5: 외모 정병. 외모와 정신병을 합친 말로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뜻. 쟤 또 쫄봐? 외모 정병 아니야?
4: 저런 말도 요즘 아이들이 정말 그냥 와서 그냥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선생님 저 외모정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끼리도 제 외모정병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정신병, 장애 이런 게 이제 결국엔 소수자인 거잖아요. 아픈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희화하는 그런 단어들이어서 이제 좀 문제가
2: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실제로 정신병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문득 들기는 합니다.
6: 네. 네. 네. 저는 급식충이에요.
2: 급식충.
6: 네. 이렇게 보통 충자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네. 이 벌레다 막 이런 얘기인데 학생을 벌레에 빗대서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는 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급식충 또 몰려왔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1: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지.
5: 그냥 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6: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들어가면 모멸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2: 그래요. 아니, 옆에도 네. 지금 맘충도 이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기분이 또 별로더라고요.
1: 너무 안 좋죠.
4: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엄마, 아이들 다 뭐 급식 이런 것들 다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깔보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2: 아, 들으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경아 씨도 약간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1: 나 좀 우울해졌어요.
2: 우울해졌어요. 네, 언짢아요?
1: 언짢아.
2: 마음 오늘도 언짢아요.
1: 많이 언짢아요. 근데 네. 반성도 하게 돼요. 이 중엔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말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게 혐오인지 아닌지조차 사용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고 오죽하면 충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더 이렇게 좀 포용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기 때문인가? 더 인색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마음이 아파요.
2: 그러네요.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혐오 표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지 우리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잉턴 씨와 경아 씨가 준비를 한 게 있다면서요?
1: 아, 준비했죠, 준비했죠.
5: 네.
1: 샘 오라버니 출동.
5: 오케이.
1: 아, 이게 또 진정한 또 영포티로 거듭나기 위해서.
2: 오, 준비를 많이 하셨네. 어머! 변신, 변신.
1: 저 힙하게 선글라스에 키링 좀 달아봤어요. 아,
2: 그래요?
1: 어,
2: 네.
1: 짠해. 젊어 보이지 않나요?
2: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젊어 보이긴 한데.
6: 근데 그렇게 입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져요?
1: 수치스러워요.
5: 아니.
2: 어, 준비되셨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여, what's up, everybody? 난 오늘 완전 영하지 않아?
1: 아, 어디서 진짜 영포티 냄새나지 아니 은지야?
2: 약간
1: 우리랑 부류가 달라.
2: 약간 조금 나이감 못하고
1: 봐봐 완전 아니 요즘에 아저씨라고도 안 해. 저렇게 모자 쓰고 이스텐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2: 아니
1: 스냅백 좀 봐. 아저씨 임신하셨어요? 대박 사건. 아니 지금 어디 지금 4자짜리 이제 광어 낚시 하셨어요?
2: 진짜 세상 도와줬다 남자 임신도 하고
5: 무슨 뭐 아저씨도 아니 X씨라고 하는 아니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 종판이야.
1: 토핑하느라 거덜나셨쥬.
5: 아니, 와, 이거.
2: 한마디 못하시는데. 아니, 옆에서 보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해요. 막, 뭐, 끝이나 우리가 막, 저도 맞아, 막 웃긴 맞아. 웃기지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좀 이번에 좀 공수를 교체를 해볼게요. 예, 이번에 우리 경아 씨가 좀 당하는 입장이 대부분 어떨까 싶어요.
1: 안 하시면 안 돼요? 나 울 것 같아.
2: 무서워요.
1: 나 1위에 비하는 여자라 울 수도 있어요.
2: 아, 우리 경아 씨한테 한번
1: 알겠습니다. 네. 상황극이니까.
7: 네. 오케이.
8: 아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너무 예쁘지?
9: 어, 완전 제딩 같아. 귀엽다.
8: 칭찬인 거지?
9: 언니 완전 진짜.
5: 저 아줌마 왜 이렇게
8: 칭찬인데 왜
5: 머리숱에 있네. 아줌마.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아, 원전이 아줌마야. 나이 탑시나 좀 해봐.
8: 낚시나 하세요.
7: 아니, 근데, 맞아. 조금 애쓰게 냈었다. 영락 없는 아줌마인데, 약간 좀 솔직히 숭해요, 아줌마. 숭해.

0: 숭해요, 아줌마.
1: 뭐라고요? 순하다고요? 숭하다고요?
0: 응! 거기
1: 허가 좀
0: 쌀게. 숭해요, 아줌마, 진짜.
1: 아니, 이거 재미가 여기 이렇게 해서 키링까지 막 달고 하더라고.
0: 어, 죄예요, 죄. 괜히.
1: 아, 내가 죄야? 이제야?
2: 시작, 여기까지 할게요. 아, 지금 너무 이거 싸움 날 것 같아.
1: 아니, 지금 오늘 초능이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팬이라고 했잖아요.
2: 싸우지 말고.
1: 진짜 내가 구독자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2: 화가 너무 나. 약간 지금 글씨가 서로 막 지금 긁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떠세요? 이제 경화 씨 약간 긁히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1: 아니 이 표정을 카메라 보고 해보세요. 얼마나 도롱인지 진짜. 진짜.
3: 몇 살 잡을 뻔했어요.
4: 아, 저기 적혀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아니 근데 상황극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렇죠. 오버했지만.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꾸민다고 꾸몄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아 갑자기 벗고 싶을 것 같고.
2: 아니 그리고 그 단어가 이입해서 본 게 저도 지금 경화 씨랑 같은 또래다 보니까 갑자기 아줌마 이러니까
1: 그쵸?
2: 야 아줌마인 거 내가 알거든 뭐 이러면서 왜 나한테 어머 왜 이렇게 아줌마의 약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1: 아니 다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2: 나는 만족하니까.
1: 네, 네. 진짜 진짜 티 안 나 티 안 나 이랬는데 아줌마 이러니까 아줌마 티 나는구나 막 움츠러들게 돼.
2: 맞아요.
5: 보시면 이렇게 서로 혐오 표현을 쓰면 결국엔 말싸움이 붙고 싸우게 돼요.
2: 약간 언성들이 높아지더라고요.
5: 혐오 표현의 이게 효과예요.
2: 네.
6: 문제는 뒤에 숨어서 한다는 거죠.
2: 그러니까요.
6: 앞에서 하면 이렇게 반박이라도 하는데 네. 뒤에서 그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러니까요.
7: 세대 차별, 성별 차별 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혐오 표현 칩작이 하는 아이들은 특징은 뭐 있을까요?
1: 네. 왜 그러는 거예요?
6: 특히 이제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좀 불안하거나 또 집에서 왜 따뜻한 인정을 좀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 마음속에 불안이나 분노, 열등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집에서 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세계나 거친 이런 또래 집단에 나오면 그런 혐오 표현을 쓰지 않으면 내가 왠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그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너희 편이야 뭐 이런 어떤 가짜 소속감,
2: 가짜 소속감.
6: 이런 것들로 이제 결핍을 채우는 거죠.
5: 아이들마다 그 말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예를 들면 기분이 쉽게 흔들리거나 다른 친구가 놀리는 거에 금세 폭발하면서 혐오 표현을 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위축될 때 혐오 표현을 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양육자분들이 그걸 좀 관찰해서 어떤 패턴인가를 먼저 아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말을 우리 아이가 하는 것도 걱정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듣고 오는 것도 걱정일 것 같아요.
2: 이렇게 혐오 표현을 우리 아이 이제 휴대폰이나 대화 속에서 부모님이 발견을 했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진짜 고민일 것 같긴 해요.
6: 사실 저런 고민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애들 단톡방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막 성적인 비속어나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놀래고 어떤 분은 막 우시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고 너 이게 뭐야? 네 친구들 완전히 저질이다. 실망이야. 뭐 핸드폰 내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는 그 숨기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뭐 계정도 좀 바꾸고 뭐 비밀 계정 많이 갖고 그럴 텐데 그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엄마는 네가 쓴 이 단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정말 걱정돼. 대화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하지 말고.
1: 그렇구나. 예.
7: 솔직히 우리 집도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걱정 많이 돼요.
2: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7: 뭐 옛날에 댓글장 열려 있었잖아요. 그 기사 올라와도
2: 기사, 네.
7: 뭐 그냥 한국에서 돈 벌고 뭐 언제 가면 싫으면 뭐 호주 떠나겠다 뭐 이런 뭐 얘는 한국 사람 아니다. 근데 애들도 한국 사람 아니네 호주 사람이네 이렇게 약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백인 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나마 조금 그렇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보면 훨씬 더 심하죠.
2: 맞아요.
5: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정은 이색 인종이 훨씬 더 많고 탈북자 자녀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혐오의 표적이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표적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깊고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인종, 장애, 출신 이런 거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참
5: 하나도 없고 이게 나 자신이고 나의 본질인데 이런 거 자체가 조롱당하거나 부정당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고 학교나 다른 친구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누구와도 가까워

0: 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또 사춘기 시기에는 또 이런 얘기를 부모님에게도 쉽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부모님도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울, 불안, 고립, 자해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내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아이가 그나마 이 힘든 과정을 견디고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견디지 못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어떤 너무 당위나 나약함을 들먹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1: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염, 여염이라고 하더라고요.
2: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남학생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안 껴줘서 우리끼리 놀았거든요.
3: 저도 남자 좋아해서
2: 놀고 싶었는데
3: 이해가 안 돼요.
2: 안 껴주니까
3: 네네네.
2: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 보면 오히려 더 진짜 여자친구끼리, 남자친구끼리
3: 맞아요.
2: 그냥 상종을 말자 분위기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심각하다.
4: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게 고민이었다면 요즘에는 쟤 혹시 나 혐오하나? 이런 걸 막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3: 아, 그럼 진짜 심각한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연애를 안 한대요, 요즘 세대는.
5: 네,
3: 그냥 진짜
5: 아니에요, 아니에요.
3: 방 안에 있고 자기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연애를 이 좋은 연애를 왜 안 하는 것인가? 진짜 어디 강의 진짜. 다니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2: 나는 다시 돌아가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진짜.
3: 그래도
2: 진짜 그러니까. 많이 만날 거야.
3: 그렇죠. 지금 시대는 이 연애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염 여염이 지금 난리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6: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서로 괴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더라. 남자들은 이렇더라가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현실에서 이제 이성하고 정말 건강한 우정도 나누고 그리고 왜 어떤 호감도 나누고 이렇게 건강하게 부딪혀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온라인에서 여혐 남혐 컨텐츠를 먼저 배우고 판을 가르고 이러면서 이제 여혐 남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성을 나하고 다른 어떤 아까 얘기한 그 얼마나 좋은데 뭐 얼마나 매력 있는 나랑 다른 사람인데가 아니라
3: 그쵸?
5: 아니, 그럴 때, 네. 아니, 솔직히, 아니, 잘 안 맞아도 잘 안 맞다고 이렇게
3: 싶고.
5: 발견하는 게 더 재밌고, 실패도 재밌고,
6: 그럼요.
5: 이거, 아무나.
6: 그러니까 연애에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아예 말도 안 거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나하고 다른 매력을 가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내 밥그릇 뺏어가는 집단, 요즘 같이,
2: 네.
6: 뭐 취직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쟤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을 어떤 쓸모나 능력이나 뭐 이런 어떤 경쟁보다는 좀 가치 있는 어떤 한 존엄한 인격체로 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2: 그러네요.
6: 네.
0: 이런 일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서 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생겨. 그게 연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성적 하락일 수도 있고, 뭔가 학폭이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분리되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 말이나 교류도 하지 말아라. 예, 경험하지 말아라. 이건 어른들의 태도. 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한국적인 경향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2: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처럼 아예 접근도 하지 마. 그냥
6: 그게
2: 하지
6: 정말 큰 문제죠.
3: 그럼 이런 혐오 문화를 바꾸는 첫 걸음, 그럼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이겠죠. 자, 김경아 씨의 가족이 거친 말을 예쁜 말로 바꾸는 특별한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7: 머리로 들고.
8: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경아고요. 네, 선유리 지유리 엄마 권정아 씨의 아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7: 역할?
8: 성실인.
7: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 개그맨 권정아입니다.
9: 엄마 아빠의 딸인 권지율입니다.
10: 기억에 남으시는 댓글 같은 있으실까요?
7: 그게 나는 예전에 한번 댓글인데 너 나오면 TV를 안 봐 라고 쓴 거예요. 근데 TV를 안 나올 때인데 내가 너 나오면
2: 그거 잠깐 나오는데
7: 그거 너 나온 것도 얼마 없는데 TV를 안 본다길래 아 쟁일 보겠네 그 생각도 하고 그랬죠.
2: TV를 쟁일 보겠네
3: 쟁일 보겠네 긍정적이시네요. 그래도 아유 다행이에요.
2: TV 보시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3: 그렇지.
2: 아 웃겨.
3: 이건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지금 세대 간의 격차, 성별 간의 격차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거의 문화처럼 돼버리니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자, 단어를 그러면 모두가 쓸 수 있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중2병부터 바꿀까요?
7: 얌체공?

0: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1: 남채공?
0: 어. 지금 안 쓰나? 모르죠?
1: 그게 뭔데?
0: 작가님 모르네.
1: 남채공 뭔가?
0: 나만 알아.
1: 얌채생으로 할까? 얌채생?
0: 얌채생 나 귀여워.
1: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남미세, 여미세?
2: 이게 남자 좋아하는 거잖아.
0: 난 요자노는 그냥 쓰지 않는 게 좋겠다.
1: 저 남자 멋있지 않냐? 이게 남미세네. 이렇게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럴 수 있잖아. 좋아.
3: 잘생겼다.
1: 그 이상은 쓰지 맙시다.
2: 그래요.
1: 그래. 그래요. 그리고 이거 끝에 꼭 붙여야 돼.
2: 그래. 좀. 결정장애.
1: 이거는. 이거 있는 말이잖아. 표준어.
2: 표준어 아니야.
1: 너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표준어처럼 들리는 거야. 이거는.
2: 결정장애 우리 어디서 옵니까?
1: 무조건 저기 다 같이 식당 가서 못 고를 때.
2: 짜장 짬뽕 아닙니까?
1: 아, 나 결정장애 왔어. 모르잖아.
0: 그러니까요.
1: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지. 메뉴 고를 때. 지은이 결정장애라는 말 안 써요?
4: 그냥 선택하기 어렵다고 써.
1: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 결정 망설임. 결정 설레임?
2: 그거 웃긴데?
1: 결정 설레임? 결정 설레임. 안 좋은 단어가 미미됐을 때 그 단어가 풀이해보면 어떤 뜻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어. 그래서 너 그래도 네 입에 그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니?
0: 그러니까.
4: 바꾼 거를 최대한 볼 것 같아요. 아마도 메이비입니다.
5: 네, 혐오 표현인데도 뭐 뒤에 단어만 바꿔, 살짝만 바꿔도 아예 다른 의미가 돼서 저는 아까 결정 설레임? 이거 너무 괜찮았어요. 결정 설레임.
6: 저 이거 설레요. 하면은 좀 이렇게 순화된 맞아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5: 그리고 저는 약간 앞에서 결정을 제대로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남을 배려하는 사항도 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그리고 장애란 표현은 진짜 좀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결정 배려.
6: 먼저 골라 이런 거
5: 그러니까.
6: 있잖아요.
5: 네.
7: 아까 댓글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해서 그렇게 왜 무례한 댓글들이 막 달리면 그 밑에 점잖은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그 밑에는 또 약간 순화돼요. 그래서 정중한 댓글을 달아주면 사회적인 신뢰도도 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 댓글 문화를 좀 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6: 네.
7: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고도로 공감을 하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직접 읽게 해주고 이제 남을 깎아내려서 이류가 될래? 나도 존중받고 남도 존중해서 정말 인류가 될래?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넌 훨씬 더 이 멋진 언어를 쓸 수 있는 품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어요.
8: 저는 사실 품어 쓰는 언어 습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5: 중요하죠.
8: 아이들 보고 따라 하잖아요. 대화 나눌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9: 네, 맞습니다. 부모가 TV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더 그렇지 않나?
6: 맞아.
9: 원래 또 땡땡 사람들은 이래. 이런 식의 말, 카테고리화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암묵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문장 구조 자체가 사람을 집단으로 묶어서 판단해도 된다. 그런 문장들을 쓰는지를 좀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뉴스나 예술 작품,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니라는 질문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생각이나 마음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정치인과 유명인이 혐오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이 좀 무뎌졌다라는 게 최근 근래 조사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는데 부모도 자녀에게는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인플루언서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친 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무심코 배우니까 그런 말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자 이번에는요 기특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혐오 방지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 이제 우리 수학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근절하게 이렇게.
11: 세탁.
12: 여미세 남미세.
13: 잼민이.
5: 어린아이들이 여미세 남미세 이런 말 단어 쓴다는
6: 좀 싫다.
5: 에.
10: 그걸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11: 배려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14: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위해 진행해줄 진행자가 그거 좋네.
12: 우리 노당 같은 단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내가 생각하는 줄임말인데

0: 어때?
1: 노비발?
0: 노비하발언이라는 뜻이고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뜻을 가졌어.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로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2: 레디, 액션!
0: 어휴, 착하지?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어,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안 돼.
2: 아우, 멈춘대. 시끄러워.
0: 금방 조용히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2: 죄송한 게 다야?
3: 너 비아봐요.
4: 너 비말.
3: 아이고, 영감. 비가 오려나벼. 아, 뼈마디가 다 쏘시네.
2: 아이고, 할보. 우린 그럴수록 운동은 많이 해야 돼. 안 들어가면 젖은 간다.
5: 아, 진짜 길 막전에 틀딱들이 극혐.
0: 왜 맨날 나와서 제일 딱지예요?
2: 너 지금 말하고 있어!
0: 너 가수성이야. 아...
4: 너 비아발!
6: 너 비발!
0: 우리가 바꾸는 말,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은 이제 그만!
7: 너무 잘 만들었다. 아이들이 연기를 좀 어색하게 하는 이게 전 너무 귀여워요. 맞아, 너무 귀여워요.
8: 예. 너무 잘했어요.
7: 예, 이제 요즘 애들이 진짜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이렇게 예쁜 해결책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노비발, 따라하게 그러니까. 돼요.
9: 애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7: 너무 잘해요.
9: 근데 예. 그 전에, 노비발 전에 그 연기하는데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막. 근데 노비발. 말도 기발하고. 그러니까. 캠페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7: 진짜요?
8: 네. 저는 제작진한테 이 영상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윌리엄하고 벤티. 계속 그냥 반복으로 보여줬으면 노비발.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잠교육될 것 같아요.
7: 노비발. 진짜.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이들이 노비발 이걸 외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혐오 문화를 떠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0: 남을 깎아서 내가 얻는 우월감은 자존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늘 비교 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밀리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님들, 양육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저 아이에게 너는 너라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너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스마트폰 좀 잠시 끄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장 막 뛰고 종이책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이 아날로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을 좀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도 좀 부모한테 와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견이 달라도 이제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문명의 규칙이 돼서 애 손을 잡아주면 반드시 그 품격 있는 어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 네. 자, 오늘은 네 편, 내 편, 끼리끼리 놀아요. 아, 혐오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9: 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했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가치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의 뭐 사생활, 인권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엄마는 오늘부터 더 심한 꼰대가 될 거야. 새겨들어. 잘 난 너를 키울 거니까.
7: 그래요? 잘 들으신 것 같아. 저 오늘도.
9: 다시 들으세요.
7: 다시 처음부터
9: 다시 보기 추천드립니다.
7: 네, 다시 보기
9: 딱 거들어.
7: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9: 엄마 실리 압수.
7: 딱.
9: 너무 비발.
7: 은재 씨는 어떠셨어요?
12: 저는 그 가짜 소속감이라는 말이 되게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집안 안에서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 다른 그룹에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같이 혐오 표현을 하고 모인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 안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충분하다는 그런 소속감을 가득가득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쌤씨는 어떠셨나요?
8: 그 아이들은 늘 자기 천체성 뭔지 약간 고민이 있을 텐데 뭘 보다도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뭐

0: 혼났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은 남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1: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우리 쌤씨도. 자, 아이들이 오늘 영상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남을 비하하지 않는 세상,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열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0: Yeah. 지금 조금 목소리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1: 왜요, 왜요?
0: 아니,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1: 왜요?
2: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1: 오늘 주제가 뭔데? 어? 정말 뭘 모르셨나 봐요.
2: 아니, 나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네.
3: 성숙한 여성이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4: 한 달에 한 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
5: 피가 띠링! 첫 번째 시그널.
6: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1: 울어. 올 줄 알았어. 또 올 줄 알았어.
2: 우리 딸 축하해, 진짜.
7: 첫 월경 축하해.
2: 누나 울어요.
8: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0: 시민은 광역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1: 전 아니에요.
0: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1: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1: 아니에요. 네.
2: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2: 국과수요.
0: 국과수요.
2: 22년 동안 근무하신.
0: 국과수 22년이요?
3: 교수님.
1: 네.
0: 제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3: 그렇죠.
0: 아하, 진짜요?
3: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그렇겠죠. 사건, 누전치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0: 범인을 찾은 거예요?
3: 그렇죠.
0: 오, 찾았구나.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4: 뭐죠?
0: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 그냥 순백으로.
3: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4: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 연매출이.
4: 그랬는데

0: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1: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0: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다.
2: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혼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혼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모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모스와 구혼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6번이 쓰이는데 그중 3번이 폴리페모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모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원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질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족 이상의 사회 단위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가족들은 그마저도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퀵클롭스들의 이 반사회적인 면모는 혼자서 지내는 폴리페모스에게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다른 퀵클롭스들과 접촉을 하죠.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린 그가 괴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방문의 동기는 도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비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친구들아 라고 불러보지만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잠자러 갈 생각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카의 현재 상황 역시 퀵클롭스들의 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2권에서 텔레마코스가 이타카의 민회를 열 때 이것이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휘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탁할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휘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네 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대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주인은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원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의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에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원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음반을 완성시키고 무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쳇바퀴 돌듯한 이 세월이 네. 그래서 50년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립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까운데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는 구석도 많아서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낯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미국, 때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종횡무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미국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였죠. 1776년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권리를 선언하며 개인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죠. 독립 후 미합중국을 결성하는 헌법 제정에서도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말한 자유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특히 강조한 자유는 리버티였지만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며 뭉뚱거리잖아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독립과 건국 초기 미국인들이 어떤 자유를 꿈꿨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딛었음을 알린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독립했다는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 이정표였죠. 이 선언은 훗날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이자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인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지닌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차근차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새 나라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각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외교하고 전쟁도 하며 무역을 할 권리를 스스로 갖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떨어지겠다는 뜻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중심의 식민 통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단지 13개 식민지의 탈영국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선언서는 자연법과 사회계약, 인권사상을 절묘하게 엮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자유와 평등 원칙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철학적으로 독립선언서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현실로 구현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억압적 정부에 저항할 권리는 자영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럽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독립선언서가 내세운 이상과 달리 당시 미국 현실은 달랐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폭력과 학살에 시달렸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보호가 부족한 이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의 리버티와 프리덤이란 말이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출발점일 뿐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과 갈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언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줘.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럼 자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성, 경험, 합리, 과학을 존중하며 옛 권위와 미신을 거부한 이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 로크 외에도 몽테스쿠에,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주장하며 자유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미국인들은 정말 철학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정말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독립을 결심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미국인들이 독립을 결심한 건 영국 왕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불만과 일상적 억압이 쌓였기 때문이죠.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다면 차라리 그런 평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패트릭 헨리를 비롯해서 독립을 외친 미국인들이 왜 그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선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70년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과 동등한 영국인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재산과 권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했죠. 예를 들어 인지세법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종이류의 세금을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 각종 계약서, 심지어 대학 졸업장 등에도 이런 인지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지세법 파동이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엔 영국의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이 내세운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 학살은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이 시위 중인 보스턴 시민을 향해 활포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중의 반영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그때 자유니 뭐니 철학적 사상을 미국인들이 들먹였겠어요? 그냥 군중들의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이죠. 보스턴 학살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만행을 기억하는 상징적이자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이는 독립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중국산 차를 싼값에 대량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는 차법을 통해 중국산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회사 소속 배들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

전쟁을 선택한 영국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775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자살가는 단지 항의 행동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 과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이 존 로크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단순한 철학적 이상에 의한 행동이기 이전에 당시 식민지 현실과 정치적 필요에 깊이 뿌리 내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독립혁명가들이 로크의 사상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의 구체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는 단지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몽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깊고 널리 꽃피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는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계몽주의는 자연권, 평등, 자유, 국민주권 같은 개념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와 강력한 귀족 중심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미국 식민지 사회는 신분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유럽과 같은 명확한 귀족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영농, 상인, 공예인 등 중산층 시민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정치 참여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종교적 다양성이 높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의식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더 널리 퍼지고 깊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과 신문, 팸플렛 같은 새로운 정보 매개체도 계몽사상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1776년 초 등장하자마자 수만 부가 인쇄되어 거리와 가정 곳곳에 퍼졌습니다. 복잡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단호한 언어로 영국 왕정과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페인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 자유의 사상에 기초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독립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과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씨는 급속히 번져 상식 출간 반년 만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작은 팜플렛 한 권이 자유를 향한 대중의 목소리를 깨운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계몽주의 사상을 더 깊이 받아들여 자유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주의와 개인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라는 씨앗을 뿌렸다면 미국은 그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서 키워 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셈이죠.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내세운 자유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깊이 스며들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존 로크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로크의 철학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에 독립선언서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보편적인 규칙, 즉 자연법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로서는 생명과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재산권도 동등한 수준의 권리로 포함한 점은 매우 참신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와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계급이 고정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민 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원래 도시 거주자를 뜻하는데 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자유와 안정, 사회적 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이런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특히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은 계급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특히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크의 자유권은 생명, 자유, 재산으로 압축됩니다. 한편 17세기 유럽에서 자유권 사상의 중심에는 존 로크뿐 아니라 토마스 홉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그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가 1651년에 쓴 리바이어던은 마치 인간을 본능적으로 나만 최고, 다 내 것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 찍는 저술이었어요.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홉스가 내린 처방전은 단호했죠.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권리를 통째로 바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종하란 거였죠. 로크가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어 라며 국민의 반항 정신을 띄웠다면 홉스는 반항? 그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다 하고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을 절대주의적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이라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부정부 상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왕과 의회 간 권력 다툼이 국가 분열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키자 홉스는 개인들이 모든 권리를 강력한 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절대 권력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권력 제한이나 국민 저항은 혼란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1688년 명예혁명과 시민권 신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

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당하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 식민지인들이 홉스보다 로크의 사상에 매료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제한된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로크 사상이 깊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생명과 자유는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의아하죠.

로크의 사상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이 부유한 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복 추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 뜬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념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다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프리덤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고 일상에서는 이 둘을 모두 자유라고 통칭하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프리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해달라. 이건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주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프리덤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종교의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즉, 프리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반면 리버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정부 같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리버티에 포함됩니다. 즉 리버티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공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리 잡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프리덤은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개인의 행동 자유라면 리버티는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자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프리덤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리버티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덤은 있을지 몰라도 리버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덤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가깝고 리버티는 내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리버티, 즉 자유의 이상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즉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은 바로 이 프리덤을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이 자유들이 바로 프리덤입니다. 또한 건국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자유를 의미할 때 프리덤이 사용된 것도 좋은 예입니다. 즉 리버티가 혁명의 불꽃을 밝힌 이념적 슬로건이었다면 프리덤은 그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제 도구로서 헌법 속에 뿌리내린 셈이죠. 이렇게 리버티와 프리덤은 서로를 보완하며 추상적인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개념이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셈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근대 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명백하게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었죠. 이 처음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아간 이 한 걸음이 이후 수많은 자유와 권리 쟁취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시민 자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이 선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신분,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권리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견고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유의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최가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우리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네.
0: 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위, 그리고 습도의 콜라보. 이거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1: 진짜 이 네.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네. 누가 손을, 뭐 친한 친구가 내 목에 올려놨다. 그래도 벌써 싸움이 날 것 같은.
1: 진짜로. 제발 don't touch me.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잘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이건데요. 일단 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1: 그쵸?
0: 사실 오늘 핵심은요. 어떤 상황일 때난 너무 싫더라. 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1: 아,
0: 거예요.
1: 매 상황에 쓰일 수 있겠네요, 이거는.
0: 그럼요. 그럼요. 응용 충분히 가능한 패턴들 준비해 놨으니까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요. 날씨 덥다는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우, 더워. 아우, 오늘 멋 부린다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아우.
0: Oh.
1: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0: Have you got a headache?
1: 아니. 머리가 아이스 라면은 워터.
0: 아이스 라면?
1: 머리가 멜팅. 멜트.
0: Murray?
1: My head melting. So
0: Your head?
1: hot because of the hot.
0: Oh, yeah.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Sticking?
0: My shirt is sticking to my
1: 아,
0: back.
1: 아, 아,
0: Oh, tell me about
1: 스티커처럼.
0: it. Oh.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습할 때 진짜 너무 싫어.
0: In English?
1: English? The weather
0: Yeah.
1: is 막 스티키
0: Sticky.
1: 스티키 어어 스티키 아이 헤이트
0: You hate sticky
1: 아이
0: weather.
1: 헤이트
0: I couldn't agree more.
1: agree more
0: I couldn't agree more.
1: 유유유 투?
0: 미 투. 예. It's so sticky and
1: 너무
0: disgusting.
1: 더워. 이것도 벗어야겠다. 더워. 끈적끈적해.
0: 아이고, 결국 빙수 드시러 가셨어요?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뭔가 이 더위를 삭힌다는 것은 참 좋은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 더위, 뭐 추위, 이렇게 날씨 관련돼가지고는 할
1: 그쵸.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0: 생각보다
1: 맞아요.
0: 뻔하게 춥다, 덥다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게또 우리 왕초보 영어입니다.
1: 네.
0: Alright,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무 더운 거야. 너무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정말 이 머릿속에
0: 네.
1: 있는 모공으로 다 땀이 터져가지고
0: 네.
1: 정말 더울 때막 그렇거든요.
0: 이게
1: 네.
0: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뭔가 머리
1: 맞아요.
0: 안에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렇군요.
0: 네.
1: I feel like my is melting. 머리가 녹는다. 아,
0: 제가
1: 그러면
0: 방금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1: 뇌예요? 뇌? 뇌예요? 아, 그러면 헤드가 아니겠네요.
0: 오.
1: So, 그럼 브레인으로 가볼까요? 또
0: 오케이.
1: 뇌면 브레인이죠.
0: 아,
1: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브레인이시잖아요.
0: 브레인입니다.
1: Yes.
0: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헤드가 녹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1: 네.
0: Brain, 뇌가 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I can't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 아,
0: 정신이 없는
1: 그렇구나.
0: 거예요. 그만큼 덥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자, brain 뒤에 여기 녹는 거 뭐라고 했어요?
1: Melting.
0: 그렇죠. Melt라는 동사. 이것도 일반 동사입니다. So
1: 네.
0: melt. So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something is melting, right?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보다도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1: 네.
0: 했는데 여기 중요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브레인이 멜팅한다. 근데 그게 진짜 멜팅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1: Ignore.
0: Ignore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1: 네.
0: 나 있잖아.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냥 나 기분 탓인가?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데 왠지

0: failing.
1: Right?
0: Yeah.
1: 자, 이럴 때 가끔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0: Yes.
1: 그래서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0: I feel like I am failing.
1: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Sometimes we feel that, you know?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Right? 자, 이래서 I feel like 뒤에다가 사실은 원래 I feel like 명사 이런 패턴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문, 주어부터 출발하는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기분이 든다.
0: 네.
1: Al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이 평소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I feel like I'm failing.
1: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드리자면 My brain is melting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뭔가 스트레스로 멍해지다. 아니면 뭐 더위로 멍해져. 결국에는 너무 덥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1: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0: 네.
1: 그런 느낌이다. So,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Oh,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같이 더운 거죠.
0: 네.
1: 혼자 덥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And he or she says, 말도 마라. 난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 떨어지질 않아.
0: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셔츠 붙였다 뗐다 이거 100번 하잖아요.
1: 어떤 분 보면은 네. 등에 붙은 상태로 땀이 많이 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분은 지금 회색 셔츠인가 블랙 셔츠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0: 가끔 올 블랙이 되어 계시죠.
1: 블랙.
0: 예.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1: 일단은 얘는 모르는 걸로 할게요.
0: 네.
1: 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My shirt is
0: 내 셔츠가 sticking
1: 뭘 것 같아요?
0: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스티커를 sticking ing 붙여가지고 달라붙고 있어.
1: 어디에요?
0: 내 등에. 그러면은 등이니까 back이겠네요. Yes, my back.
1: C-K.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오, 느낌 괜찮은데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0: 오.
1: Yes, 우리 등이라고 하는 거 back이죠. 여러분 이 허리 wai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0: 예?
1: 이거는 그 둘레를 허리 둘레를 얘기를 하잖아요.
0: 아하.
1: 뒤쪽이 아닙니다.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달라붙었어.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진행형어라면 지금 한참 달라붙어 있다.
0: 그쵸?
1: 진행형으로 쓴 거고요.
0: 네.
1: 붙다라고 하는 거 동사를 뭘 썼죠?
0: Stick.
1: Stick 썼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티커에서 딱 스티커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0: 그쵸?
1: 되겠습니다.
0: 네.
1: Right. 자, 여기서 stick에 과거형 PP 형태 붙었다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쓸까요?
0: 가만 있어봐. CK로 끝나는 애들은 저기 크게 막 변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근데 stuck은 그 명사가 있지 않나요?
1: 네?
0: stuck이에요? 그러면? stuck. 갈까요?
1: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0: 불안해요.
1: 아유 틀리면 어떻습니까?
0: 맞아요.
1: 뭐. 벌금이 뭐 엄청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왜 이렇게 목숨 걸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근데 좋아요. 뭔가 신중한 느낌.
0: 네.
1: Alright, so stick 그다음에 stuck 정답 perfect very nice. 이것도 근데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패턴이 살짝 있어요.
0: 근데
1: 아주 살짝.
0: 진짜 이번에 감으로 간 거거든요.
1: 처음 본 거죠.
0: 네.
1: 오케이. 실제로 스틱이 왕초보 영어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동사입니다. 스틱
0: 예.
1: 달라붙다. 그다음에 stuck 과거형. 그다음 PP 형태도 stuck. 자, 그런데 얘만 알면 너무 심심해요. 도대체 어디에 달라붙다라고 쓸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전치사.
0: 보니까 to가 있네요.
1: to가 있죠.
0: 네.
1: 오케이. So stick to 어디. 이렇게
0: yes.
1: 해주면 명사에 달라붙다라는
0: 아하.
1: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irt가 등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shirt가 내 등에 붙었다. 과거형으로.
0: My shirt.
1: 그 shirt.
0: The shirt stuck my back.
1: 아, 전치사가 하나.
0: Stuck to my back.
1: 그렇죠.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Mm-hmm.
1: How about this? 그 검이 내 신발에 붙고 있어. 달라붙고 있어. 진행형으로요.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그렇죠. 보겠습니다.
0: Mm-hmm.
1: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stick to라고 하는 거 참고로 stick to 무엇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요. 어떤 내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고수하는 거 있죠. 뭐 다이어트 플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0: 네.
1: 어딘가에 고수하는 것도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돼요.

0: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0: for later.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stuck to my back.
1: The shirt stuck to my back.
0: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1: The gum is sticking to my shoes.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그 전에 tell me about it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 있는 표현이에요.
1: Mm-hmm.
0: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말해봐. 나 이미 나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말도 마라.
1: 더 이상 말이 게. 필요 없지.
0: 네, 그래서 아하. 읽을 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Oh, tell me about it.
1: 궁금해서 그러면
0: 궁금해.
1: 안 돼.
0: 이게 아니에요. And, oh, tell me about it. Rolling your eyes. 눈을 막 굴리면서.
1: Tell me about it.
0: 그렇게 가져야 돼요. 자, 가볼게요.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1: Oh,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0: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어허.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네.
0: 자, 어떤 상황일 때 너무 싫대요. 자, 일단 한번 나눠보세요.
1: 자, I hate it. 나는 그게 싫어. 여기 나눌까요? When the weather is 습할 때. When이 뭐 할 때니까요.
0: 네.
1: 습할 때가 저 알았는데요.
0: 자, 습한 게 형용사로 뭘까요?
1: Foggy는 아니에요.
0: Foggy, foggy. Okay.
1: 예, foggy는 약간 안개 그런 거잖아요. 습할 때. 생각이 났어요. Humid.
0: 오.
1: 와.
0: H-U.
1: M-I-D.
0: M-I-D.
1: 예.
0: Humid. Humid. All right. 자, 여러분들은 다른 형용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좀 만나지 보겠습니다. Alright. Oh,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Perfect, perfect, perfect. 사실은요, 저는 좀 놀란 게
1: 예.
0: 보통은 더운, 추운, 시원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상하게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Humid는
1: 네.
0: 제일 기본인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가 꿉꿉한 기타 등등이 있지만
1: 네네.
0: 일단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1: 갑자기 so, 생각났어요.
0: Humid, right?
1: 네.
0: 그리고 참고로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요. 날씨가 끈적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붓다가 sticky였죠?
1: 네.
0: 걔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1: Sticky?
0: Sticky.
1: 오.
0: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1: 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1: 네.
0: 사람 끈적거려. 그건 이제 보통 피부에 느껴질 때 많이 그렇게 되겠죠.
1: 그쵸.
0: Sticky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난 그
1: 예.
0: 상황이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자, hate은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알죠. I hate you. I hate that.
1: 맞아요.
0: She hated it. 이런 식으로 명사를 싫어하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평소문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te it. 쓰고 나서
1: 예?
0: 그 다음에 when 평소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 hate it. 그런데 여러분들 이 it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1: I
0: 저도,
1: hate it when도 돼요?
0: 그렇죠. I hate when 이렇게도
1: hate
0: 가능합니다.
1: When.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I hate when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구어체에서는 it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when은 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Alright, so oh, I hate when 어쩌고 or I hate it when 어쩌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추운 거 좋아하세요?
1: 나 너무 추우면 저는 너무 움직이길 싫잖아요.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0: 누구나
1: 싶잖아요.
0: 이거 싫어하잖아요.
1: 네.
0: 춥다라고 할 때 it's 뭐라 그래? It's
1: cold.
0: 그러면 나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I hate it when it's cold.
1: Yes.
0: 진짜 원어민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
0: Lie?
1: The.
0: 그렇죠. 얘도 맞춰줘야 돼요. 3인칭
1: 예.
0: 단수 she와 함께. So, 얘는 고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
1: mm-hmm.
0: when 뭐뭐 할 때,
1: yep.
0: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문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입니다. Alright.

0: 해서 표정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you guys, okay?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1: I hate it when it's cold.
0: Oh, I hate it when she lies.
1: I hate it when she lies.
0: Alright, and again, 얘를 빼고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So 예를 들면, I hate when she lies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안 해볼 수 없고요.
1: 네.
0: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1: 지금 응용된 거 아닌가요?
0: 아니에요. 얘는 약간 기본이고.
1: 응용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0: 평생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따뜻할 때 너무 좋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게 hate이면 그 완전 반대로 막 너무 좋은 건 뭐라고 할까요?
1: I love it.
0: Yes.
1: Yes.
0: 그러면, 나 따뜻할 때 너무 좋아.
1: I love it when it's warm.
0: 그렇죠? I love it when it's warm. 자,
1: 맞아요.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네.
0: 물론 like를 써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얘도 it 빼서 그냥 I love when it's warm.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오케이?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으로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ah.
0: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공감
1: 아하.
0: 안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I couldn't
0: 그렇죠. 저
1: more.
0: 주위에서도 나는 약간 습한 게 좋던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1: 잠깐만요. 전적으로가 이게 완전 나는 진짜 다 동감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저 맨날 perfectly로 쓰던 totally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I couldn't totally
1: Totally more.
0: more.
1: 근데 말이 이상하죠?
0: 네, 너무
1: 알아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1: 근데 할수 없어. 더 이상 뭘할수 없단대요. 부정할 수 없단가 보다. 나는 예, 표현이 항상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의역을 해놓으셔가지고
0: 굉장히 고민하셨네요.
1: 헷갈리게. I couldn't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
0: 부정하는 게 뭐예요?
1: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요.
0: 알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군요.
1: 예.
0: 자, 오늘은요,
1: 부정.
0: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1: 예?
0: I couldn't 뭐뭐 more. 정답은 agree입니다.
1: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0: 네. 자, 일단 agree 동의하다인 건 알고 계시죠?
1: 알죠, 알죠.
0: agree 동의하다.
1: 예.
0: 자, 그런데요, I couldn't agree more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동의할 순 없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나 완전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동의할 수 없을 정도야.
1: 네네네네.
0: 느낌
1: 이해돼요.
0: 맞나요?
1: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건 내가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0: 그러죠.
1: 이런 느낌.
0: 이거, 누구도 이거보다 동의 못할
1: 아,
0: 거라는
1: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이
1: I couldn't agree
0: 되겠습니다.
1: more.
0: Right. 자, 그리고 이 agree 관련된 표현 나온 김에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1: 아우,
0: 철기
1: 테스트 참
0: 씨도요.
1: 좋아하셔요.
0: 네.
1: 예.
0: agree가 들어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최근에. 아, 우리
1: Agree.
0: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인정해야겠네.
1: 그래요?
0: We have to agree to.
1: Agree to each other.
0: 아니야.
1: Agree to agree.
0: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1: 달라요? Agree
0: to
1: to
0: 뭐한 것을? 무슨 agree?
1: 다름을.
0: 그러니까 agree가
1: 아,
0: 아니라
1: agree to
0: yes.
1: disagree. 예. 아, 그러네요. 아, 기억나네요.
0: 자,
1: 아.
0: 보겠습니다.
1: Yes.
0: 맞아요. 이상하죠, 말이. 처음
1: 예.
0: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disagree는 뭐예요?
1: 반대되는 거죠.
0: 맞아요.
1: 동의하지
0: 동의하는
1: 않는
0: 게
1: 거.
0: 아니라 동의하지 않다예요.
1: 예.
0: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 동의하자. 이 얘기는 우리 둘이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다른 것을.
1: 좋은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이러면서 봐요.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agree 나올 때마다 이걸 톡톡 던져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은
1: 그렇죠.
0: 나겠죠.
1: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죠.
0: Yes.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소셜 미디어에서
1: 예.
0: 이걸 실제로 댓글에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1: 오.
0: 흔한 표현이에요. Alright.
1: 네.
0: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1: Yes.
0: 그대로예요. I couldn't agree more. 이러면 이거보다 더 동의 못한다. 결국 너무너무가 동감한다. 이런 뜻이
1: 예헤이.
0: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Yes.
0: 오케이. 얘는 왜냐면 응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요. Let
1: 네.
0: me show you. 읽어 볼게요.
1: Exactly. I couldn't agree more.
0: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좀 페퍼로니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1: exactly.
0: 좋아하는 거예요. Exactly.
1: I couldn't agree more.
0: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걔 너무 못되지 않았어?
1: 그래.
0: 친구 막 얘기하면서 자, 미니 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랬을 때
1: Oh, I couldn't agree more.
0: She's so mean. 이런 식으로. So again, 뭔가 연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1: 그 상황에 녹아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더 이상 이 뜻으로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겠어요.
0: 맞아요.
1: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는
0: 연기하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I couldn't라고 돼 있는데 얘는 과거형이어서 couldn't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을 더 많이 더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I can't를 써도 괜찮아요. I can't agree more.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얘가 훨씬 더 감정 표현에 조금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So 여러분 가볼게요. I couldn't agree more.
1: I couldn't agree more.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2: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3: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2: I couldn't agree more.
0: 네,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네, 첫 번째 중요합니다.
1: 네.
0: I feel like
1: 아하.
0: 평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부터 가야 돼요.
1: 네.
0: 난 실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1: I feel like I am failing.
0: 그렇죠. I feel like I'm failing. 자, 두 번째. 아, 머리가 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자, 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뇌가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하나 더요. 그녀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1: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am failing.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I feel like she is ignoring me. 자, 다음은요. I hate it when 평소문. 아, 추울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it's cold.
0: 그렇죠. 그녀가 거짓말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she lies.
0: 그렇죠. lies. 그것도 매칭해주고요. 날씨가 습할 때 너무 싫어.
1: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0: Humid. 읽어볼게요. I hate it when it's cold. I hate it when she lies.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5: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4: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5: I couldn't agree mor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오, I feel like my brain is melting.
3: Tell me about it. My shirt is sticking to my back.
2: I hate it when the weather is humid.
3: I couldn't agree more.
2: Yeah. Oh, so hot.
0: Oh. Wow. Oh, great job. Oh,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1: 네네. 프레시한 공기가 갑자기 나를 감싸네.
0: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건 흥미롭게 들리네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 sounds interesting.
0: 그렇죠. 형용사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네.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 hate it when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아, 난 더울 때 너무 싫어. 나 더울 때 너무 싫어.
1: 아하.
0: 이거 영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고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의미 그리고 페넬로페와의 재결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사회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들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의 핵심이죠. 먼저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누리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퀴클롭스들의 풍요로운 땅은 이른바 황금시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열매가 노동 없이도 풍족하게 열리고 맺히는 이 마법의 환경은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요, 황금시대의 종족들에게는 노동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땅이 저절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퀴클롭스들의 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왕자도 직접 나무를 베고 양떼를 먹여요. 왕비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구원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타카를 어떠한 일상적인 인간 사회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퀴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 역시 밭을 손수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을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들에게 노동을 명령합니다. 14권에서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돼지치기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먹거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한참 동안 남아서 고즈넉이 잔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일감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인 이상 그의 소망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구혼자들만이 이 황금시대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의 신화적인 종족이나 된 듯이 잔치를 일상으로 삼아요. 이 시의 20권에서 이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익명의 하녀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자들은 저더러 보릿가루를 만들라며 기백을 아프게 하는 피로로 제 두 무릎을 풀어놓았답니다. 이제 저들이 마지막 끼니를 들게 하소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풀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구절은요, 거의 언제나 전장의 살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는 피로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들에게 목숨이 소진될 정도로 혹사당하는 이 하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아야지 맞겠죠. 퀴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은 다른 인간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퀴클롭스들의 환경은 신들이 베풀어준 호의의 결과예요. 반면 구원자들의 풍요는 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결과입니다. 이 시에서 구원자들은 처음 소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점까지 타인의 재산을 축내고 노동을 착취하며 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풍요 자체가 일상이 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서 위협을 느끼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가 없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구원자들의 언행에서도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 구원자들은 예언자 할리테르시스와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재차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가 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호메로스 시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제우스를 무시했다면 구원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신성한 제우스의 이름을 고의로 지워버려요. 안티노우스는
손님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우스를 한 익명의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재앙덩어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러니 이 시에서 구원자들이 신들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제사는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명예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에 상응하는 신들의 은총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폴리페모스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호혜가 무의미하고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아폴론에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발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아폴론의 신년 축제날에 벌어지는 이 108명의 구원자 사륙은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가장 기괴한 헤카톰베 제사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구원자들의 최종 목적

제목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권과 오디세우스의 재산이며 페넬로페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상 왕권과 재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얻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타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고 왕의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자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러한 현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즉 신들처럼 수월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시에서 신들의 삶의 본질을 단 한 행 속에서 드러냅니다. 6권에서 묘사됩니다. 복된 신들은 낙을 누리며 지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신들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웃음이란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술 따르는 역할을 자청하자 신들은 그칠 줄 모르고 웃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계략에 걸렸을 때 신들은 박장대소로 반응합니다. 이 신들의 희극은 오디세이아에서 괴이한 짝을 갖습니다. 바로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싸움인데요. 이 역시 그 시작과 끝이 구원자들의 웃음으로 덮여요. 그들은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도록 웃어댑니다. 이 시에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들은 이미 신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를 대접하면서 건네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힘 하나 안 드리고 저런 일에 마음을 쏟죠. 수금이며 노래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사나이의 살림을 집어삼키니까요. 여가, 음악, 수월한 삶,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낯선 삶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건 그렇고 내게 이것을 말해주되 부디 정확하게 설명해주오. 이건 무슨 잔치고 어떤 모임이오? 그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오? 연회? 아니면 결혼식? 아무래도 이건 저마다 음식을 마련해온 게 아니니까. 내 보기에는 저 주제넘은 자들이 분수도 모르고 온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구려. 적어도 분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숱한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본다면 누구든 분개하고 말고.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이아라는 시에서 도를 넘어버린 이들의 행태를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스를 화살로 쓰러뜨리면서 누더기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다른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죽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즉석에서 배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선 통용될 수 없는 올림포스 신들의 방식일 뿐이에요. 28권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간통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섭니다. 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욕보인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마지못해서 이를 수락하죠. 신들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은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이야기는 신들의 그치지 않는 웃음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 묶이고 이것을 또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마코스의 위선적인 제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이러한 면책 특권을 주제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향의 여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의무의 망각, 영원한 잔치, 고생 없는 영원한 삶 등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부터 유혹을 받아왔어요. 칼립소가 그에게 신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할 때 그 유혹은 절정에 달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변화해온 오디세우스는 현실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원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의 조건을 영웅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너무 쉬워서 파멸로 치닫는 구원자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은 단순히 가정과 왕권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양립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다른 한쪽이 소멸될 때까지는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의 타협안이나 대안을 거절한 채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자들을 살육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결합이 남게 되죠. 이 장면의 소재가 되었을 민담에서는 돌아온 남편이 구원자들을 죽이고 아내는 그 즉시 남편의 품에 안겨서 웃고 즐기고 또 춤을 췄을 거예요. 하지만 호메로스가 빚어낸 페넬로페라는 캐릭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손님과 떠돌이들에게 오디세우스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진리도록 들어왔어요. 덥석 받아 안을 계제가 아닌 거죠. 속임수에 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내가 108명의 구원자들을 단숨에 쳐 죽인 무시무시한 상대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대에 맞서서 자신을 가린 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그를 시험하고 진실을 끌어냅니다. 바로 침대의 비밀을 물어보는 거죠.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부부는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진심을 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아직 많고 혹독한 노역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저승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해준 바 그대로 남편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가야 돼요. 남편은 행복만으로도 모자랄 이 순간에서조차 아내가 다가올 진실을 모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상징되는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일리아스가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악당의 두목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오디세이아에는 민담과 동화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편일률의 패턴이나 세계관까지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감상이 남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0: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 여기인데요.
0: 그냥 순백으로.
2: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3: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0: 연매출이.
3: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인 울릉도엔 지형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찾아 나선 울릉도의 맛.
1: 화장실 가세요?
2: 네.
0: 절벽 위에서 만난 풍경 맛집부터 깨끗한 울릉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미역과 따개비까지.
3: 이거 따개비 먹어도 진짜 맛있어. 따개비.
4: 이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2: 울릉도 어부가 된 기분이에요.
0: 초록 융단을 깐 나리분지에선
5: 뿌리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 먹는 거예요?
6: 뿌리.
0: 섬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맛도 만났습니다. 자연의 거친 축복이 키워낸 울릉의 맛을 찾아 떠나보시죠. 포항에서 217km 떨어진 동해 을단섬 울릉도. 원시의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5: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파랗고 웅장한 곳이 있어요. 울릉도. 제 생에 처음 와왔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즉에 와볼 것.
0: 그곳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7: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개비요?
3: 네.
7: 근데 어떻게 갯벌이 아니고 바지툼을 뒤지고 계셔요?
3: 많아요, 이 안에.
7: 정말 많아요?
3: 네.
7: 실은 네. 제가 한국기행 촬영하는데
3: 저 뵀어요, 테레비에서.
7: 어디서요?
3: 아틀란트 세계 견문문 중국 촬영하는 거 제가 하나도 안 빼먹고 봐봐요. 괜히 교수님 맞으시죠?
7: 맞아요.
3: 이거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아이고.
3: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 이 아름다운 울릉도.
7: 아, 울릉도 하면 또 따개비. 감사합니다.
3: 영광입니다. 교수님. 근데...

0: 신발도 안 신으시고.
1: 이러고 따야 돼요?
0: 그렇게 따야 돼요?
1: 네.
0: 혹시.
1: 네. 너무 좋아.
0: 저도 한번 따볼 수 있어요?
1: 그럼요. 따시면 되지. 이거 옆구리에다 차셔. 이게... 두 손으로 미끄러지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0: 예. 이렇게 해서.
1: 아, 교수님을 막 안고 이래서.
0: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불안해서. 여기. 우선. 여기. 그래. 안전 최고.
2: 거침없이 바다에 몸을 던진 김진곤 씨.
0: 물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1: 그렇지요. 네. 교수님, 요게, 요거 봐봐요.
0: 예.
1: 이리 와보세요. 여기 따개비야. 여기 요거 보여요? 얘가 따개비야. 요쪽에 봐봐요. 이쪽. 여기 지금 봐봐요.
0: 여기.
1: 선생님, 요렇게 칼을 손 조심하시고.
0: 예.
1: 요런 식으로 따셔야 돼. 요렇게요. 요렇게.
0: 요렇게.
1: 오케이.
0: 오케이.
1: 마음에 들었어요.
2: 본격적으로 따개비 찾기에 나섰는데요.
0: 와, 이게 진짜 조금씩 이제 울릉도의 진 면목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기 따개비예요. 큼지막하게 다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2: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자라는 애기 삿갓조개. 별미 중에 별미라는 이 녀석을 울릉도에서는 따개비라 부른답니다.
0: 진짜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따서 먹는 거라고 해서 따개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교수님 재미있으시지요?
0: 네, 너무 재밌어요.
1: 네, 너무 저희도 여기 바다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
0: 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야.
1: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흔드시고.
0: 아, 드디어 잡혔어요.
2: 손에 잡힌 따개비는 쫄깃한 맛이 일품.
0: 어르신들하고 따개비 따러 오신 적 있어요? 예전?
1: 아니 많이 와요. 동네 언니들, 언니인데 제가 언니라 하는데.
0: 예.
1: 그 언니들이 지금 80, 아이고. 78. 그분들하고 따개비 따고 김 따고 미역 따고 하는데.
0: 예.
1: 지금은 그 언니들이 무릎이 아파. 저도 무릎이 아픈데.
0: 세월 그래도, 때문에.
1: 어, 예. 이게 다 따개비 따죠, 동네 분들.
0: 바로 여기서요.
1: 여기도 하고. 저 안에도 가고.
0: 저 안에까지.
1: 그럼 헤엄치, 근데 젊으니까 막 헤엄치 저기도 가고.
0: 그러니까.
1: 그래.
0: 해녀시네.
1: 해녀예요. 네? 어머, 미역 같아.
2: 따개비를 따다 눈을 돌리면 바위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0: 그거 한번 해볼까요?
1: 아, 그냥 드셔도 돼요.
0: 아, 이거.
1: 이거 청정해역에서 나는 미역이라서. 예. 그냥 교수님.
0: 아, 이렇게.
1: 아니, 뒤로. 아, 이렇게 먹어요. 안 드시고 그냥 물이 깨끗하잖아. 맛있죠?
0: 진짜 그러네.
1: 요도 한 명이 많아요.
0: 예.
1: 이거 따개비에 워드 진짜 맛있어. 따개비 칼국수에 넣어서.
2: 손길 닿는 곳마다 온통 먹거리 천지. 그야말로 장터가 따로 없죠.
0: 이렇게 귀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닷물도 차갑지도 않고. 우리 해녀 누님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따는 기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울릉도 어부가 된 기분이에요. 저 또 땄어요. 예.
2: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울릉도에서 바다는 가장 고마운 밭입니다. 함께 땄으니 따개비 칼국수 한 그릇 끓여주시겠다네요.
0: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네, 교수님.
0: 누님께서는 불을 보십시오.
2: 따개비의 내장을 터뜨려 육수를 낸 후 쫄깃한 칼국수 면발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울릉도표 따개비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자연산 돌미역은 기름에 살짝 튀긴 후 통깨 솔솔 뿌려서 바삭한 미역 부각을 만듭니다. 울릉도의 바다가 담긴 소박한 한상.
0: 이렇게 따개비가 이렇게 올라온 칼국수. 저 인생 처음입니다. 야,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직접 따고, 돌표도 직접 만드는 거 제가 거들고 먹으니까, 천하일미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1: 미역국. 너무 맛있어.
0: 네.
1: 깔끔하다.
0: 바삭.

0: 바삭 바삭 바삭.
1: 쫄깃쫄깃쫄깃.
2: 예, 예.
3: 울릉도 와서 딱이비 칼국수 완전 정복.
2: 감사합니다.
3: 아, 최고였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
4: 청정 자연이 내어준 식재료 덕분에 맛있는 울릉도의 여름을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깎아지른 절경과 파란 바다가 공존하는 울릉도만큼 매력적인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풍경 끝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아이고, 좋죠.
5: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셔요?
6: 아, 이거 이제 봄에 나물 떴고.
5: 예.
6: 그래가 이제 방치 좀 해놨더만은.
5: 예.
6: 그것도 뭐 나물 떴고는 잘 내려갈 일이 없거든. 이 모내리를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5: 아.
6: 이것 때문에 지금 울릉도 농사 짓기가 상당히 편해서 안 가면 전부 다 지게 지고 올라오고.
5: 옛날에 지게 지고 올라왔는데.
6: 예, 이제는 은 없이 가네.
4: 마침 밭으로 가신다네요.
6: 가볼게요.
5: 예.
4: 농사를 위해 설치했다는 모노레일을 얻어 타고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는데요.
5: 여기 수고하실 것 같아요.
6: 차량 감독님한테 물이 쏠릴까봐.
5: 버텨보자.
4: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 아찔하네요.
5: 완전히 무릉도원이 아니라 울릉도원이네요, 여기가.
4: 이곳에서 울릉도 명이나물 농사를 짓는다는 이덕진 씨.
6: 산에 중간하는 이런 게 있지.
5: 어이구야. 이렇게,
6: 예.
5: 이렇게 가파른데 어떻게 하셨을까?
6: 여기 또 산에 또 명이 뜯으면은.
5: 예.
6: 있어요. 일전에 그 또 사람들이 그 절벽인데 뜯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5: 아이고야.
7: 예.
4: 아, 위험 천만한 산자락마다 모노레일이 놓인 것도 다 이 나물 덕분이랍니다.
6: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이어서 수확해가지고 이 길로
5: 지게찜으로 올라가고
6: 지게찜으로 올라가시네.
4: 높은 곳까지 따라왔으니까 집 구경 한번 하고 가라네요. 보이세요? 나무가 지붕을 뚫었어요.
5: 아, 백나무. 근데 원래 이게 집을 지을 때 나무가 있었나 봐요?
6: 예, 이거 있으시지.
5: 이걸 그대로 살려서.
6: 안 다치게 하려고. 그 지붕도 요래 저 구멍 뚫고가 나가도록 그래.
5: 아, 진짜.
6: 그 집은 어설프도 뭐 다 이쁘다카니. 살리면 이거 비야 되니까.
5: 이야.
6: 그래서 살리고 그것도 이거 가지까지 다 살렸잖아요.
5: 예.
4: 오래된 나무와 공존하는 법을 아는 자연 친화적인 집. 풍경을 온전히 품어하는 이덕진 씨의 낙원입니다.
6: 화장실하고.
5: 어디에요?
6: 여기 바깥에. 이거.
5: 아니, 화장실이 또 바깥에요?
6: 여기.
5: 와! 와! 여기 보시죠. 죽도, 그 뒤에 독도. 아, 여기 화장실 봐세요?
6: 예. 네. 이 화장실은 또, 변비 걸린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하면은,
5: 예.
6: 안 보이는 덕도가 확 땡겨온다.
4: 울릉도의 풍경 맛집 바로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 속에는 남모를 사연도 있답니다.
6: 이거는 이제, 98년도.
5: 예.
6: 이 네 분이 그, 발에, 그 건국 1300주년 해상로 이제 학술 때문에
5: 예.
6: 탐사하시다가
5: 예.
6: 이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선장 이덕영이 저희 형입니다.
4: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탐사 활동을 떠났던 형님. 하지만 거친 바다는 끝내 형님을 보내주지 않았죠.
6: 그래 형 돌아가시고
5: 예.
6: 내가 98년도 울릉도 여기 왔어요.
5: 그럼 원래 태어나시기는 여기 울릉도 태어나시고
6: 직장 생활 육지에서 하다가
5: 예.
6: 그래 이제 형 돌아가시는 바람에
5: 이게 계기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4: 못다 이룬 형님의 꿈과 뜨거운 청춘은 이곳에서 그리움이라는 또 다른 풍경을 빚어냅니다. 이번엔 나리분지로 향합니다.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유일한 평지 마을인데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 더운데 뭐 하고 계세요?
2: 엉겅퀴 나무 뜯어요.
0: 엉겅퀴요? 네. 아, 이게 엉겅퀴예요?
2: 예, 예.
0: 이야.
4: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엉겅퀴는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네요.
0: 그러면 엉겅퀴는 이렇게 입을 뜯어서 먹는 건가요?
2: 예, 입을 뜯어서 국 끓이고 뭐 나물 무치고 찌개 하고 전하고 뭐.
0: 예, 전도 하고요.
2: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4: 엉겅퀴만큼 특별한 꽃도 있다네요.
0: 이게 바로 꽃 이름이
2: 나리.
0: 나리.
2: 북한에도 전신의 나리는 나리라 저 나리분지라는 이름이 생겼고.
0: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나리라는 이름에서 나리분지가 나온 거라고만요.
2: 네. 아. 많다고.
4: 나리분지라는 이름을 얻게 한 섬말 나리.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백합과 식물인 섬말 나리는 독특하게도 잎이 아닌 뿌리를 캐서 먹는답니다.
2: 밥에도 안 쳐먹고,
0: 밥에도 안 쳐먹고,
2: 범벅도 하고, 뭐, 뭐 그런 구황식물이라.
0: 이게 구황. 응. 이렇게 보릿고개를 이것으로 건든 거네요.
2: 아, 그럼 맞아요. 아유, 설명도 잘하시네.
4: 나리분지에서 울릉도 토속의 것을 키우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토박이 한귀숙 씨. 그녀가 애지중지 키워낸 섬말 나리는 척박한 섬이 내어준 귀한 보물입니다. 이 섬말 나리 알 뿌리는 손질해 범벅으로 쪄서 먹는다는데요.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잊힌 음식을 되살려낸 것도 바로 한귀숙 씨였답니다. 아지랑이 속삭이네. 울릉도에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섬말 나리 범벅.
0: 이 나리, 이게 나리분지 아니면 못 먹잖아요.
2: 예, 여기 참 신기한 맛이 나요. 옛날에 예. 그 순재 스님하고 같이 아, 그 이탈리아에 갔거든요.
0: 예.
2: 외국인들이 이게 무슨 맛이냐고.
0: 예.
2: 그리고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0: 그러게요.
2: 그래가 그 통역하는 분. 예. 섬말나리 맛이라고.
0: 아, 예.
2: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상한 맛이라고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는 거거든요.
0: 이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지. 그
2: 신기한 맛이다. 예.
4: 난생 처음 맛보는 섬말나리 어떤 맛인가요?
0: 전 처음에 생긴 건 보고 이거 마늘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뿌리 아니에요.
2: 네, 뿌리.
0: 근데 마늘 냄새가 아니라 만난 감자 같아요.
2: 만난 감자?
0: 예.
2: 만난 감자보다는
0: 당연히
2: 품격이 다르지.
0: 다르죠. 품격이 다르죠. 근데 제가 감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마늘처럼 퍼석퍼석하거나 아.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2: 이상한 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0: 그렇죠. 단 찰떡.
2: 단 찰떡.
0: 예. 쫄깃쫄깃.
2: 예.
0: 몇 년 지나신 거예요?
2: 지금 50년 반세기 살았어요. 반세기.
0: 여기서만요? 겨울이 안 추워요?
2: 겨울은 눈이 오니까 좋고.
0: 예, 눈이 왔어요.
2: 감사해요.
0: 감사하고.
2: 예, 여기에서 산다는 예. 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불편한 거를 이야기하면 환경이 없겠지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 네. 감사한 곳이에요. 평안하고.
4: 어쩌면 이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울릉의 맛 아닐까요?

0: 상관을 없이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예.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

0: 흡연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아, 냄새 맡이 죽인다, 이거. 제가 얼굴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새벽 구름 위에서 깨닫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대리 그렇듯 운에 역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2: 우와, 둘이 와 이리 만나. 이야.
1: 그러니 주어지는 매 순간에 충실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충분히 즐긴 순간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밤처럼 말입니다. 여행은 결국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언제 어디에 갔는지보다 우연히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마음에 남곤 하지요. 홋카이도의 오타루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안개가 낮게 가라앉은 도시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옛 석조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거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간판들이 묵묵히 자리를

0: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특별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이 시계는 지금 증기 나오죠, 저기 보면. 그게 이제 15분마다 증기가 쫙 올라옵니다. 증기 기관사처럼. 네, 일정한 압이 차면 올라오는데 그게 15분 가늘처럼처럼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돼요.
0: 캐나다 시계 장인이 만든 세계 몇 안 되는 증기 시계라고 합니다. 태엽이 아니라 끌어오르는 증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시계의 호흡이 궁금합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
1: 다 했나 봐. 그걸 끝이냐. 좀 더 하시지. 아, 너무 간단하다, 연주가. 아쉬워요, 아쉬워요.
0: 짧아서 아쉬운 것도 여행의 맛이지요. 평소에 바쁘게 흘려보냈던 시간이 이곳에서는 작은 추억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오타리의 상징인 운하로 향합니다. 한때 이 물길은 홋카이도로 들어온 물자가 도시 안으로 흘러들던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운하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 시간을 품은 풍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오타루는 참 기대가 큰 곳이에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전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다. 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가 되게 유명하냐? 문화가 되게 유명하답니다. 이제 근대에 본토에서 혼슈 쪽에서 물자가 들어올 때 이 운하를 타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이 다 새로 나아지고 해가지고 운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옛날에 그 번성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쇠락해지는 어떤 시간이 약간 멈춘 듯한 그런 매력을 느끼는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0: 누군가는 풍경을 찍고 누군가는 함께 온 사람의 얼굴을 남깁니다. 같은 운하를 바라봐도 사람마다 마음에 담는 장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행의 기억은 명소의 이름보다 그날의 표정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1: 일대를 사진으로 다 찍으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다 드러나는 거 보니까.
0: 사진 속의 오타루 운하는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감싸는 도시. 오래된 석조 건물의 지붕과 운하의 난간 위로 눈이 소복히 쌓입니다.

0: 한겨울에 오타루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리의 사진가는 사계절의 오타루를 평생 기록해왔습니다.
1: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눈이 내리는 또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꼭 가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의
2: 아키.
1: 예, 여기는 이제 가을이고요. 그래요. 선생님은 사쿠이?
2: 네.
1: 거기에 난년간 사진 도 잡았어?
2: 40年。40年。
1: すごいですね。私も仕事で40年撮ってます。
2: もういろいろできてますよ。
1: ねえ、そうでしょう。あは。いや、깡통으로만드시는분이야。깡통으로。

0: 캔의 단단한 알루미늄 표면을 자르고 이어 붙이면 멋진 모빌이 완성됩니다. 오타루에서는 사라질 뻔했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죠? 아, 이게 운하의 맛이네요. 운하의 운치. 아, 이거 배를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작은 유람선에 오르면 이 운하가 원래 어떤 길이었는지 몸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타보는 거죠. 과거의 시간 속으로 출발합니다. 낮은 다리 아래를 지나 도시의 안쪽을 빠져나갑니다. 좁은 운하를 벗어나자 탁 트인 오타루의 앞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옛날에 해상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하고 본슈가 직접 연결되잖아요. 터널로.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죠.
0: 이제는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 생겼지만 바다를 향해 열려있던 도시의 표정은 남아있습니다.
1: 롤드스타. 아, 저기는 라이브 하우스래요. 운하 주변으로 보는 건축물들, 건축물의 역사가 보통 100년이 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
2: 아,
1: 옛날 물건, 레트로한 물건들이 주는 감동, 이런 게 되게 오래 있는 것들.
0: 물길을 따라 들어온 곳은 물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시를 짓는 방식과 새로운 문화도 함께 들어왔겠지요. 운하가 바깥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오, 오르골당, 오르골당이네요. 야, 오.
0: 밖에서는 물과 바람 소리뿐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작고 섬세한 소리들이 저를 맞아주겠지요.
1: 이야.
0: 오르골은 태엽을 감아야 소리를 내고 감아둔 만큼만 돌다가 멈추죠. 몇 번을 감아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시간을 느껴봅니다.
3: 스고이 데스까?
0: 오르골의 음을 체감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상자의 윗부분에 디스크 오르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소리와 진동이 나무를 타고 몸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0: 아니, 통 전체가 악기예요. 의자까지 우르르 울리니까 온몸으로 듣는 느낌. 귀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온 세포로 음악을 듣는 느낌이에요.
1: 음악을 감상한다는 건 귀로만 듣는 일이 아니죠. 오르골이 들려주는 음악은 몸을 먼저 울리고 그 울림이 지나간 뒤에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0: 오르골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이제 동화의 나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뭐 옛날에 나왔던 메리 포핀스 그런 막 그런 영화 보면 오르골 소리와 같은 동심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우리가 어딘가 이제 굴뚝을 통해서 저기 멀리 동경해왔던 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오르골의 특별한 장점인 것 같아요.
1: 어릴 적에는 믿었던 이야기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오르골 음악을 따라 다시 가까워집니다.
0: 엘리제를 위하여.

0: 좋네요.
1: 누구에게나 그런 곡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언제 처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곡을 들을 때의 마음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음악 말이죠. 오르골 덕분에 오타루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문득 다시 떠오를 것 같은 도시입니다.

0: 오르골이 마음을 채워줬다면 이제는 배를 채우러 갑니다. 오타르 골목에는 오래된 건물만큼이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당들이 많습니다. 문 앞에 걸린 간판과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봐도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짐작이 갑니다. 여행에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 일은 그날의 기분을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곳은 와규 전문점이지만 오늘 저의 기분은 이 튀김 덮밥을 골랐습니다.
1: So do you like this restaurant?
2: Okay, this is first time, but it's very, they said it's very delicious. Is it good? Wow, good.
0: 홋카이도까지 와서 튀김 덮밥이냐고요?
3: 아, 아리가또.
0: 홋카이도에서는 주변 해역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을 튀기기 때문에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3: 일본 여행 중에 전국 어디를 여행하나 실망시키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음식에서 일단 일본 밥,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맥주. 생맥주가 어디서 먹으나 맛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말 하면 덴뿌라고 우리말로 하면 튀김이죠.
0: 튀김 덮밥에서 중요한 것은 소스입니다. 튀김의 바삭함을 살리면서도 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3: 바깥에 쳐드는 바삭바삭바삭한 맛, 안에 거는 몰랑몰랑몰랑몰랑한 맛, 씹는 맛이 다르죠. 바삭, 몰랑, 바삭, 몰랑 이런 거.
0: 여행지에서 만나는 좋은 한 끼는 대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타루의 밤은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가

0: 가고 풍경에는 일상이 찾아와 있습니다. 운하 주변은 밤이 되면 63개의 가스등이 켜지며 과거 항구 도시의 정취를 재현합니다. 그 풍경 속을 걷고 있으면 100년 전의 시간이 이 거리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직도 문 연 가게가 있나 봐. 아주 환하게 불을 켜놨네.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로망의 도시요. 연주하나 봐. 오르간 연주? 아코디언 연주? 아코디언이다. 이야, 만만치 않네. 아코디언 연주자 만나기 요즘 참 쉽지 않은데.

0: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은 아코디언 소리로 오타리의 밤풍경을 완성합니다.
1: 오, すごい. 아리가또. すごいな. 진세요. 楽しんで 生きていくことが分かる人だ.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昨日も来て。うん。素敵だったので。彼じゃなくて？彼も素敵ですよ。そう、同じですよね。兵庫へ座って、兵庫、姫路へ座って。またね。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いい旅を。ボンボヤージ。사람이 따뜻해. 호타루, 뭐, 오늘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아까 힘에서 왔다는, 여성분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끼리 만나서 따뜻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옆에 이제 훈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0: 여행은 풍경을 보는 일만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 듣고, 한 사람의 삶에 감동하고, 나에게 아직 이른 밤이 남아있음을 느끼는 게 여행 아닐까요? 오타루에서 낭만적인 운하의 밤을 보내고 운해의 아침을 맞으러 시무카푸촌으로 향합니다. 이미 날이 밝았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침도 조금 먼저 찾아옵니다. 제가 새벽부터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3: 홋카이도의 명물 중에 운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게 정말 3대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 볼 수 있답니다. 지금 새벽에 그걸 보러 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걸 보러 가는데, 오늘 그게 꼭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ooking up at the sky,
0: ain't a cloud rolling by. 목적지 시무카푸촌은 홋카이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산과 숲이 깊은 마을입니다. 운해를 보려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곤돌라가 저를 운해를 볼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4: 진짜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밑으로 산 밑으로 이제 구름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발 밑에 구름 위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기대된다 그죠? 참 사실 살면서 운해를 보기 쉽지 않잖아요.
0: 홋카이도에서는 5월에서 10월 중순에만 운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해 발생 확률까지 계산해 운해 예보를 알려줍니다.
4: 이게 운해가 발생을 하려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어도 10도 이상이 나야 되고, 그 전날 비가 와야 되고, 지면의 습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90% 이상 높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이게 장대한 운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운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4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열 사람 오면은 네 분은 보시고 여섯 분은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작나무 숲에 이제 막 신잎이 올라온다 그죠? 신잎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0: 해발 1239m의 산 정상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약 13분. 같은 날 같은 산에서도 계절은 서로 다른 속도로 찾아옵니다.
4: 밑에서 출발하던 곳에는 자작나무에 이제 새 잎이 막 올라와서 새파랗게 팔팔팔팔, 그게 너무나 이쁜데, 산을 올라온 것가 없어요. 아직은 하나도 안 폈잖아요.
0: 곤돌라를 타고 산을 오르는 동안 아래의 세상은 조금씩 멀어지고 운해와 가까워집니다.
4: 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이야. 아니, 다행히 3대가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대단히 인생을 잘 살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 우와. 이야. 오, 정말 다르구나. 오, 밑에서 보던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저거 보세요. 높은 산 봉오리만 보이고, 햇살 아래에 있는, 이야, 참. 왔다.

이야, 장대하네. 우와. 볼만하다, 볼만하다. 이야. 야이끌이다, 이거는. 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이야, 어떻게 이러냐. 어? 하, 신기하네. 산은 섬처럼 떠 있고, 마을은 구름 사이에 희미하게 잠겨 있습니다.

가까운 부분에 이제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저 밑에 있는 아득한 마을의 전경, 그 너머로는 완전히 구름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구름을 넘어서면 저기 이제 높은 중봉들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햇살 보세요. 햇살 맞은 구름들. 이야, 이거 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름 위의 아침을 붙잡습니다.

0: 눈앞에 펼쳐진 장관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바라본 풍경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도 구름을 닮았네요. 뭉게뭉게 피어오른 모양이 방금 본 운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1: 오이시데스카?
2: 응, 오이시. 최고 최고.
0: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을 뿐인데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일 것 같지요.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엽서 한 장을 보내고 함께 나란히 앉아 구름 위의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 이곳의 아침은 거창하지 않아도 함께한 마음 덕분에 특별해집니다.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3: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분을 이해할 것 같네요. 구름 위를 산책한다 하는 기분을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저 밑에 이제 길바닥 또 나무 토막이에요, 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좀 푹신푹신 하잖아요. 이거 아마 연출을 했을 거예요. 저 구름 위를 밟는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좀 푹신푹신 선물 받는다는 느낌, 그런 걸 다 연출해서 이런 것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발 밑에는 부드러운 나뭇길이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 끝없는 구름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해진 시기에 이른 시간에만 허락되는 작은 비현실,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오래 운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릅니다.

0: 좋아요.
1: 눈에 넘어 또 바다. 바다에서 바다. 바다에서 바다로 하늘.
0: 한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야, 이럴 수가 없어. 바다에서 시작된 구름이 산을 넘어 다시 하늘로 이어집니다.

0: 조금만 더 보고 싶고 잠시라도 더 머무고 싶은 풍경. 그런데 운해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 와우, great. 와우. 오, amazing.
2: 아, navy.
1: Yeah. Wow, great. How about you?
3: No. She's a climber.
1: A climber. Wow. Oh, 대단하다. Great. Where are you from?
3: Singapore.
1: Singapore.
0: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오늘 아침 같은 구름 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반갑습니다.
1: Good climb.
0: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0: 구름 위의 아침을 사진에 담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도 어쩌면 은혜와 닮았을 겁니다. 오래 머물지 않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요. 오늘 아침 구름 위에서 만난 것은 잠깐의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순간이 사라지기 전에 조금 더 오래 바라보려는 마음을 만났죠.
1: 해가 뜨니까 좀 그치는, 가까운 데는 그치고 멀리는 아직 남아있네요. 야, 운해를 보았다. 기분이 좋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0: 다시 오지 않을 아침, 구름은 곧 그치겠지만 여운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하늘 위의 바다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바다가 있는 토마코마이로 향합니다.

0: 태평양을 마주한 토마코마이는 홋카이도에서는 손꼽히는 어항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어부들의 일상에 맞춰 흐릅니다. 물론 지금은 어부보다 관광객이 먼저 줄을 씁니다.
1: 우와. 아이고.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나? 둘이 와, 이리 만나. 줄 봐라. 이야, 대단하네. 허허. この 店美味しいですか? 店美味しい?
2: 美味しいらしいです。らしいです。初めてですか?初めてで。で、毎回並ぶっていう。あ、美味しいからみんな来てるでしょうね。っていう話ですね。ね。この店には何が有名ですか?え、何有名なの?知らない。あの、なんか情報誌見てきたんですよ。あ、情報誌見てきました?うん。海鮮がなんかすごい量が
0: あ、海鮮の量が多い。すごいらしい。ええ、値段に比べて海鮮が多い。ああ、いや、価格比はさ、値段も非常に高い。毎旬でよ。だから彼が有名だみたいな。その時は僕も美味しいんだよ。それが甘くてすごく美味しいんです。あ、生が。生が美味しい。もうコリコリして。それだったら焼酎と一緒だ。
3: いやもうそうなんですよ。ねじねね。ホッキーが有名ですね、こっちは。ホッキーが有名だよ。センガの食感がグレー、ヘセギなご。ちょ、料理で하면ピンクセギなんだよ。で、センゲ、たっちゃちゃくないけど美味しいだよ。親族じゃない。あ、親族じゃないんだ。ああ、ただの知り合い。
0: 友達みたい。うん。お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こんなものがあるよ、うちは。あいがいっぱら。かわいいね。かわいいね。ねえ、子供はね、どんな国でも同じですよ。ねえ。원래는 새벽에 조업 나가는 어부들을 위한 도시락 식당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새벽 5시부터 줄이 늘어서는 전국구 맛집이 됐습니다.
4: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도모.
0: 소문을 듣고 일본 전역에서 찾아옵니다. 어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 메뉴들을 만원 대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죠. 음식이 나오면 가성비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새우 양 좀 보십시오. 시그니처 메뉴인 해산물 덮밥에는 당일 아침에 들어온 제철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5: 아지와 どうですか?
6: 한국어.
5: 맛있어요.
0: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는 식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랑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벽을 가득 채운 이 흔적들이 그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름을 다 알아보진 못해도 이 작은 식당을 다녀간 발걸음들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시간이 이렇게 벽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오랜 세월의 시작은 이 작은 주방이죠. 그리고 이 식당의 주역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호끼 조개입니다.
7: 가장 인기가 호끼카레입니다.
0: 토마코마이는 25년 동안 일본 호키 조개 수확량 1위를 지켜올 만큼 호키 조개로 이름난 곳입니다. 차가운 태평양 바다에서 자란 호키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또렷하죠. 걸쭉하고 진한 일본식 카레에 살짝 데친 호끼 조개를 넣어 끓이면 매콤한 향사에로 은근한 단맛이 느껴지는 호끼 카레가 완성됩니다. 시장 식당의 카레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홋카이도의 호끼 조개들이 씹는 순간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방 다른 한쪽에서는 연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정도면 호화다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홋카이도 바다의 넉넉함과 시장 식당의 인심이 담긴 연어 덮밥입니다.
3: 우와, 맞는 것 같아요.
1: 이거는 호끼 덮밥이고요. 연어 덮밥. 양을 보십시오. 입이 딱 벌어지네요. 이거는 카레, 호끼 카레. 오기사. 보세요. 제 얼굴보다 커요. 이야, 참. 이야. 야, 보는 것 자체로 감동이네요.
4: 수고해 됐어.
1: 사몽, 사몽. 아, 사몽. 아, 그래? 사몬답대.
0: 신선한 연어가 가득 쌓인 연어덮밥을 맛있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과 신선함을 눈으로 먼저 즐깁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담백한 연어의 맛을 입으로 확인합니다.
1: 이 연어는 사실 이게 연어처럼 맛있는 그 생선도 없죠. 보들보들하면서 식감도 있고 아주 싱싱하잖아요. 싱싱한 놈은 호흡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조금 맛이 있네요. 이거 생호흡기잖아요. 생호흡기는 회색빛이 나는데 되게 감미가 있어요. 마지막 맛이 감미가 달달한 맛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막 나왔을 때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생으로 나왔을 때 그 막 딱 주자마자 먹어야 돼. 너무너무 맛있어요.
0: 호끼 카레는 달큰한 호끼와 고소한 카레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1: 카레 맛에 호끼 맛하고 섞어야 돼요. 카레만 먹어도 카레 맛이고 호끼만 먹으면 호끼 맛이니까 절묘한 식감. 호끼가 주는 달달한 느낌. 카레의 고소한 느낌. 그 두 개 맛, 이게 섞여가지고 독특한 맛을 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맛있다. 우리 입맛에 맞다. 한국인 입맛에. 한국인 입맛에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음식은.
0: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에 와서 푸짐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작은 인사를 남길 차례입니다. 이 항구 식당에서 받은 인심을 저도 한 줄로 남겨봅니다. 누군가 제 글을 발견하면 오늘 이 식당에서 참 잘 먹었다는 마음도 함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1: 세계 EBS의 세계 테마 기고. 한국어도네.
8: 감사합니다.
0: 인생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즐거웠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 정겹죠? 정겹죠?
9: 우와, 지구의 입김이, 입김.
1: 이야, 이게 나 이게 낭만이요.
4: 식감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0: 를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와, 이거 진짜야?
12: 에이, 설마. AI겠지?
11: 오, AI로 만든 거네.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귀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2: 뭐?
3: 들키겠어. 지나갔다.
2: 찾았다.
3: 들켰네.
2: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3: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게. 도망가!

0: 하나도 안 남았네. 배고픈데. 찾았다. 맛있겠다.
1: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2: 아, 살았다.
3: 이제 못 쫓아오겠지.
4: 그랑 그랑.
3: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루피?
4: 어디 갔지?
5: 루피는 못 봤는데.
3: 그럼 루피가 아직
4: 숲에 있다는 말이잖아. 루피! 빨리 돌아가자!
0: 맛있는 점심, 냠냠냠!
3: 이거다!
0: 싫어, 잡아먹을 거야.

0: 쌤통이다.
1: 안 돼. 내 정신. 예. 잠깐만.
0: 왜?
1: 가시 좀 뽑아줘.
0: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1: 안 그럴게.
0: 약속해.
1: 약속할게.
0: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1: 알았어.
0: 좋아.
1: 빨리.
0: 어디? 여기도?
1: 까홍까. 빠졌다. 고마워.
2: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3: 루피!
0: 루피! 이거

0: 루피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1: 신기하다. 따라가 보자.
2: 배고프다. 어?
1: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2: 맞아.
1: 알았어. 왜 그래?
2: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1: 뭐? 무슨 소리야?
2: 거기서!
1: 안 먹는다며!
2: 배고픈 걸 어떡해! 내 점심!

0: 큰일 날 뻔했네.
1: 뭐야? 저 정신 봐. 나 좀 도와줘.
0: 수영도 못해?
1: 못해. 제발 도와줘.
0: 또 잡아먹으려고 했다면서?
1: 아니야.
0: 잡아.
1: 고마워.
0: 약속 지켜야 돼.
1: 당연하지, 점심아.
0: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1: 미안해, 루피.
0: 그렇게 배고파?
1: 응.
0: 따라와.
1: 알았어.

0: 뭐야,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0: 같이 가! 뭐 하는 거야?
1: 너 일부러 그랬지?
0: 부탁할게. 루피한테 데려다 줘.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0: 그렇지. 민자!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4: 루피 최고!
3: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0: 힘들어. 여기 맞아.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5: 그러게.
0: 너 또?
4: 잠깐만.
0: 너 어디 가?
5: 이쯤인 것 같은데.
4: 괜찮아?
0: 루피! 루피를 놔줘. 맞아. 잡아먹지 마.
4: 안 먹어. 루피는 내 친구야.

0: 그랬구나.
1: 다행이다. 맞아. 얼마나 걱정했냐고.
2: 미안해.
1: 배고파.
3: 그래.
2: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1: 뭐?
4: 정말 맛있다.
1: 맞아.
2: 루피가 가르쳐준 거야.
1: 진짜? 루피 대단하다.
5: 빠이.
6: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0: 이카루스의 추락.
1: 테디, 어떻게 된 거니?
2: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1: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호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제...
1: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자, 업히세요.
2: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2: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 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4: 그렇게 둘 수는 없죠.
1: 태호야!
2: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이야! 에어로젠트 액션! 진짜!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비하자.
5: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1: 형!
6: 허큘리스 액션!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3: 수리 완료.
2: 고마워.
0: 좋았어. 간다.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라.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2: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0: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4: 어디 해보든가!
2: 그런 것 좀 못 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0: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4: 에어로! 부메랑!
0: 안 돼!
2: 악당이라고 추락은 막아야 해!
0: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4: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
0: 사라졌어.
2: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4: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2: 수상한데?
4: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5: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4: 아, 이리 와. 어?
5: 아, 싫어.
4: 한번 알아보자.
5: 싫다고.
6: 오늘의 안전교육.
7: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2: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8: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6: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4: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7: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9: 안전!

0: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0: 클릭! 같은 글자 찾기!
1: 마우스로 코딩을
0: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1: 로로로
0: 컴퓨터
1: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0: 미미월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최고의 배달왕.
3: 이번에 대결을 펼칠 장소는 바로 청두 판다 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판다가 철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사실 판다는 죽순을 좋아하죠. 오늘 대결에서는 죽순으로 만든 이 만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될 거예요. 판다들이 좋아하겠죠? 예. 만두 도시락 각 100개씩이에요. 더 빨리 배달한 쪽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4: 당연하지.
5: 난 늘 준비 완료야.
3: 준비 출발!
4: 우와, 대나무 숲이 빽빽하네.
5: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4: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 안 해. 어? 어? 여기 받아.
3: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째 대결에서도 호기가 질 거야.
5: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잠이나 한숨 잘까?
6: 이대로는 못 이겨. 골든보이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호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4: 어? 업그레이드라고?
6: 그래, 맞아. 하늘이 누나가 이걸 준비해줬잖아.

0: 고기 받아! 와!
1: 알았어! 고마워, 맥스! 이제 가보자! 고기! 섀도우 스피드!

0: 가라, 다크 골든 주먹!
1: 안녕, 이거 받아!
2: 두 번째 배달 대결의 승자는 바로 호빙!
1: 야호! 봤지? 너만 숨겨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0: 와, 말도 안 돼!
2: 해냈어, 호기!
1: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샤오준!
0: 치, 너무 우쭐대지 마! 잠깐 방심한 것뿐이니까 앞으론 절대 지지 않아!
3: 1대1 동점이 됐네!
2: 그렇다면 다음 대결의 승자가 진정한 배달왕이 되겠군요! 이제 마지막 대결은 만리장성 배달 경주입니다! 성벽 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대결은 스피드 대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점심을 먼저 배달하는 쪽이 승자예요! 준비!
0: 난 절대 안 져!
2: 출발!
0: 자, 가자! 나 먼저 간다!
1: 스피드는 날 못 따라오지!
0: 아, 제법인데!
1: 너도 별로 나쁘진 않아!
0: 그냥 둘 순 없지. 가라, 다크 골든 주막.
1: 안돼.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해봤자 날 못 이겨! 다크 골든 주먹! 맥시멈 파워! 승리는 내 거야!
2: 포기하지 마, 호기!
1: 난 절대 지지 않아!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0: 왜 속도를 줄이는 거지?
1: 어이구.
2: 점심 배달 왔습니다.
0: 어? 맞다, 배달. 안 돼.
2: 여기 만두 도시락이요.
1: 고맙다. 이야, 아직 따뜻하네.
3: 드디어 대결의 승자가 가려졌고요. 진정한 배달왕은 바로 슈퍼.

0: 골든 AI가 난 무적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나 받아.
1: 뭐야? 만두가 다 망가졌잖아. 봤지, 골든보이? 넌 진짜 배달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
0: 뭐? 그래서 진짜 배달이 대체 뭔데 그래?
2: 배달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0: 하,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난 이 승부 인정 못해. 우리 다시 대결해.
3: 골든보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세요.
0: 에치,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1: 어? 탈빵너,
2: 넌 역시 우주 최고의 배달 비행기야, 호기.
4: 다 같이 해낸 거야. 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5: 그래, 맞아.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하려고 해, 샤오준.
2: 슈퍼윙스 홍보대사라고? 내가? 정말?
4: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홍보대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슈퍼윙스 볼이야. 이 슈퍼윙스 볼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힘이 담겨있어. 전 세계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 월드 우주본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받아. 슈퍼인스볼 준비 완료.
2: 이건 만두 먹는 판다랑 만리장성이잖아. 우와.
4: 엔진이 다시 작동해.
6: 아유, 다행이다.
2: 이제 만두를 제때 배달할 수 있겠어.
4: 잘 됐다. 어? 어? 무슨 일이지?
7: 호기, 긴급 상황이야. 우주 폭풍 때문에 히말라야 전체가 거대한 폭설에 파묻히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4: 뭐? 알았어, 아리. 지금 바로 갈게. 잘 있어, 샤오준. 다음에 또 보자.
2: 안녕, 호기. 다음에 만나.
4: 맥스, 최고 속도로 가자.
5: 나만 믿어.
4: 잘 가.
5: 다음 목적지 히말라야로 출발.
7: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호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 올 때까지 힘을 합쳐보자.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무서운 걸
9: 잊었어.
10: 한 시간
11: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어때, 주인님?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2: 인어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3: 머리색이 변해.
2: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2: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4: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오늘은 바다 동물들 건강 검진 하는 날.
6: 아니. 심해하기 부인도 왔네.
5: 네. 근데 할아버지, 심해는 아주아주 깊은 바다는 뜻이죠. 심해에도 아기가 사나봐요?
6: 아이, 그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아귀는 색깔도 짙고 이빨도 더 날카로워 무시무시하지. 작년에 결혼했다는데 아예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보인대.
5: 남편이요? 왜요?
6: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실종됐다는데.
5: 실종요?
6: 아예 아무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지 뭐야.
5: 심해 아기님, 문진표 작성하셨어요?
7: 네, 여기요.
5: 먼저 혈액 검사부터 할게요. 진료실로 가세요.
7: 네.
5: 오늘의 환자, 심해 아기. 심해 아기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8: 평소 운동은 잘 하시나요?
7: 그다지.
8: 그다지. 식사는 잘 하시죠?
7: 그럭저럭.
9: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7: 네?
8: 탱대 간호사!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
9: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사실 동물날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심해 아귀 남편분의 실종 진짜 실종일까?
7: 글쎄요.

0: 탱댕가 노사? 자자, 그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검사 결과 특별한 건 없는데,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시고, 저런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다.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그러셔야 건강해.
1: 밖에 좋은. 나오고 싶겠어? 남편이
0: 탱댕
2: 집집. 선생님, 저희가 사는 심해 모르세요? 심해는 바닷속 깊고 깊은 햇빛이 닿지 않는 깜깜한 곳이죠.
0: 차차차. 그렇죠.
2: 그래서 심해의 동물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죠.
1: 알록달록. 아, 신기하다.
0: 아, 창백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1: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불편하겠다.
2: 다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전 잘 못 보지만 대신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죠. 제 친구 유령 상어도 눈이 퇴화되었어요. 그치만 반대로 빛이 거의 없는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게 눈을 아주 크게 진화시킨 대왕 오징어도 있죠. 눈 크기만 30cm가 넘는답니다.
1: 아니, 눈 크기가 30cm? 이만하다 그런 거잖아. 대왕 오징어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0: 심해엔 큰 동물이 많더라고요.
2: 심해는 햇빛이 없어서 추워요. 추위를 이기려고 몸집을 크게 만드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0: 우와, 진짜 크다.
1: 아니, 가뜩이나 남편도 사라졌는데, 아우, 너무 깜깜하고 춥고 외로울 것 같아.
2: 네?
0: 허탱댕!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눈치 챙겨.
1: 눈치 챙겨.
0: 건강 챙기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깜깜해서 먹이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2: 맞아요. 심해에는 물고기 떼도 없어서 먹이를 찾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0: 그래서?
2: 이 머리 위에 낚싯대가 있는 거죠.
1: 우와, 낚싯대! 오, 진짜 낚싯대같이 생겼다.
0: 그거로 물고기를 잡는 건가요?
2: 네. 그럼 문제 낼게요.
0: 문제?
2: 심해 아귀는 이 머리 위 낚싯대로 먹이를 어떻게 유인할까요? 1번, 머리 위 낚싯대로 냄새를 풍겨서 먹이를 유인한다. 2번, 빛을 내서 먹이를 유인한다.
1: 1번 아닐까? 심해 사는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닐까?
0: 심해 동물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간다고 했잖아. 난 왠지 빛을 낼 것 같은데.
2: 정답은 2번. 빛을 내서 유인한다. 머리에 달린 낚싯대는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거죠. 우린 이 끝에 달린 동그란 부분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하죠. 사냥 1단계. 불빛을 켜고 기다린다.
3: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0: 아쉬워라. 사냥 2단계. 안 들키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1: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0: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금이야! 가까이 온 물고기를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 우린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죠.
1: 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2: 아이쥬!
1: 응? 어? 댕댕, 재택했어?
3: 아, 아니! 근데 재채기 소리가 어디서 난 거지?
0: 응? 에이,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1: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3: 그치?
4: 심해 아기님, 아직 엑스레이 촬영 안 하셨죠?
0: 네네네네. 지금 갈까요? 어, 가시죠, 가시죠. 얼른 가시죠. 엑스레이.
3: 수상하다 말이야. 자, 엑스레이 촬영 사진 나왔습니다.
1: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응? 응? 어, 잠깐, 잠깐. 어, 심해 아기님 배에 달린 저게 뭐지?
3: 어, 글쎄, 그 종기가 나신 걸까?
1: 아니야. 종기치고는 너무 커. 혹인가? 직접 봐야 알겠는데?
0: 안 그래도 되는데.
1: 안 그래도 되긴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직접 봐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3: 네. 아, 그냥 진찰하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요.
1: 이건 호흡이 커도 너무 커. 어서 떼어내야겠어.
0: 아니요, 안 그래도 되는데.
1: 무슨 말씀이세요? 더 커지기 전에 떼어내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빨리 치아 간호사 불러가지고 수술 준비 빨리 해주세요.
0: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3: 남편이요?
5: 선생님 안녕하세요.
3: 호기 호기 말을 한다. 호기
1: 호기야.
3: 그럼 혹시 그 실종됐다던 그 남편분?
5: 실종이라뇨? 전 결혼하고 쭉 여기서 살았어요.
1: 아니 어쩌다가? 무서워.
5: 우리 심해 아귀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엄청 작아요. 덩치가 거의 60배 차이 나죠.
1: 60배나요?
5: 우린 결혼하기 전 각자의 공간에서 외롭게 지냈죠.
0: 깜깜하고 넓은 심해에서는 심해 아기끼리도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5: 운명적으로 만나 우린 사귀기 시작했죠.
0: 헤어지기 싫다.
5: 아이, 내일 또 만나면 되지. 잘 가.
0: 안녕.
5: 귀현 씨!
6: 그런데 한번 해.

0: 헤어지면 깜깜한 심해에서.
1: 귀남씨! 어디에 있는 거야? 서로를 잘 못 찾고
0: 다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1: 귀남씨!
0: 귀여씨!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야. 잘 지냈죠?
1: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0: 깜깜한 심해에서 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 못 가! 나 그냥 네 옆에 딱 붙어서 살 거야!
1: 나도! 큰 파도가 와도, 무서운 적이 와도 절대 안 떨어질래!
0: 좋아! 그렇다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1: 하나가? 어떻게?
0: 나를 녹여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수컷이 암컷을 물면 입주위 살이 합쳐지고 수컷 몸의 일부가 암컷에 흡수되며 한 몸이 되는 거죠.
1: 우리 심의 아귀는 이렇게 짝을 만나 하나가 되고 자식을 낳아요.
0: 깜깜한 심에서 어렵게 만난 인연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심의 아귀가 선택한 방법이죠.
2: 와우! 와우!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3: 그러니까 실종되신 게 아니었네요.
0: 네.
2: 아, 근데 그 매일매일 붙어있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0: 아니요, 전 편하고 좋죠.
1: 그렇겠죠. 편하게 매달려만 있으면 되니까.
0: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뭐 불편하다는 거야?
1: 아니야, 불편하긴. 그럼 여기서 문제!
4: 문제?
1: 심의 아귀 암컷은 평생 한 마리의 수컷만 붙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3: 글쎄요.
1: 정답은 X! 응? 암컷들은 여러 마리 수컷을 붙이죠. 소문에는 수컷을 8마리나 붙인 심의 아귀도 있다나 봐요.
2: 8마리나요? 와우!
0: 자기야, 지금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야?
1: 이유는 무슨? 그냥 선생님들 알려드리려고 낸 거죠.
0: 아니, 나 말고 수컷을 또 붙이겠다는 거야? 자기야, 지금 말 잘해야 돼? 나 막 화날라고 해.
1: 아, 그냥 낸 거라고요.
0: 아, 언제는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다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1: 아, 선생님, 아까 확 떼버릴 수 있다고 했죠. 떼주세요, 얼른.
0: 안 돼. 농담이지?
1: 농담 아니야.
0: 너무해. 기남이 삐치.
1: 아유, 쭈쭈쭈, 삐지셨어요?
0: 몰라.
1: 아, 장난이야. 삐진 것도 너무 귀여워, 진짜.
2: 아니, 지금 건강검진 받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2: 저기, 나가주세요. 저기, 나가주세요.
1: 삐진 것도 왜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4: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5: 잘 먹겠습니다.
4: 많이 먹어.
5: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6: 얘는 그럼
5: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7: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5: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6: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5: 흥!
7: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진짜 잠깐만.
5: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1: 여긴 내가 치운 바 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늘고 나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의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5: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5: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6: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어.
5: 지구 하늘이 안녕.
6: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5: 키위? 오, 아닌데.
6: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5: 오?
1: 어, 얘들아 같이 가.
5: 어, 사랑.
6: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키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치?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3: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4: 당연하지. 우리가 친구잖아.
1: 고마워.
4: 먹어, 먹어.
3: 맛있겠다.
4: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4: 있기는.
3: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4: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4: 나도.
1: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사랑해.
2: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9: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0: 굶어? 내가 왜 굶어?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돼.
9: 야, 죽어도 먹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10: 아니.
11: 머리 만지지 마!
12: 니들은 에이 아이도 모르냐?
9: 에이?
10: 에라이요?
12: 에이, 아이!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0: 또 배 아파. 나도.
13: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4: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5: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3: 가짜요?
16: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15: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0: 그럴게요.
3: 또 화장실. 나도.
15: 왜? 왜 달래? 냄새.
0: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0: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0: 저. 아, 몰라!
8: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0: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8: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0: 왜요?
8: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0: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8: 그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6: 나 어떡해.
8: 암흑 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0: 싫어요.
8: 너
0: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8: 어, 사랑아, 너 아니야.

0: 사람아 그만해. 아 어디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1: 암흑보석 어서 줘.
2: 번개네 것도 아니면서.
1: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2: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1: 이제 그만해!
2: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1: 설마! 설마! 아, 얘 괜찮나? 너 사람!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2: 야!
1: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우선
1: 어머나 이게 뭐야?
0: 사랑 너 정말
2: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암흑 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2: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3: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나도
4: 사랑해.
5: 사랑해.
2: 사랑해 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암흑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2: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3: 아유, 막 가려워 이제.
2: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2: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0: 사랑이랑 핑키?
1: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0: 야, 뭐야?
1: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2: 주고가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3: 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4: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5: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 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

0: 기갑일도 출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얍!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봉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5: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4: 봉규민이 날 배신했어.
6: 봉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7: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8: 어, 사랑친구, 어서와. 어서, 어서.
4: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8: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6: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8: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9: 한봉규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8: 아,
9: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모두

0: 여러분, 한몽개 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 쌤 최고.
2: 아유, 뭔 이 정도를 가지고.
3: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4: 너네 한몽개 쌤 너무 믿지 마.
3: 응? 그게 무슨 딱따거리 같은 소리야?
4: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봉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아,
1: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2: 당해봐라.
1: 가득 담았어요.
0: 두두두.
3: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1: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과 또 마법을?
2: 헐, 생일상에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눌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개쌤, 진짜 못됐다. 그치?
1: 오, 아니야, 아니야. 어,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3: 진짜 웃기다. 한몽개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오, 맛있어.
2: 진짜?
4: 맛있다고?
2: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1: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2: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아, 또? 아, 지지.
4: 야, 노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를 좀 못됐다.
2: 뭐?
5: 내가 못됐다고? 한봉기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2: 아유, 번개미지.
0: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2: 아유, 칭찬하기. 이제 아무 꼬사기 제발로 굴러줘 시간이지.
0: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2: 당장 잡아 오라지.
6: 넷, 조그마님, 찍찍 마법, 뿅!
2: 짜잔!
3: 우와!
4: 사랑해. 나도.
2: 사랑해.
7: 사랑해.
4: 사랑해.
2: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8: 어머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내 이름 너무 싫어.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왜 없는 거야?
6: 그런 보석 있지.
2: 아, 깜짝이야.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8: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0: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2: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0: 노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아무 보석은 쓸모가 없지.
8: 에이, 아무 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0: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8: 따로 있지.
2: 아, 안 사요.
8: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0: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2: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0: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8: 어, 안 될걸?
0: 안 되지.
8: 절대 안 돼. 어떡하지? 위험해.
2: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6: 찍찍 마법
9: 지하본부로 출발!
1: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네, 번개 대장님.
10: 번개맨, 암흑 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1: 네? 암흑 보석이 사라져요? 어? 어, 그럼?
10: 암흑 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1: 예? 안 돼! 사랑아!

0: 1m 치어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3: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4: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람 모사기 있다는 거야? 나 속인가봐? 번개미랑 똑같아.
1: 아니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
5: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5: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끼.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5: 어떻게 감히?
0: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5: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6: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5: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
7: 우와, 진짜 있네.
5: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6: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8: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번개맨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6: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0: 아, 줘. 빨리 줘.
5: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어쩌지?
0: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흑보석 필요 없어.

0: 사랑아! 너 사랑!
1: 제발 너 사랑,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3: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4: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3: 가짜?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5: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너 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4: 와, AI 진짜 대박이지.
7: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가짜였지롱.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8: 박사, 암흑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9: 예.
3: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5: 맞지, 맞지?
8: 그랬지. 박사, 난 빠져.
3: 좋았어.
5: 잠깐만.
3: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2: 빵이 피어난지.
5: 잠깐만요.
2: 저다 까무로 얄미운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3: 뭘 물리치고 뭘 정복해?
2: 그건 안 되지. 저 다시 내놔. 암흑보석 뺏어야.
3: 저도 뺏는 게 어딨지?
2: 보석! 어? 저기! 짜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2: 드디어 완성입니다. 내 지혜의 결정체가 갤런 농장 인증 신선 채소. 자 여러분, 출하 작업을 계속하자고요. 버팔로 크러쉬가 짐을 옮기러 고도할 겁니다.
3: 뭐가 갤런 농장의 신선 채소야? 네가 언제부터 농부였다고?
2: 그렇게 화내지 마요 캡틴. 백신 개발도 재밌었지만 농사도 적성이 맞는다니까요. 물의 온도와 토양의 질의 파악부터 정성을 다해서.
3: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헤비아이언 저 녀석이야.

0: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구만.
1: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탐내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도 발장가라면 저 녀석을 찾아내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봐.
2: 있어요.
1: 있어.
2: 진정한 천재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법. 헤비아이언, 아니 헤비아이언 와일드라고 해야 하나? 그를 찾아내라고 하실 줄 이미 예상했죠.
1: 역시 버스터 빌런 믿고 있어.
2: 뭐예요? 사실은 헤비아이언에게 운송을 맡길 때 추적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쪽이라면 녀석은 아마도 바다 건너.
1: 바다 건너?
2: 부르카카 근해 무인도에 숨어 있는 듯하군요.
1: 녀석, 어느새 그런 먼데까지.
2: 자, 그럼 알아서 찾으시고. 네?
3: 아직 전출하 작업이.
1: 헤비아이언, 이 메탈 카드 볼 자격도 없는 녀석. 아, 보이라. 오, 캡틴. 오라라.
4: 무아의 대지, 그러니까 마키나 행성이 폭발하며 날아오른 거대한 용이라고?
5: 그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대.
6: 준, 후르카카에선 잘 있지? 보충과제 대충하면 혼난다. 페로로 우리 애 잘 봐줘.
5: 네.
7: 용 얘기 말이야. 혹시 몰라서 각지의 천문대에 문의해봤는데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대.
8: 하지만 똑똑히 봤어. 그건 무아의 대지에 잠들어있는 전설의 파괴신. 그 이름은 파이런트 체험. 우리 모로온족 전설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모아의 대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그때 파괴신은 깨어난다. 깊은 땅속에서 용이 깨어나 죽음이 만물을 삼킬 것이다 라고.
4: 마키나 행성의 파괴신이 굳이 왜 지구에 온다는 거야?
8: 모르겠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의 냄새가 짙어지는 건 분명해.
9: 나도 요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4: 불길한 기운?
9: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10: 야생의 감각이군.
9: 나도 쭈뼛쭈뼛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야.
10: 털이 어딨다고 그러시나.
9: 시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이
11: 전설의 파괴의 시가.
12: 걱정 말라니까. 우리한텐 이렇게나 동료가 많잖아. 게다가 강력한 비장의 카드 그랑 블루레온도 있고 다같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솔레이유?
4: 안 그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13: 모든 수치가 측정 불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4: 그랑 블루레온의 힘은 태양처럼 강해. 제어하기 아주 어려울 거야.
14: 난 일단 헤비아이언의 행방도 궁금해.
15: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디로 가는 거지?
16: 요리!
15: 요리! 왜? 무슨 일인데? 거파라!
16: 그 캡틴이!
1: 요호 요호 즐거운 해적 인생!
2: 출발 때와 다르게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1: 멍청하긴, 이게 내 전속력이다. 목적지까지 이 정도는 즐겨야지.
2: 네네, 하지만 버팔로 크러쉬가 없으니 조금 어색하군요.
1: 그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세상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지. 게다가 유리가 걱정할 거고.
13: 선장님이 뛰쳐나갔다고?
5: 헤비아이언이랑 단판 지으러?
9: 그 녀석은 메탈 카드봇 자격이 없다며 엄청 화냈다고 미니 갤런이 알려줬다.
4: 어디로 갔는진 알아?
9: 바다 건너 올까까? 무인도라고 했어.
4: 올까까? 보르까까 말이야? 확실해?
15: 버스터 갤런이라면 알아냈을 법도 해.
4: 여기로 오고 있다면 짐 작가는 무인도가 있을까, 페루루?
17: 아유, 글쎄, 이 근방 무인도는 수십 개인데.
18: 내가 바로 하늘에서 찾아봐드리지.
17: 응, 시에르도 도와줄 거야.
18: 가자, 준.
12: 탐색 작전은 익숙하지. 당장 찾으러 가자.
18: 너도 갈래?
15: 거파라,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넌 여기 있는 게 좋지 않겠니?
9: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캡틴과 동료도 아니다.
12: 알겠어, 너도 와.
7: 근데 무슨 수로 가려고?
9: 그건
17: 방법이야, 있지. 우리에겐 순백의 날개가 있잖아.
2: 자, 이제 포르카카 해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19: 저기 저 섬이에요.
1: 좋았어, 바람의 몸을 맡겨 전속력으로.
19: 아,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으니 천천히.
1: 에비아야! 너희놈 잘 만났다!
9: 널 쫓아 바다를 건너오다니 이제 좀 해적급거지!
17: 자, 보내준 지도 확인했지? 각자 흩어져서 샅샅이 찾아보자고.
12: 알겠어. 누가 먼저 찾는지 겨뤄볼까?
20: 그거 재밌겠군.
12: 질성지!
1: 아무리 혼자가 좋다지만 의리를 그리 쉽게 내다 던져버리는 녀석인 줄은 몰랐군. 그렇게 강해지는 게 중요했나? 입 대신자! 입담으로 넌 내 기대는 하지 않았어! 그 해적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힘이 가진

0: 내적인 나보다 탐욕적인 녀석이!
1: 여긴 솔레이유, 이쪽 섬은 아무것도 없어.
2: 이쪽도!
1: 이쪽은...
3: 찾았다! 어? 블랙호크랑 헤비아이언이야! 둘이 이미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2: 뭐?
1: 위치를 알려줄게! 스카이갤러, 이쪽이야!
4: 분부대로, 헤르로 아가씨!
0: 결국 네 녀석은 모든 걸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뿐이잖아! 지배라! 관심 없다! 나도 나약해졌군.
4: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버팔로군?
0: 아니, 지금이다.
4: 그대의 각오 마음에 드는군.
3: 다녀와라!
0: 간다!
2: 스카이갤러, 이 바보가 왜 벌써 떨어뜨리는데?
1: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2: 어쩔 수 없지. 원격으로 간다! 버팔로 크러쉬, 대동!
0: 버팔로 콘설트! 캡틴 괜찮아? 버팔로 크러쉬, 너희 녀석! 여긴 왜 온 거냐?
5: 우리 쯤 꽉 잡으시게!
2: 같이 변신 착지 않은 건 적응이 안 되네. 그 타이밍이었어, 버팔로 크러쉬. 헤비아이언, 지금 엄청난 녀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0: 알고 있다. 그 녀석은 내가 접었었나? 널 방해할 생각이라면 널이 못다. 이건 뭔 말이겠는데?
2: 헤비아이언, 정신 차려.
1: 위험하잖아. 시에르, 세더,
3: 스칼제트 샷.
2: 솔레유.
6: 역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군.
1: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당장 제거해야 해.
2: 제거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저 녀석도 우리 친구야.
6: 저렇게 파괴만 일삼는 녀석이 어디가 친구라는 거지?
7: 아니, 준말이 맞아. 녀석도 고향을 잃고 이 지구가족이 된 우리 동료야.
0: 그러니까 우린 나약해지는 거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 자리를 맡길 순 없어.
1: 저건
2: 솔레유, 블레이온, 블루컵과 힘을 합칠 때.
1: 하지만 우린 아직 그랑 블루레온을 제대로...
2: 저 녀석을 멈추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1: 그래, 시도는 해봐야겠지. 블레이온,
6: 달리 방법이 없겠군.
2: 블루컵,
1: 블레이온,
2: 슈페리어 유나이트!

0: 실패했어.
1: 얘들아!
2: 자, 도망쳐봐라!
3: 좀처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조마조마했네요.
1: 어떻게 런!
3: 혹시나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전에 사용했던 자력 필드 발생 장치를 강력하게 버전업 빼뒀죠.
2: 솔리드, 내가 녀석을 설득해봐줘.
0: 부탁해. 솔리드는 셋업.
2: 어디까지 헤비아야?
4: 솔리드온, 그렇게 녀석들에게 분노하더니 그 평온한 삶에 앉아버렸군.
2: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싸우자고. 어? 형제야.
4: 그걸론 부족해.
2: 녀석의
4: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당한다. 야유강치다!
3: 이맙소서, 내 자력 필드가!
2: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0: 조심해, 다이아 브레이커!
2: 다이아 브레이커! 그딴 건 동기들의 힘으로 더 견고해지! 헤라클레스에게 용의 기침 수준이지!
0: 솔리드온, 그라운드 퓨리!
2: 그라운드 퓨리! 지독한 녀석 같으니 우리보다 더 짐승이 많다 이게!
5: 이제야 지상에서의 승부는 끝난 것 같고, 나이언고. 하늘에서의 대결은 나와 하는 게 어떤가?